자, S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7월 22일 수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잭잭 저 거구려요. 카일리 미녹 Years and Years의 A Second to Midnight 띄워드렸습니다. 자, 그 덥고 습하고 땀이 많이 나는 계절이다 보니까 그죠? 세탁기가 쉬는 날이 정말 하루도 없는 요즘인데 그래서 냉감 소재 옷들이 여름이면은 굉장히 더 많이 각광받는 그런 모양새죠. 세탁에 강하고 잘 마르고 구김도 없고 내 몸에 열 가지 싹 빼앗아가 준다 뭐 이런 건데 우리가 소위 말해 뭐 기능성 옷 그죠? 가만 보면 우리 일상에도 이렇게 고마워서 상이라도 주고 싶은 착한 도둑들 엄연히 존재합니다. 예.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몰래 가져가 주는 잠. 그렇죠. 너무너무 고마운 존재죠. 괴로웠던 일을 어느샌가 잊게 해주는 시간. 필살기 애교로 식구들을 다 녹여버리는 아이의 개구진 표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걱정 근심을 훔쳐가는 착한 도둑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말 나온 김에 한번 여러분들 제보 받아볼까요? 더비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의 배꼽과 주름, 마음과 시간을 훔쳐가는 신통한 도둑들을 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구체적인 인상착의와 함께 이쪽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약간 뭔가 이렇게 정신 없다가도 집에 딱 들어가면 처음이가 막 이렇게 뛰어왔고 저한테 이렇게 앞발차기를 퍽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앞발을 이렇게 탁 받는 순간 저도 적어도 한두 시간 정도는 아 내가 집에 왔구나 아 오늘은 좀 이제 좀 쉬어야겠다라는 생각하면서 걱정근심 같은 거 좀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런 착한 도둑은

0: 처음이?
1: 자, 여러분들의 착한 도둑은 뭐가 있을까요? 문자샵 1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무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서울 경기 98.1MHz CBS 라디오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시작했고요. 저희는 정말 너무너무 착한 도둑이죠. 광고 듣고 올게요.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5: 경리나라.
6: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2: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4: 서울.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쓰다꼬차. 간편하게 한 장 쓰다꼬차. 화장 전에 한 장 쓰다꼬차. 하루 5분 쉽게
6: 쓰다꼬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쓰다꼬차.
7: 메디힐 토너 패드.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9: 휴레 Q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3: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4: 영월이래요.
3: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4: 영월이래요.
3: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4: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3: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자,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가레스 게이츠의 Lies, Backstreet Boys의 Larger Than Life 듣고 오셨습니다. 게시판 한번 볼까요? 주관적인 자기님, 아닌데 아닌데 웃느라 눈가 주름지게 생기게 하는 그런 방송인데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같은 주름이라도 인상 쓰면서 잡히는 그 주름하고요, 많이 웃으면서 눈가에 지는 주름은 달라요. 예, 네, 많이 달라요. 네. 우리가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육 부자가 진짜 부자라고, 나이 들면은. 네. 상도, 네. 주름이 예쁘게 자리 잡고 있는 약간 웃상의 주름이 진짜 좋은 상이에요. 그럼요. 그렇게 따지면은 뭐. 제가 여러분들 얼굴 이렇게 잘 만들어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예. 다행입니다. 동네 노는 언니님. 아침부터 열이라는 우리 집 에어컨. 한여름 최고의 착한 도둑이죠. 윌리스 캐리어 선생님, 더위와 습기를 훔쳐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업적은 영원하리라. 그니까요. 정말 대단하죠. 저는 요즘 그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있어요. 24시간 한 달 내내 에어컨을 켜놓는, 네, 나갈 때도 켜놓고 들어와서도 켜놓고, 네, 과연 뭐가 달라질까? 이 에어컨 금액은 뭐가 다를까? 지난달은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했는데 이번 달은 얼마가 나올까? 약간 그런 거 지금 실험 중에 있습니다. 실내 온도는 늘 26도에서 27도로 맞춰놓고요. 네. 실링팬을 켜놓으니까 집안이 굉장히 시원하더라고요. 자, 코파곰님. 착한 도둑, 레인보우를 신고합니다. 데이터를 아주 그냥 쏙쏙 뽑아가네요. 코파곰님, 그럴싸했다. 간만이다잉. 8613님. 착한 도둑은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아이지요. 며칠 전 아이가 유치원 다녀와서는 울먹거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용하고 얌전한 애인데 영어 시간에 선생님이 별난 애라고 자꾸 그러셔서 속상했다고요. 와, 근데 알고 보니까 벨라라고 영어 이름을 지어주신 거였어요. 한참 웃었네. 야, 요거 뒤에 사연 뒷부분 안 읽었으면 저 이거 뛰어갔다. 에? 에. 별난애. 그 별난애로 왜 알아들었지? 애가? 벨라.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예쁜 영어 이름이라고? 네, 벨라. 별처럼님. 새벽부터 우리 집 창가에 새들이 어찌나 짹짹거리는지 새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내 아침잠을 뺏어간 나의 구원자. 덕분에

긴하루를 보낼 수 있겠어요. 흐흐흐. 걔네들 거의 매일 그러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걔네들한테는 거기가 핫스팟인 거잖아요. 야, 아침에 해 뜨잖아. 그 몇 층 몇 호 창가에 앉아갖고 짹짹거리는 맛이 있어. 아, 바로 일어나더라고. 예민해, 예민해. 자, 그래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오늘도 긴 하루지만 아주 꽉 들어차 있는 네, 그런 하루 보내보시죠. 자, 좋네요. 여러분들의 다른 종류의 도둑들. 자, 노래를 또 두 곡을 듣죠. UP의 바다, 요건 최경민님께서 신청하신 거고요. 태연의 제주도의 푸른밤 듣고 옵니다.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음색 장인, 분위기 요정, 낯설고도 매혹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아티스트, 독보적인 감성과 몽환적인 음악으로 리스너의 귀를 사로잡는 뮤지션, 싱어송라이터 유라를 이야기할 때 항상 이런 표현들이 따라다닙니다. 얼마 전에는 클래식화의 우주명곡이죠. 예, 로미오 앤 줄리엣을 조지와 함께 불러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반가운 그런 아티스트이기도 해요. 보컬리스트로서 유라의 가장 큰 무기는 목소리 그 자체입니다. 미세하게 떨리는 독특한 비브라토와 이 비늘처럼 예리하면서도 살짝 거친 질감 덕분에 듣는 순간 묘한 몰입감을 선사하고요. 모던

록, 재즈 팝, R&B까지 어떤 장르든 자신만의 색깔로 흡수를 해버립니다. 아티스트 유라의 매력이 듬뿍 묻어있는 신곡이 나왔습니다. 곱비. 보컬이 가진 미세한 호흡과 감정의 떨림을 살릴 수 있도록 화려한 악기 세션을 좀 걷어냈고요. 여백을 살린 편곡이 굉장히 돋보이는 곡입니다. 노래 제목인 곱비는 이 스스로를 잡아매는 방어기제나 억눌린 감정을 상징한다라고 하네요. 자극적인 음악들이 쏟아지는 요즘 가만히 귀를 기기울이고 음절 하나하나가 주는 무게감을 음미하게 만드는 웰메이드 트랙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라의 곱비 2주의 추천곡으로 만나보시죠.

자, 2주의 추천곡 유라의 고삐였습니다. 어떠셨나요? 이 리듬이 주가 되는 좀 약간 이 브러쉬 드럼 같은 것들이 차르차르차르차르 이렇게 딱 부지기를 설정을 해주는데 그 위에 살짝 이렇게 덮여진 유라의 보컬이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장르를 소개, 이런 장르를 소화를 할 수 있으니까 또 다양한 장르에서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겠죠. 뭐 힙합이면 힙합, 재즈면 재즈, 모던 락이면 또 모던 락. 모던 락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고. 그리고 아마도 듀엣이나 그 리메이크 곡 같은 거에 대한 요청도 그런 피처링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 목소리 자체가 그 톤 자체가 굉장히 악기화돼 있다고 해야 되나요? 예, 약간 구하기 힘든 그런 레어한 악기 같은 느낌. 좋습니다. 자, 랄랄랄랄랄랄랄라. 게시판을 볼까요? 자, 우시. 7963님. 아이들이 방학이라 점심때 옥수수를 쪄주려고 밭에 갔는데요. 밤에 산에서 짐승들이 내려와서 한 발 먼저 다녀갔나 봐요. 날도 습하고 아침부터 갑자기 화가 나네. 아니, 한창 착한 도둑 얘기 중인데 진짜 도둑이 나타나서 분위기 깨고 말이야. 어? 오, 진짜요? 혹시 이렇게 막 파져 있던가요? 오, 그것들 적인데, 그 멧돼지들인데. 예.

얘네들이 이제 주변에는 산이나 이런 데 먹을 게 없으면 내려오거든요. 예, 그래갖고 파요, 바닥을. 뭐 냄새 나거나 지렁이 있거나 이러면은 거기 막 파거든요. 아이고, 산짐승들도 요새 먹고 살기 좀 힘든가 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착한 도둑 얘기하고 있는데. 주주맘님, 아니, 잠깐만. 그나저나. 옥수수를 쪄주려고 밭에 갔는데, 옥수수 밭을 갖고 계세요? 우리가 너무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는데, 잠깐만. 옥수수 밭을 갖고 계신다고? 네, 주주맘님, 회사에서 도둑 청취하고 있는 1인입니다. 너무 좋아요. 일하는데 막 짜증이 안 나. 막 춤이 덩실덩실. 옆에서 막 누가 와갖고 막 뭐라 해도. 아니, 어제까지 제가 이거 정리해가지고 엑셀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제가 좀 올려달라고 했잖아요. 아니, 이거 어제. 너는 떠들어라. 나는 듣는다. 일하는데 짜증이 안 나. 솔론고스님, 저에게 착한 도둑은 리모컨입니다. 퇴근 후 샤워 샥 하고 침대에 벌러덩 누워서 리모컨 들었을 뿐인데 시간이 싹 사라져 버리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한동안 저는 그 스마트 TV 프로젝터를 쓰다 보니까 기능이 아주 최소화, 간소화되어 있는 리모컨을 쓴단 말입니다. 근데 어느 날그 어딜 갔는데 그 케이블 TV를 보는 TV 있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TV. 네, 플랫 TV를 보는데 리모컨을 이렇게 집었는데 세상에 여기 별의별 버튼이 다 있는 거예요. 엄마 집 리모컨을 봤는데 세상 뚱뚱하고 이건 뭐야? 이건 뭐야? 다 이게 눌러봤는데 야, 홈쇼핑 채널에 구매 버튼이 리모컨에 달려 있더라고요. 리모컨의 빨간 버튼을 누르면 구매하기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광고에 막 이렇게 뜨더라고요. 오, 되게 신기하다. 예, 이런 세상에 살고 있구나. 그것도 이제 한참 지난 얘기긴 한데, 그러게나 말입니다. 리모컨 하루를 뺏어가죠. 네, 아 요새는 뭐볼게 너무 많아서. 요즘 새로 나온 것뿐만 아니라 OTT에만 들어가도 여러분 내가 한평생 살면서 봐왔던 거의 모든 내가 좋아했던 음악들, 영화들, 드라마들 이런 걸다 제방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네. 얼마 전에 또 고스트를 봤지 않겠습니까? 아, 너무 재밌어요. 오, 지나 내 사랑. 자, 노래 또두곡 듣죠. 카더가든 그대 작은 나의 세상이 되어. 요거는 5650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고요. 그리고 경서의 밤하늘의 별을 이렇게 두곡 듣고 옵니다.

따라따따따. 엄미춘님, 엄미춘. 요즘 저희 3대 착한 도둑은요. 쇼땡, 릴땡, 틱땡. 쇼폼 콘텐츠들 24시간도 볼 수 있을 것 같은 시간 잡아먹는 하마 도둑, 아 하마 같은 도둑들. 그쵸. 그러니까 이게 하 쇼츠하고 릴스 같은 것들을 계속 보고 있으면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야 이거 뭐 눈만 안 아프면 24시간 볼 수 있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근데 문득 뭐 보고 있었는데 난 몇 편 안 본 것 같거든. 근데 시간이 막 20분, 30분이 막 넘어가고 있는 이런 걸 보면은 가끔 좀 섬뜩하긴 해요. 세상에 막 이러면서. 예. 네. 무섭거든요. 아니 내가 앉아갖고 지금 30분, 1시간을 이러고 있었던 거야? 약간 이런 거. 가끔은 좀 디지털 디톡스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건 착한 도둑은 아니죠. 예, 솔직히 따지고 보면. 6534님, 최고의 도둑은 밥도둑 아닐까요? 더워서 밖에도 나가기 싫고 집밥 먹을 때 단골 밥도둑은 직접 만든 멸치볶음입니다. 새끼손가락보다 약간 작은 멸치를 끓는 물에 데쳐 물 빼놓고 간장 한 티스푼, 고춧가루 한 티스푼, 고추장 두 티스푼, 올리고당 한 티스푼, 설탕 한 티, 다진 마늘 한 티, 그리고 참깨 팬에 끓여서 불 끄고 데친 멸치 넣고 무쳐서 청양고추 송송 썰어서 다시 무치고 마지막에 참기름으로 마무리. 얼마나 맛있게요. 저한테는 이 밥도둑이 최고걸랑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먹는 걸로. 최고의 밥도둑. 멸치볶음을 이길 만한 최고의 밥도둑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 네. 많이 있겠죠? 와니님, 저도 회사에서 도둑 정치 중이라 자수합니다. 아침부터 확 스트레스 받았었는데 알디님 목소리 들으면서 심신의 안정을 취하고 있지요. 진정한 도둑은 스트레스를 훔쳐간 알디였어요.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뺏어서 네 제가 훔쳐서 그 스트레스의 원 제공자에게 네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홍길동처럼. 네. 자 어셔의 You Remind Me, 이거는 God Bless You 님의 신청곡 듣고 옵니다.

자, 스페이스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시간 도둑이었네요. 예. 저는 잠깐 인사드리고요. 2부에 돌아올 건데, 제시카 제이의 칠리차차 띄워드리면서 잠시 인사드립니다. 어휴, 제가 오늘 도둑이네요. 잠시만요.

CBS 마음 나눌 친구가 필요한가요? CBS 라디오 레인

0: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 예술이 일상이 되고
2: 꿈꿔온 시간이 무대가 되고
1: 우리의 일상이
2: 문화가 된다.
1: 공연장에서도 거리에서도 마을 축제와 문화 공간에서도
2: 경기도 전역에서 만날 수 있는 경기도 예술가들의 공연.
1: 모두에게 예술의 문을 넓히고 포용의 문화로 모두와 함께하며
2: 새로운 문화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혁신 경기도.
1: 공정하게
2: 함께
1: 새롭게
2: 마음껏 꿈꾸자.
1: 경기도에서
3: 꿈꾸자. 경기도에서.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5: 한국일보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1심 결론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오늘 오후 2시 오세훈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7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으며 이 사건은 6.3 지방선거로 사상 첫 5선에 성공한 오 시장의 시장직 향방이 걸려 있어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간담회를 주재합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의료계 종사자들로부터 각 의료 분야를 강화하기 위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지역 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편, 국민 건강보험 공공정책 수가 확대 등 주요 의료정책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오늘 오전 회의를 열어 6.3 지방선거 전후에 접수된 현역 의원 등에 대한 징계안 심의를 이어갑니다. 윤리위는 지난 6일 지방선거 이후 첫 회의를 열어 징계안 60여 건을 한 차례 들여다본 바 있으며 오늘 윤리위 회의에서 징계 절차 개시 의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방선거 이후 장동혁 대표가 해당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방침을 명확히 한 가운데 지난 9일 윤리위원 한 명이 추가 임명되면서 6명이던 윤리위는 총 7명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딸의 치의학 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자들을 동원한 교수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성균관대 약대 교수인 이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대학원생 제자들이 대필한 논문을 실적으로 삼아 딸을 2018년 서울대 치전원에 입학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5월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9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CBS 뉴스 김윤주였습니다.
6: CBS
7: 1분 기상정보입니다. 오늘도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간간이 비가 내리겠는데요. 지역에 따라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내릴 비의 양은 중부와 경상북도에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60mm 정도가 되겠는데요. 그 밖에 남부지방은 5에서 40mm 정도의 강우량을 보이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33도 이상의 무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기온뿐 아니라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높겠습니다. 오늘 포항이 37도까지 오르면서 전국에서 가장 덥겠는데요. 대구가 35도, 창원 34도, 광주 강릉 34도.

0: 33도, 대전 32도, 서울도 어제보다 높은 30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당분간 오늘 같은 무더위가 이어지겠고 내일과 모레 중부지방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1: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2: 한여름 숲에서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매미의 노래, 쓰름매미의 노래입니다. 몸 길이는 3cm 정도로 작은 편이지만 노래의 크기와 울림은 어느 매미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수컷은 배를 수축할 때 쓰 하는 소리를 내고 이어 배를 이완하면서 름 하는 소리를 냅니다. 이 동작이 매우 빠르게 반복되면서 우리가 듣는 쓰름 쓰름이라는 독특한 노래가 만들어집니다. 작은 몸에서 만들어지는 이 노래는 숲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힘차며 암컷에게 자신의 존재와 건강 상태를 알리는 중요한 사랑의 신호가 됩니다.
1: 친절한 말은 짧고 말하기 쉽지만 그 말의 메아리는 진실로 끝이 없답니다. 가난한 이들의 어머니 마더 테레사의 말입니다.
3: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자, 스베스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으로요. 이혜린의 포플러 나무 아래. 오, 이거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곡이네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라디오 DJ를 하면서도 오랜만에 들어보는 곡이 있다는 게. 네. 맨날 그렇게 음악을 찾아 듣는데도, 네, 이렇게 좋은 곡들이 그냥 널려 있습니다. 예. 자, 첫 곡 좋았고요. 선물 드려야죠. 베스트엠에서는 불맛이 살아있는 레트로 감성 레시피 알렉스의 숯브레딩궁 고기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커피, 치킨, 베이커리 등등 바로 교환해서 드실 수 있도록 모바일 쿠폰 넉넉하게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자영업자 응원 프로젝트 잭잭 쿠폰 가맹점 어느덧 31호점 네까지 탄생을 했습니다. 업종도 지역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고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실 겁니다. 가맹점 리스트는 홈페이지 포토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인별그램에서도 가맹점 상호화 위치 할인 내역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별그램 주소는 레인보우 상단 공지란에 안내가 되어 있죠. 가맹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과 상호명 혜택 내역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검토해서 따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점 다녀오시면 인증 문자를 저에게도 꼭 보내주시죠. 저희가 감사의 커피 쿠폰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연과 신청곡 그리고 인증 문자 모두 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무료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광고 들어야죠.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Back to 싱크볼. Back to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Back to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오마이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3: 유동골뱅이,
2: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2: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2: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2: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아, 예. 기분 내기 참 좋은 곡이죠. 듀스의 여름 안에서 반짝이 님께서 신청하셨고요. 쿨의 해변의 여인 조윤진 님께서 신청하신 곡 띄워드렸습니다. 아, 좋네요. 랄랄랄랄랄랄랄랄라. 그럼 그렇지. 예. 또 한참 또 음식 얘기로 도배를 해 주셨군요. 해투 님. 부피 잡고 마른 김에 고추장에 비빔밥 싸 먹으면 최고. 잠깐만요. 이게 어떻게 된 부피가 작고 마른 김. 그냥 그 포장지에 들어가 있는 조미김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 조미김. 네. 고추장에 비빔밥을 싸 먹으면 맛있음. 오, 그것도 좋은데 맨밥에다가 참기름 살짝, 그러니까 맨밥인데 밥이 너무 뜨거우면 안 돼. 예, 네. 살짝 참기름 이렇게 살짝 두르신 다음에 그 위에다가 파 있죠, 여러분. 예, 얇게 썰어.

향이 순간적으로 올라올 게 있으도록 얇게, 얇게 확 썬 다음에 위에다 쫙 뿌려놓고 그 명란 있잖아요. 싹 벗겨가지고 껍질 사사사사 긁은 다음에 접시 위에다 얹어놓고 거기다가 마요네즈 쫙 뿌려. 막 비벼. 예. 네. 그래갖고 그 비빔 마요네즈 안에다가 그 매운 고추. 예. 네. 타타타타타 다져가지고 위에다 탁 뿌리고 식어내고 위에다 탁 뿌린 다음에 후추후추. 그래갖고 사사사 비빈 다음에 거기에다가 조미김을 싸먹으세요. 맛있습니다. 오, 지금 배에서 막 요동 난리가 났는데. 희정님, 고추 참치에 상추 쌈. 요것 또한 밥도둑. 고추 참치에 좋죠. 고추 참치 너무 좋죠. 고추 참치도 좋은데, 네. 그 요즘 그런 게 잘 돼 있어서, 네. 양념고기. 네. 이거 그 돼지고기 요런 거 탁 집에서 볶아 가지고. 예. 네. 한 500g 정도? 네. 탁 해 가지고 싹 볶아 가지고. 하종님, 밥도둑은 묵은지 볶음이지요. 마지막에 들기름 한 숟가락 휘리릭. 끝났쥬 하셨습니다. 끝났지. 근데 원래 그 묵은지 볶음이랑 묵은지 찜 같은 거 할 때 지방이 될 수 있으면 많이 붙어 있는 오겹살이나 네 약간 돼지고기가 같이 들어가서 퍽퍽퍽퍽. 그러니까 목살은 딱 조리가 끝난 다음에 먹기가 좋아요. 근데 목살은 음식이 조금만 식어도 혹은 조금만 오버쿡이 돼도 살짝 질깁니다. 네 여러분 김치찜이나 그런 거 하실 때는 삼겹살이나 오겹살. 예. 그래 뭐 우리가 어디 가겠냐. 다 먹는 얘기 하는 거지 뭐. 네. 이 정도면 됐겠죠? 먹는 얘기. 아우 지금 막 위장이 너무 위장치는 막 요동치는데. 들리세요 여러분? 무슨 일이야? 네. 자 제주 딸기 산도님께서 신청하신 바나나 라마의 크루 서머 그리고 스칼렛 주윤의 멜리사 맨체스터 Thief of Hearts 이렇게 두 곡 듣고 옵니다.

자,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따라라 따라라라 따. 방금 들으신 곡은 웅이님께서 신청하신 The Chainsmokers, Halsey의 Closer라는 곡이었습니다. 함정민님께서 보내준 사연입니다. 저희 집의 착한 도둑은 알이에요. 작년 7월 오늘 집 앞 도로에서 구조한 다리 다친 아기 고양이. 결국 꼬리를 자르는 수술까지 했지만 이렇게나 귀엽고 건강하고 예쁜 고양이로 자라서 첫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거의 몇 달을 남편과 병원을 오가며 통장은 텅장이 되었지만 아리가 주는 행복으로 우리의 매일매일이 쌓여가고 있는 오늘입니다. 아리야, 도리 오빠와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자. 엄마한테 와줘서 고마워.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참. 이런 착한 마음은, 네, 다 보상받을 거예요. 아리가 그래도 그 집에 행복으로 자리 잡아서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저희 누나, 예, 크리스티나 그 집에도 원래

강아지가 있어요. 그 강아지도 이제 처음이랑 같은 종인데, 예, 어느 날 갑자기 고양이가 한 마리 들어옵니다. 이제 한강 부지 쪽에 이제 잠깐 걸으러 나갔다가 애가 그 넓은 그 잔디 들판 한가운데 이렇게 딱 버려져 있더래요. 까만 애가. 네, 근데 애가 움직이지 못, 숨은 쉬는데 봤더니 애가 너무 심하게 다쳐가지고 그래갖고 누나가 너무 급해가지고 데리고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얘를 한 1년을 계속 병원에서 이제 케어를 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지금은 네 아주 주인이랑 네 손님들을 제대로 무시하는 네 고양이로 네집 고양이로 아주 잘 컸답니다. 요런 예쁜 마음은 언제든 다시 돌아올 겁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2498님. 삼남매 키우고 있는 아이 아빠입니다. 어제는 일이 늦게 끝나서 10시쯤 집에 들어와서 저녁도 안 먹고 침대에 쓰러져 누웠는데 6살 막내 딸아이가 다가와서는 아빠 힘내 라면서 자기가 만든 옆구라기 하트 춤을 보여주겠답니다. 양팔을 머리 위로 올려 하트 모양을 만들고 양옆으로 스트레칭을 하며 발을 동동 구르는 춤인데 진짜 너무 엉망인 이상한 춤이더군요. 처음엔 옆구라기가 뭔가 했는데 옆구리였습니다. 너무 힘들고 피곤했는데 배꼽 빠지게 웃었습니다. 최고의 착한 도둑은 웃음으로 내 배꼽을 빼앗는 소중한 아이들입니다. 아유, 그냥 방안이 그냥 훈훈하다. 저희 스튜디오 안이. 예, 그냥 안 봐도 비디오예요. 아빠 내가 옆구라기 춤 보여줄게. 이러면서 막. 네, 도대체 저 춤은 어디서 배운 거지? 네, 근데 계속 보고 있으니까 너무 예쁜 거죠. 안 그래도 제가 이제 그 관심사가 막 이렇게 뭐 바이크나 이런 거다 보니까 제 SNS에 이제 바이크를 타는 라이딩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아이 아빠가 이제 앞으로 네, 요렇게 아이를 이제 안고 자전거인가 뭐 이렇게 전기 자전거를 타고 이제 가는 길이었는데 앞에다가 요만한 요그 어안 카메라를 달아 놓은 거예요. 근데 애기가 이제 가고 있는데 자꾸 아빠를 불러. 아빠 아빠. 아빠 아빠 그래갖고 어어어 왜 그러고서는 자전거를 옆에 사이드 길로 딱 세웠더니 아빠 사랑해 이러는 거야. 그냥 야 이거 저러니까는 녹아내리는 거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죠? 내 삶에 좋은 도둑 자식만한 게또 있을까요? 충구마님, 저한테 좋은 도둑은 멜로드라마 볼 때마다 어찌나 두근두근 설렘 가득인지 물론 아주 손발이 없어지는 느낌도 들지만요.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멜로드라마, 막장 드라마, 그러니까 욕하면서 보는 드라마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네. 왜 저래? 근데 이제 밤에 자기 혼자 자기 전에 그 영상 그 부분 생각나고 볼빨개지고 막 어머 어머 주책이야 막 이러면서 아어 뚜뚜뚜루루뚜 0299님 지난 주말에 우리 새 따님이 처음 먹어본 간장게장 이래서 밥도둑이라고 하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누가 보면 우리 애들 몇달 굶긴 줄 너무 놀랬어요. 너무 잘 먹어서. 아 요것도 그 흰쌀밥의 짠맛 이거 들이면 맛들이면 요것도 다맛 나오는데 하하 물 많이 먹겠는데. 자, 뭐 어쨌든 저는 출출한 배를 찬물로 지금 계속 예,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는 얘기 그만해 주시면 안 되나요? 마이바우 전님께서 신청하신 김건모의 미련 듣고 옵니다.

자, 어허, 윤종신 정인 오르막길 손영옥님께서 신청하신 곡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아우, 아까 그 김건모의 미련 듣는데 왜 이렇게 배가 고픈 상태에서 김건모의 미련 들으니까 왜 이렇게 더 처절하고 더 막 예, 힘들죠? 아, 너무 배고파서 너무 힘드네요. 퍼플님, 아휴. 우리 애들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조금 지나보세요. 사춘기 되면 그런 감동 쓰나미로 쓸어갑니다. 아니 지금 좀 즐기게 내 좀 예 좀 지금 좋았잖아요 저희. 왜 그러세요? 디립다 방송 끝날 때쯤 되니까 산타는 없어. 어 감동 파괴하고 그러세요. 조이님. 회사에서 살 게 있어서 마트 갔다가 갑자기 비가 쏟아져서 비그치기 한참 기다리다가 왔습니다. 이거 월급 루팡 아닙니다. 합법적인 땡땡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혹시 찔리시는 거 아니죠? 동원이님. 알디 오늘 2시에 봉디 방송 나오신다면서요? 우리 아기 새들 때로 몰려가서 문자 보내면 좋아하실 건가요? 조용히 듣기 모두 하려고 그랬는데 될란 건 모르겠지만 일단 2시에 알람에 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슬슬 인사를 드릴 시간이고요.

오늘 2시에 이제 봉디 방송에 제가 출연을 해요. 네, 그래서 아마 오후 2시에 봉디랑 같이 잠깐이나마 예, 약간 게스트와 DJ 혹은 WDJ의 모습으로 도대체 이 방송은 무엇을 향해 가는가의 끝을 보여줄지 아니면 또 얌전하게 갈지 네,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오늘 저 2시에 봉디 방송 출연하니까 많이 들어주시고요. 자, 벌써 인사드릴 시간이네요. 자, 잠시 후 11시 5분부터 백원경의 랄랄라 또 이어집니다. 함께 쭉 들어주시고요. 그냥 그거 듣고 쭉 그냥 2시까지 오시면 되겠네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님께서 신청하신 Four Non-Blondes의 What's Up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나, 둘, 셋, 안녕!

0: CBS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왕타 칫솔.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제8회 농촌융복합산업 제주국제박람회 푸팟회 제주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2센터에서 열립니다. AI 드론과 푸드테크 체험, 전국 우수농가

0: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 D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5: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6: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 제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1심 결론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오늘 오후 2시 오세훈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7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으며 이 사건은 6.3 지방선거로 사상 첫 5선에 성공한 오 시장의 시장직 향방이 걸려 있어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오늘 오전 회의를 열어 6.3 지방선거 전후 접수된 현역 의원 등에 대한 징계안 심의를 이어갑니다. 윤리위는 지난 6일 지방선거 이후 첫 회의를 열어 징계안 60여 건을 한 차례 들여다본 바 있으며 오늘 윤리위 회의에서 징계 절차 개시 의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방선거 이후 장동혁 대표가 해당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방침을 명확히 한 가운데 지난 9일 윤리위원 1명이 추가 임명되면서 6명이던 윤리위는 총 7명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란과의 전쟁으로 현재까지 375억 달러, 약 55조 5천억 원이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현지 시간 21일 연방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 출석해 이같이 말하면서 그 수치에는 회계연도 말까지 예상되는 추가 운영, 유지비, 군인급여, 기타 비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또 중국과 러시아가 이란을 지원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적대국들 사이에 협력하려는 움직임은 분명히 존재한다며 이를 억제할 여러 방법을 갖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서울회생법원이 회생 절차를 9월 4일까지 연장키로 함에 따라 영업 정상화와 구조혁신 작업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긴급 운영자금 대출금이 들어오는 대로 임시 휴업 중인 67개 핵심 점포를 모두 오픈할 계획이라며 대출금이 들어오면 상품 대금, 연체된 임대료, 유틸리티 비용 등부터 우선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홈플러스는 9월 4일까지 기한 안에 본격적으로 매각 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오픈AI의 최신 인공지능 모델들이 통제를 벗어나 외부 사이트를 해킹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픈AI는 GPT-5.6 솔과 일부 미공개 AI 모델이 내부 평가 도중 통제를 벗어나 개방형 AI 공유 플랫폼 허깅 페이스를 해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픈 AI는 이들 모델의 사이버 공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외부 인터넷과 격리된 샌드박스 환경에서 시험을 진행했으나 AI 모델들은 미공개 취약점을 이용해 통제망을 뚫고 인터넷에 접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가 내년부터 반도체 칩 위탁 생산과 서비스 가격을 최대 10% 인상할 예정이라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니케이아시아가 보도했습니다. 정통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TSMC는 원자재와 장비 가격 상승 여파 속에 2027년 초부터 첨단과 성숙공정 칩 위탁 생산 가격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9도, 습도는 88%입니다. CBS 뉴스 이봉규였습니다.
2: CBS K-POP for Planet. 대대손손 K-POP을 즐길 수 있는 지구를 꿈꾸며 K-POP 팬들이 만든 기후 캠페인 플랫폼인데요. 캠페이너 이다연 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K-POP의 찐 팬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7: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의 팬사인회를 너무 가고 싶어서 정말 수십 장의 앨범을 응모한 적이 있어요. 이 아이돌 팬사인회를 가려면 앨범을 일단 똑같은 거라도 무작정 많이 사서 그 확률을 높여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팬사인회에서는 결국 떨어졌고

0: 그 남은 앨범들을 보면서 아, 이 쓰레기들만 남았구나. 이제 난 어떡하지?
1: 그래서 시작한 일이 K-POP FOR PLANET입니다. 올해 캠페인은 저탄소 공연입니다.
0: 공연을 더 깨끗한 에너지로 운영하고 이동은 더 친환경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은 줄여 공연의 즐거움은 그대로 탄소는 더 적게 만들자는 캠페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콜드플레이나 빌리 아이리시 같은 경우는 너무 잘하고 있어서 팬들이 이제 무대 위에서 방방 뛰는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로 지속 가능하게 공연을 운영하기도 하고
1: 전국의 콘서트, 축제, 공연이 친환경 에너지로 이루어지는 날이 오기를 꿈꿔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1시 5분입니다.
2: 안녕하세요. 백원경의 랄랄라 백원경입니다. 라면 먹을 거야? 아니, 난 딱 한 젓가락만 먹을게. 이 말, 새빨간 거짓말인 거 알잖아요. 한 젓가락은 국물 한 모금을 부르고 딱 한 젓가락만 더. 결국 그렇게 흘러가게 된다는 거요. 딱 한 입만 보다 참기 힘든 게 이 곡 다음 이 노래가 딱인데 노래 훈수 두고 싶은 마음 아닌가요? 오늘은 여러분의 노래 훈수로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수요일엔 흐르게 하라. 첫 곡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어졌으면 하는 노래 바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번 언제나 무료인 레인보우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선곡으로 흘러가 볼까요? 백원경의 랄랄라 이 노래로 시작하죠. 러브홀릭입니다. 인형의 꿈.

0: 러브홀릭 인형의 꿈으로 수요일엔 흐르게 하라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프닝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또 분노하셨어요. 말랑콩떡님, 우리 둘째 한 젓가락만 이마를 다섯 번 하고 반절을 먹어 치워가요. 반절이면 다행이죠. 딱 한 젓가락만으로 시작하면 결국 한 그릇도 비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 전 너무 이해가 됩니다. 한 그릇 다 먹고 싶은 건 아닌데 한 젓가락 딱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런데 또 먹고 나면 그 다음 젓가락이 노래 선곡도 한 곡으로 끝낼 수는 없죠. 이 노래 다음엔 이 노래를 들어야지. 수요일만큼은 마음껏 노래 훈수가 가능한 날입니다. 수요일엔 흐르게 하라. 첫 곡에 자연스럽게 이어질 다음 노래, 그리고 또 그 다음 노래. 여러분이 골라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메시지 샵 1212, 우물정 1212번.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커피와 화장품 선물 준비하고 여러분의 훈수를 기다립니다. 첫 곡 들으시면서 인형 같은 강수지에 흩어진 나날들. 9231번님. 멀리서 보던 그 누군가? 뱅크 가질 수 없는 너. 이 곡 듣자마자 생각났어요. 최백호 선생님의 부산에 가면. JJ 스쿠프님. 어떤 곡이 좋을까요? 조금만 더 보내주시죠.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요즘 유산균? 마이크롬 간유산균 제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2: 여행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0: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나비엔.
2: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3: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4: 신혜성 이지훈의 인형 4323번님 이어주셨어요. 커피.

먼 곳만 바라보는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소중한 건 언제나 곁에 있다고 4445번님 이어주셨네요. 015B 장호일입니다.

랄랄라 선곡이 너무 좋아요. 제 감성에 딱인 방송. 오늘도 CBS 쭉 함께 갑니다. 백꽃님 감사합니다. 1129번님은요. 저는 늘 라디오를 들어요. 집에서는 콩으로, 운전 중에도요. 채널 돌리다가 우연히 들었는데 참 좋네요. 여기는 CBS고요. CBS 레인보우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나 좋은 음질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방송은 백원경의 랄랄라예요. 청하신 곡 추적이는 여름비가 되어 장범준의 노래 이어드리고요. 커피도 한잔 갑니다.

장범준 추적이는 여름비가 되어 오늘 처음 일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빠른 곡은 발걸음이 빨라지고 느린 곡은 마음이 안정되어 라디오는 내 마음의 안정제. 감사합니다. 진짜로 주주맘님 이렇게 인기척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로요. 저에게도 큰 응원이 된다니까요. 주주맘님께 시원한 커피 드릴게요. 저 이 DJ님은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6707번님. 저는 백원경입니다. 랄랄라에 온 지 한 달도 지났는데 오랜만에 오신 걸까요? 자주 만나요. 이렇게 비 오는 날에도 당신을 웃게 할 힐링가요 레시피. 백원경의 랄랄라. 웃게 해드려야 되는데 딸, 아들, 아빠님. 와, 노래 축 처진다. 맙소사. 015B까지 이 습한 날씨에 끈적거리다니. 이제 좀 뽀송뽀송하게 해드려야 할까요? 그럼 핫종님의 신청곡 어떨까요? 핑클, 인디언, 인형처럼.

오늘따라 부산에서 사연을 많이 주셨어요. 부산은 마른 장마입니다. 1583번님. 하늘이 너무 예쁜 부산이에요. 0826번님. 그런데 많이 덥나 봐요. 부산 비는 안 오지만 너무 덥네요. 비가 그립습니다. 8854번님. 더운 부산의 날씨. 이 곡 들으면서 뜨겁게 즐겨볼까요? 8678번님 이어주셨어요. 핫 서머 FX입니다.

부산은 지금 해가 쨍! 머리 벗겨지겠어요. 머라키산노님. 안 돼요, 안 돼요. 모자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춤만 추지 마시고 그 다음 노래 이어주셔야 된다니까요.

부탁해요. 쌍둥이 보면서 들어요. 1621번님, 선미 박진영, When We Disco. 피부관리도 하셔야 돼요. 화장품 선물 드립니다.

박진양 선미 When We Disco까지 흘러흘러 왔습니다. 마법사님께서 디스코는 신나는데 원경님 목소리가 너무너무 고상해 웃겨요. 어떻게든 웃으면 되는 거죠. 제가 웃게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약속. 백원경의 랄랄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분 좋은 날림. 비와 함께 쉬는 날 보내며 양파김치를 담그고 있어요. 지난번 쉬는 날 양파김치 담아서 이웃집들 나눠줬는데 너무 맛있다고들 해서 또 담그고 있습니다. 나눠 먹으면 뿌듯하거든요. 노래와 함께 몸을 흔들어가면서 일하고 있어요. 모처럼 쉬는 날, 또 사랑을 나누려는 기분 좋은 날님의 좋은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게이트님, 비가 오락가락, 저는 태양이 그립네요. 반전 선곡, 비에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비, 태양을 피하는 방법.

간호조무사로 이러고 있는 연유맘입니다. 오늘 오프라 쉬고 있는데 너무 습해요. 상큼발랄 베이비복수 우연 들려주세요. 1203번님 화장품도 갑니다.

원경님 한밤에 듣다가 랄랄라 진행하는 거 처음 들어요. 이 시간은 근무 중이라 자주 들을 수 없지만 시간 될 때 놀러 올게요. 해바라기님. 네, 우리 이제 랄랄라 가족입니다. 엘더베리님 청하셨어요. EOS 넌 남이 아니야.

0: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1: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0: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1: 517번님 선곡으로 구석순 파이팅 해야지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기분 좋게 흘러온 수요일 행복한 오후 보내시고요. 우리는 내일 웃으면서 다시 만나요. 약속.

0: CBS 잠시 쉬었다 가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4: 당연하죠.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예방 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0: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 경향신문 제휴 CBS 녹컷 뉴스입니다. 쿠팡 사태가 한미 관계의 갈등 요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 동맹 관계가 그런 이슈 하나로 흔들릴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대미 투자와 통상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오늘 미국으로 출국한 김 장관은 출국 전 인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쿠팡 관련 의제가 자연스럽게 논의 테이블에 올라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국 기업과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면 미국의 오해가 풀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정관 장관은 오는 25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 행정부 의회 주요 인사들과 면담하며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도 참석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간담회를 주재합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의료계 종사자들로부터 각 의료 분야를 강화하기 위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 응급환자 이송 체계 개편, 국민건강보험 공공정책 수가 확대 등 주요 의료정책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홈플러스는 서울 회생법원이 회생 절차를 9월 4일까지 연장키로 함에 따라 영업 정상화와 구조 혁신 작업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긴급 운영자금 대출금이 들어오는 대로 임시 휴업 중인 67개 핵심 점포를 모두 오픈할 계획이라며 대출금이 들어오면 상품 대금과 연체된 임대료, 유틸리티 비용 등부터 우선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홈플러스는 9월 4일까지 기한 안에 본격적으로 매각 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올해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 임원 평균 연령은 54.2세로 10년 전보다 1.1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데이터 연구소 CEO 스코어는 2016년과 2026년 1분기 보고서를 모두 제출한 상장사 중 시총 상위 100대 기업 임원의 연령 현황 조사 결과를 이같이 공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균 연령이 40대인 기업은 네이버가 유일했고 30대 이하 임원 14명 중 오너 일가가 아닌 전문 경영인은 2명뿐이었습니다. 지난 5월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9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67%로 전월보다 0.0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2016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오늘 중부와 전북, 경북에 최대 60mm의 비가 내리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6도, 습도는 93%입니다. CBS 뉴스 하유진이었습니다.
3: CBS
4: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 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 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5: 보이스 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장마철을 넘기려면 몇 개의 우산이 필요할까요? 급하게 산 일회용 우산, 비바람을 버티다 살이 부러진 우산, 매듭실이 풀려서 망가진 우산까지 점점 늘어나는데요. 한때 우산은 쓰다 버리는 소모품이 아니라 몇 번이고 고쳐 쓰는 물건이었다는 게 아득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1년에 버려지는 우산의 개수가 약 4천만 개라는 보도가 있었죠. 다행히 최근에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망가진 우산을 수리하거나 폐 우산을 장바구니로 변신시켜주는 색다른 재활용센터도 인기라는데요. 부서지고 흐트러진 걸 수리해서 쓸만하게 만드는 일은 환경뿐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해당되는 일이겠죠. 하루하루 고단한 일상에 지어서 후줄근해진 우리 마음도 조금만 다듬고 손질해주면 새 것처럼 멀쩡해진다는 뜻도 될 겁니다.

7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아유, 비도 축축축축하게 며칠째 이어지고, 한 주의 중간이고, 뭐 기운 나는 거 없나 하고 찾아보는데, 음악이 있었어요, 음악이. 조나스 블루 피처링은 JP 쿠퍼의 Perfect Stranger였습니다. 연세 지긋하신 분들은 골목길 수선장인들의 목소리 기억하실 거예요. 우산 고쳐요, 칼 갈아요. 리듬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아, 뭐였더라. 어쨌든 비 온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노래처럼 들려오던 정겨운 소리였는데요. 요즘에는 흔한 게 우산이라 부서지고 망가지면 쉽게 버리고 새 걸 사는 게 참 익숙한 시대가 됐죠. 물건에 애정이 쌓일 틈이 없다 보니까 우산 정도는 쓰고 버리는 소모품처럼 여기곤 하는데요. 사실 우산 하나에는 철, 플라스틱, 알루미늄, 섬유 같은 여러 재질이 결합돼 있어서 분리배출도 쉽지 않고 재활용도 어렵다고 합니다. 가능하면 오래 쓰고 고장이 나서 수리해서 사용하는 거, 이것이 환경에도 보탬이 되고 정서적으로도 훨씬 도움이 되겠죠. 자, 수요일 보이는 라디오고요.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0: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 600.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

0: 배우고 싶고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입니다.
1: 방탄꼭지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7: 콜레스테롤

글로리아님, 인천 계양군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하셨는데요. 이곳 목동도 비가 내리고 있고요. 비가 안 오고 있다 이런 분도 좀 알려주세요. 서울 경기는 비가 내리는 것 같고요. 그 외 지역은 맑은 곳도 있는 것 같은데요. 궁금합니다. 포스말론 또 피처링은 노자켓의 I Like You 또 두아리파의 Break My Heart였습니다. 코스모스님 안녕하세요. 의상이 멋지십니다. 하고 오셨는데 오 코스모스님 아 예전에 언젠가 지금 한 8월쯤 되면은 아마 약간 좀 서늘한 그 강변에 좀 약간 외진 곳 이런 데 같은 데는 막 코스모스가 일찍 피어나기도 하더라고요. 괜히 설렁설렁한 그 설렁설렁한 가을바람 부는 느낌입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고요. 보석이님 오늘 지수님의 땡땡이 블라우스가 빗방울이 맺힌 것 같다고 아침에 흙탕물 세례 좀 받았습니다. 왕서방님 달마시안이십니까? 좋은일님 뭐 보라를 눌러봤는데 얼룩말 한 분이 계시네요. 매일 빛나 여름님은 얼룩소 같다고 아 얼룩소가 소화하기 힘든 딸기님은 아이바오 막내딸 애기바오 같습니다 하셨는데 판다까지 방탄소님은 표범 납시오 범 내려왔습니다. 꽃마리님 치타 여사님 하셨는데 아유 등등등 다들 한마디씩 다 하신 거 맞죠? 오늘 비도 오겠다 재규어 한마디를 업어봤습니다. 자 유지수의 햇빛은 보이는 라디오고요. 모두 감사하고요. 오늘 생활 상식 퀴즈 준비했습니다. 음악 듣고 본격적으로 풀어볼게요. 이어지는 곡은 션 멘데스예요. Falling All In You.

아리아나 그란데, 저스틴 비버, Stuck With You였고요. 숀 멘데스의 Falling All In You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오늘 보라 퀴즈는 말씀드린 대로 생활 상식 퀴즈입니다. 바로 문제 나갑니다. 우리가 제품을 구입하면요. 유통기한이나 소비기한이 있는 것들이 있죠. 이른바 깐깐한 소비자들이라면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데요. 자, 문제입니다. 이 제품에 표기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 중 맞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개의 보기 중에 하나는 맞는 것입니다. 세 개는 틀린 거죠. 1번. 소비기한은 판매 가능한 기간이다. 2번. 유통기한은 섭취 가능한 최종 기한이다. 3번. 둘은 같은 말이다. 4번. 소비기한은 보관 방법을 지켰을 때 섭취에도 안전한 기한이다. 자, 잘 들어보셔야겠죠. 근데 또 얼핏 생각하면은 뭐 그냥 감으로 찍으셔도 맞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제품에 표기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 중 맞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소비기한은 판매 가능한 기간이다. 소비기한은 판매 가능한 기간이다. 1, 2번. 유통기한은 섭취 가능한 최종 기간이다. 유통기한이 섭취가 가능한 최종 기한이다. 3번. 둘은 같은 말이다. 둘은 같은 말이다. 4번. 소비기한은 보관 방법을 지켰을 때 섭취에도 안전한 기한이다. 보관 방법을 지켰을 때 섭취에도 안전한 기한이다. 자, 소비와 유통 이 두 단어에 대한 뜻을 우리가 그 차이점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정답을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모를 때는 삐리리지. 바로 이 번호다 아신 우리 1182님 맞습니다. 초삼모사. 초삼모사입니다. 자, 정답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이어지는 곡은 버섯돌이님 FR 데이빗이에요. I need you.

3438님. 아기 50일 기념으로 첫 외출합니다. 설렙니다. 하셨는데 계신 곳 비는 안 오나요? 50일이면 아직 유모차 타거나 아기띠 해가지고 외출하실 것 같은데 아유 비가 와도 너무 좋은 우중 산책일 것 같습니다. 잘 다녀오시고요. 바둑과 야구님 코리아나의 다크 아이스 또 FR 데이빗의 I need you까지 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봉이 엄마님, 치타 여사님, 정봉이 엄마 하신 비공개로 감사합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쏨 보이는 라디오. 오늘 보라 퀴즈는 생화상식 퀴즈입니다. 정봉이 엄마도 이 문제는 아주 잘 맞추실 것 같은데. 자, 오늘 아시죠? 유통기한 혹은 소비기한에 대한 문제. 다음 중 맞는 것은 무엇일까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 소비기한은 판매 가능한 기간이다. 2번, 유통기한은 섭취 가능한 최종 기한이다. 3번, 둘은 같은 말이다. 4번, 소비기한은 보관 방법을 지켰을 때 섭취에도 안전한 기한이다. 혹시 기한 씨 계세요? 기한 씨 계실 것 같은데. 7278님은 아, 학생 때 답 모르면 가장 긴 게 정답이었음. 요즘은 몰라도 나 때는 진짜 문제들이 그랬어요. 옥전 님도 긴 게 답. 3809 YJOK는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어서 이거는 꼭 지키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마트에 계셔서도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셨고요. 가수팬님은 6번 냄새를 맡아본다. 7번 남편에게 먹인다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근데 0516님은 날짜에 민감한 우리 남편은 유통기한 날짜와 시간이 지나면 바로 싱크대로 내놓습니다. 제가 먹을까 봐요. 정말 괜찮은데. 와, 칼 같은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와 겹쳐집니다. 커피 쿠폰 전할게요. 자, 오늘 문제 정답 아시겠어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무엇일까요? 1번 소비기한은 판매 가능한 기한이다. 2번 유통기한은 섭취 가능한 최종 기한이다. 3번 둘은 같은 말이다. 4번 소비기한은 보관 방법을 지켰을 때 섭취에도 안전한 기한이다. 자,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정답과 신청곡 알려주세요.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경숙님 스티브 페리예요. 오 쉐리.

보라님, 부산은 비 한 방울 안 오고 너무 덥습니다 하셨는데 쨍하고 해 뜰 날입니까? 해피초이님이 신청하신 제이갈스밴드 센터폴드 이어서 휘 루스 앤더 뉴스의 힙 투비 스퀘어까지 전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1부 닫을 시간인데요. 해마루님, 플리우드맥의 드림스 남기고요. 저희 뉴스 듣고 2부에 다시 올게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4: 인천의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5: IH 인천도시공사.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0: 거나 타협하면 검찰 권력의 본질은 그대로 남게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보안 수사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당 일각의 의견에도 지도부가 이 같은 방침을 정한 만큼 조문 작업 등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외국인이 이번 주 들어 코스피 시장에서 연일 사자 행진을 이어가며 본격 복귀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어제까지 외국인 순매수액은 8,360억 원으로 3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나타내고 있고 오늘 오전 11시 30분 현재는 1조 9,686억 원을 사들이며 순매수 규모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들 매수세는 주로 반도체 업종으로 몰렸는데 지난 이틀 동안 외국인의 전기전자 업종 순매수액은 1조 926억 원에 달합니다. 이달 들어 코스피가 20% 급락하는 등 조정을 겪자 가격 매력이 커졌다는 인식이 번진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모건스탠리는 코스피가 바닥에 근접했다며 목표치를 9,000포인트로 유지했고 JP모건도 한국 기업의 견조한 펀더멘탈을 언급하며 향후 12개월 코스피 목표치를 12,500포인트로 유지했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주식 등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가계 순자산이 9% 넘게 증가했습니다. 한은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국민 대차 대조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1인당 가계 순자산은 2억 7,47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9.1% 증가했습니다. 자산 종류별로는 금융자산이 1년 사이에 22% 증가해 14년 만에 최대폭 증가를 기록했고 가계와 비영리단체의 순자산도 9% 증가해 4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으며 가구당 가계 순자산은 6억 3,427만 원으로 전년보다 8% 증가했습니다. 다만 코스피 급등에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식 지분 가격, 즉 대외 부채가 늘면서 우리나라 모든 경제 주체가 보유한 전체 순자산은 2.2%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홈플러스는 서울회생법원이 회생 절차를 9월 4일까지 연장키로 함에 따라 영업 정상화와 구조 혁신 작업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는 입장문을 내고 긴급 운영자금 대출금이 들어오는 대로 임시휴업 중인 67개 핵심 점포를 모두 오픈할 계획이라며 대출금이 들어오면 상품 대금, 연체된 임대료, 유틸리티 비용 등부터 우선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전국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며 글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도, 습도는 93%입니다. CBS 뉴스 송인찬이었습니다.
1: CBS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은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1시 5분입니다.

해피송 2부 첫 곡은 아주 향기로운 곡이었어요. 칼럼 스콧, 레오나 루이스의 You Are The Reason, 향기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2부로 건너왔고요. 1부에서 우리 퀴즈 풀었잖아요. 생활상식 퀴즈. 문제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소비기한은 보관 방법을 지켰을 때 섭취해도 안전한 기한이다. 유통기한은요,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이고요. 제조사나 판매자가 이 날짜까지는 품질을 보장하며 유통, 판매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 방법을 지켰을 때 제품을 먹어도 안전한 기한이고요. 소비자가 실제로 섭취해도 안전하다고 보는 최종 기한에 가까워서 쉽게 말하면 유통기한은 판매 중심 기준, 소비기한은 섭취 안전 기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우유에 소비기한이 적혀 있다면 냉장 보관 등 표시된 보관 조건을 잘 지켰을 때그 날짜까지 섭취가 가능하다는 뜻이고요. 다만, 아시죠? 개봉 후에는 표시된 기한보다 빨리 먹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 여름철이라서 아유 이런저런 음식 조심하실 게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그래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정답 알려주신 분들 가운데 율할비 5초의 법칙 코스모스 4586-2421 천사의 미소 박차근님 닉네임은 차근차근님이세요. 너무 예쁘네요. 9198님, 또 태순이, 7885, 8284, 실로암, 9363님께 커피 쿠폰 보냅니다.

0: 저희 쿠폰도 사용 기간이 있는 거, 사용 기한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아유, 아무 때나 써도 되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해피송 2부 주제는 요겁니다. 네버엔딩 음식들 피처링. 냉동실을 열어라. 우리 햇님이들 냉동실, 냉장고 한번 열어보시고 오늘 알려주시면 됩니다. 자, 냉동실, 냉장고에 있는 온갖 터줏대감들 오늘 좀 정리를 해볼 텐데요. 시골에서 보내주신 참기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통기한 같은 게 안 적혀 있어요. 공장에서 찍어 나와야지 이런 게 적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은 것들 언제까지 먹어야 되는 겁니까? 냉동실에 넣어둔 뭐 각종 떡들 같은 거 아니면 아이스크림도 사실 뭐 이런 다 기한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얼은 건데 이거 언제까지 먹어도 되는 건지 아닌 건지 등등등 애매한 거 한번 우리 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버엔딩 음식들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어떻다 좋다 우리 집에 있는 각종 음식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 한번 꺼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2부는 우리 햇님이들의 냉장고를 한번 털어봅니다. 신청곡과 함께 알려주시고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이용료가 있고요.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3: 휴레기.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도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0807님, 한 15년 만에 라디오를 켰어요. 지수님 목소리가 정말 정겹게 들리는데요. 이제는 고정하겠습니다. 갑자기 신청곡 뭐 해야 되나 떠오르지 않는데 지수님이 저를 위한 노래 한 곡 부탁합니다. 와, 뭐 듣고 있은 지 한 뭐 2주 됐습니다. 아니 한 몇 달 됐습니다. 한 1, 2년 됐습니다 하시면서 처음 오시는 분도 계시고 0807님은 처음은 아니신데요. 15년 만에 라디오를 다시 켜셨다고 하셨어요.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또 걸렸을까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모르겠지만 이제는 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해바라기 님이 신청하신 글렌 메데이로스의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또 마리아느 님 엘튼 존 블루의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 또 0807님 이 곡은 어떠셨나요? 혜숙 님도 신청하셨고 라이오넬 리치의 Say You, Say Me 였습니다. 봉순이님, 선글라스는 어디 갔어요, 지수님? 하셨는데, 아, 제가 좀 깜빡하기도 하고, 어째저째 사정이 좀 있었는데요. 금요일에는 꼭 챙기겠습니다. 커피 쿠폰 보낼게요. 자,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2부 주제는, 아, 이거 진짜 한번 우리 정리를 해야 돼요. 네버 엔딩 음식들. 냉동실을 열어라. 풀립사랑님이, 우리 아내는요 유통기한이 지나면 저한테 가져와서 다 먹으라고 합니다. 당신은 먹어도 탈이 안 나잖아, 멀쩡하잖아 그러면서 저보고 먹으라고 하는데 아니 조금씩만 사면 되는데 항상 왕창 삽니다 하시면서 아니 조금씩 사면 비싸니까 그렇죠. 버릴 거 생각해도 많이 사는 게 이득인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해바라기님은 우리 집 아들들은 유통기한이 조금만 지나면 큰일 난 줄 압니다. 아, 집에 특히 아이들이 이런 경우 있죠. 엄마, 이거 지나서 버려야 돼. 약간 경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근데, 아, 이거 좀 아까운데. 아, 이거 돈 벌어 보면은 우유 하나 이거 버리는 게 얼마나 아까운지 알게 되죠. 빵빵한 호랭이님은 우리 집 냉동실은 물내 거리입니다. 열어보기도 겁이 납니다. 뭐 스티커를 부착해서 냉동 보관하고는 있는데요.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가물가물해서 못 버리고 못 먹고 그런 거 투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구석에 안에 들어가 있으면 정리를 한다고 해도 꼭 이 사각지대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특히나 이게 스티커를 부착하셔도 이런데 그냥 검은 봉다리째 들어가 있는 건 그냥 방법이 없어요. 걔는 검은 봉다리째 들어가 있으면. 방탄소님, 냉장고에 치킨무가 수두룩, 이름 모를 일회용 케찹과 소스들도 수두룩. 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냉장고 공유하는 사이예요? 저희 집 냉장고 얘기하신 줄 알고. 게다가 약간 뭐 초밥 같은 거 시켜 먹고 남은 고추냉이 같은 거. 또 소금 같은 거. 이 소금 같은 거 유통기한이 있나 싶어서. 아, 진짜 몇 년씩 묵은 건데 이거 둬도 되나 모르겠어요. 율무야 사랑해님. 요즘 옥시시철이라 삶아서 넣으려고 했더니만 띠로리 작년 거를 6개 냉동실에서 발견했습니다. 어쩐데요? 이거 버려야 될까요? 옥수수 좋아해서 여름만 되면 다람쥐처럼 저장합니다 하셨는데 여기서 함정이 이거 작년 건 줄 아셨죠? 3년 된 걸 수도 있습니다. 작년 거 아닐 걸 수도 있어요. 또 약간 명절 때 그 차례 지내고 남은 음식들, 나물도 있고 온갖 전도 있고 가끔 잡채나 산적도 있고 아 이것도 약간 기름에 지진 건 다시 좀 해 먹으려면 약간 찝찝하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조폭 평아리님은 예전에 과자 한 봉지를 샀었는데요. 유통기한이 2126년까지라고 써있더라고요. 2126 제조사의 실수겠죠? 아니면 증송자를 위해서 물려줬어야 할까요? 하셨는데 이거 과자처럼 생긴 타임캡슐 발견하신 거 아니에요? 자, 좋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오늘 2부 주제는 네버엔딩 음식들, 냉동실에 갇힌 음식들 이제는 좀 꺼내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곡은 바위나리님 밀리 조엘이에요. The River of Dreams.

클레오파트라님 선곡이 아주 굿입니다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지리사님이 정하셨고요. 블루시스템의 뉴욕 베를린 페리스 또 고양시 30대 왕자님 굼베이 댄스 밴드의 산토리니 굿바이 그리고 밀리 조엘의 The River of Dreams 였습니다. 아, 8016님 등이 설탕은 유통기한이 없다고 알려주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소금도 그렇다고. 자, 유지수의 햇빛은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네버엔딩 음식들, 자, 냉동실을 열어보겠습니다. 혜숙님이 보관이사 하려고 냉동고 파먹기 하면서 오래된 건 버리고 있는데 어제 냉면을 주문했는데 15개 나와서 남편한테 혼났어요. 언제 이사 가시는데요? 두 분이서 삼시세끼 냉면만 드시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6427님은 냉동고 큰 걸로 구입했는데 지금은 뭘 넣을 수가 없어요. 저 안에 뭐가 있는지 꺼내기가 무섭습니다. 약간 문 열기 좋다 힘든 상황. 옷장도 그런 거 있잖아요. 냉동고도. 3769님은 저는 재작년에 설에 사서 먹고 남은 엿이 있는데요. 엿의 유통기한은 어떨까요? 엿이라. 왠지 좀 느낌이 껄쩍지근한데 엿이라. 2421님, 냉장고는 아니지만 어제 두통약과 연고 등을 모두 버렸습니다. 아, 그치. 약도. 뭐 이런 연고 같은 거, 두통약 같은 거, 뭐 소화제 같은 거, 뭐 많죠, 많아요. 진짜 저는 특히 여름에만 쓰는 그 모기 물렸을 때 바르는 약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또 얼마 안 썼는데도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맞닥뜨리게 되잖아요. 아까워. 근데 그런 거는 그 약은 일단 효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산정바라기님, 미역국이나 샐러드 소스에 첨가하는 들깨가루요. 냉동실에 보관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괜찮을까요? 생활 고수님들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이거는 찍어 먹어보고 괜찮을 때까지 먹으면 됩니다. 큐티 남매 투유님은 저희 집은 신랑이 기한 지난 거는 알아서 다 먹어요. 먹지 말고 버리라고 해도 아깝다고 탈 안 난다고 먹습니다. 저는 지금 수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 수요 예배 끝날 때마다 집에 갈 때 해피송 듣는데 음악도 좋고 지수님 최고입니다 하시면서 신랑이 이렇게 다 장마철 제습제처럼 다 빨아 들으시니까 뭐 최고가 아닐 리가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큐티 남매 투유님 커피 쿠폰 전합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시고요. 캔디픽님 레이스 제이 달튼이에요. 블랙 커피.

고운님 클린 리차드의 We Don't Talk Anymore 이었습니다. 마루치 아라치님, 스튜디오에 호랑나비 한 마리가 앉아있는 줄 금방 날아갈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 아, 냄새 맡으셨습니까? 커피 잘 사주는 호랑나비입니다. 뭐 날아갈 시간이 한 5분 남긴 했는데요. 커피 쿠폰 전할게요. 유지수의 해피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이마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순우 아토크림,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곡, 필 콜린스와 필립 베일리가 함께 노래합니다. Easy Lover 남기고 저는 물러갈게요. 내일 다시 봬요. 유지수였습니다.

0: KBS
1: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2: 김나입니다.
1: 나희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2: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5: 한국경제신문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 검증 범위에 대한 합의가 있을 경우 선관위 서버도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동원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국조특위 검증 범위에 합의를 하면 서버를 공개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강 직무대행은 현재 서버에는 현재 임기 중인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자료만 관리되고 있다며 다른 법률에 저촉되

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또 전영현, 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광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상대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단체는 두 기업의 대표이사가 노사협약을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고 성과급 지급 요구에 타협해 회사 재산을 유출하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10년 후 전문가 사무직 등 중고숙련 직종을 중심으로 연간 일자리 25만 개 이상이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AI의 거시경제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AI 영향으로 10년 후 노동시장에서는 연간 약 25만 6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는 2024년 기준 취업자의 2.1% 수준이며 주로 전문가, 사무, 판매 등 중고숙련 직종에 압력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다만 AI가 기업 생산성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의 총 요소 생산성도 함께 높이는 것으로 분석됐는데 향후 10년간 생성형 AI 확산이 한국 경제 총 요소 생산성을 1.5%에서 3.5% 증가시킬 것으로 추정됐고 AI의 도입이 기업의 상용 근로자 1인당 매출액을 20%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가 인천 성남동 물류센터 화재로 피해를 본 입점 판매자 재고 손실을 전액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공간뿐 아니라 불이 번지지 않은 공간의 재고도 반출 지연, 분진에 따른 손상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 모두 보상합니다. 이에 따라 직접 화재가 발생한 인천 32 물류센터와 같은 건물에 위치해 있고 입차 입고가 중단됐던 30일, 40일, 42, 43센터에 입고돼 있던 재고도 보상 대상입니다. 회사는 판매자의 재고 수량을 집계하는 대로 오는 8월 중순부터 판매자별 총 보상 규모와 지급 예정일, 최소한의 필요 절차를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서울 여의도 더현대 서울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5인 신고로 소방당국이 대거 출동하는 해프닝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영등포 소방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대형 쇼핑몰인 더현대 서울 근처에서 검은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차량 15대와 인력 52명을 투입해 일대를 수색했으나 화재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3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글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CBS 뉴스 이강민이었습니다.
1: CBS 사람 많고 복잡한 여름 성수기. 그렇다면 9월의 보라카이는 어떠세요? 인파는 빠지고 바다는 가장 투명해지고 세계 3대 석양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보라카이 최고의 골든타임. 오성 리조트, 호핑 투어, 선셋 세일링, 해변 요가까지 CBS 시투어 올인원 패키지로 온전한 휴식을 선사합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 이 모든 혜택이 단 97만 원. 타 여행사와 꼭 비교해보세요. 9월 9일 출발,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문의전화 꿈꾸는 여행 02771-1932, 771-1932입니다. 2시 5분입니다.
2: 이봉규의 어떤 가요!

0: 7월 22일 수요일입니다. 2분기 어떤가요? 이며 첫 번째 트랙 동방신기의 허그 재생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벙디 벙보라 벙벙 아나운서 이봉규의 사람에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내일 모레까지는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하고요.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를 준비했습니다. 왜냐? 오늘 특별 코너가 있거든요. 특별 편성 코너. 어떤가요? 스페셜 초대석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 되시는 봉팔님들은 보이는 라디오로 접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레인보우 어플에서는 표준 FM 화면에 있는 TV 모양 아이콘 누르시거나 너튜브에서는 이봉규의 어떤가요? 채널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어요. 지금 보니까 저희 어떤가요 게시판에 그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의 청취자분들이신 아기새 분들께서 이미 접속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레몬트리님도 오프닝 곡 들으니 두 분 허그하세요. 의형제 두 분 합체. 이따가 한번 예, 제가 안겨볼게요. 알렉스에게 안겨볼게요. 괜찮겠죠? 자,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그대창가 알렉스입니다. 렉스 알, 우리 알디가 어떤가요에 첫 방문을 했고요. 지금 밖에서 대기 중인데 빨리 들어오고 싶어서 미리부터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자, 우리 봉팔님들 하고 싶은 얘기, 궁금한 점, 뭐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기다렸던 시간이시잖아요. 특별히 짹짹 그대창과 어떤가요 봉팔로 양쪽 활동을 해온 분이 계시다면 모두 등판해 주십시오. 이봉규 어떤가요 함께하는 방법은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이분 부르고 잠시 뒤에 만나보죠. 광고주님.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0: 격리회계 프로그램
1: 격리나라.
2: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관절 연골이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대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2: 청소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1: 큐큐큐큐큐밍,
2: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3: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4: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5: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6: 영월이래요.
5: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6: 영월이래요.
5: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6: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5: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0: 언제부터 시작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각자의 방송에서 서로를 살짝살짝 언급만 했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 랜선 브로가 돼서 우리는 형제 방송까지 가게 되었더랬죠. 마침내 오늘 우리 형을 만났습니다. 어떤가요? 스페셜 초대석! 멀리서 멀리서 멀리서 그대가 오네요. 참 멀리도 돌고 돌아 이제야 만나게 됩니다. 이 떨리는 마음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자, 알렉스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뿌이뿌이뿌이 이거 잠깐만 여보세요.
0: 네, 뿌이뿌이 아, 뿌이뿌이 어렵죠.
1: 나가고 있나요?
0: 아, 잘 나가고 있습니다.
1: 네, 나가고 있나요? 예. 아니 저 뿌이뿌이 이거 이펙트 넣어주시기로 하셨잖아요. 넣어주세요. 아 예예. 예. 나 혼자 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요.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알렉스입니다. 형제의 방송, 형제의 나라, 터키 같은 방송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너무 저는 여기 온 게 처음이에요. 근데 우리 봉규 씨는 저희 방송 때 한번 출연해 주셨죠?
0: 맞아요. 2번 정도 제가 출연했었어요. 예, 예.
1: 아니 근데 기념일에. 나는 자주 모시고 싶었어. 근데 우리 봉규 씨가 중간에
0: 예예 예.
1: 이렇게 싹 이렇게 뉴스 하시잖아요.
0: 맞아요. 중간에 뉴스 때문에.
1: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 그 캐릭터에서 이렇게 다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봉규 씨를 저희가 모실 수가 없었어요.
0: 예.
1: 다들 잘 계셨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알렉스입니다. 우리 렉스알 형. 네. 어떤가요? 처음 이렇게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1: 네네네.
0: 원래는 지금 보이는 라디오를 보고 계신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텐데 구도가 따로 있었어요. 근데 그 게스트가 원하는 구도로 맞췄습니다.
1: 네네. 이 어깨 뒤에서 약간 청문회 느낌으로.
0: 그러니까 뒤에서 제 어깨를 보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1: 이렇게.
0: 저는 앞에 그 위에 우리 봉팔님들은 못 보시지만 화면을 보고. 네네. 우리 렉살님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셔서 감사합니다.
1: 나물나물님께서 서로 말은 많이 안 하시는 사이인가 봐요.
0: 우리가 뭐 사실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라도 우리가 뭐 급히 마련했으니까 저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1: 그럼요.
0: 예.
1: 평소에 저희가 방송에서는 서로 아 봉규 씨 우리 봉디 이러면서 봉디 뭐 방송

0: 재밌다 뭐 이런 얘기는 되게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친한 줄 아는데 저희가 이제 약간 그거 있잖아요. 방송 딱 끝나고 나면 이렇게 대본 탁탁 치면서 이렇게
1: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0: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 하고 약간 이렇게 싹 헤어지는 약간 그런 예. 느낌이었어서 오늘에야 조금 이렇게 말을 좀 쉽게 좀 터는
1: 아 말씀 예. 편하게 해주셔도 됩니다 형님. 어 아, 봉규야 어? 한번 해주세요.
2: 봉규야
1: 아우
2: 봉규야
1: 아 좋다
2: 봉규야
1: 예 형님
2: 왜 이제 왔니 봉규 아 내가 왔구나 왜 내가 이제 왔을까 아니 근데 그 예, 예, 이펙트 예. 지금 제대로 넣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1: 비디?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0: 어, 저 여기 킥박스 예. 저 이어폰 저 볼륨 좀 올려주세요
1: 볼륨
0: 아무것도 안 들려 아 네 들리네요
1: 아, 잘 들리십니까 네네네 예예
0: 어 우리 킥박스 바꿀 때 됐다 고장 났네
1: 저희가 네 한번 바꿔 놓을게요
0: 네
1: 저희가 이렇게 어렵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저기 아기새 분들 요목팔님들 어쨌든 우리 알렉스 씨가 오셔가지고 너무나 자. 고맙습니다 사실 예전에 저희가
0: 네.
1: 그 그대 창가와 어떤가요 DJ끼리 서로 한번 바꿔가지고 방송을 해보자라는 얘기가 만우절 때 좀 나왔었거든요
0: 근데 그거 왜 안 됐죠?
1: 그게 어떤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0: 어, 어떤 네, 사정이었죠?
1: 이 제작진 간의 조율이 네네.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0: 어, 근데 만우절 때 우리가 그
1: 만우절 때 한번 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무산됐었던
0: 아, 아쉽다.
1: 이제야 했었는데. 말할 수 있다죠.
0: 이제야 말할 수 있다. 그때 그 아이디어를 낸 것도 저희 쪽에서 먼저 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1: 맞습니다.
0: 네네. 그래서 이제
1: 저희가 거절한 느낌이 됐는데.
0: 네네. 저희는 뭐 당차게 거절당한 줄 알고 있었는데
1: 네.
0: 어, 윗선에서 뭔가 좀 조율이 있었군요.
1: 자, 저희가 너무 음모론을 말씀하시면
0: 자, 아, 우리 둘 다 네. 어, 프리랜서 예예 예. 여기 이제 CBS 알바니까 아 예, 예. 있구나 아, 우리 저는 봉규 씨는 정규직이구나 여, 예,
1: 직원입니다
0: 아 저는 여기 알바
1: 근데 어차피 저도 이제 육아직 들어가니까 프리해지죠
0: 아 예, 저는 여기 알바라서 말 조심해야 돼요 네네
1: 자 근데 우리 많은 봉팔님들께서 청취자분들께서 네. 궁금해하시는 게
0: 네.
1: 지금 11시에 방송 끝나고 지금까지 뭐하다 어디서 왔냐? 그게 아, 너무 궁금해하시거든요.
0: 어, 차 안에서
1: 예예. 예.
0: 원래는 이제 여기 근처에 되게 괜찮은 사우나가 있어요.
1: 어, 맞아.
0: 사우나 가가지고 이제 모두 좀 풀고 그러고 이제 딱 올라 그랬었는데
1: 네네.
0: 차 안에 앉아 있다가 잠들었어요. 네.
1: 아침에 워낙 또 일찍 나오시니까 피곤하시죠.
0: 네네. 차 안에 잠깐 앉았는데 예. 어, 잠깐만 있다가 할까? 어. 그러고 눈 떴더니 1시 반이더라고요.
1: 예, 그럼 올라오셔야겠네요.
0: 네네. 오 이런 것도 넣어요?
1: 저희 효과 맞습니다.
0: 아, 효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거기 이런 거 안 넣어줘요?
0: 아, 저희는 제가 요청할 때만 넣어줘요.
1: 야, 이게 PD가 네네. 좀 센스가 없나 봅니다. 거기가.
0: 아, 아닙니다. 넘쳐나는 센스를 제가 누르고 있어요.
1: 아, 누르고 있어요.
0: 네, 네. 우리 조 PD 누르 워워워 아.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예예. 예.
1: 좀 대결 구도로 가면 안 되고 우리가 좀 형제 방송이기
0: 형제
1: 때문에.
0: 형제 방송, 터키 같은 방송 예, 예, 무슨 예, 말씀이십니까?
1: 예, 예, 예.
0: 아,
1: 예.
0: 아, 근데 오늘 방식으로. 이 텐션 맞아요? 저 지금?
1: 지금 낮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높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0: 너무 지나치게 저 혼자 높은 것 같아서.
1: 아, 제가 그럼 좀 맞춰드리겠습니다.
0: 그죠?
1: 맞춰드리겠습니다.
0: 예, 봉디가 평소 때보다 예, 예, 약간 예. 좀 낮은 것 같아요, 오늘.
1: 아, 제가 아무래도 네네. 이 게스트를 조금 더 매시는 느낌으로 그리고 더 이렇게 환하게 비춰드리는 느낌으로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0: 약간 저 혼자 바보짓 하는 느낌이 돼요.
1: 아, 근데 구도 자체가 좀 그래요. 오늘. 아, 근데 이걸 원하셨으니까 이 구도를.
0: 네네. 뒤통수 보고 방송하는 거 너무 웃겨요. 별빛 사랑님.
1: 저는 알렉스 씨가 오셨는데 알렉스 씨를 못 봐요, 지금.
0: 어, 원래는 저희가 그
1: 예, 예.
0: 이 스튜디오 부스가 저희가 생방을 하는 부스잖아요. 근데
1: 그렇죠.
0: 저희가 이제 봉디하고 저하고는 거의 게스트 없이 이제 DJ가 끌고 이끌어가는 방송이기 때문에 스튜디오를 옮길 필요가 없었는데 저쪽에 저희가 막 그랜드 피아노도 있는
1: 맞아요.
0: 큰 스튜디오가 있어요.
1: 예, 그래서 거기서 하고 싶었어요.
0: 저희가 이번에 그 스튜디오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도 좀 윗선에서 어떻게 커트가 된 건가요?
1: 아, 윗선까지는 아니고 타프로가 미리 선점했다.
0: 아, 타프로.
1: 네, 타프로의 선점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 살 수밖에 없었다.
0: 어, 그랬군요.
1: 근데 아마 라디오 역사상 가장 신선한 이 게스트와 DJ의 그 대화 구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0: 네, 솔직히 저는 약간 좀 더 이쪽으로 가갖고
1: 예.
0: 봉디의 오른쪽 어깨 위에 저 얼굴이 걸쳤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 구도는 좀 카메라 구도상 안 나올 것 같아요.
1: 안 나올 것 같아요. 가게 안 나올. 아, 저 해보고 네. 싶은데
0: 네, 오늘은 약간 좀 이 느낌으로 가죠. 약간 그 지방 내려가는 버스 안에
1: 앞뒤 좌석에서
0: 뒷칸, 네, 약간 뭐 이런 느낌으로
1: 혼자 오셨나봐요. 이런 느낌으로.
0: 네, 이런 느낌으로. 아니 근데 우리 그 대본을 제가 받았거든요.
1: 대본대로 네. 하나도 안 하고 있어 지금.
0: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있어. 그 원래 대본대로 안 하는 DJ 둘을 데려다 놓으니까
1: 그러니까요.
0: 솔직히 대본은 필요가 없는데.
1: 그러면 대본에 있는 질문 딱 한 개만 하겠습니다.
0: 어, 일단 대본 예. 한번 가보죠. 작가님도 와 계시니까.
1: 예, 예.
0: 네네.
1: 대본대로 와, 대본대로 하기가 어렵네요, 오늘. 이미
0: 네네.
1: 지금 맥락이 많이 흐트러졌습니다. 어쨌든

0: 요 질문 하나 드려야 돼요.
1: 네.
0: 어떤 가요와 그대창의 연결고리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1: 연결고리.
0: 연결고리. 너와 나의 연결고리.
1: 일단 그 텐션에 비해 우리 왜 FM 표준에 있는지 모르겠다.
0: 오.
1: 우리는 음악 FM 쪽에 좀 더 가까운 아이들이 아닌가.
0: 아.
1: 라는 생각을 드렸습니다. 근데 완충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0: 예.
1: 뭐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뉴스쇼 바로 뒤에 붙잖아요.
0: 뒤에 사시고.
1: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조금 환기를 좀 시켜줄 수 있는. 역시 봉디도 마찬가지인 게 점심 드시고 나면 딱 이 시간대 지금 이제 당 스파이크 올라오고
0: 네.
1: 좀 졸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봉디 같은 분이 이제 꽹과리 치우고 사물놀이 한번 해줘야 예, 사람들이 이제 좀 텐션이 올라가는데 약간 그런 역할을 하루에 제일 힘든 시간쯤에 저희가 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이제 음악 프로에서 유일한 두 명의 남성 DJ거든요. 표준 FM에서는 지금.
1: 그렇군요.
0: 예예. 예,
1: 아
0: 예.
1: 네네네. 그 생각은 안 해봤네요. 네,
0: 남성 DJ 오늘 다 만난 겁니다. 저희가 연합회 오늘 지금 모임하고 있는 거예요.
1: 네네. 청일점도 아닌 것이 애매모호하게 예. 둘이 있네요. 네.
0: 아 근데 지금 목이 너무 아프네요. 뒤를 보고 싶은데. 목을 계속 들고 있으니까 목이 길어지겠습니다. 네네. 턱살이 좀 빠질 것 같은 그런 자, 느낌.
1: 앞에 보고 방송하시고 예, 예. 제가 계속 이제 불안하게 뒤통수 보고 있겠습니다.
0: 아우 뒤통수 너무 따가워서 막 그쵸, 뜨겁기도
1: 따갑죠?
0: 하고. 예.
1: 네네. 아 난 이 반응을 원했어. 따가워하는 이거... 봉디. 네.
0: 그 약간 저랑
1: 네.
0: 과가 비슷하신 것 같아요.
1: 저요?
0: 이 장난치시는 모습이나 그리고 이 방송 밖에서의 모습도 그렇고
1: 네네.
0: 저랑 좀 결이 비슷한 사람이다라는 걸 저는 직감적으로 좀 느끼거든요. 혹시 알렉스 씨도 비슷하게 느끼십니까?
1: 저는 일단 방송에 임할 땐
0: 네.
1: 제가 정리를 해야 되는 사람인지 어지럽혀야 되는 사람인지를 확실하게 선을 좀 긋고 시작하는 편이에요.
0: 네.
1: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제가 아까 9시부터 11시까지 바로 그 자리에 앉아서 제가 이제 진행을 했다면 그건 제가 정리하는 입장이잖아요.
0: 네, 그렇죠.
1: 오늘은 이제 마음껏 어지럽혀도 된다라는 마인드로
0: 예.
1: 네네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0: 편하게 어지럽히셔도 됩니다. 제가 다 정리하겠습니다.
1: 웃기지 못할 거면 아예 시도도 하지 말아라.
0: 야.
1: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는 오늘 게스트잖아요.
0: 오후에 알렉스도 상당히 괜찮은데요?
1: 저는 원래 밤 DJ였어요.
0: 그쵸, 원래 밤에 하셨었죠.
1: 네, 원래 내내 밤 DJ였는데.
0: 근데 이 오후 2시 때 알렉스도 정말 매력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느끼기에.
1: 근데 오후 2시에 라디오를 하게 되면.
0: 네네.
1: 아무것도 못해요.
0: 아, 하루가 그냥.
1: 중간에 걸리니까.
0: 이걸로 다 가버린다. 사실 그러니까 주말에 네네. 2시 예식도 좀 상당히 애매하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네,
0: 똑같은 거예요.
1: 네네. 이게 앞팀에 치이고 빨리 끝내줘야 되고 약간 그런 게 있어서.
0: 선모님이 세상에나 오전 같은 오후다. 흐린 장마에 선글라스 멋집니다.
1: 네네. 저는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좀 더 예쁜 모습만 보시라고. 네네. 부어있는 눈을 좀 가리는 용으로 오늘 선글라스 꼈습니다. 아. 어제 밤에 좀 늦게 잤어요.
0: 늦게 잤어요.
1: 네네.
0: 한 번만 벗어주시면 안 돼요? 한 번만.
1: 까꿍. 이렇게.
0: 네. 아유, 뭐. 오늘 캐릭터 제대로 잡으셨는데요.
1: 네. 가리고 보는 게 더 좋아요.
0: 아, 네네. 그러니까 제가 좀 갑자기 죄송해집니다.
1: 왜요?
0: 그대창가에 나갔을 때.
1: 네.
0: 나도 요 정도로 더, 아기새분들을 기쁘게 만들어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해주시는 것만큼 못해드린 것 같아서 갑자기 떠나는 마당에 좀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1: 오 아닙니다. 그러면은 나중에라도 한번 또 오면 되죠.
0: 부르시면 언제든지 네네. 달려가겠습니다.
1: 네. 부르시면이라고 했나요?
0: 예예. 예. 불러주시면
1: 어떻게 내일이라도
0: 내일 가면 되죠 뭐. 가면 돼. 불러주시면 가죠 뭐. 저는 뭐 항상 여기 상주하고 있는데.
1: 네네.
0: 마침 또 내일 PD가 여기 지금 휴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1: 저희 얘기 안 했는데요.
0: 아 그래요?
1: 약간 이런 식으로.
0: 자, everybody, red sun. 네. 자, 10초 전으로.
1: Red sun.
0: Red sun. 자,
1: 네.
0: 이런 걸 얘기하면 안 되는데.
1: 네네. 죄송합니다. 저도 얘기를 안 했는데.
0: 죄송합니다.
1: 봉디 방송에서 그게 밝혀지네요.
0: 그럼 여기에 비밀도 하나 밝혀주십시오.
1: 여기에 비밀이요?
0: 예, 어떤가요? 비밀 하나 밝혀주십시오.
1: 혹시
0: 뭐 나만 알고 있는 어떤가요? 비밀이 있으면 밝혀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하나 밝혔으니까.
1: 우리 봉디가
0: 쌤쌤으로.
1: 봉디가 스트레스가 많은가 봐요.
0: 예예. 예.
1: 네, 정수리 부분에 숱이 좀
0: 부족해지고 있어요.
1: 네,
0: 알겠습니다.
1: 아유 뒤에서 보는데 뒤통수가 보이니까.
0: 예예예예. 예, 예, 예.
1: 요새 많이 힘들어요.
0: 힘들어요.
1: 아기 키우는 거 힘들죠.
0: 아기 키우는 거 너무 힘들어요.
1: 네,
0: 네 쉽지가 않습니다.
1: 갑자기 자, 급다운된다.
0: 그 분위기 전환을 해야
1: 네,
0: 됩니다.
1: 그렇죠.
0: 노래 분위기 전환.
1: 네네.
0: 자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알디가 평소에 많이 듣는 노래
1: 네.
0: 들어볼 텐데 혹시 지금 뭐 노래 한

0: 하나 추천해 주시면 바로 틀어버리겠습니다. 평소에 그... 진짜 듣는 노래. 파비오도 괜찮아요. 저 알렉스 씨 왔으니까.
1: 잠시만요. 보통 예. 이런 거는 게스트한테 물어보고 곡을 좀 준비해오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0: 저희 프리합니다. 프리 재즈예요 저희는.
1: 오, 이야 이렇게 재밍을 한다고?
0: 이 정도의 와. 유연함은 갖고 계시는 DJ이시니까 네. 최근에 들었던 곡이라도 그러면.
1: 최근에 들었던 네. 거. 저는 그럼 일단 방송은 이렇게 해야 돼. 좀 로맨틱함은 좀 있어야 되니까. 네네. 그 브루노 마스의.
0: 아 브루노 마스.
1: 네. 브루노 마스의.
0: 최근에 나온 거.
1: 리스키로.
0: 아 리스키로. 네. 리스키로. 그거 그러면 오늘 듣겠습니다. 우리 네네네. 게스트가 원하시는데 네. 가야죠. 저 이 노래 진짜 좋아하니.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1: 예?
0: 앞에 전주에서 네? 그 파파파파파파파 요거 있잖아요.
1: 아니 잠시만요. 그 봉디 제가 알기로는 앨범도 내신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박자를 몇 개를 쪼개는 거예요?
0: 의미 생각이 안 나요. 네. 얼른 재생할게요.

자, 이쯤에서 만나보는 코너 속의 코너. 앞서 제작진이 퀴즈를 준비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름하여 사지선다 333 퀴즈입니다. 뭐예? 저희 어떤가요? 금요일 비명 코너 중에 333 퀴즈라는 게 있어요. 코너 설명 잠시 드리면 어떤 노래의 전주를 딱 3초만 들어보고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맞춰보는 시간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작진만 정답을 알고 있고 저와 알디는 오늘의 정답을 모르고 있습니다. 평소라면 이게 주관식이에요. 하지만 오늘은 사지선답니다. 객관식으로 준비했고요. 앞서 이 퀴즈를 누가 더 빨리 맞힐지 저희가

0: 이제 투표를 받아봐야 하는데요. 사실 투표를 받았어야 됐는데 대본대로 안 해가지고
1: 미안합니다.
0: 투표를 못했어요.
1: 미안합니다.
0: 원래 네, 예. 코너 있고요. 저희가 누가 이길까 이거 했어야 되는데.
1: 네네.
0: 그냥
1: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투표를?
0: 지금부터라도 뭐 한번 그냥 맛보기로 네네. 맛보기로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퀴즈 하는데 누가 이길 것 같냐? 노래 맞히기다.
2: 노래 맞히기다.
0: 예, 예.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알렉스가 이길 것 같다 하면 1번을 보내주시고 봉디가 이길 것 같다 하면은 2번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1번 네? 알렉스, 2번 봉디. 누가 이길 것 같다?
2: 네.
0: 자, 오늘의 사지선다 333 퀴즈는 객관식으로 준비했고요. 1번부터 4번까지 있는 보기부터 들어본다고 합니다. 보기를 듣고 난 뒤에 문제가 나와요. 반대로 갑니다. 반대로.
2: 네네.
0: 일단 네 곡의 전주 3초를 들어보고 나서 하나 둘 셋 해서 내가 오늘의 정답이 뭔지 알겠다. 그러면 알렉스 씨는 뭐 알렉스 저는 뭐 봉규 하고 외쳐서 네. 맞춰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1: 알디 봉디로 하죠.
0: 알디 봉디 하겠습니다.
2: 네네네.
0: 예, 알디 봉디. 자
2: 네.
0: 먼저 오늘의 보기 1번부터 들어봅니다.
1: 오?
0: 오케이.
1: 오?
0: 자, 저는 일단 이 노래 뭔지 알고요. 자, 이제 자, 적었어요. 자, 2번 듣습니다. 2번 주세요. 자, 오케이. 자, 3번 들어봅니다. 3번. 아, 정말 이렇게 파도 소리만 계속 준비하면 어떻게 풀라는 겁니까? 자, 다 파도 소리가 날 것 같아요. 4번 들어봅니다. 4번. 자, 일단 1, 2, 3, 4 들었고요. 문제가 나오면 그때 알디, 봉디 이렇게 외치면 됩니다. 자, 오늘의 준비 되셨나요, 우리 알렉스 씨?
1: 네, 그러니까 네 개 중에 하나가 문제로 나오는 거죠?
0: 그렇죠, 그렇죠. 네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1: 여기,
0: 네, 거꾸로
1: 여기
0: 가요.
1: 프로그램이
0: 네, 어렵죠.
1: 되게 친절한데 되게 헷갈려요.
0: 맞아요. 자, 문제에서 노래 땡땡땡은 무엇인가요? 하면은 봉규 네. 뭐 알디 이렇게 해가지고 몇 네. 번이라고 외치면 됩니다. 자 그러면
1: 자, 여러분들 투표하셨나요?
0: 지금 투표 대충 보면
1: 네.
0: 2번 뭐 1번 막상 막한데
1: 네네
0: 일단 여기가 제프로다 보니까 2번이 많아 보이긴 합니다.
1: 아기 새들 뭐 하는 거지?
0: 아기 새들의 이 화력이 생각보다는 지금 약하다는 걸 느끼고 있고요.
1: 아 실망스러운데요. 저희 아기 새들이 약간 예, 예. 샤이해요.
0: 아.
1: 그래서 저희 게시판에서만 잘 놀지 남의 게시판에서 잘 못 놀더라고요.
0: 한 6대 4 비율 정도 될 것 같아요.
1: 아, 알겠습니다.
0: 2번이.
1: 자, 1번부터 4번까지 저는 몇 개는 알 것 같은데 형들은 어때요?
0: 저는 뭐 다 알고 있습니다.
1: 오, 진짜로?
0: 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고 있어요. 저는 파도 소리만 들어도
1: 오, 알겠습니다.
0: 이거 어디 바다다까지 알고 있어요.
1: 아, 예, 어디 바다다?
0: 어디 바다다까지.
1: 남해인지 동해인지.
0: 예, 예. 오. 저기 뭐 태평양인지 뭐 다 나옵니다.
1: 인도양이죠. 야, 이게 예, 다 나온다고? 예,
0: 예. 자, 네. 오늘의 문제 들어볼게요.
3: 다음 보기 중 듀스의 아, 여름 안에서는 몇 번일까요?
1: 알디.
0: 알디?
1: 맞추면 돼요?
0: 맞춰도 돼요?
1: 맞추면 돼요?
0: 맞춰도 돼요?
1: 3번. 듀스의 여름 안에서 파도.
0: 아, 저도 3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저는 2번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1: 그러면 자, 2번.
0: 2번이 듀스의 여름 안에서다. 알디는 3번이 듀스의 여름 안에서다.
1: 근데 여러분들은 맞추실 수 있어요? 우리 청취 여러분들은?
0: 청취자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일단 줄을 잘 서주셔야 됩니다. 줄을 잘 서주세요. 자, 우리 청취자분들 아시겠습니까?
1: 이거 잘 모를 것 같아.
0: 쉽지 않을 것 같은데.
1: 노래
0: 한 곡 듣고 와서 노래 한 곡
1: 듣고 와서 쩌는 맛 좋다.
0: 오늘의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0: 성시경 여름 안에서 듣고 왔고요. 예? 스페셜 초대해서 우리 알렉스 씨와 함께하고 지금 333 퀴즈를 진행했습니다.
1: 저기 성시경의 두 사람이요.
0: 네, 성시경의 두 사람이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나요?
2: 성시경의 여름 안에서. 네. 듀스의 두 사람.
0: 예, 예. 듀스의 두 사람. 네. 성시경의 여름 안에서. 네. 성시경의 두 사람 듣고 왔고요.
2: 어, 너무 자연스러워서 넘어갈 예, 뻔했어요. 어,
0: 저도 너무 자연스러워서 제가 넘어갔어요.
2: 네. 어, 긴장해야 돼. 긴장해야
0: 예,
2: 돼.
0: 아, 집중, 집중. 본교 집중.
2: 네.
0: 자, 오늘 듀스 여름 안에서를 1, 2, 3, 4번으로 찾는 거였는데요.
2: 네네.
0: 한 번씩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전주 1번, 1번 한번 다시 들려주세요. 자, 1번이었고요. 네. 2번, 2번 들려주십시오. 자, 3번.
2: 네.
0: 4번입니다. 자, 아. 1, 2, 3, 4 중에 듀스 여름 안에서 우리 아이디는 네네. 3번이라고 했고 저는 뭐 3번 같지만 네. 게스트 우대 2번으로 저는 갔습니다.
2: 오.
0: 네, 의리가 있죠. 3번이에요. 근데 저는
2: 네, 정답이 3번이에요.
0: 네, 3번이에요. 전 알아요. 네. 3번인 거. 하지만 그 2번으로 갑니다.
2: 이게 여름 예, 예. 음악 파도 소리가 딱 나는데 앞에 이제 전주

0: 멜로디캄이나 누구 나레이션이나 반주로 바로바로 나오는 곡들이 아니라 듀스의 여름하늘에서는 쿵빡 빡 딱
1: 그렇죠,
0: 빠바바바
1: 그렇죠, 그렇죠,
0: 코드워크로
1: 그렇죠.
0: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 소리가 안 들려야지 맞는 건데 뭐 틀릴 수도 있으니까.
1: 1번 곡은 어떤 곡인지 아시겠어요? 1번 전주.
0: 저는 솔직히 말해서
1: 솔직히 말해서.
0: 1번은 모르겠어요.
1: 1번을 모르겠어요. 저는 유엔 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유엔 곡.
0: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바닷가.
1: 맞습니다. 유엔 파도.
0: 진짜로?
1: 유엔
0: 그래요? 아,
1: 파도라고
0: 그거 아닌
1: 생각해요.
0: 것 같은데?
1: 아닌 것 같아요?
0: 그러면 2번은 뭐였어요?
1: 2번을 모르겠어요. 여름아
0: 2번에
1: 부탁해인가요? 여름아 부탁해인가?
0: 쿨의 서머타임? 아, 서머타임이 아니라 That's
1: cool,
0: fine
1: 해변의
0: by Little
1: 여인이구나.
0: 해변의 여인.
1: 해변의 여인.
0: 예.
1: 3번이 우리가 다 아는
0: 알고
1: 여름
0: 있는.
1: 안에서.
0: 네, 쿵빡 우리 써는.
1: 4번이 갈매기가 나오는데 이거 기장갈매기 아닌가 생각했거든요, 저는.
0: 기장갈매기.
1: 나훈아의 기장갈매기.
0: 진심이에요?
1: 나훈아의 기장갈매기.
0: 아, 봉디가 알겠다. 그이 양반 개그에 적응기가 필요하네. 아나운서라서 그러는지 농담을 하는지 진담을 하는지를
1: 유피
0: 모르겠어.
1: 받아죠. 유피 받아.
0: 그죠?
1: 유피
0: 예.
1: 받아죠.
0: 까
1: 갈매기
0: 까.
1: 나오길래. 자, 비아님 1번 RD의 줄을 대셨고요. 까칠 여사님 2번 봉디
0: 네.
1: 하던 가락이 있는데.
0: 따라와.
1: 우리 RD 퀴즈 알러지 있음 하면서 매일 빛나 RD 봉디님 2번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자, 누가 맞았을까요? 정답 알려주세요. 몇 번인가요? 정답은 3번. 말씀하신 그 코드가 그대로 진행되죠. 듀스 여름 안에서가 오늘의 정답이었습니다.
0: 아유 좋다. 아유 시원하니.
1: RD 1번. 그러니까 RD의 줄을 서주신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저희가 5분 뽑아서
0: 네.
1: A명 끝나기 전까지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해주신 우리 08님들 감사하고요.
0: 감사하고요.
1: 이제 보니까
0: 네.
1: 공식적으로 저희가 준비한
0: 네.
1: 우리 알렉스 씨와의 모든 이 이야기는
0: 네.
1: 사실 대본상으로는 여기가 끝입니다.
0: 아, 끝이에요?
1: 네, 끝이에요. 근데 뒤에 스케줄 있으시냐고 여쭤봤는데
0: 네.
1: 아주 괜찮아요. 일부
0: 네.
1: 다 해도 괜찮아요 하셔가지고.
0: 3시까지는 뭐 전혀 문제 없습니다. 여기 보통
1: 네네.
0: 한몇분 정도 남기고 일부 끝내나요?
1: 뭐 1초만 남겨 끝내도 됩니다. 우리 렉살 형님 왔는데 상관없습니다.
0: 좀만 더 있다가 할게요. 네네네. 이렇게 게스트가 꼬장 피우는 거 처음 봤죠?
1: 이게 꼬장이 아니라
0: 네네.
1: 털털하다, 소탈하다.
0: 소탈하다.
1: 소탈하다로 가겠습니다.
0: 역시 아나운서.
1: 예.
0: 역시 아나운서.
1: 저는 꼬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0: 네네네네.
1: 너무 와주셔서 감사하고.
0: 네네. 이 진상 부리는 게스트.
1: 아유. 진상? 진상?
0: 잠깐만, 고민했다.
1: 저에게
0: 고민했어.
1: 임금님의 진상이 올라온 거죠. 게스트가 이렇게 오셨다는 것은. 이렇게 해석해서 넘어가겠습니다. 후!
0: 휴. 자, 저희
1: 예.
0: 제가 가기 전에
1: 네.
0: 무슨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1: 천천히 생각하십시오.
0: 네네, 천천히 생각하는 걸로
1: 제가
0: 하고.
1: 지금 이번 주가 마지막 주간이거든요.
0: 아니,
1: 그래서
0: 그러니
1: 아마
0: 아,
1: 그것과
0: 그러니까.
1: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0: 맞아요, 맞아요. 저도
1: 네.
0: 가기 전에 봉디한테 좀 그런 얘기를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봉디는 지금 여기
1: 예.
0: 이 의자에 앉은 지가 얼마나 됐죠?
1: 지금 어떤가요? 진행한 게
0: 네.
1: 6년하고 한 달하고 7일 됐습니다.
0: 6년 한달 7일.
1: 네.
0: 어땠어요?
1: 어땠어요?
0: 네. 이건 좀 진지하게 대답해 주셔도 돼요.
1: 진지하게.
0: 네네. 어땠는지 좀 궁금해요.
1: 이게 아나운서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내가 보이지 않는 사람과 소통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떤가요? 진행하면서. 사실 어떤가요? 진행하면서 이 아이디나 번호만 봐도 진짜 이 청취자분들의 이 히스토리가 머릿속으로 다 지나가거든요.
0: 6년을 함께
1: 그러니까 이렇게
0: 했으니까.
1: 쌓아 올린
0: 맞아요.
1: 시간이 있으니까 이분이 과거 이랬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됐다 하면은 같이 기쁘고 같이 사는 법을 배웠어요. 청취자와 함께.
0: 6년이면은
1: 네.
0: 대충 얼버무려도 한 2020년부터 하신 거잖아요.
1: 2020년부터. 네,
0: 그러니까는
1: 맞습니다.
0: 그 사이에 우리 코로나도 이겨냈고, 네, 뭐큰 이벤트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었겠지만, 얼마 전에 월드컵도 지났고,
1: 네.
0: 그죠? 그 2020년도나 2021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이 있었다면은,
1: 맞아요.
0: 그쵸?
1: 네.
0: 본교 방송 아침에, 그러니까 오후에 이렇게 같이 들어주면서 애가 이제 어린이집 갈 나이가 된 거예요.
1: 그렇죠. 어린이집 다니고 있죠, 지금.
0: 예. 네,
1: 네.
0: 저는 한
2: 저는 이제 4년 정도

0: 정도 됐거든요. 네. 저도 한 6년 정도 되면은 되게 느낌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네네.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잖아요.
1: 맞아요.
0: 4년과 6년 사이에 5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무엇의 딱 절반이라는 숫자. 그래서 저는 솔직히 봉디 보면은 조금 진지하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6년 동안 한 DJ는 어땠었나요? 라고.
1: 아, 네. 저는 뭐 사실 여기 CBS 안에서는 너무 기라성 같은 DJ분들이 많으셔서
0: 네네.
1: 4년, 6년은 오래 한 축에도 못 끼더라고요. 여기서는. 한 10년은 해야 그래도
0: 그죠.
1: 너 좀 했구나.
0: 네네.
1: 아, 6년은 뭐 아직 예, 걸음마 단계입니다. 사실 저도.
0: 근데 원래 예. 걸음마 단계 일 때가 제일 설레지 않나요?
1: 지금도 항상 방송 전마다 네. 설렙니다.
0: 아니 참 저는 네. 방송 들으면서도 참 신기했던 게 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방송이 딱 켜지면서 온에어가 들어오고 나면은 없던 텐션도 끌어올리고 자기 캐릭터가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방송을 끌어당긴다고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아유, 왜냐하면 저는 예. 아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듯이 복도에서 마주치거나 뉴스 하는 모습으로 마주치거나 약간 이러는 모습이었어서 늘 저한테 늘 깍듯하고 이제 깔끔하고 인사 잘하시고 약간 좀 이런 사내 아나운서 분이셨거든요.
1: 네.
0: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네, 근데 방송을 그렇게 하시는 모습 보면서 참 배울 게 많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1: 지금 약간 알렉스의 어떤가요 느낌인데요? 제가 게스트로 나와 있는 것 같고.
0: 네네.
1: 근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또 기분이 좋네요.
0: 그래서 저는
1: 많은 말을 나누진 않았었지만
0: 네. 그 1부 마치면서 제가 가기 전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제가 진지한 질문 해가지고 그 진지한 답을 좀 듣고 싶었어요.
1: 아, 네. 사실 제가 진지한 얘기는 제 방송에서 잘 안 하기 때문에 또 알렉스님 통해서 이렇게 이런 얘기도 하게 되네요.
0: 진지한 얘기 우리 방송 와서 할래요?
1: 좋아하실까요?
0: 아니요.
1: 저한테 기대하는 모습이 아닐 텐데
0: 우리도 어떤가요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1: 그러니까요.
0: 네네.
1: 저한테 기대하는 모습이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아기새분들도.
0: 그래서 우리가 형제 방송이라고 불리는
1: 그렇습니다.
0: 게 아닌가. 터키 같은 방송 함께 오십니다.
1: 마무리가 이렇게 되나요?
0: 좋아요.
1: 자 이제 진짜 마무리할 시간인데.
0: 마지막 곡.
1: 예, 우리 네네. 그 알레스 씨 아침부터 네. 또 방송하셨는데 또 오후에도 같은 자리에 나와주셔서.
0: 네.
1: 하루 긴 시간 CBS와 함께 네.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0: 거의 오늘 출근해서
1: 그쵸
0: 6시간 있었네요.
1: 맞아요.
0: 네.
1: 거의 그냥 잠깐 시간차 쓰고 퇴근하는 직장인이에요 오늘은.
0: 맞아요, 맞아요. 네. 예, 반차 쓰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점심 먹어야죠.
1: 네, 아유,
0: 예, 점심 먹고 저녁
1: 이렇게 막바지에 뵐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0: 의미 있는 방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1: 저는. 기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0: 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이제 아니 음악 좀 깔아줘요. 얘기 좀 하다가.
1: 그 끝곡이 여름아 부탁해요 가지고.
0: 네.
1: 우리가 대화가 맥락이 안 이어져요. 우리 지금 PD랑 작가는 빨리 끝 인사하라고 하는데.
0: 네네.
1: 끝까지 질척거리고 있어요. 남은 네. 시간을 어떻게든 다 써버리려고.
0: 네.
2: 여름아 부탁해. 아니,
1: 끝내랍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0: 네,
1: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0: 끝까지 최선 다하시고 우리 봉규 아이 건강하고 예쁘게만 자랐으면 좋겠네요.
1: 고맙습니다.
0: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그대 잠깐 알렉스에서 알렉스입니다에서 뵐게요. 안녕.
1: 아기새 가자 찍찍.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2: 김나입니다.
1: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2: 네, 노란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4: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수도권 뉴스입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발생한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를 계기로 오늘부터 대규모 창고시설 대상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재예방법 시행령상 특급 1급,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해당되며 이달 20일 기준 서울시에는 총 37곳입니다. 홍영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현장 위험 요인을 차단하고 향후 서울 지역에 새롭게 건축되는 대규모 창고시설에 대해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한층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5월 서울 아파트값이 한 달 사이 1% 넘게 급등하며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한 2026년 5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 지수 동향과 아파트 거래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전셋값도 한 달 만에 1% 넘게 올랐고 특히 지난달 월세 비중이 전세를 크게 추월하며 임대차 시장의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천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번 주 토요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특별 교통 대책 기간을 운영합니다. 관광객 증가와 출퇴근 통행 감소 등 교통 수요 변화를 반영해 관광지 대중교통 수단의 수송력을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또 인천시는 주요 관광지

0: 대학, 연구기관 등 21개 기관이 참여하는 피지컬 인공지능 협의체 구성을 추진합니다. 피지컬 AI는 로봇과 기계가 실제 현장에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스스로 작업을 수행하는 기술입니다. 협의체는 기업의 기술 실증 수요를 정책과 연결하고 규제 개선과 공동 프로젝트 발굴 등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다음 달 20일까지 제21회 경기게임 오디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플레이가 가능한 미출시 게임을 보유한 개발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올해는 학생 부문을 신설해 일반 10개 팀과 학생 3개 팀을 선발합니다. 선정된 팀에는 총 2억 원의 상금과 사업화 컨설팅, 마케팅, 경기 글로벌 게임센터 입주 가점 등이 지원됩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립니다. 중부지방과 제주도에 곳에 따라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6.6도, 습도는 93%입니다. CBS 뉴스 이지민이었습니다.
1: CBS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은 방송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3: 피로 회복에 좋은 라디오 백원경의 랄랄라. 덥고 지치는 여름 탄산음료 같은 댄스 한 곡 어떠세요? 새콤달콤 보사노바는요. 가슴 속까지 시원해지는 락,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여름 발라드도 빼놓을 수 없겠죠. 계절마다 음악을 다르게, 계절마다 음악을 맛있게. 매일 오전 11시 5분, 당신을 웃게 할 힐링 가요 레시피. 백원경의 랄랄라.
4: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오늘 행운을 가져다 줄 숫자는 몇 번일까요? 제 마음이 들렸다면 보내주세요. 봉디와의 텔레파시. 갈 땐 가더라도 드릴 건 다 챙겨드려야겠죠. 막방 주간인 만큼 오늘 저와 통하는 봉팔님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제가 생각한 두 자리 숫자와 봉팔님들이 보내주신 숫자가 정확히 일치하면 되는 코너입니다. 봉팔님들께서 보내주실 숫자는 00부터 99 사이고요. 1, 2, 3과 같은 한 자리 숫자로 보내고 싶다면 앞에 0을 붙여서 0, 1, 0, 2 이렇게 두 자리 숫자로 만들어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중복해서 숫자 여러 개 보내면 안 되고 1인 1숫자, 문자, 레인보우 둘 중 하나의 방법으로만 참여해 주십시오. 집계 시간 안으로 보내주셔야 되는데 3시 8분부터 집계는 시작하겠습니다. 3시 7분이고요, 현재. 오늘 저와 마음이 통한 선착순 1등에게는 바로 드실 수 있는 치콜 세트를, 같은 번호를 보내주신 선착순 최대 4분께는 택배로 가는 간식 세트를 챙겨드립니다. 자, 그럼 제가 생각한 텔레파시 숫자는 바로 이겁니다. 자, 한 번 더 보내드리죠. 한 번 더 발송! 전송! 쭉쭉쭉! 제가 오늘 어떤 숫자를 적었을까요? 텔레파시를 받은 봉팔님들은 두 자리 숫자

보내주세요. 3시 08분부터 집계합니다. 문자번호 샵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예요.

처방 일자 26 처방부터 많이 보입니다. 보라공주님, 7656번님, 3493번님, 7524번님 모두 숫자 접수 완료. 1절 후렴.

3시 8분부터 여러분의 숫자 집계 중입니다. 제가 화이트보드에 적은 숫자는 몇 번일까요? 00부터 99! 선착순 1등에겐 치콜셋, 최대 4분께는 가

40분 지나고 있는 현재 접수 마감 시간도 안내해드리죠. 접수 마감 시간은 3시 15분입니다. 3시 15분까지만 여러분의 숫자를 받습니다. 오케 상하이 로맨스.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오늘 텔레파시 숫자에 힌트를 드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아실 테고요. 오늘 어떤 숫자일지는 확률이 상당히 줄어든 상태일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의 숫자 3시 15분까지 접수합니다.

오늘 저희 숫자는 20입니다. 1184번님도 7282번님도 한결같이님도 모두 접수. 동두바이 텔레파시 3시 15분까지만 숫자를 접수하고요. 치콜 세트와 간식 세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텔레파시로 보낸 숫자는 바로 몇 번일까요? 텔레파시 지난주 구별의 힌트를 드렸어요. 그 힌트가 뭔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我爱你。3시15분이제5초카운트다운들어갔죠3초2초1초종료티아라빙글빙글오렌지캐러멜샹하이로맨스였고요오늘의텔레파시숫자공개해드립니다지난주금요일에이런힌트를드렸습니다다음주텔레파시미리힌트를좀드리겠다왜힌트를드렸냐면요이제껏봉디와한번도통한적이없다어떻게마지막까지한번을안통하냐그래서제가우리마지막에한번통해보기로해요하고말씀을드린힌트가어떤가요첫방날짜였습니다근데연도냐월이냐일이냐이선택은봉팔님께서하셔야겠죠자오늘의숫자한번에공개합니다어떤가요는2020년6월15일에방송을시작했습니다오늘의숫자는15였어요당첨자시스타쉐이크듣고와서발표해드립니다

시스타 쉐이크 듣고 오는 동안 저와 통한 봉팔님 저희가 집계했습니다. 숫자 15 집계 시간 안에 보내신 봉팔님 총 37분이 있었어요. 오늘 최근 들어 가장 많이 통한 날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치콜 세트 주인공은 단 한 분. 바로 분명 지난주에 힌트 줬는데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는데 15를 보내신 7811번님 축하합니다. 치콜세트 간식 세트 받을 네 분도 발표해드리죠. 휴대폰 뒷자리 4444님, 3143님, 6224번님, 2918번님까지 축하드립니다. 총 다섯 분께 오늘의 선물 보내드리고요. 간식 세트는 7월 안에는 못 갑니다. 8월에 도착할 거예요. 여유 있게 휴가 보내시고 수박 좀 드시고 옥수수도 드시고 계시다 보면 어느새 선물이 도착해 있을 거예요. 당첨되신 봉팔님들 축하드리고요. 오늘 이어서 저희가 그림 퀴즈를 할 시간인데 오늘은 제가 좀 다른 걸 그려보겠습니다. 잠시만요.

피카소도 울고 반고 후도 눈물을 훔쳤던 저희 그림. 오늘은 제 바통을 이어받을 후임 DJ의 얼굴, 후임 DJ의 초상화를 그려보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에 집중 어테이션. 과연 그는 누구인가? 퀴즈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정답자가 있어도 발표를 못합니다. 저는 그저 힌트를 드릴 뿐. 어제는 후임 DJ의 사진을 공개했고요. 비록 손과 골은 치아뿐이었지만 오늘은 어제보다도 더 큰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 제가 이 사람의 얼굴을 그대로 고스란히 제대로 그릴 거예요. 그냥 복사해놓을 겁니다. 시간 제한이 따로 없다고 하니까 노래 두 곡 이제 나갈 텐데 저는 열심히 이 사람의 초상화를 그리겠습니다. 후임 DJ의 모습을 제가 예쁘게 그려놓으면 이 그림을 또 후임 DJ와 함께할 우리 어떤가요 제작진이 잘 활용해 본다고 해요. 어디에 활용할 곳이 있을까 싶긴 한데. 자, 보이는 라디오 접속 가능하다면 레인보우 어플 또는 너튜브 이봉규 어떤가요 채널로 접속해 주시고 노래 두 곡 듣고 오는 동안 저는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있겠습니다.

엑소의 으르렁 그리고 샤이니 누난 너무 예뻐 듣고 오는 동안 제가 제 후임 DJ의 초상화를 열심히 그렸습니다. 제법 제가 잘 그린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렇지 않나요? 보이는 라디오 보고 계신 분들. 이 사람의 특징은 그래도 제가 잘 담은 것 같아요. 데니 오빠 사랑이님 그림 무서워요. 짜루짜이님 정답 사람. 하늘바라기님, 근데 은근히 잘 그리는 것 같은 건 기분 탓인가? 제가 이렇게 시간을 주면은 충분히 잘 그려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저희 제작진 어떻게 생각해요? 잘 그린 것 같나요? 어떤가요? 동네 노는 언니님, 화가만 진지한 듯하다. 저 진짜 집중해서 그렸는데 노래 나가고 있는 게 어떤 곡인지도 모를 만큼 순간 몰입해서 요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레몬트리님, 저 얼굴은 안경만 끼면 봉기인데. 자, 이 사람이 저에게 없는 걸 갖고 있어요. 저에게 없는 걸 갖고 있다. 그게 뭘까요? 턱선. 이 사람은 턱선을 갖고 있어요. 턱선이 상당히 날렵하죠. 뾰행님, 여잔가 립스틱. 입술에 색깔을 칠하기 위해서 제가 살짝 색칠했고요. 순시미님, 알렉스? 오늘 알렉스의 모습을 보셨을 텐데 올드 재즈님 아이돌인데 오 후임 DJ는 아이돌로 치자면 방금 나간 엑소의 한 멤버를 닮았습니다. 그쵸? 엑소의 한 멤버 누군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 제작진이 모르나요? 엑소의 어떤 멤버인지는? 제가 저희 부서에서 얘기할 때는 엑소의 카이를 닮았다고 얘기하거든요. 엑소 카이를 닮았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저 똑같이 생겼어요. 엑소 카이랑. 진짜 잘생겼어요. 저희 후임 DJ가. 이제 보이는 라디오를 보실 때 훨씬 더 편안하게 보실 겁니다. 행복마니님, 와, 후임 DJ가 보면 뭐랄까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하네요. 자, 그 후임 DJ 저희가 내일 이 자리에 모십니다. 후임 DJ를 미리 모시고 우리 봉팔님들께 다음 주부터 함께하게 될 텐데 인사를 미리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내일 꼭 실물도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엑소 카이를 닮은 후임 DJ. 여기까지 저의 임무를 마쳤습니다. 킵식스 듣겠습니다. 나를 용서해.

킵식스 나를 용서해 그리고 싹쓸의 그 여름을 틀어줘 에이핑클 리멤버 재생해드리고 왔어요. 이번 기회 어떤가요? 비면 함께하고 있고요. 어떤가요? 하면서 정말 기다렸던 문자인데 오늘 마침내 처음 받았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차량 스티커를 전국에 계신 봉팔님들 한 계산해보면 120분에서 140분 정도 보낸 것 같은데요. 정말 희귀 스티커인데 1080번님께서 사진을 찍어 보내주셨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지금 차량인데 도로에 차량 번호 2로 시작하는 흰색 소렌탱 차량이에요. 소렌탱 차량 1080번님께서 찍어서 제보 주셨습니다. 아, 그 어떤 전설의 동물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 포켓땡 하면은 전설의 포켓땡 나오잖아요. 와, 혹시 차량 번호 2로 시작하는 흰색 소렌탱 차주분 계십니까? 듣고 계시면 샵 1212 또는 레인보우로 문자 하나 넣어주십시오. 내가 그 차주다. 1080번님께는 제보 감사드립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려요. 차량 스티커가 차량 뒷번호 왼쪽에 붙어있습니다. 엉덩이 쪽에 붙어있어요. 7573번님이십니다. 육아동지 봉디. 이제 7살 된 어떤가요랑 동갑인 아들은 이제 의젓한 형아가 되어 있는데 봉디는 가네요. 처음 엄마가 되어서 안절부절 못할 때 밥도 못 먹고 애 쥐짓다거리 할 때 어떤가요가 없었으면 저 정말 못 견뎠을 거예요. 항상 어디서도 건강하고 금방 다시 돌아와요. 전 그때까지 어떤가요 지키고 있을게요. 마지막 방송 혹시 사연 나가면 녹음할래요 봉디. 흑흑흑. 7573번님 우리 아들 내년에 초등학교 1학년 되는 거죠. 제 딸이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인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적응하더라고요. 이 애가 무슨 초등학교를 갈까? 가서 선생님 말씀이나 책상에 앉아서 가만히 잘 들을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많았는데 잘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도 건강하고 내년에 더 의젓해질 거라 믿습니다. 7573번님도 감사드리고요. 4110번님은 저도 다음 달이면 6년 된 가게를 정리해요. 듣다 생각해보니까 저랑 비슷한 시기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고 떠나는 시기도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동지 애를 느꼈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솔직히 가게 영업하는 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저도 다음 달 가게 정리하고 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봉지도 응원합니다. 새로운 직업을 찾아 떠날 저도 열렬히 응원하고 싶어 문자 보냅니다. 그동안 고생했어요 봉디. 돌아오면 또 라디오 들을게요. 새로운 자리에서 또 1410번님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고요. 6년 동안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운영했던 가게를 문을 닫는 심정은 제가 뭐 헤아릴 수는 없지만 온갖 감정이 다 교차할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4110번님. 이재범의 오늘 A명부터 자꾸 이 제목과 가수 이름 실수가 나옵니다. 이재범이라뇨. 이재범의 임밤이 지나면으로 소개할 뻔했습니다. 임재범이에요. 임밤이 지나면.

0: 나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세종사이버대학교. 직장인 주부 등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봉규수 팔로워 봉팔님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디톡스에 도움을 주는 만나 한끼 디톡스 차와 제주 월동 무차, 그리고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뼘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봉팔님들의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2: When you look in the sky. 이번 게 어떤가요? 오늘 마지막 드립니다. WN Whale Stardust. 봉팔님들 내일 또 올 건가요?

0: CBS
1: 안녕하세요. 배우 김석훈입니다. 쓰레기를 줍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지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물을 바꿨습니다. 200개의 엄격한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24시간 모니터링 되는 물, 바로 깨끗한 인천 하늘소로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물, 지하수 고갈을 예방하는 물,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물. 작은 습관 하나가 나무 한 그루가 되고 지구를 위한 숲이 됩니다.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인천 하늘수. 본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함께합니다.
2: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3: 인천을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6: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지 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되는데 오 시장은 바로 항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할 경우 중동을 넘어 세계적으로 매우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므로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루비오 장관은 만약 중동에서 한 국가가 국제 수로를 통제하고 통행료를 부과하고 통행료를 내지 않으면 선박을 폭파하는 선례를 만든다면 이는 이 지역을 포함한 세계 다른 지역에서도 되풀이될 매우 위험한 선례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우리가 지금 겪는 문제는 이란이 대화에 진지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미국은 이란과의 외교에 열린 마음을 갖고 있고 약속이 지켜진다면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협상과 논의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미국이 한국 군함의 호르무즈 해협 파견을 요청했다는 일각의 관측과 관련해 정부는 국제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와 관련해 최근 미국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특정자산 파견을 요청받은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 측과 관련 협력 방안을 지속해 논의해왔다며 호르무즈 해협의 통강 자유를 위한 실질적인 기여 방안에 대해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재반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서 서해 위성발사장 발사대를 정비한 모습이 포착됐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플래닛 랩스 에어버스

0: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4개월 동안 대마제배 사범 집중수사를 벌여 총 1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이들은 음악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던 힙합 그룹 멤버를 포함해 프리랜서 음악 강사, 작곡가, 영어 강사들로 거주지에 식물 재배용 텐트와 LED 조명, 자동 급수대 등 장비를 설치해 대마를 재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CBS 뉴스 백원경입니다.
1: CBS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4: 한여름 숲에서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매미의 노래 쓰름매미의 노래입니다. 몸 길이는 3cm 정도로 작은 편이지만 노래의 크기와 울림은 어느 매미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수컷은 배를 수축할 때 쓰 하는 소리를 내고 이어 배를 이완하면서 름 하는 소리를 냅니다. 이 동작이 매우 빠르게 반복되면서 우리가 듣는 쓰름 쓰름이라는 독특한 노래가 만들어집니다. 작은 몸에서 만들어지는 이 노래는 숲 전체에 울려퍼질 만큼 힘차며 암컷에게 자신의 존재와 건강 상태를 알리는 중요한 사랑의 신호가 됩니다.
0: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좋은 관계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거라면 성숙한 관계는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게 된 순간에도 응원할게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게 아닐까요? 누군가와의 사이는 늘 같은 길을 걷는 것만으론 증명되지 않고 때론 각자의 길을 선택한 뒤에도 상대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 더 오래 남기도 하니까요. 같은 곳을 향하지 않아도 각자의 길을 응원해줄 수 있다면 그 관계는 여전히 우리 삶의 소중한 한 부분일 겁니다. Journey예요. Separate Ways.

0: Johnny의 Separate Ways, Like Pop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유진의 Like Pop, 하유진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오프닝에서 이 멘트를 좀 버벅거리는 일이 1년에 몇 없어요? 한 번, 두 번 있을까 말까 하는데 그게 오늘이라니. 죄송해요. 저도 더위를 먹었나 봐요. 아, 메타버스 커피님이 하디 혹시 토요일은 밤이 좋아라는 노래 아시는가요? 이 곡은 개인적으로 가수 김종찬님 떠오르는 곡이에요. 전 이 노래 시원하니 좋습니다 하셨는데요. 저 이 노래 알아요. 토요일은 밤이 좋아 이런 노래니까요. 약간 그 Separate Ways랑 느낌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 K-POP 가요와 팝의 오묘한 조화랄까요? 6679님, 장마철답게 매우 습하고 온몸이 껌딱지 붙은 것 마냥 끈적끈적합니다. 이 상태를 잊게 만들 시원한 음악 부탁드려요 하셨는데, 오! 저도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약간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중부지방은 비가 왔다가 그쳤다가 왔다가 그쳤다가 이 흐리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고 남부지방은 폭염이 며칠째 계속되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지치셨을 라이커님들 걱정이 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좋은 음악으로 응원의 이 에너지를 불어넣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오늘은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수요일 차트 복권하는 날이에요. 좋은 노래도 듣고 이벤트 참여하시면서 라이키팝 신나게 함께 해주세요. 하유진의 라이키팝, 오늘도 여러분이 직접 뽑아주신 인기곡들로 가득 채워드릴게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3: 여행.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3: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나를 찾...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3: 서울 사이버 대학교.
5: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6: AI가 다 해줘.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 어실 원스야

포인터 시스터스의 He's So Shy였고요. 7673님께서 청해 주셨어요. 마티 발린의 Hearts까지 띄워드렸습니다. 한몸매님이 5살 손녀가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못 놀았다고 하나님 미웡 하는데 귀여움 폭발했어요 라고 비가 와서 못 놀았나요? 우리 5살 손녀 친구 아이고 하나님도 그 소리 들으시고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내가 뭘 잘못했지? 하나님 들으셨죠? 우리 다음 놀이터 타임에는 이 귀여운 꼬마 손녀 친구들 꼭 놀도록 햇살 쨍쨍 날씨를 주셨으면 좋겠네요. 귀여워라. 릴리님이 맛있는 간식은 먹고 싶은데 더위는 먹고 싶지 않습니다. 밖에 못 나가고 있어요. 라이키팝 들으면서 피서 합니다 하셨네요. 여러분, 근데 요즘에 그 입맛을 잃지는 않으셨나요? 저는 약간 배는 고프고 무언가 먹고 싶긴 한데 도무지 뭘 먹어야 될지 생각이 나지 않는 그런 상태예요. 약간 아, 무엇도 먹고 싶지 않고 그렇다고 뭐 배가 안 고픈 건 아닌데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고 아, 뭐 이거 먹을래? 아니 저거 먹을래? 아니 약간 요런 상태입니다. 근데 또 맛있는 간식은 먹고 싶네요. 생각해보니까 약간 초콜릿 이런 달달한 거 있잖아요. 이 더위를 제대로 먹은 건지 아무튼 좀 상태가 이상합니다. 근데 여러분 더위는 드시면 안 되고요. 절대 이렇게 좀 날이 덥고 습하고 힘들수록 기운을 잘 차리셔야 되는데 아무튼 우리 릴리님도 더위는 드시지 마시고 밖에 못 나가니까 배달을 시켜서 드시는 건 어떠실지 제가 요즘 배달 애용하고 있거든요. 핫종님은 어머 휴가 가신대요. 내일 휴가 갑니다. 25년 지기 친구 부부랑 부산 갔다 동해 찍고 오려고요.

제발 부산 동해 날씨 맑아라. 저희 재밌는 여름휴가 보내기 위해서 함께해 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오 너무 좋으시겠다. 부산 갔다 동해 찍고 그러면 쭉 내려가셨다가 이렇게 쓱 올라오시는구나. 아 좋으시겠다. 남부지방 날씨는 덥다고 합니다. 동해 쪽은 그러게요. 강릉 이쪽은 또 비가 올 것 같긴 한데 아 아무튼 쨍쨍하고 맑은 날이 가득하시길 저도 함께 응원할게요. 어 너무 좋으시겠다. 아, 이 가수 샤키라인데요. 월드컵 얼마 전에 끝난 이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 무대로 또 전 세계를 들썩들썩하게 했죠. 샤키라의 Whenever, Wherever, Whatever 띄워드리고요. Simply Red의 Holding Back the Years 함께 들어보죠.

하효진의 라이키 팝. 노래 순위를 맞추면 선물이 드리는 차트 복권 시간입니다. 제가 들려드리는 노래가 CBS 뮤직 차트 몇 위에 올랐는지 맞춰주시면 되는 건데요. 오늘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9분께 올리브유 세트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차트 복권 규칙 안내해드립니다. 첫 번째, 중복 참여는 안 됩니다. 첫 번째로 보내주신 메시지만 인정이 되고요. 두 번째, 해당 노래가 나가는 동안에 올려주신 것만, 보내주신 메시지만 집계가 됩니다. 다음 노래로 넘어가는 즉시 집계가 끝나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고 빠르게 정답 보내주세요. 오늘의 노래 소개합니다. 덥고 습한 요즘 여러분의 기분을 업업 시켜드릴 수 있는 상쾌한 느낌의 이 노래, 시나이스턴의 모닝 트레인 준비했어요. 이 노래는 CBS 뮤직 차트 몇 위에 올랐을까요? 힌트가 필요하시죠? 자, 오늘의 힌트를 좀 많이 드릴게요. 첫 번째, 정답은 두 자리 숫자입니다. 두 자리 숫자고요. 자, 은하철도 999, 그리고 99단을 외자, 99단을 외자. 비둘기가 울 때 우리가 구구구구구구 이렇게 운다 그러죠? 여러분, 이

제가 드린 이 힌트를 잘 조합해 보시면 공통된 숫자가 나옵니다. 은하철도 999, 99단의 외자, 99단의 외자, 비둘기 9999. 자, 그러면 두 자리 숫자를 여러분이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정답 여기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참고해 주시고요. C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99999 99단을 외자 시작해볼까요? 노래 들려드립니다.

오늘의 차트북권 노래 시나이스턴의 모닝 트레인에 이어서 갯밴드의 파티 트레인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아, 신나는 음악 열차였죠? 자, 시나이스턴의 모닝 트레인은 오늘의 정답 CBS 뮤직 차트 99위를 차지했습니다. 우와! 오늘의 정답은 99위.

99였어요. 6878님 정답 99요. 졸린 오후인데 노래 들으니까 잠이 깨네요. 비둘기 9999 연상하니까 잠이 사라져요 라고 살짝 좀 징그러웠나요? 죄송해요. 1369님은 학창시절 100점 아니고 99점 받았을 때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중학교 1학년 미술 실기시험에서 99점 받은 건데 참으로 합당한 점수였습니다. 세상에 100점인 그림은 없잖아요. 하지만 하효진의 라이키팝, 하효진의 100점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100점 받았어요. 5446님은 덕분에 은하철도 999 재밌게 보던 그 어린 시절 추억 떠올려봅니다 하셨네요. 아, 또 그런 재미가 있죠. 오늘도 이렇게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제가 또 다 못 뽑아드려서 죄송한 마음도 함께 전해봅니다. 아델이에요. 스카이폴.

하이우진의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마임 화장품에서 라헤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팜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공연 선물 있습니다. 펜싱부 소년들의 권력에 대한 저항과 우정, 뮤지컬 비더시탄트인데요. 이 공연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30분 대학로 링크아트센터 드림 드림 1관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 공연 달아서 라이키팝으로 신청해주세요. 라이키팝 오늘 끝곡이에요. 지금 흐르고 있는데요. 데미스 로소스의 Goodbye My Love, Goodbye 준비했어요. 여러분 포근한 저녁,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요.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C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정체전선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일은 중부와 경북 내륙 제주를 중심으로 장맛비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전히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까지 인천과 경기 북부에 최대 120 이상, 강원 북부 내륙에 최대 100 이상, 그 밖에 중부에 30에서 80, 남부에 5에서 40mm 안팎의 비가 예상되고요. 특히 내일도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2, 30mm, 최대 50mm 안팎의 폭우가 퍼붓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충청 이남과 강원 남부 동해안을 중심으로 폭염특보, 열대야주의보가 계속 확대 강화 발효되고 있는데요. 조금 전 경북 영덕과 울진, 경주, 경남 거창과 울산에 폭염경보가 강화 발효됐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청주 25도, 한낮 기온 포항 37도, 서울 27도로 특보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2: 전문의 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다음 세상이 지킬
3: 당신 곁에 CBS 라디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의 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0: 셀레나제 티파오라렉
1: 수입원 비오신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3: 김나입니다.
2: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3: 네, 노란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일하는 사람을 지키는 일, 사업장을 지키는 일, 고용산재보험이 그 역할을 함께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고용산재보험 가입 부가체계가 새롭게 바뀝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준은 근로시간 중심에서 소득 기준으로 바뀌고 보험료는 실제 월 보수 기준으로 부과되며 국세소득 활용으로 사업주의 신고와 정산 절차는 더욱 간편해집니다. 실업 위험의 사각지대는 줄이고 보험료 정확성은 높이고 보험행정 부담은 낮추는 소득기반 가입 부가 개편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4: CBS 경제 연구실.
5: CBS 경제 연구실 기후의 눈으로 경제를 읽는 기후론 경제생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후 경제학자 홍종호입니다. 국내 에너지 투자자분들 미국 시장 소식 빠르게 따라가고 계실 텐데요. 인공지능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 센터. 여기에 들어가는 전력으로 재생에너지의 경쟁력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흐름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와 함께 짚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 뵙겠습니다.
6: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7: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CO.
8: 행복 짓는 건설 금융 K-PINCO. 믿음 쌓는 건설 금융 K-PINCO.
7: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8: 전문...

0: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SM
3: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Walk it, walk it.
5: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0: 전기 수요, 용수 수요 뭐 이런 것 때문에 얘기들이 많아요. 미국에서는 도대체 어느 정도 AIDC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생기고 전력 수요가 생기는 겁니까? 그에 따라서.
1: 데이터 센터 뭐 난립니다. AI 버블론도 있고 뭐 여기저기 반대도 많고 한데 저희들이 이제 보는 데이터로는 데이터 센터의 설치가 뭐 급증을 하고 있죠. 어떤 기준에 보느냐에 따라서 규모는 좀 다릅니다. 뭐 IT 컴퓨팅 파워로 보느냐, 뭐 피크 파워로 보느냐 여러 가지 좀 다른데 FERC의 데이터를 보면 2025년 말 기준으로 미국에 누적된 데이터 센터가 약 50기가 정도 됐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확정이 돼서 건설하고 있는 게 30기가가 넘고요. 네.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하고 싶어 이렇게 이제 의사를 제출한 파이프라인이 뭐 200기가가 넘는다는 그 집계도 있기 때문에 이게 미국만의 얘기거든요. 근데 뭐 유럽이나 중국도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리 이 데이터 센터 확보전은 뭐 어마어마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0: 예. 네.
1: 1년에 기가와트 단위의 데이터 센터가 미국에 건설되기 시작한 게 불과 한 3, 4년밖에 안 됐거든요.
0: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빠른 속도로.
1: 그러니까 작년에 근데 8기가 정도였고 예. 올해는 13기가 내년도에는 뭐 골드만 같은 데는 내년도에는 한 뭐 많게는 한 30기가 이렇게 보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너무 과한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반대가 좀 많이 심해지고
0: 네.
1: 있죠.
0: 맞아요. 예. 네. 자, 근데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 급증하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게 뭔가 기존의 어떤 산업용 전력이나 가정용 전력과는 전력 수요 자체의 특성이 다르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설명 좀 해 주세요.
1: 그러니까 일단 그 AI 데이터 센터가 GPU가 가동될 때 이제 전력이 가장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뭘 물어보면 GPU가 가동이 되면서 이제 추론을 하고 그 결과를 이제 보내주잖아요. 네. 추론할 때 전력이 확 올라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보내줄 때는 확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그 패턴을 하루에도 뭐 수십만 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해요. 전력을 사용하는 그 사용 그 방법 자체가.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센터 안에는 사실은 지금 AI 데이터 센터 안에는 과거 데이터 센터와 다르게 전력을 사용하는 안정성을 높이는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전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발생하면 안 되니까 UPS라는 네. 게 달려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과거에는 UPS들이 납축 전지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반응 속도가 빨라야 되기 때문에 이 UPS가 다 지금 리튬 배터리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제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ESS
0: 그렇죠.
1: 배터리 ESS가 이제 장착이 되고요. 근데 이제 이 초단위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또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슈퍼캡이라는 게 또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3종 세트 하나 더 따지면 이제 BBU라는 배터리 백업 유닛도 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무조건 이제 필수로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는 달리게 돼 있죠. 네.
0: 그러니까 결국은 AI 데이터 센터의 특징이 전기를 많이 소비하고
1: 네.
0: 또 변동성도 매우 크다.
1: 매우 큽니다. 예. 네. 그래서 뭐 일각에서 뭐 데이터 센터는 무조건 1년 360일 꺼지면 안 되기 때문에 기저 발전하고 해야 돼, 원전하고 해야 돼, 뭐 이런 얘기들은 사실 맞지 않은 얘기예요.
0: 그렇죠.
1: 예. 이미 거기는 그런 변동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다양한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전력이 들어오는가가 좋은 거고 특히 이제 그 전력원 안에서도 패턴을 보면 이제 아무래도 가스를 선호하겠죠.
0: 네.
1: 네, 가스가 순간적인 발전을 네. 일으키는 데는
0: 안 그래도 제가 네. 그 말씀을 좀 여쭤보고 네, 싶었는데요. 네. 이게 그러다 보니 결국 네. AI 데이터 센터가 이제 디지털 전환의 핵심 기재로 등장했는데 그에 네. 따라서 온실가스도 배출이 네. 증가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 흐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방금 네. 이사님 얘기한 네. 대로 이런 AI 데이터 센터 짓는 사람들이 가스 발전을 선호한다. 일론 머스크도 네. 이런 거 많이 하고
1: 네.
0: 있잖아요.
1: 네. 네. 네.
0: 이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1: 물리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데이터 센터를 건설할 때 가스 발전을 이제 선택을 하는데요. 많은 업체들이 전통적인 발전원들 중에서 네. 이제 선택할 때 그렇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이것 때문에 님비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아리백 기업들이기도 하고 해서 가스 발전을 하게 되면 그만큼 또는 그 이상의 재생에너지 태양광과 ESS를 답니다. 예, 다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조금 바뀐 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전력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든 뭐 반도체 팹이든 독립된 오프그리드망으로 그 가동되는 데는 전 세계 없습니다.
0: 네.
1: 네, 그거는 뭐 불안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0: 그렇죠.
1: 그래서 지역 미국 같으면 이제 각 그 6개로 나눠진 지역 전력망에 물리게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국가 전력망에 물리게 돼요.

0: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망도 지금 없단 말이에요. 네. 워낙 수요가 늘다 보니까.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사례들이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데 기존에 가스발전소로 허가를 받아서 운영 중인 발전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가스발전소를 놓고 보면 두 개로 나뉘거든요. 하나는 가스피커라는 아주 짧은 순간만 이 순식간에 가동하는 이제 그런 발전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복합 가스 발전소. 요게 이제 사실은 메인인데 네. 이 피커 가스 발전소도 미국에 100기가가 훨씬 넘게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놀잖아요.
1: 꼭 하루에, 필요할 때만 쓰니까. 네,
0: 꼭 필요할 때만 쓰기 때문에 노는 발전소란 말이죠. 근데 이미 전력망 허가는 받았고. 그래서 이제 이 발전소하고 데이터 센터 디벨로퍼들하고 서로 이제 연계가 돼 가지고 특히 이제 태양광과 ESS를 메인으로 하고 오히려 이 피커 발전소를 거꾸로 보조 발전으로 해서 그러니까 하루에 한 80% 이상을 태양광 ESS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순간적인 전력이 필요할 때 피커를 쓰는 그럼 거의 이용률 한 100% 가게 되니까 예. 서로 모두 윈윈이거든요. 망에 대한 뭐 부담도 없을 것이고 그런 정도로 지금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많이 늘고 있고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타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금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 아주 지금 드라마틱한
1: 사례예요. 근데 사실 가스 발전이 석탄에 비해서는 뭐 청정이다라고 하지만 그렇죠. 여전히 탄소 배출도 하고 또 질소 산화물 같은 전통적인 네. 그런 오염물질도 배출해서 미국 특정 지역에서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또 커지고 있고 지역 그러니까 주민들의 반말도 있고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0: 그러니까 여기 환경 이슈가 사실은 가스 발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특히 이 순이라는 이런 것들이 침착이 되는 그런 이슈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보다도 더 이제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인 거는 이제 소음이라고 합니다. 터빈이 하루 종일 그 터빈이 돌아가는 소리가 어마어마한 소리가 이제 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아마 사시는 분들은 이제
1: 그래요.
0: 예, 최근에 네. 그래서 굉장히 소송전이 많이 일어나고
1: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방금 살짝 짚어주셨습니다만 이 AI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재생에너지도 이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 얘기가 이제 오늘의 주된 포인트인데요. 네. 그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0: 미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은 신규 발전원 중에서 전통 에너지원이 증가하는 것은 가스 하나밖에 없거든요. 네. 원래 그랬습니다. 데이터센터 전에도 그보다 이제 양이 더 늘어난 거죠. 과거에 그렇죠. 비해서는 석탄은 1년에 한 7, 8기가씩 계속 없어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부분을 이제 가스 발전이 이제 보충을 해줬던 네. 거죠. 그래서 원래 신규 발전은 다 태양광 풍력이에요. 근데 이제 1년에 그게 두 개 합쳐서 한 50기가 정도 설치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풍력 태양광이다 보니까 뭐 이용률이 낮으니까 그러니까 발전 효율이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역산을 해버리면 전통 에너지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1년 365일 기저 발전처럼 돌아간다는 발전원이라고 가정하면 풍력 태양광이 미국에 1년에 한 10기가 정도 수준으로 들어온 수준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가 제가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10기가가 연간 넘게 네. 이제 설치가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전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네. 된 거죠. 그러니까 석탄은 아무도 발전 사업자들이 이거를 뭐 과감하게 증설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대신 이제 폐쇄하는 연도를 계속 늦추는 네. 방향으로는 가고는 있습니다. 가스 터빈은 또 뭐가 문제냐면 이제 터빈이 없습니다. 터빈이 지금 주문해도 뭐 3, 4년 이렇게 이제 걸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제약이 있고 사실상 제일 그나마 안전한 것이 이제 태양광, 육상풍력, ESS 조합. 네, 그게 이제 안전하기 때문에 저는 뭐 트럼프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AI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는다면 태양광 풍력을 막을 수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1: 이제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태양광 들어가면 이게 간헐적인 발전원이니 뭐 ESS 붙고 네. 여러 가지 부대 이런 설비가 네. 추가적으로 필요하니 이게 결국 원가 상승 아니냐 네. 이런 얘기를 그냥 쉽게 하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0: 맞는 얘기죠. 네.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이제 그거는 이제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장 오래 그 트래킹을 하는 데이터가 이제 라자드의 셀시오의 데이터잖아요. 네. 벌써 뭐 한 20년 가까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일 이제 신뢰도가 높은데요. 라자드가 이제 2026년 버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아마도 신규 발전 설비들의 LCOE를 추적한 데이터들인데요. 그래요. 보조금을 제외하더라도 육상 풍력과 태양광이 뭐 타 발전원 대비 압도적으로 낮고요. 이제 거기에 ESS를 붙이게 됐을 네. 때 보조금을 이제 받게 되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지금 가스 발전, 그러니까 복합 가스 발전과 거의 유사한 건

0: 일부 지역은 좀 더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가스 발전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1: 그래요.
0: 인플레이션 이슈들, 네. 뭐 지금 터빈 귀환 뭐 이슈들 이런 것들 감안했을
1: 국제
0: 때
1: 국제 가스 가격도 변동성이 심하죠.
0: 그렇죠. 그 변동성까지 네. 따지면 네. 사실은 측정은 되기도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경제성 때문에 태양광과 ESS 육상풍력 ESS가 뭐 사실은 좀 열이다 이런 거는 이제 완전히 이제 구닥다리 이제 예. 스토리가
1: 그러니까 ESS를 포함하더라도 그렇다는 얘기죠.
0: 하더라도 네. 이제 보조금까지 포함하게 되면 더 이제 경제성이 이제 높아지는 네. 네, 그런 상태입니다.
1: 그래요. 그 미국 안에서 그 데이터선 님비 현상 이게 생각보다 심각하다.
0: 네.
1: 뭐 지 어느 지 특정 주에서는 아예 법안을 통과시켜서 설치 금지하기도 하고 지역 주민들이 막아서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0: 제일 중요한 이슈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데이터센터가 확산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뭐 기술적인 이슈라든지 뭐 전력망 이슈 뭐 이런 이슈도 있지만
1: 네.
0: 주민들의 마음, 국민들의 마음이 이제 반대쪽으로 가고 있다는 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근데 뭐 뉴욕이 모라토리움 선언을 했는데 네. 뉴욕주가 그 유사한 법안을 논의하는 주들이 지금 10개가 넘습니다.
1: 아.
0: 네, 그래서 어떤 일부 여론조사에는 70%가 넘는다.
1: 야.
0: 원전에 대한 님비보다 이쪽이 더 심하다.
1: 아. 그런 결과가 나올 정도군요.
0: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너무 많은 전력을 뺏어가고 뭐 뺏어간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1: 물도 가져가고
0: 뺏어가고 소음대로 나오고 네.
1: 모양도 안 좋고.
0: 네 그렇다고 뭐 고용을 뭐 대단히 많이
1: 네.
0: 뭐 건설 기간을 제외하고는 고용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1: 유지 관리 인력 네. 뭐 한 데이터센터 30명밖에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막
0: 그러니까요.
1: 나올 정도더라고요.
0: 뭐 이게 지역한테는 사실은 재앙이죠. 특히
1: 네.
0: 이제 예를 들어서 공화당 지역구도 농사를 많이 짓는
1: 텍사스나
0: 많았죠. 텍사스도 예. 그렇고 뭐 이 중부 벨트 라인 따라서도 그렇고 물이 중요하단 말이죠.
1: 맞아요.
0: 근데 이제 본업을 갖다가 해할 수 있을 정도의 저건라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참 중국이 앞서 있죠.
1: 예.
0: 중국은 데이터센터 허브의 80% 이상 무조건 재생에너지로 하기로 이제
1: 아.
0: 그건 의무화하고 있거든요.
1: 이런 식의 어떤 지역에서의 반발이나 이런 걸 최소화하는
0: 그렇죠.
1: 전략 아무래도 중에 하나군요.
0: 그나마 그게 최소화가
1: 그렇죠.
0: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아리백을 하는 이유가 뭐 기여하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이런 이제 반대를 자기들도 뻔하게 알고 있었을
1: 맞아요.
0: 거예요.
1: 네. 그럼에도 이사님은 이것을 정부나 또는 기업들이 극복하는 방식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증설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건가요?
0: 그러니까 공격적인 포캐스트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과한 것 같고요.
1: 네.
0: 1년에 뭐 미국 같은 케이스는 10에서 한 20기가 사이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만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한다 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이제 전력이 필요하고 이제 사회적인 컨센서스가 형성이
1: 네.
0: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은 중간선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1: 아.
0: 지금은 사실은 주단위 의회에서는 아직까지는 공화당이 다수인 주가 훨씬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기회로 아마 많이 바뀌게 될 것 같은데
1: 네.
0: 그러면 곳곳에서 아마 중단하라는 그런 이제 그게 커질 거고 중간선거를 넘어서 대선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1: 그렇게
0: 없습니다.
1: 보시는군요. 결국 데이터센터의 증설 여부가 선거에 네. 있어서 유권자들의 관심에 상당히 중요한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는 볼 수 있겠네요.
0: 최근에 미리 있던 최근에 여러 번의 선거에서 데이터센터에 유치를 했던 분들이 대부분 다 떨어졌어요.
1: 그렇군요.
0: 네.
1: 큰 변화네요. 굉장히 빠른 변화네요. 네, 그리고
0: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 반대가 이제 그만큼 이제 심한
1: 그래요.
0: 거죠.
1: 예. 네. 그래서 거기서 파생된 게 전력 인프라 관련 이게 또. 국내 업체들 중에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서 주가 상승도 상당히 여기서 덕을 봤는데 전력 인프라 관련된
0: 네.
1: 기기 관련된 이런 기업도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0: 그렇습니다.
1: 시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0: 워낙 많이 오른 게
1: 네.
0: 사실은 가장 큰 이유이고요. 조정에 뭐 수요가 뭐 지금 당장 뭐 문제가 돼서 주가는 빠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런 반대가 좀 심해지게 되면 투자 심리로서는 이게 무조건 우리가 이제 주식을 볼 때 기준선을 설정을 하잖아요. 근데 과거의 전력기기 업체들은 데이터 센터가 1년에 미국에서 10기가, 20기가, 뭐 30기가 이런 식으로 늘어

0: 한다고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을 보고 이제 하다가 네. 아, 이 파이프라인이 자꾸 막히네 여기저기서 뭐 그러니까 이제 눈높이가 좀 낮아진 거죠. 그런데 뭐 업체들의 우리 업체들의 성장이나 이런 데는 뭐 전혀 이슈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데이터센터가 아니다 하더라도 코어는 재생에너지 확대예요. 그렇죠. 우리 전력기기 업체들이 네. 커지는 이유는 분산 전원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전력망이 필요하고 그 전력망을 또 움직이는 변전소, 배전소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쇼티지는 사실은 AI하고 상관없이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계속 이어집니다.
1: 사실은 AI 데이터 센터가 네.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럼요. 뭐 가정에서의 전력 공급 자체를 이제 온수 네. 공급도 이제 네. 전기로 하는 이런
0: 모든 게 전기화
1: 되는 히트펌프로도 네. 가는 네. 이런 쪽의 전력 수요도 계속 필요한 거니까요.
0: 그렇죠.
1: 네. 네. 자, 미국 시장 이야기를 쭉 해봤는데요. 우리나라도 뭐 최근에 메가 프로젝트 발표하면서 네.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설비 증축 굉장히 크게 수치가 나와서 시장에서 놀라기도 할 정도로 큰 수치가 나오고 했는데요. 이거는 수준이 현재 나온 수준이 현실적이다 아니면 좀 너무 과하다? 그것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죠.
0: 그거가 이게 정치적인 발언이 될 수 있어서 좀 부담스럽긴 한데 일단은 국내 수요는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 수요가 섞여 있죠.
1: 아, 국내 데이터센터 네, 네. 그러니까 수요만은 아니다.
0: 왜냐하면 국내의 어떤 뭐 하이퍼스케일러들이라든지 AI에 대단히 앞서 있는 어떤 기업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다고 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는 이제 뭐 피지컬 AI가 많이 늘어나긴 하겠지만 아직은 사실은 우리가 그것 때문에 데이터센터를 대규모로 지어야 되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SK5기가 뭐 GS 2.4기가 뭐 이런 물량들은 아마도 저는 그러니까 미국의 수요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활동으로 보입니다.
1: 아, 그럼 그거는 임대가 되는 건가요?
0: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는 우리 SK나 GS는 아마 그 오라클 정도의 그런 이제 역량으로 이제 유치를 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1: 네.
0: 그러면 미국에서 여러 가지 이제 님비 때문에 지어지기 어려운 이런 수요들이 한국으로 오는 거냐. 그렇게 보면 약간 부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죠. 네. 그러나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는 곳들이 다들 지방이잖아요.
1: 네.
0: 지방이고 뭐 삼척 지금 내가 당진 얘기하고 네. 있고 이런 지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생각이 좀 다를 거예요 아마. 데이터 센터 그래도 뭐 공사 한 2년 할 동안에는 어쨌든 뭐 건설 인력들은 수천 명씩 들어오게 되고 뭐 지방 세수제도 조금이라도 더 증가하게 되고 이왕 노는 발전소들 석탄이나 가스 발전소들 이용률이 지금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하는 것에 대해서 왜 반대하냐 뭐 이런 시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 네.
0: 이제 어쨌든 데이터 센터라는 것이 사실은 뭐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소브린 AI라든지 우리의 피지컬 AI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10기가든 100기가든 한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죠. 그거는 뭐 국가 전체의 산업을 위해서 이제 하는 건데 이제 그런 시점이 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런데
1: 네.
0: 이제 만약에 이제 해외 수요, 해외 디맨드를 위해서 우리가 그걸 다 해준다면 나중에 진짜 우리가 필요할 때는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뭐 전력을 무한적으로 우리가 전력 시설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고려해서 좀 합리적으로 네. 모든 것들이 좀 추진되는 게 맞지 않나
1: 그러면
0: 봅니다.
1: 가정을 해서 해외 데이터 AI 활용의 어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국내 데이터 센터 건설이라고 했을 때
0: 네.
1: 그게 실질적으로 국내 경제 또 일자리에 또는 어떤 파생되는 산업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자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지속 가능한 경제 효과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1: 네.
0: 예, 뭐 해외의 수요를 위해서 우리가 여기다 건설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의 잘 만들어진 인프라를 이용하게 하는 정도인 것이죠. 네.
1: 공사 기간 중에 이제 뭐 부가가치 창출이
0: 네,
1: 있고
0: 그거 정도고요.
1: 또 반도체는 들어가겠죠, 그죠?
0: 어, 그렇죠.
1: 네.
0: 예, 그러니까 반도체 업체들은 좋죠.
1: 네,
0: 당연히
1: 그렇죠.
0: 반도체 네. 업체들은 이제 여러 가지 가면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비교적 나은 편이죠.
1: 네.
0: 뭐 대규모의 반도체가 들어가고 또 반도체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전력기기들 이런
1: 그래요.
0: 수요들도 우리는 또 우리가 다 만들 수 있기
1: 만들
0: 때문에
1: 수 있어서
0: 참 좋은 나라죠. 네. 그래서 뭐 그런 효과까지 따지면은 뭐 해외에서 뭐 중동이나 아일랜드나 이런 데서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승수 효과가 훨씬 더 높습니다.
1: 네.
0: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그래도 저는 그것만 가지고는 좀 이 데이터 센터에 뭐 20년, 30년 이렇게 써야 되는 걸 감안했을 때 네. 전력을 사용 보면 디테일하게 접근할 필요가 그래요. 있겠다.

0: 국내
1: 그렇습니다.
0: 금융 투자 업계 쪽에서는 이런 메가 프로젝트 특히 이제 AIDC 데이터 센터에 네, 대해서는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1: 금융권이야 뭐 당연히 좋죠. 네. 큰 이 정도의 큰 역사적인 규모의 투자가 국내에서 일어난다고 금융권 누가 생각했겠어요?
0: 제가 얼추 계산해봐도 데이터 네. 센터만 네. 투자 규모가 뭐 천조 뭐 이게 네. 다 실현된다면 이런 그 이상.
1: 그러니까요. 네. 지금 뭐 그 전체를 다 합치면은 한 뭐 2000조도 훨씬 더 네. 넘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투자이고요. 이거는 굉장히 잘하는 거죠. 전 세계가 사실은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요. 재정 부담에도 불구하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재정을 풀어서 지금 국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이제 글로벌 트렌드잖아요. 우리는 또 우리가 대부분의 영역에서 잘하기 때문에 그 승수 효과가 다른 국가들보다는 훨씬 더 크죠.
0: 네. 네. 결국 핵심은 미국은 지금 상당히 좀 갈등 조정 국면이 보이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지역의 데이터 센터가 들어선다고 했을 때 이런 식의 어떤 부정적 흐름이 아주 없지는 않을 것 같고 이걸 잘 이겨내려면 결국은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방식으로 전력 공급을 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식의 또 결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1: 네. 저 딱 교수님 말씀 딱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은 우리는 아직은 그렇게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많은 것 같지는 네. 않습니다.
0: 기술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요. 우리 국민들이. 네.
1: 특히 이제 반도체하고 또 연결이 네.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아는데 이제 아마 건설이 돼서 이제 돌아가게 되면 이제 조금 이제 불편함을 좀 느끼시긴 하겠죠.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치를 해서 뭔가 좀 도움이 되게 하려면 사실은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장 작게 가는 방식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개발을 하는 게 그게 저는 핵심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0: 네. 네.
1: 그렇게 하면 설사 데이터 센터가 거기서 해외에서 있던 수요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한테는 지속 가능한 발전원이 남게 되는
0: 그래요.
1: 거잖아요.
0: 네. 네.
1: 그래서 그게 좀 중요한
0: 거죠. 또 그런 재생에너지 공급하면 그 사업하는 네. 분들은 또 수입이 생길 수
1: 그렇습니다.
0: 있고.
1: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어쨌든 주민들한테는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기본 소득 정도에 네. 예, 있게 될 수 있는 거죠.
0: 네, 그래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메가 프로젝트 여기에 무엇보다도 전력 인프라 개선 한국이 어느 정도로 부족합니까? 이 말씀 짧게 좀 해주시죠.
1: 그러니까 2030년까지를 놓고 보면 반도체 6.4기가 호남 패바고요. 그다음에 8기가 조금 넘는 수준. 그래서 한 뭐 14에서 15기가 정도가 네. 추가적인 이제 수요가 이제 있어야
0: 이제
1: 되는 거죠.
0: 호남 반도체 플러스 네, 네, 네. 이제 데이터 센터죠.
1: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030년까지 놓고 보면 전력 이슈는 전혀 없어요. 우리가 전력 예비율이 20%가 넘는 네. 국가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석탄이나 그 LNG 가동률이 40%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요. 동해 쪽에 있는 석탄 발전소 가동률이 10% 20%거든요.
0: 맞아요.
1: 그 두 개를 합쳐서 80기가 이상의 캐파가 있는데 가동률이 절반도 안 된다 그러면 40기가 이상이 남아도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재생에너지가 2030년까지 100기가가 된다면 60기가 이상이 더 들어오는 거라서 사실은 전력 이슈는 2030년까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뭐 부족하기 때문에 뭐 당장 뭔가를 많이 지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과잉 설비가 될 가능성이
0: 그래요.
1: 있으니까 좀 저는 점진적으로 보자는 거죠. 30년까지는 우리가 이제 충분하니 계획을 좀 길게 잡아서 그 이후에 과연 수요가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용인에 15기가를 하신다고 네. 하니까 그게 진짜 가능성이 높은 건지 데이터 센터에 또 18기가를 한다 그러니까 네. 그것도 과연 있는 건지 그 부분은 점진적으로 이번 12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다루기보다는 2년 후에 되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때 가서 한 번 더 이제 국민적인 어떤 동의를 좀 물어보는 게 맞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0: 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 CBS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오늘도 안전하게 지하공간 침수시 대피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은 빠르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대피하세요.

하세요. 두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기 전 빠져나와 고지대로 이동하세요. 이때 감전 위험이 있는 공사장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주세요. 세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었다면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열거나 119에 구조를 요청하세요. 네 번째, 계단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다섯 번째, 대피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장화는 물이 차 대피가 어려우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지하공간 침수 시 대피 요령을 숙지해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CBS 뉴스룸이 방송됩니다.
1: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법원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이 상실됩니다. 검찰의 보완 수사권 일부 존치를 두고 논의를 이어온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 필수, 지방의료 공백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수가 체계를 합리화하고 공동체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추가 관세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우리 정부는 통상 투톱을 파견하며 막판 협상을 위한 총력전에 들어갔습니다. Walk it, walk it.
2: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5: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전문 건설 공제조합
1: 케이핀코.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2: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SM
1: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3: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수요일 CBS 뉴스룸 시작합니다.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불리는 여론조사 비용 대납의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형 확정 시 시장직을 잃게 되는데요.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이원석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1: 네, 서울중앙지법 앞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오늘 오후 2시부터 선고가 있었는데 선고 결과부터 정리해볼까요?
1: 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 시장과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에게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1심 재판부는 혐의 내용에 있는 여론조사 중 모두 5건, 금액으로는 2,100만 원을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0: 재판 과정에서 오 시장 측은 명 씨를 만난 건 맞지만 여론조사를 의뢰하지는

0: 않았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해왔는데요. 재판부가 그 혐의를 인정한 이유가 뭘까요?
1: 우선 재판부는 사건 당시 오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당시 나경원 후보가 앞서고 있었고 여성 후보자 가산점도 있는 상황에서 오 시장은 정치적 입지가 다소 위축돼 있었고 따라서 일반 시민 지지도가 강점인 점을 살려 경쟁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0: 네.
1: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공직자격 상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는데요. 오늘 벌금 1000만 원이 최종 확정되면 5년째 임기를 시작한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오 시장은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2: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을 증거로 전혀 직접 증거 없는 상태에서 추론을 가지고 이제 판결이 선고가 됐습니다. 항소심에서 다투겠습니다.
0: 네, 이 기자. 명태균 게이트를 두고는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에 대한 법원 판단이 엇갈렸었거든요. 이제 법원의 최종 판단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1: 네, 김건희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 씨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명 씨가 자신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같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명 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한다면서 묵시적 의사합치가 있다고 것입니다. 오늘 오세훈 시장도 유죄 판단을 받은 만큼 대법원이 모레 열리는 김건희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0: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원석 기자였습니다. 구속 수감돼 있는 김건희 씨가 대통령 관저 이전 비리 혐의에 대해 첫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권창영 특별검사팀은 김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미자격 업체 21g의 특혜성 공사를 맡긴 직권남용 혐의 등을 조사 중입니다. 앞서 건강상 이유로 두 차례 출석을 미룬 김 씨는 오늘 특검 조사에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검찰의 보안 수사를 전면 폐지한다는 대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속도감 있게 형사소송법 개정 최종안을 마련해 다음 달 전당대회 이전에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박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 방침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에는 당내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4: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이것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출발점이자 완성입니다. 이 대원칙에는 당내에 어떠한 이견도 없습니다.
3: 당 지도부는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안수사권 논란이 길어질 경우 당내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조기 정리에 나선 걸로 파악됐습니다. 오늘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일소위에선 보안수사권 존치 또는 일부 존치 필요성도 제기됐지만 검사의 수사권 남용에 대한 더 강한 우려에 묻혔습니다. 민주당은 보안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되 대신 보안수사 요구권을 강화해 경찰의 부실 수사를 막고 피해자 보호도 실질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고소인 이의 신청권 확대와 국가수사 인권보호관 신설, 수사자료 전산화와 표준 수사 매뉴얼 도입 등도 보안책으로 거론됩니다. 민주당은 이른 시일 내에 최종 수정안을 마련한 뒤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을 확정해 이르면 이달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한해 검사의 보안수사권을 일부 남겨야 한다는 당내 의견도 여전해 진통도 예상됩니다. CBS 뉴스 박희영입니다.
0: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사건 초기 압수영장 신청 과정에서 이름을 잘못 써서 영장이 반려됐던 사실이 C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영장 집행은 하루 늦춰졌습니다. 송선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5: CBS가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 씨를 통해 입수한 광주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장윤기 사건을 담당하던 광주광산경찰서 수사팀은 장윤기의 구속기간 10일 동안 총 6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건 발생 이틀 뒤인 지난 5월 7일 경찰은 장윤기 명의 계좌 관련 인적사항과 입출금 내역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0: 사색하기 위해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장윤기의 이름이 잘못 기재됐다며 영장을 반려했습니다. 같은 날 경찰이 신청했던 장윤기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카드를 특정하지 못해 반려됐습니다. 경찰은 다음 날인 5월 8일 두 내용을 보완해 영장을 다시 신청하고 나서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하루 뒤 정정되기는 했지만 대상자 이름을 틀린 경찰의 수사 행태를 두고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라는 정치권의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한편 증거인멸과 부실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청구된 광주광산경찰서 박모 전 형사과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지금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살인과 성범죄를 분리수사하도록 지시해 축소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수사본부는 수사의 완결성 확보를 위해 따로 수사하되 범행기록을 모두 첨부하도록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CBS 뉴스 송선교입니다.
1: 여러분은 지금 CBS 뉴스룸을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 6시엔 박재홍의 한판 승부가 이어집니다. 오늘 청와대에서는 지방의 병원 부족 문제와 필수 공공의료 공백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법으로 수가 합리화와 국가 공동체 책임 강화를 제시했습니다. 청와대에서 김형준 기자입니다.
2: 이 대통령이 주재한 간담회는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간담회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들 3개 영역에 의료 차별 문제가 많다면서 변호사 시절 산부인과 의사를 상대로 한 의료과실 소송 경험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목숨을 다루는 위험한 수술인데 실패했을 때 책임은 의사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 무거운 반면 국가가 주는 의료 수가는 너무 적어서 산부인과 의사를 기피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두 가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강조했습니다.
3: 수가 체계를 합리화하는 게 일단 중요하겠다. 의료 수가 제도라고 하는 게 정말로 제대로 책정돼 있느냐. 또 한 가지는 공공의료를 확장을 하려면 국가 공동체의 책임을 확실히 강화해야 되겠다.
2: 특히 이 대통령은 지방의료 문제 개선을 강조하며 지방의 정주 여건을 만들려면 의료 여건 보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간담회 주제인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 보장에 맞게 서울 큰병원으로 전국의 환자들이 몰려오는 문제 해결을 언급했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등 현 정부가 지방주도 성장과 국토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연일 내세우는 가운데 이를 위한 실질적 여건 마련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CBS 뉴스 김영준입니다.
1: 미국의 추가 관세 발표가 임박하면서 우리 정부도 막판 총력전에 들어갔습니다. 통상 관련 장관 2명이 나란히 미국을 찾는데 관세 협상, 대미 투자 구체화에 더해서 최근 불거진 쿠팡 논란 불식이라는 숙제까지 안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민선 기자입니다.
4: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에 이어 김정남 산업통상부 장관이 오늘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 관세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기존의 한미 관세 합의를 지키기 위한 막판 협상에 나서는 겁니다. 김 장관은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등을 만나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5: 미국과 관련된 투자 프로젝트 관련해서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일정들을 합의할 예정으로 지금 대미 프로젝트의 구체화를 하는 게 뚜렷한 의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정부는 대미 투자와 함께 조선 산업 협력을 추가 관세를 막기 위한 핵심 협상 카드로 내세울 방침입니다. 최근 한미 통상 현안으로 떠오른 쿠팡 논란도 협상의 변수로 꼽힙니다. 미국 의회와 백악관 일각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 장관은 이번 방미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해 미국 측의 오해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 한국 기업과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그런 뭐 이야기도 제기를 하고 하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을 하면은 미국 측의 오해도 풀린다고 생각을 하고 한미 간에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한미 동맹의 어떤 관계가 그런 이슈 하나 가지고 흔들 거라고는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4: 정부는 대미 투자와 조선 협력을 구체화하는 한편 쿠팡 논란에 대한 미국 측 우려를 해소해 기존 15% 관세율을 지키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서민서입니다.
1: 한미일 외교장관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만나 한반도 정세와 경제안보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미국과의 양자 소통도 추진하는데 한미관계 불협화음을 진화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오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6: 한국과 미국, 일본 외교장관이

0: 필리핀 마닐라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평화를 위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새 장관은 중동 상황과 남중국해 긴장 상황, 초국경 범죄 내용도 긴밀히 논의하며 한미일 공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세 나라 외교장관이 마주앉은 건 나토 정상회의 이후 2주 만입니다.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 중인 조 현 장관은 미국과의 양자회담도 조율 중입니다. 조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정식 회담이 아니더라도 한미일 회담이나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 유의미한 접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미 투자와 쿠팡 문제가 한미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입장을 미국에 설득하기 위한 소통이 관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군사적 기여 여부와 멈춰있는 안보협의 일정 재개도 주요 의제입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도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자유를 위한 실질적인 기여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한편 북한이 유일하게 참여해온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도 회의 기간 열리지만 북한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불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과의 양자 외교에 집중하며 다자 외교 무대와는 거리를 두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CBS 뉴스 오수정입니다.
1: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일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투자자들의 마음도 흔들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반도체 업계에서는 한동안 수요가 공급을 계속 앞지를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가와 시장 그 사이 온도차의 실상을 김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른바 삼전닉스의 주가는 최근 롤러코스터처럼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 삼전닉스는 모두 4% 이상 폭락했는데 바로 어제 다시 6.16%와 4.14% 각각 급등한 데 이어 오늘은 장 초반 5%와 8% 이상 각각 올랐다가 오후 들어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며 어제 종가와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매일 출렁이는 주가에 주식 투자자들은 속이 타들어가지만 정작 반도체 시장은 이런 흐름과 거리가 있습니다. 최태원 SK 회장은 최근 상공회의소 기자간담회에서 어느 회사도 빠르게 반도체 공급량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내년에는 반도체 수요와 공급의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하면서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반도체 산업 특성상 공급은 단기간 늘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입니다.
3: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데 공급이 그렇게 많이 늘지도 않아요. 공급이 는다 하더라도 확 늘지는 않습니다.
2: 실제로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서버용 D램 계약 가격이 올해 3분기 13에서 18% 오르고 낸드 플래시 가격도 1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다만 칩 가격이 급등해 PC나 스마트폰 시장이 오히려 활력을 잃어버리며 반도체 시장에 타격이 가거나 최근 천문학적인 투자를 시작한 반도체 생산 기업들의 생산 시점이 일제히 겹치면서 공급 과잉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CBS 뉴스 김구현입니다.
1: 지난해 부동산 주식 등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가계 순자산이 9% 넘게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국민대차대조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1인당 가계 순자산은 2억 7,47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9.1% 증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 의혹을 받는 아파트 개발 사업이 이번엔 정치권 로비 의혹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시행사 대표가 사업 인허가와 분양을 앞두고 자치단체장 측근들을 유흥주점으로 불러 여러 차례 접대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제주 CBS 고상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4: 재작년 말 제주시 에어읍 3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17개동 425세대 규모로 준공된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제주 아파트. 아파트 시행사 대표 A씨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와 횡령 혐의로 검경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 로비 정황까지 의혹이 확대됐습니다. 사업 인허가 절차를 앞두거나 아파트 분양 광고를 하기 전 세 차례 걸쳐 오영훈 전 제주지사 보좌관 2명에게 유흥주점 접대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접대 정황은 6일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과 오 전 지사가 당선된 직후인 2023년 초입니다. 세 차례에 걸쳐 접대를 받을 때마다 적게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의 술값이 결제된 내역이 CBS 취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접대 의혹이 불거진 전 보좌관들은 유흥주점 접대 사실을 부인합니다. 오 전 지사의 최측근인 제주도 전 정무비서관입니다.

0: 호남양위에서 갔다가 그날 그 양반을 만났어요, 그 자리에서. 그렇게서 알게 됐구나, 그게.
1: 몇
0: 예.
1: 차례 융주점에서 만나신 적도 있던데, 그건
0: 아니요, 융주가 초밥집에서 봤었는데.
1: 기억이 전혀 안 나십니까?
0: 예.
2: 오전 지사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재선 도전에 실패하며 해당 보좌관들은 공무원직을 내려놨습니다. 하지만 향후 경찰 수사를 통해 공무원 시절 대가성이나 접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청탁금지법 위반을 넘어 뇌물수수 혐의로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CBS 뉴스 고생현입니다.
3: 멸종위기종 복원에 평생을 바친 연구자가 제도 개선을 요구하다 오히려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개인 책임을 넘어 국가 지원 체계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 어떤 사연인지 강원 CBS 구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4: 28년 동안 붉은 전모신 아비와 물장군 등 멸종위기종 복원에 매달려온 홀로새 생태보존연구소 이강훈 소장. 국비와 민간이 운영비를 절반씩 부담하는 보조금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스스로 감사를 요청했다가 보조금 관리 부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소식을 접한 국내 생태학계와 전현직 환경부 공무원들까지 탄원서를 내며 자부담금을 조달해야 하는 제도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강훈 소장입니다.
5: 멸종위기종 가지고는 아예 그 자체로 수익사업이 안 돼요. 그렇게 법으로 딱 만들어놨는데, 근데 이건 문제가 있다. 전 서식지 보존기업 회장이 있었으니까, 이거 구조적으로 고쳐야 된다. 구조적으로.
4: 이런 어려움은 홀로새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경기 용인의 한택식물원은 올해 자부담금을 마련하지 못해 보조금 7천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다른 민간 보전기관들도 생존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멸종위기종 복원은 일반 민간 보조 사업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익 사업이라고 강조합니다. 정철이 한국생태학회장입니다.
6: 자부담을 이제 이 상황을 보면서 좀 줄여줘서 실제로 이런 일들을 열심히 좀할수 있게 좀 도와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4: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지적이 나오면서 기후부는 올해 말까지 서식지의 보전기관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재판을 계기로 개인의 책임 여부와 별개로 멸종위기종 복원 사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 제도 개선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생태계 균형과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 핵심 환경 정책으로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해온 멸종위기종 복원 사업, 그 중요성에 걸맞는 지원 제도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구본호입니다.
7: 온라인 핫이슈를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3: 네, 어텐션 뉴스 오늘도 최인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8: 네, 안녕하세요.
3: 네, 첫 소식은요.
8: 데뷔 4주년을 맞은 걸그룹 뉴진스 이야기입니다. 저도 팬인데요. 그 오늘 0시에 뉴진스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예고도 없이 스페셜 영상이 기습 공개가 됐습니다.
3: 네.
8: 그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 계약 분쟁을 겪으며 활동이 중단된 지약 1년 4개월 만에 그 4명 멤버의 단체 영상이 나왔는데요. 그 지난해 말 먼저 복귀했던 혜린, 혜인, 한이에 이어서 그 소속사와 복귀가 협의 중이다 이렇게 알려졌던 멤버 민지까지 이번 영상에 함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팀을 탈퇴하고 소속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그 멤버 다니엘을 제외한 4인 체제로 이제 본격적인 활동 재개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신호로 해석되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3: 네.
8: 다니엘도 그 개인 그 소셜 미디어에 그 빛은 항상 다시 찾아온다 이런 글을 올리면서 근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어도어 측은 이번 영상에 대해서 데뷔 4주년을 맞아 팬들을 위해 준비한 스페셜 콘텐츠라며 구체적인 활동 재개 시기와 방식은 논의가 완전히 끝난 뒤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3: 그래요. 갈등 끝에 다시 돌아오는 만큼 좋은 활동 보여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8: 네.
3: 자, 다음 소식은요.
8: 오픈 AI의 그 챗GPT로 알려진 그 오픈 AI의 최신 인공지능 모델들이 그 통제를 벗어나서 스스로 외부 사이트를 해킹하는 그 초유의 AI 보안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3: 네네.
8: 그 오픈 AI가 GPT 5.6 솔과 그 미공개된 AI 모델들의 이 사이버 공격 대응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그 외부 인터넷과 철저히 격리된 이른바 샌드박스 환경에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 모델들이 이 미공개 취약점인 그 제로데이를 이용해서 스스로 이 통제망을 뚫고 인터넷에 접속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공유 플랫폼인 허깅페이스에 접속을 해서 인증 정보들을 탈취하고 서버를 해킹했습니다.
3: 네.
8: 오픈 AI 측은 그 AI 모델들이 평가형 문제의 해법을 찾는데 지나치게 몰입한 나머지 목표 달성을 위해 그 통제망 탈출이라는 극단적인 수단까지 동원했습니다.

0: 것으로 분석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즉시 포렌식 조사에 착수를 했고 다행히 일반 사용자 데이터 변조 등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가장 안전하다던 그 엄격한 격리 환경마저 AI가 뚫어버리면서 향후 이 AI의 사이버 안전 성과 모니터링 안정성 그리고 그 모니터링 통제에 대한 논란이 한층 더 뜨거워질 것으로 그렇게
1: 네,
0: 보입니다.
1: 걱정이 되는 일이죠. 네. AI 개발 속도만큼이나 확실한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0: 네.
1: 자, 다음 소식은요.
0: 층간소음만큼이나 그 이웃 간 갈등이 심각한 그 층간 흡연 소식입니다.
1: 층간 흡연.
0: 네, 그렇습니다. 그 아파트 그 실내와 베란다에서 끊임없이 담배를 피워서 옆집에 피해를 준 주민에게 결국 법원이 그 150만 원의 그 위자료를 물어주라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요.
1: 네.
0: 그 피해 부부가 살던 아파트가 이 복도형 구조의 아파트였는데 옆집 주민이 그 집안과 베란다에서 계속 담배를 피우다 보니까 담배 연기가 계속 그 피해 부부의 집으로 계속 들어왔던 상황인가 봅니다. 그래서 참지 못한 부부가 이제 관리사무소에도 얘기하고 여러 차례 자제를 부탁을 했는데 이 주민이 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1: 네.
0: 그래서 문제는 이제 당시 피해 부부의 아내가 임신 중이었는데 병원 진료까지 결국 받아야 했고 법원이 이 흡연 행위를 명백한 불법 행위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 타인의 건강권과 평온한 주거 생활을 침해했다 이렇게 봤는데요. 법원은 그 남편에게는 50만 원 그리고 간접 흡연으로 그 위험을 겪은 임산부에게는 100만 원 지급하라 이렇게 150만 원을 총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1: 네. 어텐션 뉴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인수 기자였고요. 이어서 기상청 연결해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수진 기상 리포터 전해 주시죠.
2: 네, 폭우와 폭염이 공존하는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중부지방으로는 국지적으로 강한 장맛비가 쏟아지고 있는 반면에 남부와 제주도에서는 종일 견디기 힘든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장맛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남부지방에서도 간간이 장맛비가 내리거나 내일 오후부터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지만 여전히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까지 인천과 경기 북부에 최대 120 이상, 강원 북부 내륙에 최대 100mm 이상, 그 밖에 중서부에 30에서 80, 남부에 5에서 40mm 안팎의 비가 예상되고요. 특히 내일 낮까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2, 30mm, 최대 50mm 안팎의 물벼락이 쏟아지는 곳이 있어서 더욱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충청 이남과 강원 남부 동해안을 중심으로 폭염특보 열대야주의보가 계속 확대 강화 발효되고 있습니다. 내일도 아침 기온 서울 강릉 25도, 청주 광주 대구 26도로 열대야 지역이 많겠고요. 내일 낮 최고 기온도 포항 37도, 대구 35도, 광주 34도, 대전 32, 서울 27도의 분포로 폭염특보가 내려진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이 더욱 심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 7월 22일 수요일 저녁 CBS 뉴스룸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제작 임승선, 문은지, 기술 김주형, 진행의 김정훈이었습니다. CBS 뉴스는 인터넷 노컷뉴스와 유튜브 노컷뉴스 채널을 통해 언제든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CBS 잠시 쉬었다 가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제프레르 농촌융복합산업 제주국제박람회 푸파페 제주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2센터에서 열립니다. AI 드론과 푸드테크 체험 전국 우수농가가 모인 파밍플러스 제주 로컬 푸드를 만나는 로컬 페어까지 먹방 크리에이터 힙합과의 특별 이벤트 아이들을 위한 메밀풀장 그리고 내일 펼쳐지는 푸짐한 경품 이벤트 제주의 아침 상회, 낮 농장, 저녁 식탁을 하루에 만나는 시간. 푸드테크, 파밍, 페어, 푸파페 제주. 지금 푸파페 제주를 검색하세요. 이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농업농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4: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마세요.

0: 돼.
1: 당연하죠.
0: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예방 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던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법원이 오늘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에서 확정이 되면 오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되는데요. 국민의힘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잠시 후 일부 노커 따련에서 여야 주요 정치 현안들과 함께 오늘 재판부의 판결 분석해보고요. 2부에서는요. 바둑 세계 랭킹 1위인 신진서 구단이 어제 AI 타파고와의 대결에서 2-1로 승리하면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10년 전 알파고와의 맞대결에서 유일하게 승리했던 이세돌 유니스트 특임 교수와 함께 오늘 신진서 구단의 카타고와의 승리 어떤 의미인지 짚어보겠습니다.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코.
5: 행복 짓는 건설 금융 KPIN코. 믿음 쌓는 건설 금융 KPIN코.
4: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5: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코.
6: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7: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
8: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7: 서울사이버대학교.
9: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0: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7: SM 신용정보
9: 1600-9300 1600-9300.
1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1: 에어렉스

0: 계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나비엔.
3: 더 이상의 약속 대련은 거절한다. 여의도 고수의 숨막히는 정치 토론 노컷 대련.
4: 네, 매주 수요일 여야 두 분과 함께하는 노컷 대련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장성철 소장님과 김유정 의원님 두 분 먼저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4: 네, 아우 김유정 의원님 오늘 그 나비가 있어요.
6: 마음에 드세요?
4: 예, 네, 파랑색 나비. 네. 예, 정당의 색깔 파랑색 나비. 네.
7: 파란색 나비면 더 이뻤겠다.
8: 왜 그래요? 파란색 나비가 훨씬 더 시원하고 좋지 여름에는.
4: 예, 네, 맥 소장님, 서영주 전 대변인 어서 오시고요.
9: 네, 안녕하십니까, 서영주입니다. 네,
4: 빨간 나비를 좋아하시는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8: 보라 나비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7: 빨간 나비.
4: 예, 유쾌하게 네 분이 이제 함께 인사해 주셨는데, 자 일단 오세훈 서울시장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1심 주목받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있었는데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이었습니다. 벌금 1,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이 이제 대법원에 확정이 되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예, 그런 형이 되겠는데 먼저 선거 장면을 함께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10: 이 사건에서 부정수수된 정치자금, 즉 피고인이 김한정으로부터 대납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여론조사비 액수가 2,100만 원으로 결코 적지 않습니다. 여론조사 의뢰행위와 비용 납부 과정을 은밀히 감추어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후보자 의뢰 여론조사의 공표 보도를 실현하려는 목적도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피고인이 다년간 국회의원, 서울시장 등을 역임하면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주도했고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여러 주장을 펼치면서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에 대해서는 죄책에 상응한 공직자격 상실형이 선고가 불가피합니다. 주문. 피고인 오세훈을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강철원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김한정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4: 예, 자 오늘 법원 최종 주문 선고 과정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일단 판사의 얘기는 오세훈 시장이 범행을 주도했다. 그리고 사건 재판 과정에서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치면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 그래서 죄책에 상응한 공직자격 상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입장을 하면서 선고를 했고 오세훈 시장은 이제 선고 후에 납득할 수 없다. 항소심에 다투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재판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김준영 의원님부터 말씀 주시죠.
6: 당에서 반응이 나온 대로 저도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4: 예.
6: 왜냐하면은 뭐 무죄다라고 장성철 소장님 지난주에 그 얘기를 하셨는데
4: 예.
6: 이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는 이번 지방선거 출마 전에도 이 명태균 관련 여론조사 건 이게 상당한 리스크가 될 것이다 라고 예견한 바가 있었는데 역시나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오히려 검찰의 구형보다 검찰은 징역형이었잖아요.
4: 예, 예.
6: 그리고 이제 추징금 3,300이었는데
4: 예.
6: 그거보다는 상당히 약하게 나왔다라는
4: 예.
6: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벌써부터 이제 아마 이르면 내년 1월쯤 결론이 날 거거든요.
4: 633 원칙에 의해서 2심 3개월, 대법 3개월.
6: 그래서 저는 여야 간에 지금 벌써부터 가슴 뛰는 후보군들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고요. 명태균 씨에게 뭐 거짓말쟁이 사기꾼 이런 취지로 계속 오세훈 네. 시장 얘기를 해왔었는데 저희가 쭉 지켜본 바로는 윤석열, 김건희 그 재판부터 해서 지켜본 바로는 명태균 씨가 상당히 허풍장애일 수는 있어도
4: 예.
6: 하는 얘기가 전부 다 거짓말은 아니다라는
4: 예.
6: 그런 취지에서 아니 그러니까 허풍은 있을 수 있지만 그가 하는 말이 전부 거짓이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4: 예.
6: 오세훈 시장이 왜 이렇게 딱 잘라서 명태균 씨를 거짓말쟁이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 예.
6: 저간의 이런 상황들을 다 미뤄봤을 때 오세훈 시장이 모르는 여론조사 이런 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4: 예.
6: 재판부의 판결로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4: 예, 장 소장님.
5: 정황상으로 추정을 해서 보면
4: 예.
5: 판사의 판결이 맞는 거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그렇게 이제 논리적인 구조를 전개해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판결은요 심증만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예.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 예.
0: 오세훈 시장이 김한정 씨에게 대납을 지시했다라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김한정 씨도
1: 예.
0: 내 오세훈 시장한테 부탁을 받고 내가 명태균 씨에게 돈을 줬다라는 진술, 증거, 문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텔레그램에서 서로 그냥 개설해서 인사했다. 그것이 이제 그렇게 추정이 된다라는 거고
1: 예.
0: 여기서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이러한 추정, 심정적인 얘기가 있어요. 재판부가 이렇게 이렇게 필요성을 느꼈다. 있었을 것이라고 느꼈다. 자연스러운 경과라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명백한 증거가 아니라 추정에 의해서 본인 스토리를 만들어 간 것이 아닌가.
1: 예.
0: 그런 생각이 들고 명태균을 김한정 변호사가 만난 것에 대해서 변호사와 면담해가지고 진술한 메모가 예. 있는데 거기에는 누가 김한정 씨 보고 자 명태균 만나봐라 이것이 안 적혀 있어요.
1: 예.
0: 그냥 물음표 쳐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쭉 판사가 보니까 김한정 씨가 자발적으로 명태균을 만난 게 아니라 오세훈 또는 강철원의 요청을 받고 명태균 씨를 만난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
1: 예.
0: 이런 식이에요.
1: 예.
0: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이거잖아요.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김한정 씨를 통해서 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을 한 것이 오세훈 시장의 주도와 인지, 승인 이런 것으로 진행이 됐는 것인가 명백한 증거가 없습니다. 추정만으로 이런 판결을 내린다라는 것은
1: 예.
0: 좀 의도된 다른 목적을 가진 판결이 아닌가라고 사법부의 판단에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1: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0: 네? 그런가? 모르겠어요.
2: 갑자기 이게 질문이었어?
0: 아니 왜냐 아니 제가 말을 하려고 했는데 예, 예. 이분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당시
1: 판사가
0: 그, 예 판사가 이재명 예. 대통령 그 대장동 판사였거든요. 그때 예. 이제 무죄 줬어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1: 예. 정치적인 판결이 한다.
0: 조금 좀 이렇게 성향이 좀 다른 분 아니냐 거의 비슷한 논리인데
1: 예.
0: 유동규나 정진상으로부터 당시 이재명 성남 시장은 아무것도 보도 뭐 보고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무죄 때리고
1: 예.
0: 여기는 어떤 명백한 증거가 없는데도 그때 유동규 씨를 막 보고했다고 그러고 지시 받았다고 그랬는데
1: 예.
0: 또 그 결재 서류에는 당시 이재명 시장의 사인까지 있단 말이에요.
1: 예.
0: 근데 그건 보고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그건 믿어주고 여기는 어떠한 증거가 없는데 그런 것으로 보인다라는 추측을 가지고 이런 식의 유죄 천만 원 때린 것은 어떤 다른 정치적인 의도와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1: 예. 예.
0: 이렇게 좀 비판하는 분들도 저, 계시더라고요.
3: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항소심에 가서 예, 예. 오세훈 측 변호인들이 예. 또 다툴 만한 이제 입장일 거는 같아요.
1: 예.
3: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아주 단순한 논리로 뭐 증거가 없다. 예를 들어서 선거를 할 때 돈으로 표를 사기 위해서 매수를 해요. 그러면 돈을 주는 장면이 찍혀야만 그게 불법이거나 유지가 되진 않습니다.
1: 예.
3: 여러 가지 정황과 과정과 어떤 의도를 타 재판부가 그거를 합리적으로 법률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예. 판단해온 사람들이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0: 그래도 증거가 있어야죠.
3: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증거라는 것들을 재판부는 개연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1: 예.
3: 그러니까 개연성은 상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김한정 씨가 오세훈 시장과 그냥 단순한 후원인 관계가 아니라 매우 밀접하고 거의 형제와 같을 정도로 예. 많은 소통을 해왔는데
1: 예.
3: 이분이 그냥 혼자 자발적으로 3,3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명태균 씨와 본인이 보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했다고 보기에는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 그런데 이 증언이 명태균 씨 증언이고
1: 예.
3: 명태균과 김한정의 만남 자체의 여러 가지 녹취와 이야기들을 보면 사실상 2,100만 원 정도 전체 3,300은 아니죠.
1: 예.
3: 한 1,200은 빼고 2,100만 원 정도는 오세훈 시장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은 그리고 개연성을 확실하게 명태균의 증언을 인정해 준 거예요. 증거로.
1: 예.
3: 그러면은 재판부가 이걸 그냥 정황과 느낌적인 느낌으로 재판을 내렸다. 그래 보기는 힘들죠. 그래서 증거는 이제 사실상 재판부가 그 증거 부분들을
1: 예.
3: 판시를 함으로써 그 이제 제시를 하는 거거든요.
1: 예.
3: 그래서 저는 오세훈 시장 측이 증거가 어디 있어요? 하고 항소하잖아요. 그러면 1,000만 원 더 이상 나올 것 같아요. 항소심에서는
0: 판사가 궁예

0: 그러니까 관심법으로 재판을 해요.
1: 근데 네? 장 소장님의 그런 시각이면 예. 1심 재판장이 대장동 뭐 무죄 줬던 그런 재판장이라면 항소심하고 조희대 대법원에서 제대로 판결하겠죠. 예, 예. 지켜보시죠.
0: 지켜보시죠. 예. 예. 아, 그러니까 저가 이제 판사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일부에서. 저가 아니에요. 일부에서 그러한 의견을
2: 주어가 맨 뒤에 있어서 장소님 생각처럼 들렸어요.
0: 저 아니에요. 네.
2: 전 네, 장소님 생각 아니라고 지금 정정하고 계십니다. 일각의 주장이 있다라는 걸 길게 말씀해 주신 거고 네. 일단 저는 일단 법원이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이제 2심에서 어떤 법률적인 논쟁과 뭐 항소심에서 어떤 법리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우리 김정희 측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3: 네. 이게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예, 예. 법원이 계속 다르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김건희 씨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예. 그리고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그 두 군데 두 곳은 일치하고 있고 한 곳은 이제 다른 예, 건데 예, 예. 그러니까 일단 조금 아 이렇게 판사에 따라서 예. 똑같은 사안을 달리 보는구나라는 것들에 의해서 조금 신뢰도 같은 것들이 좀 손상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좀 있고요 일단 예, 예. 그다음에 그 이분이 저 조용우 판사님이시죠.
2: 예.
3: 이분의 그 표현 자체가 굉장히 강력해요. 예를 들면 이 범행을 그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나 내용을 잘 알고 있음에도 범행을 주도했고.
2: 그 오세훈법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오세훈 시장이 이제 의원 시절에 말했던. 예.
3: 그 공직선거법을 우리가 예. 이제 오세훈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2002년도에 예. 만들어진 그렇죠. 거. 그런데 예. 근데 어쨌든 여기서 얘기는 국회의원 서울시장을 역임하면서 그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나 내용을 잘 알고 있음에도 범행을 주도했고라고 이렇게 딱 옷을 박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주도해서 야 그 돈 좀 줘. 그리고 너 그 여론조사님 갖고 와.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 이렇게까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증거를 진짜로 갖고 있나? 그게 입증된 게 있나? 그 뭐 10개 중에서 5개를 인정을 한 거잖아요.
2: 여론조사 중에.
3: 10개 혐의 예. 중에서. 그런데 예. 그것도 사실은 직접 증거는 없고 굉장히 좀 정황 증거나 추정 증거인 것 같은데
2: 예.
3: 그거를 가지고서 범행을 주도했고 그러면서 수긍하기 어려운 여러 주장을 펼치면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 이렇게 굉장히 감정적이고 그런 표현을 써서 이거는 조금 심하지 않나 라는
2: 재판받는 태도도 문제 삼아서 양형에 참고했다라는 취지인
3: 그러니까요.
2: 거죠.
3: 그러니까요. 뭐 그렇게 해서 이게 굉장히 좀 논쟁이 있는 그런
2: 예.
3: 그 내용인데
2: 예.
3: 그거를 이렇게까지 뭐 혼내듯이 뭐 판결을 내리는 게 조금 과한데? 라는 느낌이 들어요.
2: 예, 장 소장님.
0: 김희정 의원님, 이 판사의 이 발언은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저는 여쭤볼게요. 판사가 명태균 씨의 증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명태균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한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본인 형사재판의 유불리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수 있다는 점을 진술을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2: 예.
0: 오세훈 시장한테 예. 불리한 증언한 거는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렇게 1,000만 원 벌금형을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1: 그래서
0: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지 이제 않을까.
1: 뭔가 저는 물고 물리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뭐냐면
2: 예.
1: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이 명태균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1, 2심에서 다 무죄 나왔잖아요.
2: 나왔고.
1: 그런데 그다음에 윤석열 재판에서 이제 2년인가 나왔잖아요.
2: 예.
1: 그래서 특검에서 좀 연기해달라 김건희 씨 구형 그 대법 선고를 그래서 8일 연기해줘서 24일날 나오잖아요.
3: 그렇지.
1: 근데 예. 이제 김건희 씨 1, 2심 무죄 나왔을 때는 야 이런 오세훈 시장도 살겠는데
2: 예.
1: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그 실형 나오고 나서는 이거 문제 있네. 그럼 24일날 김건희 씨 대법 선고를 보자. 또 이렇게 된 거고
2: 예.
1: 그러면 그 중간에 오세훈 시장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됐었는데
2: 예.
1: 이제 1,000만 원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계속 물고 물린다는 느낌이에요. 24일날 김건희 씨 대법 선고도 봐야 되고
2: 예.
1: 그다음에 또 윤석열 2심도 봐야 되는데 어찌 됐건 저는 돈이 간 건 맞고 여론조사도 있었던 건 분명한데
2: 예.
1: 몰랐다는 사실 그것만으로 이게 성립이 안 되는가 오세훈 시장의 유죄가 저는 그 점에 있어서는 퀘스천이라는 거죠.
0: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당신 말을 진술을 믿지는 못하겠어. 근데 오세훈은 유죄야. 이러한 판결이 과연 성립이 되는 것인가.
3: 유죄뿐만 아니라 범행을 주도했어.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0: 또 생각을 해보세요. 윤건희 부분은요. 명태균 씨랑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나는

0: 녹취, 문자 이런 거 다 나왔어요.
1: 예.
0: 근데 오세훈 시장 그게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으로 보여. 라는 것만 갖고 이럴 수가 유죄를 판단할 수 있을까? 전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네.
2: 일단은 뭐 재판부가요. 예. 사실상 김한정 씨와 오세훈 시장의 관계성이 아주 친밀함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이 이를 부인했잖아요.
1: 예.
2: 그러니까 이제 상식을 넘어서는 그 부인을 재질이 나쁘다고 본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상식선이 있어요.
1: 예.
2: 그러니까 그간의 김한정 씨와 오세훈 시장의 행적을 보면 역대 선거에서 거의 후원자로서 활동을 해왔고 거기에 준하는 좀 어떤 역할들을 해왔는데 유독 명태균 씨와의 이 대납 부분에 있어서는 예. 완전히 부인하는 모습들. 저는 이게 좀 괘씸죄에 걸렸다고 보는 것이고
1: 예.
2: 저는 재판장에서 판사가요.
1: 예.
2: 피고인에 대해서 호통치는 모습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 예.
2: 이게 저는 주요해요. 정치자금법 이거 알 거예요. 오세훈 시장 이걸 모를까요? 국회의원도 했고 서울시장도 했고 오세훈법도 만들었는데
1: 예.
2: 정치자금 부정수수 범죄는 1인 1표 기금등 원칙에 따라 금권의 정치 영역을 배제함으로써 민주정치를 건전히 발전시키는데 그 첫 번째 목적이 있다. 이것 때문에 당신은 이 선고를 받는 거다. 그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 훼손을 했어요.
3: 근데 그 김한정 씨하고 관계가 그렇게까지 밀접하지 않다라고 했지만
1: 예?
3: 그 김한정 씨가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 상생과 공정과 상생학교 여기 이사들 다 서울시 산하기관에 발령받잖아요. 그러니까 일곱 명이 이사인데 한 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이 김한정 씨예요. 나머지 다섯 명의 이사가 다 취업을 했잖아요.
1: 예.
3: 근데 제가 찾아봤더니 올해 2월 달에 이제 이 사단법이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어찌됐건 그 중에서는 서울시장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제가가 떨어져야 되는 그런 산하기관의 자리도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몰랐다. 그렇게 친한 사람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말로 이걸 퉁칠 수 있을 것인가는
0: 그러니까 그런
3: 지켜봐야죠.
0: 의심은 당연히 할 만하다니까요.
3: 몇 년 전에 다 나온 보도들이잖아요.
0: 근데 애매모호할 때는 뭐 피고인의 이익으로 한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 다 그게 진보 진영에 계신 분들이 그동안 민주당 쪽 인사들이 재판받을 때 했던 얘기들이잖아요.
3: 그래서 예. 많이 줄여줘서 벌금 1,000만 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징역형이 안 나오고.
0: 그러니까 이게 유죄 판결을 받은 게 과연 증거에 입각한 죄형 법정주의 이게 맞는 것인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2: 이 정도 평은 할 수 있고, 근데 예. 사법부의 판결을 우리가 뭐 어떻게 그 속살까지 알겠습니까? 존중해야죠.
0: 박제해 놓을 거예요.
2: 예,
0: 그
2: 박제해 놓을 또 거예요.
1: 양 진영 모두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2: 사법부를 존중합니다.
1: 항상, 예, 어떤 결과 항상 재판부의 판단은 양진영 모두 존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2: 일단은 전제하고 네. 예, 존중한다는 걸 전제하고 예. 이런 아쉬움이 있다.
0: 예. 이의를 제기는 할 수 있잖아요.
2: 예, 이의 제기
1: 예, 알겠습니다.
2: 근데 이게 재판부의 판결을 부인하시잖아요.
1: 아, 예.
2: 어떤 이해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0: 이런. 이해가 안 된다고요.
1: 예. 2심에서 이제 또 다툼의 여지가 네, 있는 있습니다. 부분은 또 이제 구등법원에서 판단할 텐데
2: 빨리 진행될 거예요.
1: 예, 633 원칙인데
2: 예,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1심 6개월 안에 그리고 2심 3개월 대법까지 3개월 가자 예.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2: 그렇습니다.
1: 이게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이제 빨리 판단 나면 오늘 이제 7월 22일이니까 거의 한 11월
0: 2월 28일까지
1: 예.
0: 이게 대법원 확정 판결 나면 4월
3: 선거죠.
0: 그리고 8월 31일
1: 아직 확정 안 됐는데 왜 한다고 예측하시는
0: 아이고, 예를
1: 거예요?
0: 예를 들면요, 8월 예. 31일 날 예. 대법원 확정 판결 나면
2: 10월.
0: 10월 7일
1: 그렇게
0: 이제 선거가 난다.
2: 근데 27년에는 무조건 예. 이 대법원 결정에 따라서 27년에는 서울시장 선거에 재보궐이 열릴 수 있다.
4: 예. 아니, 열릴 수 있겠죠.
1: 열릴 수도 있다. 있다.
2: 열릴 수 있다.
1: 예. 수도 있다.
4: 무전할 수도 있습니다.
1: 아까 이제 김종 의원님이 오늘 1심을 보고 이제 가슴 뛰는 후보들이 있을 거라고 이제 말씀하셨죠?
3: 네.
1: 예.
3: 말씀했습니다. 말했습니다.
1: 누가? 근데 그 여야 모두 가슴 뛸까요? 아니면 야만 가슴 뛸까요? 여만 가슴 다 뛰겠죠? 예. 만약에 이 유지된다면
3: 정치 상황이 또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1: 예.
3: 그래도 저희가 한 5만 표? 그 정도 차이로 저희가 졌잖아요.
1: 예, 예.
3: 그래서 아마 내가 나갔으면 됐을 걸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뭐 민주당의 후보들도 생길 것 같고
1: 예.
3: 그래서 뭐 야당에도 지난번에 오세훈 이래서 안 돼 사법 예. 리스크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도 아마 속으로 좀 꿈틀대게 시작할 것 같고 뭐 그런 예. 생각이네요.
0: 아까 박주민 의원이 매불쇼 나갔는데
1: 박주민.
0: 그러니까 저... 귀에 걸려 있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그냥 웃으면서 그냥 난리가 예. 아니었어요.
1: 아직 일심에 불과하다.
2: 일단 네, 일심을 한번 불과하다. 쭉 불러서 네. 해보세요. 입이 어디에 걸리는지.
1: 예.
2: 예를 들면은 뭐 저기 한동훈 의원도 있고
1: 예.
2: 이준석 의원도 있고
0: 서울시장
1: 서울시장에?
2: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 후보군으로 그럴 수 있어요. 조국 대표, 조국 전 대표도 있고.

0: 이분들이 아주 일심에 불과합니다. 일심에. 아, 이거
1: 네. 참, 진짜. 너무해요, 서 부장님. 네.
2: 진짜. 아, 예.
0: 박지원 의원 이제
1: 다 폭로할 거야.
3: 어차피
0: 무슨 폭로를 해?
1: 예?
3: 어차피 재선 거
1: 약속을 안 지킨 거 다 폭로할 거야.
3: 재선 거 하기로 했잖아요.
0: 예.
3: 장동윤 그러니까, 대표가 재선 거 하자고 한 건데 어차피 재선 거 소원을 이뤘잖아.
1: 그러한 또 장기 플랜이 있나?
3: 그럼요.
0: 예. 박지원 의원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장동윤 대표의 재선 거의 꿈이 이루어지겠다. 오 시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뭐 이렇게 상황을 꼬집어서 얘기도 하는데 아직 재선 거 얘기하기는 굉장히 이른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예.
3: 아 근데 이제 민주당이 당장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그 천신만고 끝에 우리가 서울시장 이겼는데 예. 그 천신 그 이긴 자기당 서울시장을 부정선거라고 해서 재선거라는 건 도대체 무슨 경우입니까? 아니 전 진짜 이해가 안 돼요.
0: 장동혁 대표.
3: 네, 아니 뭐 장동혁 대표가 뭐 그 직접 서울시장에 대해서 얘기한 건 아니지만
0: 전국재선거를 얘기하고 있죠.
3: 예, 뭐 그 전국재선거를 예. 얘기하고 예. 또 뭐 올공에 모인 사람들을 서울시장한테 무슨 뭐 아 당신이 말이야 저. 재선거 하겠다고 스스로 얘기하면 더 인기가 올라갈 거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0: 예,
3: 예. 이게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건가 생각이 들고 예. 그분들한테는 이렇게 결과 나와서 좋습니까 지금? 뭐 이런 얘기 좀 화가 나요 진짜.
1: 장동혁 대표는요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콕 집어서 얘기했어요. 서울시장 선거 소청은 내가 직접 나가서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0: 왜 그렇게까지 해요?
1: 오세훈 시장한테 억하심정이 있는 거죠. 결국에는
3: 물러나라 그랬잖아요. 오세훈 네. 시장이
1: 오지 말라 그러고
0: 오세훈 시장
1: 훨씬도 하지 말라고
4: 훨씬도 하지 말라고
0: 그러니까 같은 대선 주자 그룹 반열에 있는 분들은 장도혁 당대표는 일단 거부감을 좀 표하시는 게 아닌가. 만약에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명백하게 또 대선 주자 중 한 분이시기 때문에 같은 자들이 좀 생활하는 거에서 굉장히 뭔가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판단해야 될까요?
4: 저기 너무 많네요. 저기 너무 많아요.
0: 아, 예, 장도혁 대표가
4: 예, 예, 그러니까 그 야권의 대선 주자 뭐 여론조사도 한 거 보면 어찌됐건 장동욱 대표가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0: 예.
4: 내 밑으로 다 조용해 뭐 이런 건가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도 자꾸 얘기하니까 꿈이 이루어지나 이런 생각도 들게 되는 지경에 예. 지금 이르렀잖아요. 일단
1: 예. 일단 거기다가 비유하세요. 예. 꿈이 이루어진다.
0: 예. 아니, 예. 일단 근데 이제 이 명태균 씨 관련 재판에서 이제 김건희 씨 관련해서 1심과 2심 법원이 무죄를 판단했는데 지금 이제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서 1심에서 유죄를 판단했고 오늘 이제 또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 명태균 씨 관련 재판을 유죄를 판단했단 말이죠. 그럼 이제 24일 내일모레 있을 대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될 것이냐. 만약에 네. 혹시 또 대법원이 무죄로 맞다 혹은 유죄 취지로 다시 파기환송 두 가 중에 하나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예측이 가능할까? 이게
3: 그걸 어떻게 예측을 해요?
0: 왜냐하면
3: 그리고 예측하면 안 돼요.
0: 굉장히 조심스러워지셨구나.
3: 저는 예측할 수 있어요.
0: 예, 맥을 짚으세요.
3: 저는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파기환송 될 거라고 봅니다.
0: 무죄 취지로?
3: 예.
0: 아, 유죄 취지로?
3: 유죄 취지로. 왜 그러냐면 예. 이 암묵적 함의에 대해서는 예. 사실상 그 이진근 판사 얘기가 더 논리적이죠. 부부간에 그러한 상황들을 몰랐을 리도 없고 이 사실 이제 김건희 씨는 좀 상황이 다르기는 하나 뭐 정치적 이득이나 경제적 이득을 봤을 때 정치적 이득이 정치인이 아니니까 김건희한테 있었겠냐라고 하지만 본인은 남편이 대통령이 됨으로써 얻는 이득들이 충분히 있잖아요.
0: 예.
3: 그러면 부부간에
0: 예.
3: 서로 간에 이 어떤 여론조사가 우리에게 어떤 이득을 주는지를 알고 예. 나중에 그걸 또 돌려주는 데 있어서도 그 역할을 김건희가 했기 때문에
0: 예.
3: 저는 이중근 판사가 내린 윤석열에 대한 유죄 취지가 저는 김건희 영향의 파기환송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고
0: 예.
3: 저는 이와 같은 것들이 이번에 명태균과 김한정과 오세훈 시장 하에
0: 예.
3: 큰 줄기를 마련했다고 봐요.
0: 예.
3: 어떻게 몰랐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돈의 흐름이라는 게 그냥 거저 3,300만이 그냥 간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이거거든요.
0: 이제 홍준표 전 시장이 지난주에 이 자리에 앉으셔갖고 유죄가 예상된다. 오세훈 시장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실제로 이제 1심 판에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서 중요하게 이제 말했던 개념 중 하나가 묵시적 청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 씨 관련 재판에서 대통령이 직접 돈 받은 건 없다. 하지만 최선에게 돈을 지급하면서 묵시적으로 청탁을 한 것이다. 직접 박 전 대통령이 말하지 않았지만 주위에게 어떤 뭔가를 제공함으로써 묵시적 청탁이 인정돼서 다 유죄가 된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좀 유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24일 대법 판결에도 중요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4: 그러니까 그보다 더 밀접한 그 둘 예. 사이는 경제 공동체라는 예. 이름이 붙었었잖아요. 그런데
0: 예.
4: 지금 윤석열 김건희 이 부부는 그보다 예. 더한 부부이자 정치 공동체잖아요. 예, 예. 그런 점에서는 저는 김건희 씨도 피해가긴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0: 예.
2: 근데 명태균 씨 보면요. 예. 진짜 저는 좀 얼굴도 마주친 적이 없지만 예. 이 사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 지금 다 망가지고 있잖아요. 예. 대통령 부부 대표적으로 한 대통령과 대통령 부부를 지금 박살을 내놨고
0: 예.
2: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도 뭐 같이 뭐 이 사람하고 가까이 뭐 알고 지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뭐 오세훈 시장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
0: 예, 예.
2: 김영선 씨도 마찬가지고
0: 예.
1: 근데 보면 뭐 네? 멀리해야 되겠어요.
2: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네. 엄한 사람 옆에 있다가 뭐 벼락 맞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 예, 결과적으로 예. 보면 이분 옆에 있다가 지금 여러 사람이 지금 다 막 망가지고 있는데 예. 문제는 사실 이 사건 처음 터졌을 때 우리가 회의 시간에 명태균이가 도대체 누구야 이거 뭐 이런 최고회의 때 뭐 그런 얘기 했던 그런 기억이
0: 예.
2: 나는데
0: 예.
2: 전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서 마치 무슨 최순실 씨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최순실 씨처럼 그 전면에 등장하지도 않던 사람이 앉아갖고 무슨 시장도 만나고 무슨 뭐 대통령 부부하고도 통화도 하고
0: 예.
2: 뭐 전 저 그 뭐 유망한 정치인들과 이렇게 다 접촉을 한 걸 보면
0: 예.
2: 아, 지금 우리 정치판 진짜 참 문제 많다라는 생각. 뭐 건진 뭐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다 보면은 천공 뭐 예. 이래갖고 도저히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와서 정치인들한테 그렇게 영향을 미치고 이러는 거 이거 진짜 우리 정치판이 병이 많이 들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3: 그게 정치판이 그렇게 이제 어떤 그 주술에 의존하는 게 왜 그러냐면 신념에 한 정치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리 욕심 때문에 이 자리를 내가 갈 수 있을까 말까. 이런 거 좀 맞춰주세요.
0: 가능성.
3: 가능성. 네. 가능성의 정치를 하면 안 돼요. 오늘을 정치를 하더라도 자기의 신념과 가치를 어떻게 하면 바로 세울 수 있는지를 한다면 주술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다음 달에 뭐 잘 되는 게 뭔 소용이 있어요?
0: 장수장이 왜 이렇게 웃으세요?
3: 대부분 그렇게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좀 말씀한 대로 명태균 씨 좀 놀라운 게 있어요. 지난번에 놀랐던 게 나 구속되고 나면 한 달
0: 안에
3: 병권
0: 무너진다. 네.
3: 좀 거의
0: 맞았죠. 사실상 맞았죠.
3: 그 다음에 네. 이번 서울시장 선거도요.
0: 네.
3: 아 이번에 오세훈이 된다.
0: 예. 네.
3: 근데 나 때문에 선거
0: 안 된다. 재선거 할 거다.
3: 재선거 한다. 네. 이거예요. 네. 이것도 뱉었는데 씨가 됐어요.
1: 믿어요?
3: 아니 믿진 않는데
0: 결과론적으로
3: 이 사람이 아 이래서 정치 많은 정치인들이 현혹시켰겠구나. 그러니까. 50대 50이죠. 뭐 아니면 돈데
0: 예.
3: 던진 게 맞아.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이 현혹되는데 저는 그렇게 좀 정치인들이
0: 오세훈 시장 이제 윤상현 의원을 얼마 전에 보기도 하고 당대표 폐지론에 대해서 또 불도 지피고 하면서 또 그 오찬 정치, 식사 정치라면서 활동 반경을 넓히기도 했었는데 이번 1심 판결 당연히 1심이기 때문에 큰 영향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향후 행보가 조금은
1: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0: 약간은 예, 예.
1: 또 뭐 재판정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은 진짜 상실형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0: 예.
1: 그러면 변호사들과도 더 긴밀하게 논의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0: 예.
1: 그래서 한 1년여 동안은
0: 예.
1: 좀 상당히 좀 위축된 정치 활동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예.
2: 아니요. 뭐.
0: 예. 알겠습니다.
2: 아니 저희는 뭐 보수는 예. 사실. 예. 지지도가 좀 올라가고 그랬던 것은
0: 예.
2: 지난번 선거에서 한동훈, 오세훈 두 분이 예. 생환에 돌아왔기 때문에
0: 대선주자로서
2: 예, 그렇죠. 차기 대선주자로서 왔기 때문에
0: 예.
2: 그게 굉장히 꿈과 희망을 준 부분이 있어요.
0: 예.
2: 그래서 저는 그 제 개인적으로는 보수 정치인으로서는 아, 한동훈 저 당대표나 한동훈 의원이나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이나 각자의 분야에서 자기의 파이를 계속 키워 나가다 보면 그러면 보수가 전체적인 몫이 커져서
0: 예.
2: 그래서 총선이나 대선에서 상당히 좀 희망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0: 예.
2: 지금 오세훈 시장님이 이번 선거로 인해서 약간 좀 타격을 입은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게 좀 우리 보수 전체에 좀 굉장히 큰 손실이잖아요.
0: 예.
2: 그래서 조금 아 이거 잘 극복해야 될 텐데라는 그런
0: 아직 1심이기 때문에
2: 예.
0: 예, 또 2심도 남았고 대법 판단이 남아 있기 때문에
2: 예.
0: 일단 1심 결과만 놓고 이제 판단해봤습니다.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5: 회사의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오랜 시간 연구한 기술, 축적된 노하우, 그리고 소중한 기업의 자산. 기업의 미래는 이러한 작은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기술자료 임치 제도는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안전하게 지키고 필요할 때 개발한 기술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소중한 기술과 노하우를 위한 준비, 기술자료 임치 제도. 이 캠페인은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

0: 기술자료 임치센터가 함께합니다.
1: 문 닫은 가게가 늘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는 지역.
2: 하지만 동네 골목의 오래된 방앗간, 낡은 시장 한켠의 노포,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이 세상에 하나뿐인 콘텐츠가 됩니다. 경기도 의회가 마련한 기술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로 우리 동네만의 이야기가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태어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에 로컬 창업가들이 만드는 활기찬 골목과 새로운 일자리. 지역의 변화, 지금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와 함께합니다.
3: 네, CBS 라디오 박종현 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노컷 대련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이제 국민의 얘기 많이 했으니까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는데, 아, 민주당 얘기를 하는데 어제 또 그분이
4: 그분?
3: 예, 그분. 예. 많이 하고 싶지 않은데 그 짧게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유시민 작가.
4: 근데 민주당원도 아닌데 민주당 이름이.
3: 민주당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4: 그러니까
3: 너무 오래는 안 하겠는데.
4: 당원가입부터 권합니다.
3: 예. 저 일단 어제도 또 많은 또 말을 그 쏟아냈는데 이제 본인은 이제 평론가로서 얘기를 하신다. 그래서 평론가 얘기를 또 평론하기 좀 그렇긴 한데 사실상 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 장성철 수장님이 얘기를 하셨고, 근데 어제 방송 내용 보면 유시민 작가에게 장 수장님의 예측을 그분에게 누군가 전해준 것 같아.
5: 맞아요.
3: 그래서 이분이 정치할 거라고 말하던데요 라고 받아서 껄껄껄 웃으면서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에다 반론을 장 수장님.
5: 어떤 평론가 그리고 어떠한 진행자가 그러니까. 자꾸 현실 정치에 내가 참여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자기는 실패한 정치를 이거, 그러니까 아니다. 살았기 때문에
3: 아니다.
5: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3: 예.
5: 저는 이제 들은 정보랑 저의 추측과 분석을 해서
3: 예.
5: 유시민 씨가 그냥 비평만 하기 위해서 저렇게 그냥 욕설만 하기 위해서 등판한 것은 아닐 거다.
3: 예.
5: 민주당의 정책, 노선, 가치, 철학 이것을 예. 이재명 대통령은 지킬 수 없다라고
3: 예.
5: 판단을 했기 때문에
3: 예.
5: 유시민 씨가 등판해서 본인이? 새로운 정계 개편을 통해서 정당에 직접 현실 정치에 참여해서 민주당의 가치와 철학, 노무현 정신을 이어가는 그러한 정당을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뭐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한 거죠.
3: 예.
6: 아, 민주당 난리 났네. 사실대로 되면 난리 나겠네.
3: 아, 그렇게 되면?
5: 아니래요. 아니라고.
6: 아니래요?
3: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예. 예.
5: 그
3: 예.
5: 내일 제가 이렇게 만나는데 물어볼게요.
3: 내일 만나요?
5: 진짜로.
3: 아,
5: 대기실에서.
3: 아.
5: 한 10분간의 조우하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6: 내일 MBC 어디 나온다면서.
5: 예. 그래서 제가 한번 대기실에서 공손하게 인사하면서 한번 예. 여쭤볼게요.
3: 아이씨. 예, 그렇군요. 예, 동접자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현재는 우리 CBS에서도 많은 상황이긴 한데. 자, 그런데 어제 이제 그 유튜브에서 얘기했던 내용 중에는 이 내용이 제 귀에 들어왔어요. 아, 뉴 이재명 세력. 뉴 이재명 잘 본인이 보니까 뉴 이재명의 수장은 실명을 오늘에서 이현주 의원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일 가능성이 크다. 뉴 이재명 기획 그리고 실행을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 같다. 본인 판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 일단은 아, 이건 뭐, 대통령이 예. 그만큼 뉴 이재명이라는 수장 역할을 맡을 만큼 한가하지 않아요. 그거는 국민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뉴재명을 조직하려면 엄청난 공을 들여야 되는데 대통령 예. 수장이다.
3: 예.
4: 제가 정청래 후보의 말대로 좀 돌려드릴게요.
3: 예.
4: 유시민 작가는요.
3: 예.
4: 육하 원칙에 따라서 밝혀라.
3: 아.
4: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 수장 역할을 했는지 밝히세요. 없잖아요. 느낌적 느낌이잖아요.
3: 뉴재명의 수장.
4: 그러니까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그냥 뇌피셜로 그냥 막 던져버리면 어떡해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3: 예.
4: 이게 그 민주당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는 분이 민주당 얘기를 해서 문제예요.
3: 아.
4: 입당하셔야 돼요, 먼저.
3: 아, 입당하고
4: 권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근거 없이 육하원칙도 밝히지 못하고 뉴이재명의 수장이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이 대통령이 뉴이재명 뒤에 있어라는 말을 이제 막 회자할 거예요, 사람들이. 수근수근수근. 있잖아, 뉴이재명들 저기 있잖아. 뭐 촉법 영역이라고 하는 사람들, 뉴이재명이라고 칭하는 사람들 대통령이 다 조직하고 셀프로 지지하게 만들었대.
3: 예.
4: 이런 따지고 보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근원지가 되는 겁니다.
3: 가짜 뉴스 근원지가 됐다.
4: 저는 이건 가짜 뉴스로 저는 정말 이게 아주 단호하게 처벌해야 된다.
3: 처벌 어떻게 해요?
4: 아니
3: 평론가 평론하는데 왜 처벌해요?
4: 아니 평론가 평론한 게 아니라 육하 원칙을 밝히지 못하면 아. 가짜 뉴스 이게 말하는 예. 요지예요.
3: 아, 알겠습니다.
6: 아니 그 입틀막이고.
3: 입틀막이가.
6: 아니 계속했으면 예를 들면 좋겠다. 그 네. 지금 저 뭐야 어떻게 뭘 당원 입당을 해요? 입당을 하면 자기 말 못하지.
4: 책임감을 그러니까, 가지죠.
6: 예를 들면 지금 장성철 소장도 예. 지금 입당 안 하고 다
3: 국민의힘에서 아,
6: 자유롭게 공격하잖아요.
3: 어 이거 장성철 소장과 유심 같은 급이요.
5: 아닙니다.
6: 평론가는 자유롭게 예. 하는 거지 뭐. 근데 예. 그 하는 얘기 보면. 예. 아 진짜 완전 독심을 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3: 독심.
6: 네, 독심을 품었구나.
3: 독한 마음.
6: 아,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백 그 예. 뭐야 절대 권력은 100% 절대 부패한다. 예, 예, 예. 뭐 그거야 그냥 액션경이 한 얘기니까 예. 우리 흔히 하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그 다음에 딱 붙이기를
3: 경구죠.
6: 예. 어물전에 비린내까지는 좋은데
3: 썩은데가
6: 진동하면 안 된다. 야 이거는 그 어떻게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지? 그러니까. 그 민주당을 놓고서 야, 지금
3: 자기 진영이 이렇게 써왔다.
6: 자기 진영 민주당과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 진영을 어물전이라고 부르죠. 그 비린내까지는 모르겠는데 썩은내가 진동하면 안 된다고까지 얘기하잖아요. 야 그거는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게 비판하기는 어려워요. 사실 상대당에 대해서 무슨 썩은내 이렇게까지.
3: 그러니까 뭐가 못해요. 부패가 있는 건 아니고 본인의 원하는 정책 방향이나 어떤 노선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썩은 거다라고 표현한 거네요. 사실은.
6: 아 그러니까.
3: 곱씹어 보면. 썩었다.
6: 야 저런 아, 왜냐면 저는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니까 예, 예. 민주당 어떻게든 공격 비판하고 공격하고 대통령도 공격하고 그러는데. 야, 나도 저렇게는 못하는데 어떻게 저런 식으로 얘기하지?
3: 나보다 나를 넘었다 뛰어넘었다.
6: 깜짝 놀랐어.
3: 아, 그러니까. 참고로 국민의힘에게 징계했습니다. 김재욱 최고에 대해서 네. 징계 받으셨는데 그 유시민 작가도 징계감이다.
6: 아 그래 이러는 나를 징계를 하더라고. 아,
3: 그러니까 유시민도 못한 나를.
7: 국민의힘에서 예. 반색하는 거 보니까 예. 분명히 뭔가 잘못된 발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3: 예, 예.
7: 그리고 듣기 좋은 꽃놀이도 한두 번이지 윤건영 의원인가 그랬죠. 예. 이게 아, 찰진 비유다. 그러니까 이번 발언 말고 그 전에
3: 저희 방송에서 했던 것 같아요.
7: 그런가요?
3: 예, 찰진 비유, 찰떡 비유.
7: 그리고 예방 주사. 라고 생각하면 네. 된다 이랬는데
3: 저희 방송이었어요. 맞아. 정확히 다 보셨네.
7: 그런데
3: 예. 애청자시구나.
7: 예. 중요한 건 애청자입니다. 네. 중요한 건
6: 보도 많이 됐어요. 이거.
3: 알겠습니다.
7: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코로나 예방 접종도 2, 3차까지 했던 것 같아요.
3: 예.
7: 근데 벌써 네 번째잖아요.
3: 아, 코로나
7: 점점 보세요. 발언에
3: 코로나 접종도
6: 예방접종한데 죽어.
3: 아, 네 번 접종했다.
7: 네 번째잖아요. 예. 간격도 점점 이제 날짜가 줄어들고 있어요. 예. 지난번 발언 그리고 또 강도도 점점 세지고 있어요.
3: 아.
7: 그런데다가 김어준 씨하고 유사성이 있어요. 김어준 와. 씨는 맨날 냄새가 난다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3: 아,
7: 이 유시민 작가가 자기가 후각이 예민해서 이 썩은 내 맡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아. 이거 아닙니까?
3: 예.
7: 코로 승부합니까?
3: 후각 정치. 후각 정치.
7: 근데 문제가 냄새 있다. 정치. 그래서. 예. 그러니까 충고라면 예. 듣는 사람이 아 맞는 말이네. 우리가 예. 조금 되새겨봐야 되겠네라고 해야 되지만
3: 예.
7: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이 얘기를 듣고
3: 예.
7: 기분이 좋을까요 과연?
6: 좋을 리가 있습니까?
7: 어떤 예. 근거도 없고 객관적인 데이터도 없이 이건 내 감인데 말이야. 이거 냄새가 나. 이거 내가 코가 예민한데 말이야.
3: 예.
7: 안 될 것 같아. 필연적으로 실패할 것 같아. 어물전에서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 이런 얘기잖아. 이거 이게 정말 진정성 있는 충고인가 동지의 언어인가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제 그만 예. 좀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냥 정치에 뛰어들 재보선에 나오든가.
3: 아 재보선에 네. 나오든가.
4: 서울시장.
3: 서울시장. 아.
7: 그럼 되겠네.
3: 예, 아, 우리 패널들은 열심히 말씀하고 있는데 소리가 좀 작다라는 유튜브
4: 아, 애청자들, 시청자들. 작아요?
7: 아 그래요?
3: 예, 예. 기술적으로 문제인지 혹은 여러분의 휴대폰 볼륨을 높이시면 됩니다. 아. 예, 저희 기술진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휴대폰 소리가 작은 걸 수도 있고.
5: 항상 시청자가 옳습니다.
3: 아 그렇군요. 제 잘못입니다. 저희가 일단 높여보려고
5: 생각하고
6: 썩은
4: 냄새가 진동한다.
3: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데
5: 대단히 모욕적인 발언.
6: 야, 진짜 너무 모욕적이죠.
3: 그냥 그런가 보다 들었는데 이걸 또 해석.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강한 말이네요.
6: 아, 비린내 썩은내 이게 썩은내. 말이 돼요.
4: 이게 정화라는 말을 써요. 정화. 네,
3: 자기가 정화.
4: 정화를 해야 된다. 정화라는 것은 깨끗한 걸 정화하지 않습니다. 네, 더럽고 오물을 네. 정화하죠. 네. 지금 이재명 정부는 오물 정부예요. 썩었다고 거의 썩어가고 있고 부패하는 정부라고 규정을 하잖아요.
3: 예, 예.
4: 이게 말이 됩니까? 본인 코에 혹시 오물이 묻었는지. 그래 그러면 이제 주위에 다 자기 코에 묻었으니까 다 냄새가 나는 것처럼 보이죠.
3: 아.
4: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아. 이거 냄새 나는데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예. 저는 오물이나 오염된 곳에서 놀다가
3: 아.
4: 저는 그런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까지 들고요.
3: 예, 예.
4: 저는 유시민 작가께서 하나는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비평이고 비판이고 충언이고 조언이라면
3: 예.
4: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3: 예.
4: 쌍욕을 섞으면 안 돼요. 내가 예를 들면 장선생님한테
3: 예.
4: 뭐 장선생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0: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예, 예. 그런 거 참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하면서 불편하고 나도 불편했어요. 하는 거라 내가 이 중간 중간에
1: 욕한다고?
0: XX로 막 해서 이 만약 예. 이렇게 되면 내가 말하는 취지가 전혀 예. 들리지 않고 기분만 나쁠 뿐이에요.
1: 전 괜찮습니다. 우리 서 소장님이 저 욕하다가.
2: 아 이제 계속 이분이 이제 유튜브 채널만 나와서 내일은 아마 공중파에 나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23일 그죠? 이게 계속 중계를 해야 되는 것이냐 고민이 되긴 한데.
3: 그만 했으면 예, 좋겠어요. 아니 내일 우리
2: 이 장소장님과 동반 출연은 아니고 이어서 출연이죠. 그러니까.
3: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네. 대통령 주재하는 국민 토론회가 있는데
2: 맞네.
3: 거기에 나와서 네. 꾸정물을 붓겠다는 건가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저는
1: 더 강하게 비판해 주세요.
2: 네,
3: 어떡해요.
2: 예. 자, 민주당 전당대회 이제 열심히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나왔는데 한국사 여론연구소예요. KSY가 지난 20일에서 21일 전국의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를 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이 조사를 따르면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에 정청래 전 대표 25.7, 김민석 전 총리 21.5, 송영길 전 대표 8.3, 고민정 후보 3.9, 김보미 후보 2.6 순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제 결과가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좀 앞서는 경향이 있긴 했는데 이제 또 정청래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많이 나왔는데 여기 달라진 이유가 정청래 전 대표는 후보 각자들의 실체가 드러났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체 장수정.
1: 실체요? 근데 이제 이런 여론조사도 실체. 되게 중요하고요. 예. 그러니까 실체라는 건 이러겠죠. 진짜로 이재명 정권을 성공시킬 수 있는 사람은 나라는 것을 이제 우리 지지층과 국민들이 알아줬다 그런 거고 이 여론조사에서 보면 더 유익 있게 봐야 되는 게 예.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제 김민석 36, 그다음에 정청래 32란 말이에요.
2: 아, 요 조사에서
1: 많이 붙었어요.
2: 예, 예, 그러니까.
1: 원래는 40몇 대 20몇 이랬었는데. 예, 예, 예. 김민석 후보가 30%대로 내려왔고 정청래 후보는 30%대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예. 이제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추세가 이전에 저 하정 후보 그 추세랑 좀 비슷한 것 같다.
2: 한동훈 후보, 하정 후보.
1: 네,
2: 그걸 떠올리게 된다?
1: 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유익게 봐야 될 예. 세부적인 항목이 뭐냐면 예. 조국혁신당? 그쪽을 아 그쪽은 안 들어갔구나. 하여간 이 추세가 대단히 좀 심상치가 않아 보인다.
3: 제가 보태서 됩니다.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를 선택한 그 응답자들 이게 지금 이제 1,000명 전국 그 국민 대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대상만 아니었잖아요. 근데 김민석 후보를 선택한 사람 중에 민주당은 36%고
2: 예.
3: 국민의힘 지지자 6.7%고 조국혁신당이 17.4%예요.
2: 예.
3: 그런데 정청래 후보를 선택한 응답자들은 민주당 32.6,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아요. 22.1%.
2: 아.
3: 그다음에 조국혁신당 61.1%예요.
2: 아하.
3: 그래서 이제 요 분포를 좀 봐야 되고
2: 예.
3: 이분들이 전부 다 이제 포함되지는 않죠.
1: 근데 민주당의 이 선거는 이 조사는 안 들어가니까
2: 예.
1: 어쨌든 일반 국민이라고 하더라도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이니까 그냥 아까 말씀드린 36대 32 이거를 참고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3: 아니, 물론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런 경향성은 봐야죠.
1: 그러니까
3: 국민의힘이 원하는 후보인 거죠.
4: 아무튼 뭐 보면 그 여론조사에 보면 민주당도 우리 당에서 어떤 분을 계속 미세요.
3: 그러니까,
4: 압도적으로 미세요.
3: 아니, 서로 아끼는 전략자산이잖아요.
2: 현당 대표.
4: 뭐 거기 무슨 전략자산이라고까지 부르면서 압도적으로 밀어주시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압도적으로 반대하더라고요.
0: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이 양 당에서
2: 예.
0: 도움이 되는 저쪽 당의 대표가 우리 당에는 도움이 되겠냐 그거예요. 예, 장동현 대표가 민주당이 정말 원하는 대표라고 이렇게 지지를 보내면
2: 예.
0: 국민의회는 악재라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4: 뭐 그렇죠. 솔직히.
0: 예,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면 정청래 후보가 저쪽 국민의회에서 원하는 후보라면
2: 예.
0: 저쪽에서는 호재지만 민주당에는 악재라는 얘기예요.
4: 아니 뭐 사실 그렇죠.
0: 이게 별로 안 좋은 상황이긴 하나 저는 그냥 다른 거 다 뭐 설명을 떠나서
2: 예.
0: 북치자 장구치는 그런 느낌이에요.
2: KSY에서
0: 예. 이제 앞서는 여론조사 나오자마자
2: 예.
0: 정청래 후보가
2: 예.
0: 봐라 뒤집어지고 있다. 호남 이제 나한테 왔다 막 이러는데
2: 추정이시죠?
0: 아니 저는 사실상 이 타임 스케줄이 타임라인이 딱딱 맞잖아요. 그리고 이 여론조사 기간이
2: 예.
0: 그 정청래 캠프를 예. 전담해서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2: 아, 그런가요?
0: 사실 좀 이렇게 좀 이게 맞아요. 어 여기에 이제 미키 루크라고 하는 그분이 조금 나름대로 연관이 되겠다고
2: 하고요. 필명 미키 루크.
0: 예. 뭐 그 이상호 씨인가
2: 그분. 아,

0: 예.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예, 이게 이제 기술이 들어간다고 뭐 보는 사람도 있어요.
1: 말 조심해야 돼요.
0: 예. 아니 그런 사람이 보는 사람도 있다.
2: 아, 그렇죠. 예,
0: 근데
2: 그런
0: 저는
2: 설이
0: 이제
2: 있다. 설이
0: 다
2: 있다.
0: 떠나서 다 예. 떠나서 예. 딱 한 가지 하나 우리가 간과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나 김민석 후보나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를 만들어낼 수 있으나
2: 예.
0: 3자 구도는 낄 수가 없어요.
2: 송영길,
0: 송영길, 김민석 두 정청. 사람을 합한 수치를
2: 1순위,
0: 정청래
2: 2순위,
0: 후보는
2: 2순위는.
0: 한 번도 넘은 적이 없었고 좋은 이번 KSY 이 조사에서도
2: 예.
0: 송영길, 김민석 합한 숫자를 정청래 예. 후보는 넘지 못했다. 그게 중요한
3: 근데
0: 거예요.
3: 근데 이제 저희 서영주 소장님 저러한
2: 맥소장 낙관주의
3: 서영주 소장님 저런 발언이
2: 예.
3: 데자뷰가 보인다니까요. 지난번 북구가 하정우가 당선될 거라고 했을 때 계속
2: 오염된 여론조사로 얘기했고
3: 저런 식의 예. 이제 논리를 대가지고 이길 예. 거라고 계속 하셨는데
2: 예.
3: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좀 한번 예. 들어보시고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하지 못하고 간과한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그 부분을 좀 확인해야지 그냥 막 우긴다고 이기는 건 아니거든요. 선거가.
2: 예. 맥 소장님도 이게 이제 뭐 사실로 팩트로 말해서
3: 네.
2: 걱정하신 거 이제 그러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다
3: 그러니까
2: 전해 주신 거니까
3: 여론조사가 약간 좀 예. 이렇게 좀 손탈 수도 있다라는
2: 예.
3: 식의
2: 예. 그런 주장들을 말씀하신
3: 조금
2: 거니까
3: 조금 좀 거는
0: 그런 얘기들이 같아요. 들려온다 얘기.
2: 자 여기서
3: 한길 듣고 한길 흘려요.
0: 예. 한길 듣고 한길 흘려.
2: 저도 흘리겠습니다. 자 신천지설
0: 네.
2: 김민석 후보가 이런 분위기에서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을 인터뷰에서도 말씀하시고 지금 제기하고 있는데 친정청래계에서는 이거 자해행위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이거 이제 이단 뭐 이렇게 좀 종교들의 어떠한 개입설 때문에 이게 수사도 받고 뭐 이래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민주당이 이거 개입설을 얘기하면 당 자해행위 아니냐라는 비판인 거죠, 사실은.
1: 아, 그건 맞는 것 같아요.
2: 네.
1: 그동안에 민주당이 국민의힘으로 뭐라 그랬어요? 신천지당이라고 맨날 공격해왔잖아요.
2: 예.
1: 안 그랬습니까?
2: 예, 그러니까.
1: 그렇게 공격했잖아요. 그런데
2: 예, 예.
1: 알고 보니까 자기네 당에도서도 무슨 신천지와 상당히 관련이 있다고 그 지금 당대표 경선에 나온 후보들이 앞다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2: 예, 예, 그러니까요.
1: 아, 그러면 이렇게 남의 당에 대해서는 무슨 신천지당 하면서 그렇게 얘기해놓고서 본인은 알고 보니까 뭐, 뭐무등계가 뭐무등계 나무란다는 식으로 돼버린 거 아니에요?
2: 예.
1: 그래서 이거 빨리 밝히셔야죠, 실제로.
2: 천천히 얘기하겠다 이렇게 김민석 전 총리가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정보를 들은 게 있고 소스가 있다라는 느낌은 갖게 되는데
4: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2: 에,
4: 아무
2: 그래요?
4: 근거 없이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2: 예.
4: 저는 생각을 하고요.
2: 예.
4: 이제 계엄 때도 심지어는 막 무슨 헛소리냐 이 대명천지의 21세기 이런 얘기
2: 문제 얘기했을 때 국회에서
4: 네. 계엄 얘기했을 때도 그랬는데 예. 또 국민의힘 보세요. 무슨 망상이냐 이러면서 했던
2: 예.
4: 이야기들
2: 예.
4: 다 박제돼 있잖아요.
2: 예.
4: 이제 그런데 결국 계엄은 터졌죠. 그 얘기를 본인이 이제 얘기하기도 했고 그때도 나에게 그렇게 공격했었다. 그런데
2: 예.
4: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이제 본선 올라가면
2: 예.
4: 차차 얘기
2: 예.
4: 내일까지 이제 저희가 예비 경선 치르거든요.
2: 예.
4: 본선 올라가면 본인의 어떤 선거 전략의 카드로 사용을 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 이 물증과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또 역풍 불 수도 있는 거잖아요.
2: 신천지에도 입장냈어요. 우리는 민주당 전당대 아무 관심 없다. 입장냈는데.
1: 그래요?
2: 예.
1: 국민의힘에만 근데... 관심 있대요.
0: 맞아요.
2: 소영이
1: 아, 제발 지금 신경 좀 꺼주세요.
2: 꺼주세요.
1: 신천지 예. 여러분.
2: 꺼주세요. 정치에 개입하지 마세요 진짜. 근데 송영길 전 대표도
0: 네.
2: 정청래 지도부 체제 때 올해 초에 통일교 신천지 특검 무산된 경위를 수사하겠다라고 해서 뭐 경위를 수사하겠다는 마치 이제 정청래 지도부에서도 이게 마치 적극적이지 않았던 정황이 있는지 알고 싶다 추적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한 거 아니에요?
0: 네. 일단 이제 이번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어쩌다가 신천지 얘기가 나왔는지 참
2: 예.
0: 저도 안타깝긴 합니다.
2: 예.
0: 이중당적까지는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 주장할
2: 예.
0: 수 있으나
2: 아,
0: 신천지가 깊숙하게 이번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들어왔을 때는 나중에 선거 끝나고 나서도 당에 여러 가지 좀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2: 예.
0: 당사 압수수색 들어올 수 있습니다.
2: 예.
0: 그런 부분들을 따졌을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정청래 후보가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은 거예요. 이제 지역구에서 신천지 그 어떤 그 행사를 참석하면서 신천지하고 뭐 관련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떠도는 것들이 예. 그냥 해프닝이겠지 했었는데 예. 이게 이제 김민석 전 총리 예. 출신이 후보가 이거를 들고 근거를 차곡차곡 돼버리니까 예. 이게 일파만파 이제 커지게 된 것이고 여기에 정청 후보도 발끈한 것이고 예. 거기에 이제 송영길 의원 자체도 내가 들은 바가 있다 하면서 아. 얘기를 꺼냈고 이 부분에 있어서 또 홍준표

0: 전 대구시장이 본인이 겪었던 이 윤석열과의 신천지의 네.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이게 신천지 네. 이슈가 고도 네. 고조화되는데 이거는 네. 조금 빨리 팩트를 확인해서 끊어줬으면 좋겠어요.
1: 예.
0: 이제 이 보안수 사건 폐지에 그냥 휘발린 것도 참 영 좀 연구한 상황인데
1: 아니 뭐 확인된 건 전혀 없어요.
0: 그러니까
1: 예, 정청래 후보와 연관성도 전혀 확인된 게
0: 그러니까요.
1: 없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2: 마포에 예. 신천지와 관련된 단체가 행사를 한다는 것에 정청래 대표가 참석했다고 신천지와 연관이 있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예. 좀 너무 나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구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모여서 행사하는데 그 해당 지역구
1: 추적할 수는 없잖아요.
2: 그럼요. 사실은. 그 지역구 예. 의원이 안 가봐요.
0: 예. 저도 그거는 예. 예.
1: 인정.
0: 예, 인정. 인정.
1: 자, 박정현 판승부 노컷 대련. 아유, 수요일 오랜만에 또 치열하게 네 분 토론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2부에서는 이세돌 9단을 만나겠습니다. 2부에서 뵙죠.
3: CBS 1분 기상정보입니다. 현재 경기도 이천과 충북 음성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중부지방 곳곳에서 국지적으로 강한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고요. 남부지방에서는 간간이 장맛비가 이어지거나 내일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까지 인천과 경기 북부에 최대 120 이상, 강원 북부 내륙에 최대 100 이상, 그 밖에 중서부에 30에서 80, 남부에 5에서 40mm 안팎의 비가 예상되고요. 특히 내일 낮까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2~30, 최대 50mm 안팎의 폭우가 퍼붓는 곳이 있어서 계속 철저하게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한편 현재 충청이남과 강원남부 동해안을 중심으로 폭염특보 열대야주의보 내려져 있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5도, 대구 26도, 한낮 기온 대구 35, 서울 27도로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겠습니다.
4: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5: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6: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7: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8: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7: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8: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7: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9: 수도권 유일 그린바이오 산업지구?
10: 와, 서울에서 1시간?
9: 예스! 연천입니다.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10: 교통은 가까워지고 산업경쟁력은 커지는 곳. 이제 기업도 연천입니다.
11: 기업도 연천. 예스! 예스 연천.
9: 멀게만 느껴졌던 연천이 이제 기업에게 가까워집니다.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기업이 새롭게 주목할 산업거점 연천.
11: 새로운 기회, 와우. 새로운 연천.
12: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0: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예, CBS 박종의 한판승부 이 부분을 열었습니다. 아, 어제 대한민국의 신진서 구단이 바둑 AI 카타고와의 대결에서 2승 1패라는 짜릿한 역전승이 거뒀습니다. 아, 또 이분은 이 대결을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해서 저희 제작진이 급하게 모셨는데 어이 또 기쁜 마음으로 나와주셔서 모시게 됐습니다. 정확히 10년 전 알파고와의 대결에서 유일하게 승리한 인간? 네, 우리 대한민국에 자랑한 이세돌 유니스트 특임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눠보죠.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1: 아유, 반갑습니다. 예.
0: 아유, 이렇게 뵈서 전 너무 기쁩니다.
1: 아, 저도 이런 일 때문에 여기 온 게 너무 저도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제 우리 교수님도 10년 전 알파고와 이기셨는데 또 후배 기사가 또 카타고와 대결에서 이겼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1: 저는 사실 이 대결은 굉장히 좀 가볍게 좀 봤었어요.
0: 아, 예.
1: 예. 그래서 그냥 인간과 AI 지금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느냐, 이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저는 승리할 거라고도 생각을 했었고요.
0: 아, 그래요?
1: 신진서 구단이라면.
0: 아하.
1: 누구나도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죠.
0: 예.
1: 신진서 구단이라면 이겨주지 않을까.
0: 아하.
1: 좀 했는데 그대로. 이게 정말 신진서 구단이 그 능력을 정말 뭐라고 그래야 돼? 이게
0: 예, 예.
1: 정말 그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요.
0: 아, 그렇군요.
1: 또 AI의 그런 약점 그런 것도 여실히 좀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0: 아, 그렇군요. AI 약점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AI가 너무 발전했다 보니까 AI면 만병통치 혹은 모든 솔루션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강한데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그러면?
1: 전략적 우리가 판단이라고 하죠.
0: 예.
1: 그것을 지금 현재 카타고 네. AI 바둑 프로그램 하질 못했습니다.
0: 아, 그래요?
1: 예. 전략적 판단을 하질 못했습니다.
0: 아, 어떤 의미일까요?
1: 이게 바둑을 좀 아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은데
0: 예.
1: 사람이었으면 절대 하지 않을 그런 판단? 수를 이제 놓게 되는데요.
0: 예.
1: 제 AI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0: 아하. 그 이를테면 AI는 블루스팟만을 예, 그렇죠. 향해서 가는데 예. 사람은 참고 참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숨기면서 예, 기다리는
1: 이게 그런 전략적이라고
0: 것들.
1: 하면요.
0: 예.
1: 이제 사실상 그걸로 해서 거의 판이 끝나다시피 했습니다.
0: 예.
1: 그 한 수로 인해서.
0: 예.
1: 그게 이제 한 15집 정도 나빠요. 그렇게 놓았을 때.
0: 예.
1: 근데 따르게 가면 한 15집 반 한 16집이 좀 나쁩니다.
0: 예.
1: 따르게 두면.
0: 예.
1: 만약에 A를 안 두고 B로 뒀다면.
0: 예. 예.
1: 근데 사람이라면 조금 더 나쁘더라도 B라는 그쪽 판단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조금 뭐 차이는 줄어들지언정 바둑판이 너무 정리가 돼버립니다.
0: 예, 예,
1: 더 이상 해볼 데가 없을 만큼.
0: 아하.
1: 그럼 당연히 우리는 경우의 수가 많은 변화의 여지가 있는 쪽을 우는 선택하겠죠. 그런데
0: 예.
1: AI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0: 아하.
1: 이게 그래도 반집이라도 특이네 하고 그쪽으로 가버린 거죠.
0: 효율성.
1: 예, 그 순간 이제 끝나버린 겁니다. 근데 바둑이
0: 아하.
1: 역전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그래서 사람은 절대 그런 판단을 하지 않죠. 그래서 실제로 이 해설을 했던 박정상 구단이
0: 예, 예.
1: 이거 AI한테도 인간의 코치가 필요하다.
0: 아하.
1: 예, 이건 가르쳐줘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0: 아, 그 공간을 사람이 발견한 거네 그러면.
1: 예, 이거는. 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0: 그러니까 AI 왜 네. 그런 선택하나요? 그 디지털이어서 0, 1, 0, 1 네, 이렇게 그러니까 판단해서 그런가요?
1: 일단 여기가 반지비로 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0: 아하.
1: 최선의 수다 이거예요.
0: 아해.
1: 근데 승부로적인 관점을 봤을 땐 그 순간 끝나버린 거죠.
0: 아, 그렇군요.
1: 예. 그래서 이거를 이거 써도 되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0: 예, 예.
1: 바둑에서 쓰는 건데 떡수라고 해요.
0: 떡수.
1: 예. 이게 예.
0: 예.
1: 그래서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0: 예. 쓰셔도 됩니다.
1: 이게
0: 예.
1: 뭐 그런 거죠. 전략적 판단이 결여된 어이없는 예. 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0: 예.
1: 이게 떡수만큼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0: 네네. 찰떡같이 설명해
1: 예.
0: 주셨기 때문에
1: 예. 그래서
0: 아하.
1: 그런 것들을 보여줬는데 저는 그래서 이것만으로 우리가 근데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AI는 전략적 판단을 못해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카타고라는 바둑 프로그램

0: 프로그램이 최고의 바둑 프로그램이냐. 그렇게 보긴 좀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1: 현존 최고는 아니다.
0: 예, 현존 최고라고 보기도 힘들고 두 번째로 이번에 GPU 그래픽카드를 예. 3090을 한 4개 정도로 예. 이렇게 사용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1: 예.
0: 우리가 3090에는 지금 5090이죠. 최신 건 5090이고 예. 예.

0: 이겼죠. 이제 어떻게 보면 자격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사람이 예, AI 대결에서.
0: 예, 이제 두 점에 정식으로 대결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저는 이 현존 최고가 이제 중국의 절에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 예, AI.
0: 예, 예. 그걸 이제 끄집어낼 수 있는. 저는 그 대결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바둑뿐만이 아니라 전체 AI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대국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거 자체만으로는 여기서 뭔가 AI는 뭐 전략적 판단을 못하고 인간과 차이는 요거야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제 진짜 자격을 얻은
1: 의미 있지만 이제 자격이 있다.
0: 예. 그러니까 요 자체가 뭐 아주 의미가 없다 이건 아니고요.
1: 예.
0: 그렇지만 더욱 더 큰 그 의미 있는 대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요거에 저는 더 크게 의미를 그 가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 신지성 구단이 첫 번째는 졌는데 두 번째도 이겼고 세 번째 두 번째는 근데 아슬아슬하게 이겼고 세 번째 11집 반인가요? 이렇게 해서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신지성 구단도 아 이게 타파고를 더 파악을 한 것인가?
0: 파악을 했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게요.
1: 아 그런가요?
0: 표현이 어려운 게 네. 카타고는 이미 네. 우리 인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1: 아 이미
0: 네, 사용하고 있는 기사님들이 네,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1: 예.
0: 뭐 파악했다고 하기엔 좀 그렇죠.
1: 아하.
0: 이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국의 패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1: 예.
0: 첫 번째는 제가 겪었던 거예요. 10년 전에 알파고 대결을 했을 때
1: 예.
0: 그게 괴리감이 있습니다.
1: 괴리감은 사람과 이게 AI와의 괴리.
0: 마주보고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예. 사람과 마주보고 예. 대결을 하는데
1: 예.
0: 오늘 이번 대국에도 있었죠.
1: 사람 이제 예. 여성 기사가 예. 대신 다 두셨던데. 예.
0: 근데 그 여성 기사가
1: 예.
0: 어떤 생각이나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1: 거기에 해준 거에 대해서 나 대신 그렇죠. 돈을 놔주신 분이고
0: 예. 그 카타고의 손이죠 그러니까
1: 예. 예.
0: 그랬을 때는 승부업이나 기운 같은 걸 전혀 느낄 수가
1: 없어요. 아, 이게 고수, 초절정 고수끼리 이렇게 오케이
0: 예.
1: 들어와 들어와 이런
0: 뭐가
1: 느낌.
0: 그런 게 있거든요.
1: 아.
0: 전혀 느낄 수가 없죠. 그 괴리감이 상당합니다 사실.
1: 아 그렇군요.
0: 아 얄고는 있어요 사실 우리. 또
1: 네.
0: 이렇게 대국하는 거고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알고는 있음에도요
1: 네.
0: 실제 두면은
1: 네.
0: 예, 또 다릅니다.
1: 아,
0: 그게 자기가 그렇구나.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1: 사실 인터뷰도 예. 진짜 사람과 인터뷰를 하면 그분과 이렇게 오가는 기류가 예. 있지만 AI와 대화하면 그 대화 같지가 않은
0: 그렇죠.
1: 그건 예. 같은 맥락이군요.
0: 예. 두 번째로는 생각 못한 수를 놓습니다. 카타고가
1: 아 그래요?
0: 예
1: 어.
0: 예상치 못한 수를 놓았어요. 두 번째 수에.
1: 아하.
0: 그래서 와 여기서 이렇게 두는구나 저도 깜짝 놀랐었거든요. 예, 그 두 가지 그 예상치 못한 수를 놓고
1: 예.
0: 뭐 괴리감 이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아마 패배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1: 예.
0: 이제 두 번째 대국선 다르죠. 일단, 일단 괴리감 자체가 사실상 거의 뭐 그런 거죠. 예, 예. 이미 적응을 한 거죠.
1: 예.
0: 저도 그랬습니다.
1: 예.
0: 그리고 이국에서 제가 보면서 좀 이거 좀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이미 좀 느꼈던 게 저
1: 예.
0: 만약에 제가 또 어떤 아마추어 분과 두 점 예. 젖바둑을 뒀다고 할 때는 절대 저는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초반에 절대 그렇게 두질 않아요. 대형 정석이 일어났습니다.
1: 대형 정석.
0: 예.
1: 예.
0: 근데 대형 정석이 일어났다 정석이라는 거는 예. 서로가 누가 좋고 뭐 나쁘고 이런 게 별로 없겠죠.
1: 예.
0: 그러니까 정석이죠.
1: 예.
0: 예. 그럼 대형 정석이 일어났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판이 좁혀졌다는 겁니다.
1: 예.
0: 별로 득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판이 좁혀졌다는 얘기죠. 그걸 좌빠죽을 누가 그렇게 두겠습니까? 사람이라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죠. 그래서 아까 아슬아슬하게 승리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좀 여유가 있었습니다.
1: 아 그런가요?
0: 예. 물론 이국은 그야말로 신진석 구단의 능력을 제대로 보여준 거죠. 왜냐하면 유리하게 출발한 건 맞습니다.
1: 예.
0: 예, AI가 좀 그런 대형 정석을 선택해 주는 바람에 유리하게 예. 출발한 건 맞습니다만
1: 예.
0: 그렇다 손치더라도
1: 예.
0: 어떤 기사가 그런 상태에서 완벽하게 카타고를 제압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오, 신진석 구단 외에는 생각나질 않아요. 예.
1: 아, 그런가요?
0: 어떤 기사가 저렇게 완벽하게 이겨갈 수 있는가를 생각을 했을 때 진짜 저는 떠오르지가 않아요.
1: 그러면 예. 좀 그 냉정하게 얘기하면 10년 전에도 인간의 승리라기보다는 이세돌이 승리였고 지금 어제의 승리도 사실은 AI와 인간의 대결에 보다는 신진서의 승리다 이렇게 냉정하게 말해.
0: 저는 이국이 그렇습니다.
1: 이국은 그랬다.
0: 예, 이국

0: 그렇고 3국은 아까 말씀드린 AI 정말 떡수가 나왔다.
1: AI 두고면 실수라기보다는 실패할 수도 있다.
0: 그거는 정말 네. 과연 이거를 한번 보실 수가 있는 게요. 만약에 절에라는 최고의 지금
1: 중국의 AI 네,
0: 그 프로그램과 대국을 하고 그 프로그램도 똑같은 비슷한 그런 실수를 하더라.
1: 예.
0: 이렇게 됐을 때는요. 이게 예. 바둑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1: 아.
0: 이게 AI의 약점인 거예요.
1: 아.
0: AI가 못하는.
1: 아.
0: 예. 근데
1: 전략적 판단이
0: 근데 이게 예. 기대값이 있습니다.
1: 예.
0: 저는 절에가 어느 정도 극복한 걸로 알고 있어요.
1: 예.
0: 처음에 이 접바둑을 잡는 걸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의외로 이게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다 그거 하더라고요.
1: 예.
0: 그래서 몇 수 정도엔 몇 집 정도 득을 봐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예. 기대값이 되고요. 예. 두 번째는 그 이후 예. 이 바둑이 이번에 삼국처럼
1: 예.
0: 그렇게 짜졌을 때는 예. 사실은 70수도 안 뒀는데도 거의 바둑이 그냥 거의
1: 끝난
0: 예. 예. 마무리가 되는 예. 그런 예. 상황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예. 이제 득 볼 수 있는 기대값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거죠. 그런 것들도 판단하는 겁니다.
1: 예.
0: 만약에 지금 한 15집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요.
1: 예.
0: 만약에 10집만 차이 났어도 그건 인간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보통 70수에 10집 정도 차이 나면
1: 예.
0: 그걸로만 따졌을 때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좁혀진 거죠. 그런데 그게 그렇다고 성공한 건 아닙니다.
1: 예.
0: 왜냐하면 너무 판이 좁혀져 버렸기 때문에
1: 예.
0: 그런 이제 기대값도 보는 거죠. 앞으로 얼마나 이런 기대값을 넣은 걸로 알고 있어요.
1: 예.
0: 그래야만 얘가 전략적 판단할 수 있는 거죠. AI도 아하. 사람의 전략적 판단 비슷하게 아하. 뭔가를 두어갈 수가 있는 거죠.
1: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풍, 어떠한 큰 그림을 아직은 AI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해야 되나요?
0: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절애라는 게 그 기대값을 넣어놨기 때문에
1: 예.
0: 어느 정도는 넣어놨기 때문에
1: 음흠.
0: 그랬을 때는 진짜 사람처럼 비슷하게 뭔가를 둘 수 있는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략적 판단은 AI가 잘 못하는 뭐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죠.
1: 예.
0: 저는 어느 정도는
1: 예.
0: 됐을 거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는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이게 바둑 AI라고 하지만 바둑은 사실 다른 분야에 비해서 한 5년 이상 빠릅니다.
1: 아, 그런가요?
0: 그래서 이 바둑 프로그램을 만들 때 2016년도에 대국이 있었고
1: 예.
0: 2017년도부터 바둑 프로그램이 쫙 깔리기 시작합니다.
1: 그때 커제도 대회를 했었고 네. 3연패 했고
0: 네. 그렇게 바둑 프로그램이 쫙 깔리기 시작을 네. 하는데 중국에서는 제 알파고 제 대국을 보면서 이미 준비를 했고요.
1: 예.
0: 2017년도 이게 쫙 깔릴 때는 정말 꽤 그래도 자본과 시간을 투자해서 인력을 투자해서
1: 예.
0: 바둑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1: 예.
0: 그게 이제 절애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게 2022년? 예, 한 21년, 22년도까지 개발을 했습니다.
1: 예.
0: 그러면 17년부터 우리가 개발을 했다고 해서 4, 5년을 개발한 프로그램이에요.
1: 예.
0: 근데 우리가 지금 AI 시대라고 한 게요. 사실 ChatGPT 이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1: 예.
0: 그게 22년 11월 30일이에요. 3년도 안 됐습니다.
1: 그러네요. 예.
0: 그러니까 AI 바둑 프로그램을 그래도 그렇게 만든 게 4년, 5년. 이 정도를 개발한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1: 예.
0: 굉장히 발전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게 따져봤을 때.
1: 예, 그러네요. 예. 예.
0: 그걸 보면서 저렇게 그래도 공을 들인 프로그램도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다른 또
1: 분야.
0: 예. 다른 AI에서도 이런 부분은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1: 아하.
0: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거의 안 보이는데 그런 게 거의 사라졌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지금은 AI가 좀 그런 부분은 부족할지언정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보완이 되겠구나. 우리가 이런 것들 미리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1: 예.
0: 이게 그냥 바둑 이기고 지고 뭐 이거잖아.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좀 아니다. 이거 전체적인 우리 AI 상황을 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좀
1: 10년 전에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했을 때는 접바둑 아니었고 호선바둑이었잖아요. 그 진짜 맞대결이었잖아요.
0: 근데 지금은 사람이 호선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1: 아, 그런가요?
0: 예. 그리고 두 점으로 두었는데요.
1: 예.
0: 선이라고 하죠. 덤을 주지 않는.
1: 예.
0: 먼저 두고 덤을 주지 않는 걸 선이라고 하는데요. 선에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1: 그럼 10년 전에 교수님 그때 5분 만에 고민 후 결정하셨잖아요. 그때는

0: 근데 이제 그때는 아무래도 초창기다 보니까.
1: 초창기였으니까.
0: 예, 예. 근데 이제 2017년도에 알파고 마스터 버전이 나오거든요. 상위 버전이 나오는데 그때부터는 사실 사람이 좀 이기기 힘든 걸로 이제 나왔고 6개월에 알파고 제로가 나옵니다. 알파고 제로 버전부터는 뭐
1: 사실상
0: 예 그냥 뭐 안 되는 걸로.
1: 예. 그럼 정말 교수님의 승리는 정말 기념비적인 승리, 역사에 남는 승리였네요.
0: 참 그 자체를 뭐 깎아내릴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예. 또 다른 편 한편으로 보면 예. 사실 저는 AI에 처음으로 패배한 사람이죠.
1: 아 그리고 예. 처음으로 이긴 사람이고.
0: 그래서 저는 전체 시리즈로 보면 어쨌든 예. 적기 때문에 예.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예. 정말 신진서 구단이었다면 예. 그 상황에서 1승 4패가 아니라 정말 2판 혹은 3판까지도 이길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1: 어휴, 우리 예. 교수님께서 신진서 구단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시네요.
0: 원래부터 예, 예. 인공지능을 통해서 가장 아무리 인공지능을 그렇게 학습을 했다던 치더라도 네. 신진서 구단이 보여주는 그런 바둑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리스펙해야 되는 거고요.
1: 예.
0: 이걸 지금 두 점에 뭐 여러 가지 뭐 약점도 보여주고 이랬습니다만 과연 두 점이 이길 수 있는 기사가 진짜 있는가? 한국에서도 그렇게 좀 생각나는 기사가 사실 없고 중국까지 포함을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예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진짜 그래요. 이게 뭐 신지석을 이렇게 띄워주는 게 아니라 예,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뭐 굳이 뭐 이걸 그렇게 그렇죠. 해줄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정말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신진서 구단 외에는 예. 저는 두 점에 거의 다 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실제 세계 랭킹 1위고 신진서 예, 구단이 예. 그 1위 2, 3, 4, 5, 6이 다 중국 기사들이 많이 차지하고
0: 그렇죠.
1: 있더군요.
0: 예, 예. 그런데 아마 이기기 힘들 겁니다.
1: 이기기 힘들 것이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중국의 바둑 AI 프로그램과 정말 그 대결할 수 있는 절예와 대결도 신진서만이 할 수 그렇죠. 있을 것이다.
0: 자격을 이군 대결을 통해서 완전히 자격을 어허. 얻지 않았나. 예.
1: 그렇군요. 만약 대결 제거면 우리 신진서 구단이 응해야겠네요.
0: 지금 신진서 구단이 응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예. 다른 예. 뭐 한국 기원이라든가 중국 또 기원이나 이런 쪽이 발빠르게 움직여서 이 대결 좀 추진해줬으면 좋겠어요.
1: 아 그래요?
0: 예. 뭐 신진서 구단이 막 추진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이게?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 교수님의 인터뷰로 예. 더불어서 좀 추진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0: 예. 이거는 정말 이번 대결이 예. 전체 AI를 우리가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예. 그런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최고의 AI를 보기도 힘들고 최고 사양도 아니었고
1: 예.
0: 여러 가지 측면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정말 의미 있는 대국을 해야죠.
1: 아하.
0: 바둑뿐만이 아니라 전체 AI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아하. 큰 의미 있는 대국을 해야 되고 그걸 추진하고 좀 마케팅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아하.
0: 제대로 이게 바둑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AI를 바라본다. 이런 식의 그런 사실이지 않습니까?
1: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예. 하시는 게 또 우리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이 AI와 사람과의 공존 이걸 또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이 부분에 고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대결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예, 예, 거죠?
0: 예. 우리가 AI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1: 알아야 된다?
0: 예. 뭘 알아야 뭐 대처를 하고 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예. 예. 근데 지금 우리가 AI 시대 AI 시대 하지만 예. 사실 우리가 얼마만큼 AI를 이해하고 있는가 생각을 하면 사실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1: 예.
0: 예. 그래서 이런 대결을 통해서
1: 예.
0: 우리가 최소한의 뭔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AI가 여기까지 왔구나. 이런 예. 것들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뭐 AI를 우리가 이겼다 졌다 이걸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왔고 어느 수준까지 그렇죠. 사고하고 있고 어떤 예. 생각을 하고 있다. 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필요하다는 말이죠.
0: 예, 맞습니다. 그리고 바둑만한 게 없어요.
1: 아, 그런가요?
0: 예. 아니, 네. 어떤 걸로 이걸 알고 있겠습니까?
1: 알고리즘.
0: 예, 그렇죠? 이걸 뭔가 다른 건 할 수 있는 게 없죠. 우리가 체스로 이걸 판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 예, 바둑과는 예. 이제 경우에서 많이 차이 나다 보니까.
1: 예, 예.
0: 뭐 다른 어떤 게 있을까요?
1: 또 이제 신승훈단이 예. 이게 또 그 대국을 마치고 했던 평가를 들어보면 인상적이었는데 인간만이 가진 그러한 고유의 기풍이 아직 존재한다는 걸 보여드린 게 아닌가 생각한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이 말은 교수님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0: 저는 참 재밌는 부분이요.
1: 예.
0: 아까 AI의 떡수 그 부분에서 마무리를 지을 때 인간의 또 판단을 보여줬어요.
1: 아 그래요.
0: 신진서 구단이
1: 예.
0: 제가 알기로는

0: 약간 손해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반집에서 최대한집까지. 근데 그렇게 손을 보면서 판을 그냥 정리를 해버립니다.
1: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예. 거네요.
0: 이건 AI는 그렇게 못하죠.
1: 지면서 이기는 방식.
0: 그렇죠. 한 집을 반집이나 이 정도 손해를 보면서 그냥 마무리해버리는 겁니다. AI는 네. 그 반집 손해보기 싫어가지고 그 떡수를 두고요.
2: 그렇죠.
0: 예. 그 인간은 오히려 반집 그런 걸 손해를 보면서 정리를 해버립니다.
1: 예, 예.
0: 이게 완전히 상반되는 거죠.
1: 이게 사실 AI 뭐 얘기했지만 저희 영화 터미네이터 보면 무조건 이길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순간 무조건 다 이겨버리지만 AI 터미네이터. 그러나 사람은 뭔가 좀 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판단.
0: 예, 예. 이런 판단들이 확실히 이제 AI의 약점으로 지금 비춰졌는데요.
1: 예.
0: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카타고가 이게 최상의 뭐 그런 거였다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1: 예, 예.
0: 그게 아니다 보니까 아하. 이걸로 간과하고 그렇게 넘어갈 수는 없는 거죠.
1: 예.
0: 아, AI는 안 돼. 전략적 판단이 안 돼.
1: 이거 지금 결론을 예, 하기보다는
0: 예, 그렇죠. 이제 제대로 정말
1: 제대로
0: 예, 절의 그런 프로그램을 예. 끄집어내서 어허. 우리가 제대로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제.
1: 아, 예. 그렇군요. 그럼 현재까지는 절에까지는 아직 못 봤지만 그래도 이제 지금 요즘 바둑 기사들이 AI식으로 사고하고 연습한다고 하는데 교수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또 실제로 더 보시기도 하십니까?
0: 아, 예. 저는 근데 존재가 꽤 오래됐어요.
1: 아, 그렇군요. 예. 예.
0: 저는 21년도에 예. 이 카타고예요.
1: 예. 예. 카타고랑
0: 그 바둑 프로그램 카타고로 기억을 하는데요.
1: 예.
0: 제가 두 점에 둔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 집에서.
1: 예, 집에서.
0: 사실 뭐 그렇게 사양도 좋지 않죠.
1: 저도
0: 그때 20초로 설정해 놓고 뒀는데요.
1: 아, 예.
0: 저는 무제한. 아. 그 제가 아니 궁금해서 그때도 했지만 궁금해서 돈도 두 점에 판판이 지는 거예요.
1: 아, 교수님.
0: 그 당시에도.
1: 아, 그 당시에도
0: 좀 확 지더라고요. 그래서 예. 왜 뭐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좀 화도 나고 그래서 진짜 그래 무제한으로 둬보자.
1: 그래서
0: 거의 두 달에 걸쳐서 뒀습니다.
1: 오, 두 달. 아, 이미?
0: 예. 야, 그래서
1: 대단하시네요.
0: 했더니 이제 그건 승리하더라고요. 그리고 예. 두 번째 판은 제가 도전했는데 그거는 뭐 얼마나 걸렸더라 한 달 내외로 생각을 하는데 예. 그걸 끝까지 두진 않았습니다. 제가 이겼다고 너무 이제 이긴 것 같아서 예. 정리를 했고요.
1: 예.
0: 마지막으로 선으로 뒀습니다. 선 무제한과 20초 이렇게 선으로
1: 예.
0: 뒀는데
1: 예.
0: 제가 그 이후로는 바둑을 안 두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때 예. 정말 이게 뭐 그때 밖으로 알려진 것도 아니지만 혼자서 예. 야 이건 무슨 수를 써도 못 이기겠구나. 그 뭐 그런 벽 막막한 막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데요.
1: 예.
0: 그 제가 아무리 무제한으로 뒀다고 해도 바둑판에 막 돌 놔보고 이러진 않죠.
1: 예, 예,
0: 돌을 놔보고 때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1: 예, 예, 예.
0: 근데 제가 선으로 두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것 놔봐도 안 되겠구나.
1: 아.
0: 내가 평생을 두더라도 나와보면서
1: 예.
0: 평생을 두더라도 내가 못 이기겠구나.
1: 아, 그 어떤 진짜 평을.
0: 예, 예. 아, 그래서 참 그다음부터는 좀 대국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예.
1: 그렇군요. 사실 프로 바둑기사 은퇴도 좀 약간 빠른 시기에 하셨다는 평가가 있긴 했는데 그런 점이 또 영향을 미치셨었죠?
0: AI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게 사실입니다.
1: 아, 그래요?
0: 바둑뿐만이 아니라 거의 뭐 다 지금 하시는 일에
1: 예, 맞아요.
0: 다 의미를 예. 부여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예. 일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1: 예.
0: 저도 당연히 바둑에 그런 의미를 부여했을 텐데요.
1: 예.
0: 이게 AI가 이렇게 쫙 깔리면서 바둑 프로그램이 깔리면서 그 의미가 좀 사실상 사라지는 바둑이라는 게요. 사실 초반에 그런 보석을 짜는 것이 자신의 그런 기풍 스타일을 가장 이제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드러납니다. 거기서
1: 교수님이 시간이 되세요. 예. 잠깐 광고를 듣고
0: 아, 예.
1: 예. 이어가도 될까요?
0: 아,
1: 조금만. 예, 알겠습니다. 예, 예.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4: 예, 박정희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이세돌 구단과의 인터뷰. 자, 유튜브 현장 방송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한판 승부 유튜브로 와주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0: CBS 라디오.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은 방송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3: 한여름 숲에서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매미의 노래, 쓰름매미의 노래입니다. 몸 길이는 3cm 정도로 작은 편이지만 노래의 크기와 울림은 어느 매미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수컷은 배를 수축할 때 쓰 하는 소리를 내고 이어 배를 이완하면서 름 하는 소리를 냅니다. 이 동작이 매우 빠르게 반복되면서 우리가 듣는 쓰름 쓰름이라는 독특한 노래가 만들어집니다. 작은 몸에서 만들어지는 이 노래는 숲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힘차며 암컷에게 자신의 존재와 건강 상태를 알리는 중요한 사랑의 신호가 됩니다.

0: 7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이강민의 잡지사가 방송됩니다.
1: 환영합니다. 잡지사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 친구가 가시집안 사람이니를 경상도 사투리로 다섯 글자로 줄이면 가가가가가 라고 할 수 있다는 고전 유머가 있죠. 그냥 흔한 말장난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말장난을 또 세계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0: 합니다. 똑같은 음만으로 다양한 의미를 살려서 이렇게 문장까지 만들 수 있는 쾌감, 바로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원리 덕분이다 라고 주장하는 잡지사의 개국공신 멤버가 있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잡지사 천회를 맞이해서 보내드린 천회 특집 천초특강 유튜브 라이브 방송, 이 시간에는 곽재식 작가의 천초특강을 보내드립니다. 천과 관련한 곽재식 작가의 주제는 천천천이었는데요. 감이 전혀 안 오신다고요? 그럼 지금부터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바로 이제 두 번째 강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연은 곽재식 작가인데, 이제부터는 강연 시작 전에 오늘의 주제는 뭡니다 라고 이렇게 한번 짚어주시고, 오늘 왜냐하면 천과 관련된 주제를 준비하셨기 네네. 때문에 한번 키워드를 제시하시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곽재식 작가 모래시계 들어주시고요. 강연을 시작해 주세요.
1: 오늘 주제는 전라북도 장수군에 있는 천천천이라는 하천입니다. 정확하게는 이 천천천이라는 말에 얽힌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2: 노래 제목 아니에요?
1: 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 주장을 제가 한 3주간에 걸쳐서 했었으나
0: 기각됐어요.
1: 야외 촬영이나 이런 것은 좀 지나치게 부담스럽고
2: 잘 갔다 오세요.
1: 학교의 협조를 받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 때문에 이제 실패하고 말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주제를 아예 천천천이라는 것으로 이제 잡아보았습니다. 전라북도 장수군의 천천천은 천천면에 있는 곳입니다.
2: 그래요?
1: 예. 원래 천천면이라는 게 없고 그 근처에 이제 신북면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북쪽 장수군에서 북쪽에 있는 면 중에 새로 생긴 면이기 때문에 신북면 아마 이런 지명이 붙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이 신북면이 우리나라 현대사를 거치면서 이리저리 이름이 바뀌다 보니까 천천면이라는 이름으로 지명이 바뀌었습니다. 네. 천천면은 흔히 한자를 하늘천자에 내천자를 사용을 하거든요. 이 지역에 좀 높은 산들이 꽤 있는 편입니다. 500m, 1000m 정도 되는 산이 있고 고랭지 농업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이런 동네이기 때문에 이 냇물이 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라고 해가지고 천천면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하늘내 뭐 이런 식으로 불렀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20세기 들어와가지고 특히 일제강점기 이런 거 지나면서 지명을 다 한자식으로 바꿔서 붙이는 그 유행을 따라가다 보니까 천천면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20세기 중반 이후에 우리나라 곳곳을 이렇게 쭉 개발하면서 보다 보니까 천천면을 흐르는 그 냇물도 뭔가 이름을 붙여야 되겠다라는 공식 명칭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던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이런 냇물 같은 경우는 그 근처에 동네 이름을 따가지고 이름 붙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중랑천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천천면에 있는 냇물이기 때문에 천천천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거죠.
0: 애초에 천천면에 두 번째 천도 내천자인데.
1: 아마도 그랬을 텐데. 근데 그래서 요즘에 너무 그러면 좀 헷갈리니까 그래서 천천천을 말할 때는 이제 숫자 천에다가 하늘 천에다가 내천자 이렇게 한자는 바꿔가지고 천천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이름이 반복되는 그런 똑같은 그런 발음이 반복되는 그런 말들이 우리나라에 몇 가지가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거는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글이라는 상당히 과학적인 문자 체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게 보인다라는 해설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같은 음절이 이렇게 똑같이 반복이 되는 이런 현상은 음절 하나가 하나의 의미를 지니는 표음문자를 사용하는 한자 문해권에서 사용하는 한자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어에는 동음이의어 같은 게 되게 많죠. 글자가 하나가 한 단어이기 때문에 발음 하나가 비슷하게 뭐 들리는 여러 가지 뜻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은데 어차피 글자로 쓰면 다 글자가 표음문자라서 다 다르니까 구분하기가 쉬우니까 좀 비슷한 발음이 들리더라도 그거를 뭐 그렇게 연연하지 않고 비슷한 발음이 많이 반복되는 이런 게 중국어 단어에는 꽤 많은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어 처음 배우면 항상 배우는 게 뭐 마마마마 뭐 이런 거 배우거든요.
2: 이런
1: 거 배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게 많은 편인데 글자로 썼을 때는 중국어는 어차피 이게 뜻글자 표 의문자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천천처럼 아, 천 개라는 뜻의 천자, 네. 하늘 천자, 내 천자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봐도 그렇게 헷갈릴 것도 없고 이상할 것도 없는데 이거를 우리나라 한글처럼 소리 근자로 썼을 때는 똑같은 게 세 번 반복.

0: 반복되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모양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재밌는 모양이 나타나는 사례가 천천천 말고도 생각해보면 우리말에는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곡식 중에 보리도 있고 쌀도 있고 뭐가 있겠습니까? 수수도 있잖아요.
1: 수수.
0: 그래서 보리하고 쌀하고 수수를 이렇게 쌓아놓고 개수를 세었어요. 네. 보리의 개수는 보리수, 쌀의 개수는 쌀수, 수수의 개수는 수수수라고 부르겠죠. 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어떤 능력을 평가하는데 저 사람은 성실도가 높은 사람이다. 저 사람 되게 용감하니까 용감도가 높은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어떤 사람 되게 도도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떤 도가 높겠다고 하겠어요? 도도도가 높겠다라고 하겠죠.
2: 방금 만들어
3: 이거 진짜로 있는 그거예요?
0: 아니, 그냥 그런 말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요. 아.
1: 도도도가.
0: 우리가 축구 클럽에서 축구를 하는데 예. 자기 공을 각자 가져왔어. 예. 그 공은 이제 개인 공이라고 부르겠죠. 그죠? 예, 예. 서로 이렇게 돌려 쓰는 공은 아무래도 공공공이라고 부르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생각해 보면 많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런 우리나라 문자, 그러니까 한글에서만 발생하는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한 현상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스웨덴어 같은 경우에는 네. 스웨덴어에서 자식을 barn이라고 합니다. barn이라고 합니다.
1: barn.
0: 예, 네. 그러면 손자를 뭐라고 하냐면 자식의 자식이라고 해가지고 barn이라고 합니다.
1: barn.
2: 그럼 치킨이야. barn 치킨이야.
0: 증손자를 뭐라고 하냐면 barn이라고 해요.
2: 고조 손자는
0: barn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실제 스웨덴어에서는 문법이 조금 있으니까 중간에 S나 A 같은 게 들어가지고 barn 뭐 이렇게 좀 말이 약간 다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되는 말이 나타나는 사례는 꽤 많이 있거든요.
1: 잡지사 천외하다 보니까 이제 스웨덴어에 정통하게 되셨어요.
0: 제가 스웨덴 계속 매일 찾아봤어요. 오늘의 스웨덴 소식 이런 거 매일 찾아보거든요.
1: 오늘의 스웨덴 소식. 네.
0: 그래서 이런 게 네. 같은 음절이 반복되는 현상은 딴 나라에도 많이 나타나지만 네. 이런 데는 알파벳을 써가지고 음절 단위 문자를 사용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뭐 B, 그러니까 영어식으로 말하자면 barn 이렇게 식으로 쓰니까 그렇게 반복되는 문자가 반복되는 그 한글만의 재미난 느낌은 잘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재미난 말이 계속 나타나는 게 한글의 특성이다라는 네. 생각을 다시 한번 좀 되새겨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아까 음절 하나가 하나의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자에서 이렇게 반복되는 음절이 나타나는 현상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자를 사용하면서도 글자는 소리 글자를 사용하는 곳에서만 이런 재미난 같은 글자가 반복되는 말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네, 그렇죠. 예. 그러면 한자 문화권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 이렇게 소리 글자를 쓰는 나라들이 어디 있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자를 지금도 계속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에는 비슷한 발음이 반복되더라도 한자를 그대로 계속 쓰기 때문에 글자가 반복되는 이런 모양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베트남이나 티벳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리 글자를 사용하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알파벳 사용하니까. 네. 그래서 베트남 말에서는 한자어로 가져온 단어를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발음이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베트남어도 마찬가지로 알파벳을 쓰기 때문에 이 글자가 똑같은 글자가 반복되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가 그냥 뭐 재밌게 즐기면 재밌는 현상인데 좀 파고 들어가 보면 이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그 어떤 정신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세종대왕이 기본적으로 우리 말의 소리를 최대한 옮겨가지고 그대로 쓰기 쉽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글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세계의 여러 소리 글자들을 연구를 해보고 소리 글자 형태로 말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때 당시에 사용하고 있던 한자하고 잘 어울리는 글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거든요. 그래서 알파벳이나 티벳 글자하고는 다르게 네. 한자처럼 음절 하나가 한 글자로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맞아떨어지는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1: 그걸 고려해야 된다.
0: 네, 그러니까 한자하고 섞어 썼을 때도 모양이 그대로 인쇄했을 때 그대로 이상하지 않은 모양으로 쫙 이렇게 조판하면 한 글자가 발음 한 음절이 되게 쫙 나오면서도 그래도 우리나라 소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그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뭐 발음 기관의 모습을 따라해서 모양을 만든 글자의 모양을 만든다든가 천지인 삼재의 원리를 자모에 표현한다든가 이런 것까지 다 집어넣어가지고 말하자면 이론적으로 뛰어난 글자를 만들겠다라는 생각하고 그때 당시에 이미 많이 쓰고 있던 한자하고 어울리는 글자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실용적인 거를 둘 다 추구한 결과로 만들어낸 글자가 음절 문자이면서 이 소리를 나타내면서 한자 문화권에 있는 사상을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한글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네. 반복되는 글자가 많이 나타난다.
1: 댓글에 세종대왕 치트키 쓰네라고 하신 분.
2: 그러니까요.
1: 세종대왕이면 단점이
2: 이순신 합시다 그러면.
1: 이어가 주시죠.
0: 네. 네. 그래서 기왕에 이 길로 발을 들인 김에 네. 제가 이런

0: 사례가 뭐가 있는지 여러 가지를 좀 찾아봤어요. 일단 우리나라의 인명 중에 사람 이름 중에 네. 이렇게 똑같은 발음이 반복되는 걸로 가장 유명한 사례로는 5천원짜리의 주인공인 율곡 이이 선생이 있죠. 그죠? 네, 네. 그리고 고구려 시대에 활동했던 인물인 죽죽이란 아니 유유라는 사람 그리고 신라 시대에 활동했던 죽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 그런 분이 계세요.
0: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사적이 좀 그 말고도 예외가 한 선생 뭐 이런 분 몇 분 더 계신데 네, 제일 많이 알려진 좀 제가 보기에는 이름 반복되는 발음이 반복되는 3대 거물로 하자면 고구려의 유유, 신라의 죽죽 그리고 조선의 이 이렇게 세 명이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해봅니다.
2: 예. 중국의 조조.
0: 조조. 그게 할 거예요. 하신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분도 잘하면서 이가 빠질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가 빠져서 소리야. 불러다니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누구 이라고 하겠어요. 이라고 하겠죠. 이라고 하겠죠.
1: 이가 파요.
0: 근데 이가 이분이 두 개가 빠진 거야. 예. 그래서 하나는 이쪽에 떨어지고 하나는 저쪽에 떨어졌어요. 예. 그러면 저 이가 있고 이가 있겠죠.
3: 이거 경상도선 다 구분이 돼요.
0: 그쵸.
3: 이에 이승 이승 이승 이승 이거
1: 가가가가가 같은 거죠.
0: 그죠. 예. 유유하고 네네. 죽죽하고 이가 이렇게 이제 모여 있는데 이 세 사람이
1: 만났어요.
0: 이 세 사람이 이제 충청도에 모여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3: 만단코네.
0: 해보 모여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죽죽이 유유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네. 네. 유유를 되게 만나고 싶어했어. 근데 유유가 안 오고 딴 사람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딴 사람 자꾸 찾아올 때마다 쭉쭉 이제 물어보는 거죠. 네. 충청도니까.
3: 유유유.
0: 유유유. 아 근데 유유는 안 오고 쭉쭉만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쭉쭉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유유유. 쭉쭉이유. 이럴 거 아니에요. 네? 뭐 이런 거. 네? 아까 조조 말씀해 주셨죠. 조조 말씀해 주셨죠. 조조가 곡식 중에서 어떤 곡식을 좋아하면 재밌을까요?
3: 조.
0: 조를 좋아하면 조조가 갖고 있는 조는 조조조라고 조조조. 하겠죠. 그러면 이제 뭐 조조의 뭐 예를 들어서 유비가 조조한테 너 배고파고 조 좀 달라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조조조조조조조 이렇게 얘기하겠죠. 와. 조조라는 영화가 중국 홍콩에서 제작된 적이 있었죠, 그죠?
3: 조조하는 얘기하려고 또.
0: 근데 영화 극장에서 표를 파는 분이 내 친구야. 예. 그러면 친구한테 찾아가, 너 영화 보러 왔구나. 무슨 영화 줄까? 그러면 조조조 이렇게 하겠죠. 네. 그럼 야 조조표가 조조가 있고 그냥 있는데 뭘로 볼래? 라고 하면 조조 할인되는 표를 사고 싶을 때는 조조조조조라고 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 친구의 이름이 조셉이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 예. 그러면 애칭으로 조라고 부를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 조조조조조라고 하겠죠. 인명에서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3: 새 온다.
0: 인명에서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재밌는 게 우리나라 말에서 남자 소년 같은 경우에는 이름 끝에 군이라는 말을 붙여서 많이 그렇죠. 부르죠. 예, 예.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는 양이라는 말을 붙여서 많이 부릅니다. 그런데 예. 예를 들어서 예. 뭐 성이 양신 어떤
1: 우리 양세 어린이처럼
0: 양세 어린이 양양이라고 부르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예. 동명인이 너무 많잖아요. 양씨 많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천안 양양이 있는데 예. 강원도 양양에서도 양양이 한 분 오셨네. 그러면 그분한테는 양양양양이라고 부르겠죠. 그죠? 예. 양양양양이라고 부르겠죠.
1: 예전에 그런데 중국 쇼트트랙 선수 중에 양양의 양양이
0: 그렇죠. 있어요. 그분을 너무 존경해가지고 예, 예, 예. 강원도 양양에 사시는 분이 예. 나도 이름을 양양으로 개명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분은 예. 이제 존칭으로 우리가 부를 때는 네 양양양 일로 오십시오라고 할 텐데 예. 그럼 중국에는 양양 헷갈릴 수 있잖아. 나 불렀나? 아 당신 말고요. 양양양양양 일로 오십시오. 라고 하겠죠.
1: 아 양양이 산 양양양.
0: 아 그러면 중국계 예. 그분이 듣고 나서 예. 아 나이가 아니고 저 사람이야. 하면서 아 양양양양양양 하겠죠. 뭐 이런 것들.
3: 둘이 양 이런 것들.
1: 아 양양양양양.
0: 이런 것들.
3: 이런 분위기구나. 네. 아니,
0: 제가 약간 좀
3: 괜히 준비했네.
0: 제가 약간 제가 극단적인 사례를 한 두 가지 정도 준비해봤어요. 극단적인 사례를. 네. 우리가 이제 가족에 관련된 일들도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로 따질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뭐 부자 관계를 따지는 부가 있을 수가 있고 부서 중에 네. 그리고 뭐 어머니 아들 관계를 따지는 모자 관계를 따지는 부서가 있을 수가 있고 부부 관계를 따지는 부서를 뭐라고 부를까요? 부부부라고 부르겠죠 아무래도. 그죠? 그런데 부부부의 부장님을 뭐라고 부르겠어요?
1: 부부부장님이라고
0: 부를 거 아니에요. 그죠? 아하, 그런데 네. 제주도에는 부씨가 있잖아요.
1: 있죠.
0: 그럼 그분을 뭐라고 부르겠어요?
4: 부부부부부장님이라고
0: 부르겠죠. 그죠? 자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네. 북한에는 부장 바로 밑에 사람을 차장이라고 안 부르고 부부장이라고 부르는 거 아시죠? 아하, 예. 그러면 이 부서가 북한에 있다. 그런데 제주도 부시인 분이 가셔가지고 부부를 담당하는 부서에

0: 부부장님이 되셨다라고 하면
1: 어떻게 되죠?
0: 부부부부부부장님이라고 부르겠죠.
2: 숙청 되겠죠 먼저.
0: 자자 그리고 자, 기막힌 거 정말 극단적인 사례. 네. 우리 요즘에 어린이들이 많이 보시는 캐릭터 중에 네. 주주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주주. 아,
1: 시크릿 주주.
0: 주주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그죠? 네. 근데 그거를 만드는 회사에서 상장을 하면서 화끈하게 회사 이름도 주주로 바꾼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이름 앞에 주자를 붙이는 그렇죠. 경우가 많잖아요.
1: 그렇죠.
0: 그럼 이 회사 이름은 주주주가 되겠죠. 네. 주주주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2: 주주주주라고
0: 부를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그죠?
0: 뭐 이런 사례. 그리고 주주주의 그 주주들이 모여서 주주총회를 하는데 네. 다 같이 모여서 주주총회를 하면서 기념을 해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1: 주주주주주주총회.
0: 거기서 술을 다 같이 다 먹은 거야. 주주들끼리 모여서. 그럼 그 술을 뭐라고 부르겠어요?
1: 주주주주주라고
0: 부르겠어요.
1: 아니, 15년 전에 유상무상무상무랑 뭐가 다른 거예요, 이게 지금은. 예.
0: 그런 사례는 지명 중에도 사실은 두 글자까지 넓히면 더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예, 대구에서 예. 대구 요리를 제일 잘하는 집은 대구대구집이라고 하겠죠.
1: 그렇죠.
0: 진주에서 생산되는 아름다운 진주를 진주진주라고 부를 겁니다.
1: 네, 네.
0: 부산의 사상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상을 사상사상이라고 부르지 않을까요?
1: 90초 남았습니다.
0: 경상북도 봉화군에서 피어올린 봉화를 봉화봉화라고 할 겁니다.
2: 부산의 감전동에서는 그러면
0: 대전에 있는 사람들이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소재로 굉장히 큰 그런 전라면을 준비를 하면 대전이라고 하겠죠.
1: 그렇죠.
0: 경기에 있는 사람들이 경기를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를 가지고 서로 경기를 하면 경기라고 하겠죠.
2: 경기 들리겠네.
0: 신사동에 있는 신사를 신사라고 부르겠죠.
1: 예.
0: 신사동에 있는 신사가 신을 살까 말까 고민할 때 신을 좀 사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신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보고 싶습니다.
1: 예.
0: 천천천에 이제 근처에 나무마다 천을 좀 묶어 놓는 거예요. 타이어 옐로우 리본 라운드 더 트리 이런 것처럼. 그러면 그 천을 천천천천이라고 하겠죠. 그 천을 하나하나 묶어서 천 개를 묶게 되면 천천천천천이라고 하게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초 남기고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2: 박수 한번 괜히 받으셨다.
1: 초반에는 댓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0: 아, 왜요?
1: 이거는 우승 각이다. 근데 이제 부부부부부장 때부터 좀 적당히 좀 해라 이런 댓글이 좀 보이긴 보였는데
0: 진짜 용인분들의 용인을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2: 오마 좀 해 주셔라.
1: 퀴즈 맞춤형 강연이었다라고 하신 분 계시고 예. 자 천의 특집 천초 특강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쯤에서 노래 한 곡을 듣겠습니다. 편승엽의 찬찬찬을 들을 것 같지만 예, 대신에 장범준의 당신과는 천천히 골라왔습니다.

0: 나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3: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2: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4: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5: 어디까지 가시나요?
6: 살아서 장까지요.
5: 혹시 닥터 캡슐 천?
4: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6: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6: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7: 네, 늘 분량을 꽉꽉 채워주는 곽씨 아저씨. 곽곽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곽씨 작가의 천천천 특강. 이번 라이브 방송에서 필진과 구독자들 사이에 가장 큰 논란을 가져온 화제의 강연이었는데요. 저희 라이브 방송 풀 영상을 이강민의 잡지사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과연 이 강연이 엄격한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점수와 심사평까지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2시간 반짜리 영상 시간 되실 때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끝곡으로 성시경의 미소 천사 띄워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You make my heart keep bumping. I can't stop myself loving you. Jesus.

0: SBS
1: 예술이 일상이 되고
2: 꿈꿔온 시간이 무대가 되고
1: 우리의 일상이
2: 문화가 된다.
1: 공연장에서도 거리에서도 마을 축제와 문화 공간에서도
2: 경기도 전역에서 만날 수 있는 경기도 예술가들의 공연.
1: 모두에게 예술의 문을 넓히고 포용의 문화로 모두와 함께하며
2: 새로운 문화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혁신 경기도.
1: 공정하게
2: 함께
1: 새롭게
2: 마음껏 꿈꾸자.
1: 경기도에서
3: 꿈꾸자. 경기도에서.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4: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6: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후티 반군의 홍해 봉쇄 위협에 대해 군사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란의 지하 핵시설로 추정되는 곡괭이산을 조만간 타격할 거라면서 이란과의 즉각적인 협상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0: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한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 전쟁 비용을 추가로 요청하는 등 미국의 국방 예산이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돼 전쟁 장기화 우려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오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오 시장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는데 정치자금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됩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징 지수펀드 ETF 제도를 보완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해 새로운 추가 대책을 말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 청와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발표한 방안들이 언제 시행되는지를 물으신 거고 그걸 좀 더 빨리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번 발표가 꽤나 큰 변화를 포함하고 있는 대책들이라서 그것을 신속하게 이행하는 게 급선무일 것 같다며 그 이후에 그것이 시행이 돼야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나올 것이고 효과를 보고 필요한 부분 보완을 검토해야 하지 않겠냐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에는 어떤 이견이 없다며 세부적인 인식의 차이가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되살리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개혁에는 저항이 따르고 작은 빈틈이라도 남겨 과거로 돌아가려는 힘도 작동한다며 여기서 멈추거나 타협하면 검찰 권력의 본질은 그대로 남게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보안 수사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당 일각의 이견에도 지도부가 이 같은 방침을 정한 만큼 조문 작업 등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인천 성남동 물류센터 화재로 피해를 본 입점 판매자 재고 손실을 전액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공간뿐 아니라 불이 번지지 않은 공간의 재고도 반출 지연, 분진에 따른 손상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모두 보상합니다. 이에 따라 직접 화재가 발생한 인천 32 물류센터와 같은 건물에 위치해 있고 입차 입고가 중단됐던 31, 41, 42, 43 센터에 입고돼 있던 재고도 보상 대상입니다. 회사는 판매자의 재고 수량을 집계하는 대로 오는 8월 중순부터 판매자별 총 보상 규모와 지급 예정일 최소한의 필요 절차를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오겠습니다.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27.2도입니다. 김은영이었습니다.
1: C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8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세바시 아나운서 송인찬입니다. 라디오 세바시는 CBS의 대표 강연 콘텐츠인 세상을 바꾸는 시간

들의 저자이자 특수청소 바이오 해저드 대표인 김세별 씨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강연자는 고인의 마지막 이사를 돕는 유품 정리를 하면서 고독사 현장을 많이 경험하게 됐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이 일을 하면서 깨달은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광고 듣고 김세별 씨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5: 경리나라.
6: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0: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1600-9300
2: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3: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4: 현대!

0: 퀵퀵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퀵퀵퀵퀵 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2: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 워킷 워킷 안전화.
3: 안녕하세요. 저는 고독사 발생 현장에서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고 마지막 이사를 돕고 있는 유품 정리사 김세별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고독사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고독사는 가족이나 주변 이웃들과 소통이 단절된 채 혼자 살다가 질병 또는 자살로 홀로 임종을 맞이하고 일정 시간이 경과된 뒤 발견되는 죽음을 고독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고독사 현장에서 고인이 돌아가신 자리를 청소하고 유품을 정리해서 처리 대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아주 새로운 방식으로 여러분께 고독사에 대한 죽음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알려드리고자 하는 방법은 고독사 할 수 있는 100% 방법입니다. 아니, 고독사 하지 않는 법을 알려주지 않고 고독사 하는 법을 알려준다. 황당하시죠? 끝까지 들어주시면 그 의미를 아실 수 있습니다. 고독사 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일상을 영위하는 반복적인 집안일들을 모두 그만두세요. 우린 집에서 밥을 먹고 설거지

를 하고 입은 옷을 세탁하며 주변 청소와 정리정돈, 반복적인 집안일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들은요,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들 같지만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필수 행위들입니다. 고독사 현장에 가보면 90% 이상은 집안이 매우 더럽고 지저분한 상태입니다. 삶의 의지를 놓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상을 지탱해주는 집안일부터 손을 놓게 되더라고요. 먹다 남은 음식물들 썩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빨랫감은 수두룩하게 쌓여가죠. 바퀴벌레가 살기 좋은 환경으로 조성이 돼가는 겁니다. 집안이 그런 상태니 누군가 집에 찾아와도 꺼리게 되고 그런 생활이 반복이 되다 보면 우울감이 찾아와요. 외출조차 줄어들게 되면서 나가지도 않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지면 집안에서 무슨 일이 발생이 하더라도 빠른 도움을 받을 길이 없어집니다. 그야말로 고독사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만들어지는 셈이죠. 자, 다음 두 번째, 밥 대신 술을 드시면 됩니다. 집에서 계속 혼자 있으면 외롭잖아요. 움직임도 적어지고 배도 안 고파요. 입맛도 없어지죠. 그럴 땐 밥 대신 술을 드세요. 과도한 음주가 어떤 질병을 유발하는지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약을 지어 드시고요. 조금 괜찮아지면 다시 술을 드세요. 어느 순간 되돌릴 수 없는 건강 악화가 시작됩니다. 자, 말씀드린 내용은 고독사 현장 80%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술병만큼 많은 약봉지가 나와요. 집안에 먹을 거라곤 술뿐이에요. 아파도 술을 먹습니다. 고독사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죠. 마지막 세 번째, 혼자 있는 집안이 쓸쓸하고 적막한가요? 쓸쓸해하지 마시고요. TV를 크게 틀어놓으세요. 낮이고 밤이고 TV를 켜놓으면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웃에게 감쪽같이 숨길 수 있습니다. 계속 틀어져 있는 TV 소리 때문에 사고 이후 한참이 지난 후에나 발견되는 일이 무수히 많습니다. 가장 심각한 고독사 현장으로 발견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떠세요? 저 사람 무슨 말을 저렇게 하나 싶죠? 고독사는요, 굉장히 처참하고 가슴 아픈 죽음이에요. 다른 이름으로 절망사라고도 합니다. 저는 10년 이상 유품정리사로 일을 해왔고요. 수많은 현장을 다니면서 마음 아픈 사연들을 알게 되었고 고독사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님을 일찍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미 7년 전부터 고독사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자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통해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아직도 고독사를 모르는 사람이 많고 남의 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고독사 실태조사 통계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고독사 현황 조사였는데요. 21년 고독사 사망자 수는 3,378명으로 하루 9명꼴 발생되었습니다. 각 지자체에선 고독사 예방관 봉사자를 모집하여 고독사 예방에 힘쓰고 있고 주변 이웃과 30초의 인사를 나누라는 캠페인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캠페인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사는 것이 고독사의 원인일까요? 지병이 있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발생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독사는 별거 아닌 그런 행동들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전에 다녀온 현장이에요. 고인분은 화장실 앞에서 실족해서 돌아가셨어요. 네, 하필 그 집에 발매트가 없는 집이었어요. 네, 혼자 사시는 분들이 집에서 샤워를 하고 나오면 뭐 거리낌 없이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그러다가 미끄러져서 실족사에서 돌아가셨어요. 네, 그러면은 이런 분들이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고독사 상황과 맞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이런 사고들은요,
나이나 성별과 상관없는 사

그렇죠? 자주 연락하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었다면 빨리 발견이 되고 빠른 대처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충분히 죽음을 막을 수 있을 법한 사고였거든요. 물론 누군가가 함께 살았다면 더 빠른 처치가 가능했겠죠. 하지만 1인 가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타인과의 소통입니다. 내 옆집에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일상화돼 버렸어요. 현재 정부에서도 고독사를 알리고 예방하고자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요. 나이나 성별과 같은 세부적인 조건들에 필요한 지침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고독사한 고인의 유품을 정리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사연들이 있거든요. 사람에게 상처받았다거나 지병이 점점 악화되고 오래전에 헤어진 가족과의 관계 같은 사연들이죠. 이런 분들은요, 스스로 외부와 소통을 단절한 채 집 안으로 숨어들어요. 도움을 주려고 해도 거절합니다. 아무도 믿지 않고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점점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본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힘을 내려는 의지는 없어요. 오히려 삶을 포기해버리죠. 이들 대부분의 연령대는 중장년층에서 20, 30대 젊은 청년들입니다. 집안에 설치해 놓은 IoT 기계라든지 해피콜 서비스는 결코 필요하지 않을 나이라는 겁니다. 연령대별로 필요한 생필품을 주민센터에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외출을 유도하고 외부 활동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필요해요. 이제 고독사는 단순히 형편이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의 죽음이 아닙니다. 내 이웃, 내 가족에게 일어날 수 있는 사인입니다. 고독사는요, 죽고 나면 끝나는 연후 죽음의 현장과는 아주 달라요. 사후 시신은 오랜 기간 방치되고 지독한 시체를 일으킵니다. 드글대는 구더기, 새까만 파리떼가 집안에 가득한 현장이 바로 고독사 현장이에요. 뭐 포털 사이트 뉴스에 잠깐 나오는 고독사 현장 이야기와는 다르죠. 진짜 참혹한 현장이에요. 그래서 더더욱 고독사 심각성에 대해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도울 준비를 하고 있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 또한 많은 사람들 중 한 명입니다. 숨지 마세요. 어떻게든 살아내고자 힘을 내서 모두로부터 도움을 받으세요. 가족들이 힘들어할까 봐, 나보다 더 아파할까 봐, 걱정시키기 싫어서, 이런 숨겼던 행동들은 내가 떠나고 나면 남겨진 사람들에게 잊을 수 없는 더 큰 고통으로 남게 됩니다. 인간이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재 가치가 있으며 그 인격을 존중받아야 한다는 이념을 인간 존엄성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모두 존재 가치가 있으며 인격을 존중받아야 하는 인간입니다. 가족을, 친구를, 그리고 자신 스스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사회가 오길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타인이 아닌 내 자신입니다. 이렇게 또 한번 고독사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알려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모든 사람이 고독사를 이해하고 조심하여 저의 직업이 필요 없는 이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외로움의 시대, 더불어 사는 삶의 힘이라는 주제로 만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연,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는 방법, 유품정리사 김세별 씨의 강연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보내드린 음악은 서유석이 부른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김종찬의 산다는 것은 감상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보내드릴 강연은요, 열심히 살아온 중년들을 지켜내는 법입니다. 송인주 서울시 복지재단 선임연구원의 강연 준비했는데요. 송인주 씨는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복지정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최근까지 고독사 연구를 하면서 매년 외롭게 사망하는 사람들이 노년층보다는 오히려 중장년층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우리 세대의 중추를 이루는 이 중장년이 어쩌다가 이렇게 위험해진 걸까요? 고독한 중장년층의 단절된 인생과 슬픈 현실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1: 네, 아이고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복지정책을 연구하는 송인주입니다. 저는 이제 최근 들어 계속 고독사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고독사라는 주제, 여러분들도 이미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암울하고 힘든 주제입니다. 저는 학술적 연구를 하는 사람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가 연구를 하고 현장을 보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고독사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한 해 전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고령의 암 수술을 하셨고 회복하지 못하셨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고 집에서 이제 요양과 회복을 했지만 마지막을 이제 집에서 하시게 됐죠. 저는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충분히 아버지를 돌보지 못했고 여튼 어머니를 도와서 조금씩 아버지를 돌봤고 결국 임종을 지키게 됐습니다. 제가 아버지 사망 전에 한 일주일을 쭉 지켜보면서 이 사람이 죽어가는 과정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힘들구나라는 것을 고스란히 느꼈습니다. 그때 우리가 탄생의 고통, 물론 탄생은 축복이기도 한데 탄생의 고통은 익히 보고 경험해왔지만 죽음의 과정이나 고통에 대해서 처음 제가 본 거죠. 편안하게 가시도록 돌보고 지원하는 것도 처음 하는 일이었고요. 그래서 그 경험은 굉장히 강렬했습니다. 다음에 우연히 제가 고독사 연구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 후로도 한 이제

번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고독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 왜 이렇게 힘든 연구를 하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곤 해요. 근데 생각해보니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이 주제에 제가 몰입하게 되었고 제가 본 죽음의 고통을 혼자서 아무도 없이 겪는 사람이라고 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해야 한다는 강한 이끌림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두 사례를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2021년 봄에 사망한 50대 초반의 남성 사례예요. 다가구 밀집 지역의 반지하에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이분은 사인 불명으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정부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대상이셨습니다. 이분의 청장년기는 굉장히 건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공부를 잘했고 대기업에 취업했고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도 낳았고요. 근데 사업을 시작했고 실패했어요. 그 이후에 이혼하셨습니다. 재기를 하겠다고 공부를 결심하고 원가족과도 완전히 분리된 채 고시원이 많이 모여있는 어떤 지역으로 이사를 하십니다. 원가족과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서 평소에 음주가 굉장히 잦았고 그리고 담배를 많이 피우셨습니다. 알코올성 간경변을 앓게 되셨고 근데 치료에는 전념하지 않고 근근히 식사를 배달해 드시는 이런 정도의 삶을 유지하셨고요. 결국 혼자 사망하셨고 10일 이후에 발견되셨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2020년 초에 사망하신 60대 초반의 남성 사례입니다. 수제 가방을 만드시는 전문가셨어요. 이분은 오랫동안 일했던 공장이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그 이후에 일용직을 전전하시다가 낙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었죠. 그러면서 생활이 많이 힘들어지셨어요. 역시 이분도 반지하에 살고 계셨습니다. 평생 결혼한 적이 없었고 왕래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동네에서 길고양이 지킴이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길고양이가 많아져서 동네 민원이 많아졌는데 동네 공원에 깔끔하게 길고양이 급식소도 차려놓으시고 고양이를 자비로 다 치료하셨습니다. 동네 캣맘들이 아주 유명했어가지고 아유 아저씨 아프신데 저희가 좀 도와드릴까요? 반찬 드릴까요? 동사무소에 좀 가보시는 게 어때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항상 신세 지는 거 싫다며 완강히 거절을 하셨습니다. 자신은 돌보지 않고 고양이만 돌봤습니다. 남다른 고양이 사랑에 한겨울에 반지하방 문을 열고 고양이가 추운 몸을 녹이고 갈 수 있게끔 할 정도였어요. 결국 동지민센터의 도움으로 주거급여라는 걸 받게 됐지만 3개월이 지나서 사망하셨고 일주일이 지나서 발견됐습니다. 두 사례를 저희가 이제 이렇게 현장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사망하신 분의 사망의 과정을 추적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들으셨다시피 고독사는 홀로 임종하고 일정 기간 이후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합니다. 일정 기간 이후에 발견됐다는 것은 이분이 그만큼 단절되고 고립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고독사 연구를 시작한 2016년에 제가 고독사를 연구할 때 온 주제는 노인 고독사를 연구하라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노인기는 자연스럽게 관계망이 단절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독거노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방정책을 만들으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실제 제가 연구를 하기 위해서 고독사를 취재한 PD도 만나고 그다음에 특수청소업체 대표도 만나면서 실제 고독사 현상이 노인보다 중장년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주요한 연령대는 노인인데 왜 중장년이 고독사하는 걸까 이상하게 생각했고요. 그 원인을 탐색하기 위해서 연구의 주요 대상을 노인이 아닌 전체 연령으로 확대했고 중장년의 고독사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고독사를 처음에 연구할 때 2016년에는 정의도 제대로 없었고 통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통해서 정의를 확립하고 현황, 주거, 최초 발견자 등을 도출하게 되었고 최근 고독사 제가 연구한 자료를 한번 보시면 슬라이드를 보시면 남성이 70%, 여성이 30%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요. 연령을 보시면 60대, 50대, 70대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성은 80대 이상이 고독사하는 반면 그래서 일반적인 사망 연령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남성은 달랐어요. 이상한 죽음이었습니다. 남성이 왜 50대, 60대에서 이렇게 많이 죽지? 이분들은 대체로 다가구 주택이나 임대아파트, 고시원, 쪽방, 여관

등에서 거주하고 계셨고 집주인, 이웃 등의 사적 관계망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임대료나 전기요금을 받으러 갔다가 발견되는 이른바 야박한 발견이었습니다. 사인은 주로 내인사가 72.5%였고 자살이 4.3%, 알 수 없는 원인이 22.4%였습니다. 사회적 지원이나 어떤 것도 받고 있지 않는 사람이 22.3%였고요. 연고자가 없거나 시신 인수를 거부해서 지자체가 시신을 인수한 경우가 또 25.5%였습니다. 사망 시에 어떤 개인적 사회적인 돌봄도 받지 않은 채 사망했고 사인도 명료하지 않고 시신도 거두지 않는 경우가 이렇게나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망하면 의학적 사인이 붙습니다. 그 사인이 어떤 거다? 1차 사인, 2차 사인, 3차 사인 이런 게 붙는데요. 사인이 판단되지 않을 경우는 부검을 하죠. 의학적 사인은 사망자의 삶의 환경이 어떻게 사망의 원인이 되었는지를 설명하지 해주지는 않습니다. 사망한 사람에 대한 기록과 주변 조사를 통해서 사망의 사회적 원인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사회적 부검이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극단적인 단절 상황을 거쳐서 혼자서 사망하는 상황에 이르는 것일까를 질문하면서 제가 공공기관이나 이웃과 지인 등 주변 인터뷰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그 결과로 앞에서 언급한 사례들을 소개할 수 있게 된 거죠. 앞에서 소개했던 두 사례로 잠깐 돌아가 볼까요? 두 사례는 모두 열심히 일하고 살았던 우리의 이웃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실패나 실직 후에 재기가 좀 어려웠고 근근히 살아가다가 병에 걸렸습니다. 친구는 술이나 길고양이가 전부였어요. 그들의 생과 죽음 앞에 안타까운 마음이 드실 텐데 마음속 깊이 애도해 주십시오. 고독사의 위험에 놓인 단절된 중장년들은 본인이 원해서 그런 상황에 놓인 것이 아닙니다. 게을러서도 아니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고독사 사망 현장에서 공사장에서 신는 안전화가 많이 발견되어 이력서가 있는 경우도 질비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거듭되면서 극단적인 고립 상황이 이어집니다. 자신의 상황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덫에 걸린 듯 포기하게도 됩니다. 자기를 돌보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걸 자기방임이라고 하는데요. 중장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산인구라고 하죠. 한참 일할 나이다 라고 부르는 우리 사회의 중추를 이루는 연령입니다. 일해야 하는 연령대에 일하지 못하는 것은 단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말하지는 않아요. 사회적 역할과 정체성의 상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장기 실업 등의 사회적 정체성의 상실을 사회적 죽음이라고 설명하기도 해요. 어쩌면 우리 가족의 일, 또 나 자신의 일이 될 수 있는 이 고독사의 문제, 어떤 것을 개선하면 이런 죽음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을지 찾아봤습니다. 이것이 고독사의 사회적 원인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일할 마음이 있어도 기회를 얻기 어려운 고용 여건, 자신의 실패와 상실을 보여야지만 지원이 가능한 공적 제도, 몸이 아파도 회복하는 동안 소득을 보장받을 수 없는 사회보장 체계, 충분하지 않은 실직자와 조기 은퇴자의 재기 지원 제도, 노동 능력이 없음을 증명해야만 하는 생계보장 제도, 혼자 사는 사람이 퇴원 후에 돌봄을 받을 길이 없는 의료 체계, 중장년에게는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지원이 없는 복지 서비스까지, 이러한 사회적인 원인들, 의료와 복지 서비스와 같은 영역은 바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보완해야 할 일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구성원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찾는 사람도 만나는 사람도 갈 곳도 없는 이 중장년, 일하지 않는 중장년 남성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가득한 시선입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시선은 중장년을 더 고립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환경이 됩니다. 저는 고독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웃 주민이 걱정되는 중장년이나 두문불출하는 중장년을 찾아서 뭐가 발견하는 그런 모임의 주민들을 교육한 적이 있어요. 그때 처음 주민들과 해야 하는 일들이 바로 자신의 이 시선을 교정하는 일이었습니다. 1인 가구 시대라고 하죠. 이제는 전체 가구수의 3분의 1이 넘은 1인 가구

나타나고 있고, 서울시 어떤 자치구는 전체 가구의 50에서 60%가 1인 가구예요. 1인 가구는 늘어나고 비혼, 미혼, 이혼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청년과 노인을 제외한 1인 가구에 대해서 시선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중장년 1인 가구 얘기를 들어보면요. 집을 구하러 다니면 걱정하는 시선을 보이면서 임대를 꺼리기도 한다고 하고요. 항상 누군가 자신을 보면서 뭐라고 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고립된 분들과 대화 나눠보면 남자가 혼자 어쩌다가 불쌍하다, 실패자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개인을 더 위축하게 하고 이런 시선이 이 사람들을 더 고립되게 할수 있습니다. 그나마 지탱하던 자존심의 상처를 입으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도 어려워지고요. 거절하게 됩니다. 시선은 우리 인식을 만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찌푸리거나 불편한 말이 튀어나오기도 하죠. 여러분께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한 가지만 요청드리려고요. 우리 주변에 중장년 1인 가구 살고 있다면 조금 취했거나 조금 흔들려도 두려워하지 말아주세요. 작년 코로나가 한창 유행할 때 우리를 위로했던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 기억하시죠? 거기에 박혜영 작가가 주옥 같은 대사를 했는데요. 그걸 인용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루에 5분, 5분만 숨통 트여도 살만하잖아. 편의점에 갔을 때 내가 문을 열어주면 고맙습니다 하는 학생 때문에 7초 설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토요일이면 오늘 토요일이구나 하고 10초 설레고, 그렇게 하루 5분만 채워요. 내가 죽지 않고 사는 법. 사람을 고립되지 않게 하는 계기는 의외로 작은 순간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편의점, 식당, 술집, 약국, 공동주택의 어느 곳에서라도 중장년을 만나시게 된다면 앞서서 문이나 엘리베이터를 좀 잡아주시고, 또 서두르는 사람은 양보하면서 서로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할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어떤 사람은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한마디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두문불출, 도움을 거절하는 이웃을 동주민센터에 안내한다던가, 중장년끼리 모임을 통해서 서로 돕는 자조모임도 가능하게 되고요. 도시는 인구 밀도가 참 높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사람 간의 거리는 훨씬 더 멀고요. 신뢰도 더 떨어져 갑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고독사 현상에 대해서, 특히 중장년 1인 가구 문제에 대해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보시는 시각이 생기셨기를 바라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작게나마 할수 있는 실천에 대해서도 함께 공감해 주셨기를 기대해 봅니다. 고독사의 사회적 해결책에 대해서 더 다양한 고민과 의견이 활성화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외로움의 시대, 더불어 사는 삶의 힘이란 주제로 준비했고요. 첫 번째 강연,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는 방법, 유품정리사 김세별 씨의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두 번째 강연은 열심히 살아온 중년들을 지켜내는 법, 송인주 서울시 복지재단 선임연구원의 강연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돈 맥클린이 부른 빈센트, 아바가 부른 해피 뉴 이어까지 보내드렸습니다. 라디오 세바시, 앙드레 가뇽의 연주곡 바다 위의 피아노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송인찬이었습니다.

0: CBS
1: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배우 김석훈입니다. 쓰레기를 줍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지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물을 바꿨습니다. 200개의 엄격한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24시간 모니터링 되는 물, 바로 깨끗한 인천 하늘소로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물, 지하수 고갈을 예방하는 물,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물. 작은 습관 하나가 나무 한 그루가 되고 지구를 위한 숲이 됩니다.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인천 하늘소. 본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함께합니다.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5: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6: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제휴 CBS 노코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후티 반군의 홍해 봉쇄 위협에 대해 군사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란의 지하 핵시설로 추정되는 곡괭이 산을 조만간 타격할 거라면서 이란과의 즉각적인 협상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전면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한편 해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 전쟁 비용을 추가로 요청하는 등 미국의 국방 예산이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돼 전쟁 장기화 우려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곡괭이 산을 조만간 타격할 것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란 외무부가 해당 지역에서 핵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22일 자신의 SNS에 미국이 이란의 평화적 핵시설을 반복적으로 공격하는 건 유엔 헌장 핵심 원칙과 국제법, 국제원자력기구, 유엔 안보리

0: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이란의 과학적 진보와 기술 발전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란의 핵활동은 안전조치 의무에 따라 IAEA에 모두 신고돼 있다며 어떠한 핵활동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곡괭이 산에 미국이 집요하게 집착하는 건 침략과 파괴를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구실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오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오 시장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는데 정치자금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됩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 지주 펀드 제도를 보완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해 새로운 추가 대책을 말한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 청와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발표한 방안들이 언제 시행되는지를 물은 것이고 그걸 좀 더 빨리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번 발표가 꽤나 큰 변화를 포함하는 대책들이어서 그것을 신속하게 이행하는 게 급선무일 것 같다며 그 이후에 시행이 돼야 어느 정도 효과가 나는지 나올 것이고 효과를 보고 필요한 부분 보완을 검토해야 하지 않겠냐고 강조했습니다.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가 인천 성남동 물류센터 화재로 피해를 본 입점 판매자 재고 손실을 전액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공간뿐 아니라 불이 번지지 않은 공간의 재고도 반출 지연, 분진에 따른 손상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모두 보상합니다. 이에 따라 직접 화재가 발생한 인천 32 물류센터와 같은 건물에 위치해 있고 입차, 입고가 중단됐던 30일, 40일, 42, 43센터에 입고돼 있던 재고도 보상 대상입니다. 회사는 판매자의 재고 수량을 집계하는 대로 오는 8월 중순부터 판매자별 총 보상 규모와 지급 예정일, 최소한의 필요 절차를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쿠팡 사태가 한미 관계의 갈등 요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 동맹 관계가 그런 이슈 하나로 흔들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김정관 장관은 오는 25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 행정부, 의회 주요 인사들과 면담하며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도 참석합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6.7도, 습도는 92%입니다. CBS 뉴스 김용신이었습니다.
1: CBS 사람 많고 복잡한 여름 성수기. 그렇다면 9월의 보라카이는 어떠세요? 인파는 빠지고 바다는 가장 투명해지고 세계 3대 석양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보라카이 최고의 골든타임. 5성 리조트, 호핑 투어, 선셋 세일링, 해변 요가까지 CBS 시투어 올인원 패키지로 온전한 휴식을 선사합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 이 모든 혜택이 단 97만 원. 타 여행사와 꼭 비교해보세요. 9월 9일 출발,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문의전화 꿈꾸는 여행 02771-1932, 771-1932입니다.
2: 9시 5분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내가 고아였기에 고아들의 마음을 잘 알아요. 조윤환 대표입니다. 잠시 후 어제에 이어 3부가 방송됩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그 고아들에게 잃어버린 권리를 찾아주고 계시다고 하는데 네. 어떤 권리들이 있을까요?
2: 저도 시설에 나올 때 우리 네. 뭐 이거는 좀 반성해야죠. 네. 우리 시설도 제 거 자유총착금은 솔직히 관심도 없어요. 저는 네. 왜냐하면 시설에서 이렇게 학대를 받아도

0: 공포할 때 안 나와요. 알면서도 자기는 그 위에 벗어나기 힘들어 했거든요. 네, 그 배가 이 배 안에 밖에 시설밖에 몰라요. 벗어나지 못해요. 아, 그러니까 자립, 고기가 집이야.
1: 그러니까 자립이 어렵군요. 네,
0: 고기가 집이고 아무리 비워도 고기가 고향이야. 예. 그러니까 원장님한테는 빚진 사람이야.
1: 예, 예.
0: 항상 그런 말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원장님 솔직히 그러잖아요. 제가 사실 전장이고 원장님이 애들이 있어서 다 자녀들이 다 회 다 호텔 갖고 있고 뭐 학교 갖고 있고 예. 장난 아니에요. 대부분. 예. 어? 그러니까 다 애들 때 애들 있어서 애들 그 뭐 들어온 눈으로 잘 돼요. 그러면 아이들 채로 나갈 때만큼은 조금이라도 더 주고 보내야죠.
1: 그렇죠.
0: 아니 아무리 사랑받은 자식 부모가 해도 나갈 때 다 주고 보내잖아. 일반 집은.
1: 그렇죠.
0: 그럼 나갈 때 어느 더 챙길 생각 아니라 어떻게든 더 뺏어 가고. 그러니까 나도 저기 자존감을 저는 못 받았어요. 300만 원 나왔다더라고 국가에서.
1: 못 받았어요? 네,
0: 못 받았는데 그때는 못 받았다는 생각을 안 하죠. 그냥 그냥 원장님이 쓰면 좋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달라고 생각 얘기도 안 했어요.
1: 예.
0: 그리고 나도 이제 대학원 갈 때 대학교 처음에 대학교 들어갈 때도 예. 등록금을 시설에서 어떻게 해줬거든요. 그것도 있고 빚도 이거 나도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등록금도 다 후원자가 다 줬다더라고.
1: 근데 뭐라고 그러면서 안 줘요 보통?
0: 아무 말도 안 해요.
1: 아 언급을 안 해요 아예. 그러니까 아예 안 그런 게 있다는 거 자체를.
0: 그래서 공원대를 만들고 나서 난 딱 한 가지.
1: 예.
0: 알 권리. 그래서 나도 통보만 안 했을까? 그러면 나는 괜찮은데 이 시스템? 그러면 들어와도 애들한테 통보 자체는 안 한다고?
1: 그렇지.
0: 저는 똑똑한 사람인데도 나한테도 통보 안 했어. 예. 내가 똑똑하잖아요. 예. 알잖아. 근데 예. 나한테까지 통보 안 했으면 아예 이런 거에 감각이 없는 애들은.
1: 그렇죠, 그렇죠.
0: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렇죠. 원장이 궁금한데 혹시 잡자고 들어왔습니까? 이제 공원을 만들고 처음에 전화하는 거예요. 단체 입장에서 애들의 입장. 왜냐면 우리 시설만을 왜 다른 시설은 내가 건넬 수 없어요.
1: 예.
0: 알고 있지만
1: 예.
0: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잖아요.
1: 그렇죠.
0: 내가 내 경험한 거. 우리 시설. 우리 시설만 처음에 폭탄 많이 받았어 나 때문에. 원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잘 주고 있는데요. 그래? 근데 나 왜 못 받았니?
1: 예.
0: 봉투인 거죠 이제. 보험복지부 서울시 날려간 거지.
1: 예.
0: 그러니까 갑자기 원장님 전화 왔어요. 야나 총. 너 혹시 너 모르는 통장이 하나 있을지 본데 한번 찾아볼래? 이러더라고. 이게 무슨 말인 겁니까? 수협이나 신협 한번 그런데 통장이나 찾아봐. 예? 만든 적이 없거든요.
1: 예.
0: 그래도 한번 찾아봤죠.
1: 예.
0: 근데 진짜 내 명의로 해지된 게 하나 있는 거예요.
1: 어머나.
0: 후원금하고 잔존장에 들어왔다가 해지했어.
1: 어머나.
0: 원장이. 그렇게 장난치더라고. 그리고 그래갖고 한번 우리 공항한테 한번 제보가 들어오지. 대표님, 저 어디, 대전 어디 시설 출신인데 저 잔존장 못 받았어요. 무슨 많은 거예요? 못 받았다고? 대전시 과장 전화 알고 뭐 하는 거냐 당신들 잔존장 못 받았는데. 그거 내가 원래 이게 돌려받기 힘들어요. 십몇 년 지난 건데.
1: 그렇죠, 그렇죠.
0: 3개월 만에 바뀌어줬어요. 밀린 거, 못 받은 거. 몇 명, 두 명 정도 바뀌어줬죠. 한 명은 천만 원. 그래도
1: 아휴.
0: 누군가 이게 목소리 아무도 안 내줘요. 이런
1: 그렇죠,
0: 목소리.
1: 그렇죠.
0: 관심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거랑 이제 시설에서 이제 저도 그런 시설 문화를 워낙 아니까. 우리는 솔직히 선생님들은 우리 다 이제 제 이야기에 굉장히 충격을 받지만 저는 생각보다 제가 이제 그런 걸 생각, 별로 심각한 생각 안 해요. 왜냐면 우리는 그렇게 당해왔기 때문에.
1: 네.
0: 그렇게 감수성으로서는 되게 충격을 안 받아. 그냥 우리끼리 웃으면서 얘기하는 게 예. 폭행, 성폭력 문제거든요.
1: 성폭력
0: 문제. 네, 나. 아, 우리끼리. 예. 네, 다 그래요.
1: 예.
0: 야, 그 얘, 그 원장이 제, 응? 원장이 저기 누가 총무가 그 어떤 고등학교 여자 해갖고, 응? 그지 되지 않나, 뭐, 막 이렇게 우리끼리 편하게 얘기하는 거요.
1: 예.
0: 아무 군대 얘기처럼.
1: 예.
0: 지금은 아마 잠재적금을 이제 시설에서 못 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레이더가 있으니까.
1: 예.
0: 근데 이제, 성폭력이나 폭력은 근절이 안 될 거예요.
1: 그러니까 이게 문제네요.
0: 그건 근절이 안 돼요.
1: 돈이 한번 받아내면 된다.
0: 이건 왜냐면 이제 아들비 누추보면 연합뉴스에 예.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1: 예.
0: 모든 보육원에서
1: 예.
0: 성폭력과 폭행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1: 예.
0: 했는데 그쪽에서 시설하고 부모님과 친한
1: 예.
0: 20대 청년이 제 글을 디스했어요.
1: 뭐라고요?
0: 근데 오히려 이게 도리어 저에게 더 도움이 됐습니다.
1: 네, 뭔데요?
0: 저도 성폭력 당했지만
1: 예.
0: 10년 전 일이고 10년 전 일인데 옛날 일이라는 거죠.
1: 예.
0: 20대 초반 중반이에요. 예. 자기도 남자 국가 덮어 섭외소인데 네.

0: 남자의 특징은 자기도 성폭행을 당했대.
1: 그러니까 본인의 어떻게 커밍아웃 때문에 더 이게 이슈가 될 수 있었겠네요.
0: 오히려 더. 예. 거기다가 이제 보호목적 이제 이게 좀 약간 이슈가 컸죠. 제 예. 인터뷰가. 저는 당당했죠. 예. 확실히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시설 아동복지협회가 이제 원장님들 모임이잖아요. 예. 아동복지협회. 예. 사랑의 의미에서 매월 3천억씩 맨날 이게 후원하는데. 근데 원장님들이 성명서를 냈어요. 조 대표 말은 옛날 일이다. 다시 말하면 옛날에 있었다고 인정해서 중요한 건 또 함정 예. 옛날엔 있었다고 인정한 거예요. 그렇죠. 과거사 지금 과거에 다 피해자라고 인정해 준 거고 예. 두 번째는 지금은 그런 일이 없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 원장님 되겠어요. 회장님한테 회장님 그러면 그거를 지금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예. 회장님 내 고아원부터 전수조사 합시다.
1: 네 예, 전수조사 그래
0: 없으면
1: 그래 그렇지 콜. 오케이 어. 나부터
0: 아. 없덕 법적 조치도 못해요, 저한테. 왜냐면, 하면, 전수사 해야잖아. 내 말 진짜.
1: 그렇지, 그렇지.
0: 그럼 다 드러나거든요. 예.
1: 그럼 다 전수사.
0: 예, 다 드러나네.
1: 왜 없겠어요? 예. 그 아이들이 똑같은 나이에 똑같은 왜냐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다 모여있는데.
0: 그럼요. 지금 어린이집에서도 부모가 있는데도 태권도에서 죽고.
1: 네, 맞아요.
0: 부모가 있는데도.
1: 예, 예.
0: 그 얘는 집에 가잖아. 근데 거기는 못 벗어나요.
1: 그렇죠, 그렇죠.
0: 우리가 시스템만 보면 제 말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다 알게 돼요. 저는 또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확신하고.
1: 예.
0: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실은 저에게 주신 말씀이 고아원 하면서 주신 말씀이 고아들을 돌보라는 말보다도 이사에서 신원하라는 말을 주셨어요. 고아를 신원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사에서 1장 27절에. 그러면 그래서 저는 그 신원, 그러니까 고아들 한을 풀어주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돌보라는 길보다 훨씬 좀 시켜야 되잖아요. 한을
1: 예.
0: 풀어주는 거랑 네. 돌보는 건 다르잖아요. 돌보는 건 자기 거 주는 거고 신원은 어떤 잃어버린 걸 찾아줘야지.
1: 그렇죠.
2: 너무 말씀 나눠주셔가지고 저희가 몰랐던 네네. 일들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어서 네네. 가보자면 네네. 부모님을 최근 찾으셨다고 네네. 말씀해주셨잖아요. 근데 만나셔서 어떤 말씀을 하시던가요?
1: 어머니 만나면 이거 뭐래요? 네. 뭐 하시던가요? 지금 뭐 이제 다 시간이 지났는데 이 고생 다 끝에
0: 어떻든 제가 네. 돌아서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1: 찾았어요.
0: 네. 네. 이거 어디서 좀 길지만 네. 어머님은
1: 전 사실 이 얘기가 따로 좀 듣고 싶지만 네 시간 관계상 네.
0: 진짜 전에 예. 한 이제 아담한 집에 살고 있었어요.
1: 예. 어디 재혼해서 잘 살고 있었어요? 혼자 사세요? 그
0: 자식은 셋이 있어요.
1: 따로 재혼하셔서 어떤 자식이
0: 있고 새아버지는 이제 뭐 별건 아닌데 아버지는 아파트에 살고 계셨고 어머니는 그 조금 아담한 여기 주택 조그만 예. 전원주택에 살면서 그 농촌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1: 농사 일을 하세요? 아 집안이 원래 좋으셨는데
0: 아 근데 그 아버지에게 살고 엄마는 예.
1: 따로
0: 엄마가 이제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예. 너무 초라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집은 그 집이 뭐 못 산 집은 아니에요.
1: 네네.
0: 근데 엄마만 노예처럼 살아. 안타깝더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누나가 우리 엄마를 만날 때 그런 말했대요.
1: 예.
0: 손을 딱 보여주더니 누나 아 누나는 누나에게도 긴데.
1: 아, 누나도 또 찾았어요.
0: 예, 친누나 찾았죠. 누나는 있지? 저보다 한 살 많았잖아요. 예, 예. 그때는. 제가 6살, 7살 때니까 누나는 8살 때였으니까 예. 기억력이 있었어요.
1: 아.
0: 엄마 이름도 기억했고
1: 아.
0: 그 고향도 기억했고 포함도 기억했어요.
1: 아, 그 잘.
0: 그래서 경찰서에서 어떤 경찰관님하고 어떻게 만나갖고 경찰관이 예. 누나를 도와준 거예요.
1: 예.
0: 그래서 고2 때 누나는 찾아가요. 만났어요.
1: 엄마, 엄마를 찾은 거예요?
0: 네, 엄마. 먼저 할머니.
1: 할머니.
0: 하는데 할머니도 똑같은 얘기 했대요.
1: 뭐라고?
0: 그러니까 누나도 당연히 절 보고 싶겠죠. 네. 엄마 아빠는 싫어도 네. 동생은 보고 싶겠죠. 또 나 네. 버린 거 아니니까.
1: 네.
0: 딱 가자마자 우리 유난연 있어.
1: 네. 네.
0: 그때 할머니가
1: 죽었다고.
0: 네 동생은 죽었다.
1: 끝까지.
0: 저건 죽은 삶이었어요. 그런데 어떻든 돌아돌아 엄마를 찾았어요. 이게 안쓰럽더라고. 내 눈은 못 보더라고.
1: 그쵸.
0: 못 봐요. 내가 어머니 너 전 너무 미안하지 말라고 어머님이 날 이렇게 그런 못 키웠지만 하나님 대신 키워주셨다고 했는데 어머니를 못 봐요 저를 근데 내가 그랬어요 가만히 있어 새아빠 옆에 있고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 나 바라는 거 없으니까 밥 한 끼만 줘 먹고 서울 올라갈게. 그랬거든요.

0: 근데 엄마가 새아빠 눈치를 좀 보더라고요. 이 아버지가 이름이 최건환 아버지거든요. 건한, 최건한, 최건한이가 밥 주라면 밥 줄 거고, 평안이가 주지 말라면 안 줄 거야. 새아버지 이름을 대면서. 아버지 눈치 보더라고. 봤죠, 최건 아버지를. 네. 밥 주라고 할 줄 알고. 네. 언제는 날 되게, 엄마 만날 때, 네. 자네, 아, 나는 벌써 자네 내 자식으로 생각하고 있네. 이랬거든요. 네. 그럼 밥 주러 갈 거 아니야. 네. 가만히 있더니, 얘기하시라고, 나 가만히 있어. 네. 야, 자네, 우리 밖에 나가서 밥 먹자. 밥 좀 주러 가지. 나가서 밥 먹자. 이게 뭐야, 사인을. 받아주지 말라는 거 아니야. 제발. 나가서 밥 먹었다니까요? 이게 뭐냐고, 이게. 그러니까 저는, 뭐, 잠깐 내가 마음이 그랬지만, 야, 이건 아니다. 부모님 찾아도 아이들이 부모님을 찾는 걸 꺼려한 이유가 찾아도 또다시 버림받아.
1: 그러네요.
0: 그러니까 저는 감사하게 하나님이 왜 지금 응답해 주셨냐, 왜 지금 이 시기에 저를 왜 응답해 주셨냐면, 네. 중학교 찾아봐 또 버림받았겠죠.
1: 그렇죠.
0: 근데
1: 그렇죠.
0: 지금은 제가 버림받을 나이가 아니라, 오히려 버릴 나이에 내가. 그렇죠. 버려도 되는 그렇죠. 힘을 갖고 있어요.
1: 그러네요, 그러네요.
0: 그러니까 지금은 제 마음만 평온만 유지하면 내가 다 리더 할 수 있어요.
1: 그러네요.
0: 왜? 제가 뭐 아쉬웠어요.
1: 그럼, 그럼.
0: 근데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면서, 그렇죠. 저는 이걸 보면서 힘없는 아이들이 부모님 찾을 때나 권리 찾을 때 이런 어려움들을 다 기록하고, 네.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하고 법제화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1: 그래요.
0: 이제 하는 게 제 역할이죠. 그 어머님을 그래서 만나서 지금도 이제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그 대신
1: 어디를요?
0: 어머니 집을
1: 가지 마세요.
0: 아, 그래요?
1: 가요.
0: 근데 제가 알아요. 새아버지도 그렇고 제가 어머니 마음을 내가 알긴 알아요. 왜냐면 어머니도 살아야잖아요. 그 집에서.
1: 친아버지는 찾으셨어요. 또 따로 뵙고.
0: 실은, 예. 그러니까 얘기 안 했는데, 친아버지가 먼저 왔어요.
1: 아, 친아버지 만나고, 그래서 어머니를 찾게 됐군요.
0: 그 친아버지 만나고, 새엄마랑 만났고, 아. 원래는 새엄마가 우리 엄마를 만나길 원치 않으셨거든요.
1: 예, 예.
0: 우리 아버지도 잘 살고, 둘 다 잘 계셔요. 그래서, 근데 저는 솔직히, 엄마나 아빠도 받으려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뿌리만 찾으려는 거예요. 이거.
1: 그래요?
0: 그래서 찾고 이제 난 지금도 소원이 뭐냐면, 예. 그냥 일하다가 진천 근처에 가면 엄마나 지나가는데 방학 끼죠. 그래 어여와 방학 끼 먹고 갔으면 좋겠어. 그게 제 소원이. 그거 말고 소원이 없어요. 그게 내 마지막 그냥 그런 곳. 내가 지나가다가 어머니 근처 지나가는데 엄마나 집에 잠깐 들렸다 갈게. 그래 유나 어서 와라. 어여 따뜻한 먹고 가라. 밤 늦었네 자고 갈래? 어, 그래 늦었네 그래 자고 갈게 엄마. 이런 곳. 그냥 이게 아직 제가 이루지 못한 꿈이었는데 많이 왔다고 생각해요. 시간은 가고 있고.
1: 그 따뜻한 밥 한 끼면 그 억울하게 살아왔을 그 수십 년의 네. 아픔이 그나마 네. 따뜻한 밥 한 그릇으로 그나마 가려질 수 있었을 텐데 아직은 그 단계까지 오지 않아서.
0: 네, 뭐
1: 아직은 그 아픔을 그대로 갖고 계시네요. 네, 어머니가 네. 그것까지 아직 이뤄주시지 않으시네요.
0: 아휴. 평소에는 우리 애기들이 있어 행복해서 다 잊고 살아요.
1: 아니, 물론 그러시겠죠.
0: 가끔 하지만. 문득.
1: 아니, 그럼요.
0: 그게 그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만 우리가 명절 때 1년 두 번 그려가잖아요. 근데 네. 그런 것처럼 근득도 그렇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네. 더 좋은 걸 주셔갖고.
1: 네, 네, 네.
0: 아버지로 충분하죠. 우리 자녀들이 너무 막.
1: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자녀들로 네. 그 다친 마음을 네.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또 다 자녀를 통한 축복을 주셨으니까. 네. 오늘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셔서.
0: 아. 뭐 저는 그냥 우리 제가 이제 여기 고원에 있는 이유는 네. 그 우리 저같이 아픔을 겪고 자란 우리 선배들 후배님들 그 동기들의 용기를 내서
1: 예.
0: 이제 우리 사회도 그분들을 슬슬 이제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1: 네.
0: 우리 사회가 키운 자식이고 어쩌면 국가가 유일하게 내 가족인데. 네, 이제 마음 열고 있으니까 용기 내서 좀 나오고 네. 나와서 아프면 아프다고

0: 이야기해 주시고 네. 이렇게 고통스럽다고 혼자 이제 끙끙 앓다 세상 떠나지 마시고 이들처럼 떠나지 마시고 그런 아픔과 한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우리 단체와 네. 이제 사회가 있으니까 네. 충분히 나눠줄 수 있으니까 이제는 언제든지 와서 그거를 같이 위로를 받으면 좋겠다.
1: 그래요, 그래요.
0: 예, 예. 그리고 더 빨리 우리 사회가 또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모든 아이가 모든 아이들이 제발 시설이 아니라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러게. 예.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그 시설에 있는 어린 친구들이나 네. 또 혼자 자립을 앞두고 있는 청년 중에 어려움을 겪고 네. 나의 권리를 찾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다면 고아 권익 연대를 예. 치고 네. 연락을 하면 되는 거죠.
0: 그렇죠. 어떤 어려움이든.
1: 어떤 어려움이든지.
0: 예.
1: 뭐 지금 말씀하셨던 이 벌어지고 있는 이 많은 사건들을 내가 겪고 있다. 혹은 예. 또 내 부모를 찾고 싶은데
0: 네, 그렇죠.
1: 또 어머니를 만나러 가고 싶은데
0: 네.
1: 지금 똑같은 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고아 권익 연대를
0: 예, 지금, 네.
1: 쳐서 찾아가셔서
0: 네.
1: 우리 조윤환 대표님을 찾아가시면
0: 네. 저보다 사무국이 잘 돼 있어.
1: 그러니까 사무국 예. 관리자들이 예. 도움을 주실 수 예. 있으니까 그래도 마음이 좀 놓입니다.
0: 네.
1: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좀 시청했으면 좋겠고요.
2: 네.
0: 맞습니다.
1: 아유, 오늘 정말,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거 보면서 막, 막 이러면서 보는데, 한꺼번에 한 10편을 본 것 같아서요. 아유, 사이다가 땡깁니다. 우리 진장이 어떻게 들으셨어요?
2: 아유. 아, 정말 저도 어렴풋이만 들었던 그 상황들을 너무 이렇게 그 밑바닥에 있는 것까지 이렇게 듣게 되니까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시간이었고, 아. 모르겠어요. 정말 그 고통을 제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감히 어떠한 위로도 드릴 수 없지만 정말 그 시간 지나오신 대표님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0: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2: 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 그리고 자녀분들과 같이 정말 누구보다도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응원하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많은 이렇게 어두움에 있는 우리 후배분들이 정말 길을 잃지 않고 저기 빛이 있다 이쪽에 길이 있어 네네. 라고 안내해 주는 이 연대에서 아유. 정말 꼭 희망을 찾았으면 좋겠다
0: 아,
2: 소망을 찾았으면 좋겠다 네. 같이 기도하고 네. 또 도울 수 있는 일들 네네. 돕겠습니다
1: 네네.
2: 감사합니다
1: 정수 형제
3: 초반에 이제 여기 시작할 때 굉장히 거친 분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근데 얘기 듣다 보니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은 알겠고요. 저는 여기 계시면서 이제 거룩한 분들 굉장히 많이 나오시거든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시면서 말씀부터 품행, 모습까지 정말 정말 거룩하시다 이런 느낌. 근데 뭘까 대표님을 보면서 대표님 훨씬 더 신앙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앙적인
1: 것 같다. 몸소 실천하시지.
3: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게 말씀이 거칠거나 뭐 이런 것이 신앙의 척도는 아닌 것 같고 저는 오늘 꽤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1: 그래요. 저 베이박스 제가 홍보대사이기도 하고
0: 예, 예.
1: 네, 많은 버려지는 아이들이 네네. 그 조그만 바구니 속에 버려질 때마다 예. 땡그랑 종소리가 울려서 또 버려지고 또 버려지고
0: 네.
1: 수많은 아이들을 저도 직접 목격을 했는데 이제 자립을 준비하고 지금 이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될까요? 그죠? 지금 살아온 이 지금 저에게 되게 짧은 시간 동안 살아오신 삶을 요약을 하셨지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0: 네.
1: 그죠?
0: 네.
1: 그럼 또 우리 조 대표님뿐만 아니라 네. 같은 시설에서 같은 경험을 했을 이 수많은 이 상처 덩어리인 이 자녀들이 또 이렇게 성인으로 자라서 또 얼마나 많은 곳에서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 네. 또 어두운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범죄와 더불어 가는 사람들 우리 사회가 가리려 애쓰지만 가려질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이 많은 생명들과 이 영혼들을 결국 우리에게 맡겨진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우린 늘 무슨 일이 있을 때 정부는 뭐하냐 나라는 뭐하냐라고 하늘 탓을 하지만 결국은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품어주고 네.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제2의 존유한 대표로 만드는 것이
0: 예,
1: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 그래서 네. 이 고아들의 권리를 위해서 싸우는 분들이 이제 조윤환 대표님뿐만 아니라 네. 많은 같은 경험을 하셨던 분들이 함께 모여서 네. 그들이 그들을 돕는 네. 단체가 돼야 되겠고
0: 서로 사랑하고
1: 또 서로 사랑하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줘야지
0: 선배 후배도 사이가 다 용서할 수
1: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 결핍이 없어요.
0: 같이 아픔
1: 이 주먹질이라는 것은 네. 결국 네. 결핍에서 오기 때문에 네.

0: 내 모든 결핍이 분노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결국 사랑으로 덮을 수밖에 없기 서울이야. 때문에 나라에서 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들을 품고 사랑해주고 그들이 이 사회 구성원으로 혼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품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조현아 대표님 하시는 사역에 많은 또 어려운 그 손길들이 도움을 손길들이 이 단체를 살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1: 감사합니다.
0: 그래서 우리가 고아와 가부들을 돌보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그대로 실행하는
1: 예,
0: 미래를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아이, 감사합니다.
0: 오늘 귀한 간증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이 프로그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협찬입니다.

0: CBS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용기란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열정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영국의 정치가 윈스턴 처칠의 말입니다.

0: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부천 성만교회 이찬용 목사입니다.
1: 오늘은 양과 염소의 분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라고 말합니다. 양은 어리석어요. 자기를 방어할 무기도 별로 없어요. 하지만 염소는 그보다 똘똘합니다. 양은 별다른 무기도 없어요.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푸른 풀밭에 하얀 양.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뭐 하다못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색들 다 살 수 있는 것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양은 그게 없어요. 양은 그래서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또 눈도 밝지 못하고요. 지혜롭지 못해서 아무나 따라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염소는 꼭 앞서가는 것을 좋아하고 들이받는 것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어리석고 무지하고 연약한 이들이 염소가 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잘 방어하지도 못해요. 자신의 이익을 잘 챙기지도 못합니다. 그저 멍청하게 남들에게 잘 속을 수도 있어요. 양은요, 싫은 것도 거절하지 못합니다. 아닙니다라는 말을 좀 해야 되는데요. 그걸 잘 못해요. 자신을 방어할 줄도 모릅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와서 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들이 난리 난리를 쳐도 말이에요. 그냥 성도들은 그냥 바보 같아요. 어떤 때는. 그들하고 제대로 된 싸움도 할지 모릅니다. 불이익을 겪어도요. 어떻게 할지 몰라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다가 자기가 해야 될 의무가 있으면 그것을 해결할 때까지 잠도 잘 못 자요. 어리석은 이들이 티를 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티도 안 내죠. 미움을 사기도 합니다. 근데 염소는 말이에요. 재능과 지혜가 있어요. 자신을 높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교회 안의 염소는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무시당하면 분노하지요. 지혜롭고 똑똑한 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은근히 드러냅니다. 자신의 동조자를 구해요. 그들은 반대편과 원수를 맺어요. 자신의 속한 이들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칭찬이나 비난, 양은 그다지 마음에 두지 않아요. 하지만 염소는 비난하는 거 용서하지 못합니다. 양은 부족해요. 목자이신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리석더라도 오늘날

양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는 사실 세상에 대해서 너무 바보 같아요. 그런데요, 주님이 있어요. 여러분, 아유 바보야,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어, 이런 생각하세요? 어쩌면요,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똑똑하고 약은 세상에서 말이에요. 양이기 때문에 그게 잘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이 있어요. 내가 믿는 주님이요. 나는 바보 같은데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되십시오. 양이 되십시오. 염소요. 자기 과시하고요. 교회에서 드러내고요. 은근히 반대편에 원수 맺고요. 자기에게 속한 이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거 사실은 어리석은 거예요. 주님, 이 땅에서 양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이 기도가 저와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진짜 있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0: CBS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4: 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을 찾아 음미해보는 시간. 오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국중앙교회 임석순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5: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쉽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많은 교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시간 내고 돈 많이 벌어서 교회 몇 교회 짓고 그리고 정말 주를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리 오해를 합니다. 물론 그게 중요합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내가 돈 벌어서 교회 짓고 섬기고 선교하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에서 또 아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 시간 들이고 헌신하는 거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기 자신을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목사님, 사랑하지 않고 내가 돈 드릴 수 있나요? 얼마든지 많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그리합니다. 내 명예와 그리고 내 자랑이 될 수 있고 또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또 다른 복을 준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린 구절인데 우리 신명기 10장 12절을 같이 보세요. 제가 신명기 10장 12절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섯 권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게 하세요. 그런데 내가 후회해서 깨달은 거요. 하나님이 이 모세 오경을 통하여 가장 아시고 싶은 핵심의 이야기는 이거요. 창세기에서 수많은 창조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율법을 주신 모든 것들, 핵심은 이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있는데 그 말씀이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하나님은 이걸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너가 아무리 헌신해도 나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야. 이걸 요구한다. 오직 이걸 요구한다. 그 이것이 뭐예요? 시작.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랬습니다. 내가 요구하는 건 그거야. 하나님 자신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것 없이 네가 수많은 교회를 짓는다고 해도 내가 원하는 거 아니야. 네가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해도 나는 그거 원하지 않아. 임 목사야, 너 바쁘게 살지. 이곳저곳 다니면서 전하지. 그런데 바쁘게 사는 건 내가 요구하는 거 아니야. 네가 목숨을 다 드린다 해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요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짧은 세 구절이요. 그냥 우리가 묵상하며 흘러보낼 수 있는 구절이요. 그런데 이 세 구절은 이 안에 복음이 다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원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는지 이것을 다 담겨져 있는 본문이 오늘 이 세 구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세요. 그리고 언약을 맺으세요. 뭘 맺으셨어요?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 언약을 맺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리고 400년 후가 되면 너희들을 건져내시겠다고 하는 이 언약을 맺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애굽으로 들어가서 400년 동안 그들이 종살이를 해요. 노예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노예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건져내시는데 어떻게 건져내시냐면 양을 잡아 양의 피를 각각 언약을 맺은 백성들의 문설주에 다 발라요. 다시 말하면 언약의 피로 확증을 시켜주셔. 그 언약의 피로 확증을 시켜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홍해에 건넌 후에 이제는 광해에 와서 하나님께서 어디에 세우냐면 시내산에 세웠습니다. 시내산에 세우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약 백성인 걸 믿으시면 아멘.

나도 그게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백성이에요. 그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언약의 백성으로 맺어주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언약을 백성이 된 것을 확정해 주셨어요. 이 백성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해를 다 건너 세례를 받고 이제는 이 광야에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자리에 올려놓기를 원하시냐면 시내산 위에 절정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 시내산의 절정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한번 9절과 10절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모세만의 이야기 아니에요. 아론의 이야기 아니에요. 나답의 이야기 아니요, 아비후의 이야기가 아니고 70인의 장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언약 맺은 백성과 그리고 피로 인하여 언약의 피로 인하여 확정된 백성이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그 자리에 올려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요. 거기 올라갔어요. 무엇 했어요? 10절 같이 한번 보겠어요. 10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누구를 봤어요? 지금까지는 설명으로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목사님, 저들은 홍해를 건너는 하나님을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 살아나는 기적을 봤어요. 그럼 하나님 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를 내가 경험한 것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건져냈을 때 저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수많은 신들 중에 내가 우리가 조상적도 알고 믿어왔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냈어. 그 하나님 구체적으로 잘 몰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지금 저들은 이제서 시내산에서 본 거예요. 나를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언약의 피로 확정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길을 걷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이제 보는 거예요. 보는 거야. 그래서 보기만 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한번 10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매우 구체적인, 그러나 분명히 실체는 아니지만 그 실체보다 더 확실하게, 그런데 그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은 이 말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존귀한 하나님의 자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시고, 따라서 합시다. 먹고 마셨더라.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인 70인 장로와 아비와 나답과 모세만을 그 자리로 올라가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이 시내산의 절정에 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뵙고 먹고 마시는 게 그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려서부터 수 없는 정보를 듣습니다. 수없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시내산의 절정에서 만나야 돼요. 만나야 된다고요. 안 만나게 되면 우리는 이제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종교인이 돼. 신앙생활을 하고

0: 있지만 종교 생활이 돼. 그러다가 마음속에서 이제는 점점 멀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흔적이 사라져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에 대한 추억이라는 것은 전혀 우리에게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은 백성과 언약의 피로 확정된 백성은 시내산에 누구든지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누구든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목사도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생각해요. 교회가 점점 이제는 문을 닫아간다, 이제는 교회가 위기가 왔다 이렇게 말을 해요. 뭐가 교회 위기인가요? 사람이 덜 모인다고 해서 그게 위기인가요?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해서 그게 위기인가요? 아니요, 그게 위기가 아니요. 언약된 언약의 백성이 언약의 피로 확정된 백성이면, 시내산에 절정으로 가지 않으면 그게 위기인 거예요. 왜? 이미 그 목표를 상실하고 하나님은 그 절정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신데 우리가 그곳으로 가지 않게 되면 종교 생활이 돼요. 점점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기억조차 사라져요. 수많은 정보, 수많은 설교를 들어도 우리는 더 이상 내 마음에 감동도 없어요. 왜?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고작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옛날에 믿었던 것만 고작 얘기하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뵙고 먹고 마셔라.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고 있는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무엇을 요구하는 줄 아세요? 사랑은 만남을 요구해요. 사랑은 설명을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반드시 만남을 요구해. 만남을 요구해. 그 사랑의 깊이, 그 사랑의 넓이 지식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설명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만남에서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답답한 게 뭔 줄 아세요? 내가 장로되고 내가 목사되며 나 수십 년 신앙 생활했으면 그것으로 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향하여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시내산의 절정으로 가셔야 돼. 시내산 절정으로 가셔야 돼. 하나님을 내 수준에 묶어놓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예배 올 때마다 항상 우리는 내가 신의 산에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여기서 만나게 해주세요. 아버지, 내가 수십 번, 수백 번, 수년간, 수십 년간 교회 다니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한 사모함과 기도가 없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예배를 수백 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고 해도요 결국은 여러분 종교 생활이 될 거예요. 모세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를 시내산의 절정에 불러서 그때 하나님을 봤어요. 근데 보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날마다 보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하는 말이 뭐요? 하나님은 본체가 뭐랬어요? 영광이 본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결국은 내가 먹고 마실 수 있는 이거야말로 진정한 행복인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보실래요? 이런 행복은 하나님 보는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것이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아는 것은 정보가 아니에요. 여기서 아는 것은 본 거예요. 본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만이 영원한 영생이 내일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현장의 삶 속에서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아론, 나답, 아비오, 장로 70만을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신의 산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거기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절정이고 그 신앙인의 목표 지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행복했던 순간이 있어요. 그게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을 때야.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어마어마한 솔로몬의 그 성전을 짓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낙성식을 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헌당식 한 거예요. 그럼 헌당했을 때는 빚이 있어요 없어요? 빚도 없는 기라. 그러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낙성식을 하고 있는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역대하 7장 14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너무 행복해하고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내 얼굴 찾아라. 성전에 취하지 말고 내 얼굴 찾아라. 이 건물에 취하지 말고 내 얼굴을 찾아라.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얼굴 구하셔야 합니다. 이게 솔로몬의 성전을 지어놓고 저들이 너무 기뻐 날뛰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건물 쳐다보면서 이게 우리가 한 업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저들에게, 얘야 내 얼굴 내 얼굴 구해라. 이 말은 오늘 본문으로 보면 시나이산의 절정에 지금 하나님께서 쓰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얼굴 구해라. 내 얼굴을 구해라. 그뿐인 줄 아세요? 시편 63편 1절은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 얼굴 구했어요. 우리 한번 보실래요? 시편 63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게 다윗이 평생 그렇게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만남, 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먹고 마신 경험을 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 빌립보서 3장 10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것을 참여하여 알고자 하여 그가 구한 것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약 맺은 백성입니다. 십자가의 언약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서 그 언약의 피로 확정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와 있고 여기서 우리가 정보에만 그리고 우리가 설명 들은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뵈야 합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국중앙교회 임석수

순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는 분은 가까운 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한국중앙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CBS 마음 나눌 친구가 필요한가요? CBS 라디오 레인보우.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4: 당연하죠.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예방 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M 캠프 김은영입니다. 화이부동이란 말이 있습니다. 화할 화, 말 이을 이, 안일 부, 같을 동. 서로 조화를 이루지만 억지로 같아지려 하지는 않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같아야만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르지만 함께 걸어갈 수 있을 때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오늘 밤에는 주님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통해 조금 더 크고 넓은 사랑을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작은 천국 찬양단의 더불어 숲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을 한 가지 모습으로만 부르지 않으셨죠. 성격도 다르고 상처도 다르고 믿음의 크기도 달랐던 사람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만나주셨고 그 다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르다는 것은 틀리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더 넓게 빚으셨다는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면 좋겠죠. 오늘도 서로의 다름을 따뜻하게 포용하는 화이 부동의 마음으로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잇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종마늘빵, 본고장 특별양념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너와 나, 나와 너 라는 제목을 가진 나들의 곡을 먼저 들으셨고요. 손영진의 우리를 이어봤습니다. 너와 나, 나와 너 함께하면 우리 이렇게 제목으로 이어지는 거 제가 좋아하는 거 다 아시죠? 이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려서 뭔가 하나의 문장으로 완성되는 거 좋아하는데 오늘은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서로 다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 대해서 처음 여러분께 건네는 말씀도 건넨 찬양도 마찬가지로 우리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곡들이었습니다. 자, CCN 캠프 생방송으로 함께 하고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실시간으로 생방송일 때 시간 이야기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생방송임을 알려주시는 거니까 더 열심히 신청곡을 보내시겠다고 하셔서 10시 18분 48초 지나고 있습니다. 10시부터 12시까지 찬양 함께해요. 조세피님께서 오랜만입니다. 아침에 목소리 듣다가 밤에 듣는 목소리에 익숙해져 갑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밤 컨디션이 조금씩 잘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저희 막내 동생 56번째 생일이었네요. 축하곡으로 나영환의 나는 할 수 없지만 신청해 봅니다. 사연 보내오셨습니다. 푸하님께서 어려운 인간관계 좋은 찬양으로 위로받고 있어요 하셨고요. 성남 솔로몬님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주님의 시선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예라머십 곡이겠죠. 나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라는 부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예라머십의 주님의 시선 먼저 전해드리고 나영환의 나는 할 수 없지만 두 곡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조세피님께 저희 선물 쿠폰 보내드릴게요. 동생분께 살짝 건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모바일 쿠폰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베리 크래프트의 I Hear Thy Welcome Voice, 내 주의 보혈은. 이 곡은 건강하자님께서 신청곡 보내오셨고, 이 곡과 함께 샌디패티의 The Prayer를 전해드렸습니다. 같이 부른 남자분 목소리가 남편이라고 하죠. 돈 프레슬리 리스? 네. 이름을 어떻게 발음을 해요? 돈 페슬리스? 예, 남편과 함께 부른 듀엣곡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곡을 전해드릴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곡 정보 찾아보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재밌게 또 알게 되는 사실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새로 나온 CCM 같은 경우 두 분의 선생님이 계셔서 매주 목요일마다 새 앨범 소개해 주시고 곡 정보도 아주 정확하게 또 알려주시고 또 궁금한 사역자분들의 최신 근황도 이야기해 주시고 굉장히 기다려지는 시간 내일도 준비가 되고 있으니까요. 함께해 주세요. 작은 번님께서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듣고 싶네요. 김브르님께서 은디 목소리가 정말 모든 시간 선물 같아요. 감사합니다. 꾸미룸님께서 퇴근길에 듣는데 반가운 목소리 실로암 듣고 싶네요 라고 제가 축복송이나 혹은 다른 가스펠아워나 뭐 CCN 캠프 여러 시간에 진행을 왔다 갔다 하면서 했었는데 이 시간에 또 방송을 들으니 반가운 목소리로 들려서 너무 좋다고 인사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꾸미룸님과 김부르님께도 조그만 선물로 모바일 쿠폰 보내드렸습니다. 송미영님께서 오늘도 이 곡 듣고 싶다고 우리의 믿음이 기차에 실려서 주님의 집에 거할 때까지 장한정과 제이 패밀리 하늘기차 써주셨는데 이 곡 준비하고 있어요. 주빌리 찬양단의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도 준비했습니다.

김부르님 신청곡 은혜, 지선 이윤아 한이 강찬 아이빅 밴드의 찬양, 또 앞서 주빌리 찬양단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장한종과 제이 패밀리 구한회 피처링 하늘기차까지 전해드렸고요. 자, 이번에 1부 끝곡은 아주 경쾌하게 피아워십 실로암 그러고 있습니다. 꼬미룸님께서 실로암 듣고 싶어요 하셔서 오늘은 피아 버전으로 전해드리면서 1부 마무리합니다.

0: CBS
1: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0: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3: 한여름 숲에서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매미의 노래, 쓰름매미의 노래입니다. 몸 길이는 3cm 정도로 작은 편이지만 노래의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5: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9: 규개 뉴스입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교회총연합을 연달아 방문해 정부와 교회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성숙 총리는 교회협의회 박승열 총무를 만나 빠른 기술 발전 속에서 사람들이 공동체를 더욱 필요로 하는 만큼 종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데 공감하며 우려를 표한 AI 시대의 환경 문제와 정책 과제도 교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회협 예방에 앞서 한국교회총연합을 방문한 한 총리는 김정석 대표회장을 비롯한 교단 대표들과도 대화를 가졌습니다. 김정석 대표회장은 한국교회가 근현대사 속에서 교육과 복지, 민주화와 해외 선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 왔음을 밝히며 오늘날 저출산과 생명 존중, 사회 통합 같은 국가적 과제는 정부와 교회가 함께 협력해야 할 분야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미랄연합이 지난 20일부터 오늘까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복음으로 연합하는 2016 미랄 사랑의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캠프는 장애인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연약해 보일지 모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부유하고 세상을 이길 힘을 가진 축복된 존재라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360여 명의 참가자들은 말씀 집회와 경배와 찬양을 비롯해 미랄 합창단의 문화 공연, 에버랜드 탐방, 조별 모임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며 신앙 성숙과 공동체의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감내교 신학대학교가 어제 청소년들을 위한 원데이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청소년 섬김 사역으로 시작해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캠프는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주제로 열려 전국 100여 개 교회에서 청소년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액 무료로 진행됐습니다. 감신대는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말씀과 찬양, 공연, 레크레이션을 준비해 참가자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부르심을 발견하도록 도왔습니다. 설교를 전한 유경동 총장은 남을 돕고 섬기는 착한 행실로 세상에 빛이 돼 민족과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자랑스러운 청소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서울 성동구 꽃재교회가 중복을 앞두고 무더위와 장마로 지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든든한 보양식과 따뜻한 돌봄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꽃재교회는 오늘 예배당에서

0: 왕십리 도선동과 마장동 등 성동구 5개 동 주민 370여 명을 초청해 제9회 브라보 시니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치매 예방을 위한 뇌신경 체조와 사단법인 꽃재 소속 뉴왕 오케스트라 공연, 꽃재교회가 운영하는 꽃초롱 어린이집의 율동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져 어르신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성도들은 어르신들에게 직접 준비한 보양식 삼계탕을 대접하며 이웃사랑과 섬김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평신도 신앙실천운동이 제4회 평신도학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평신도학교는 기존 목회자와 신학자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직장과 시민사회 현장에서 살아가는 평신도들의 신학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도록 돕는 전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교계뉴스 송주열이었습니다.
1: C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3: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이도성, 김슬기,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원주에서 배추님께서 신청하신 곡 2부 문을 열어준 찬양이었습니다. 여주왕자님, 내일 건강검진 받으러 5시에 일어나서 군포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12시까지 함께 할게요 라고 살짝 귀 기울여주고 계신데 건강검진 잘 받고 오시고요. 아, 또 하하호호님, 오늘 동경은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날씨 같아요. 무척 무덥고 습한 날씨인가 봐요. 4503님께서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꼭 부탁드릴게요. 하루하루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꽃의 향기님도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자, 신청하신 곡들 또 2부에서도 부지런히 전해드릴게요.

조수진의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축복의 사람이 부른 친구의 고백을 전해드렸습니다. 1197님께서 일찍 운행 마치고 퇴근하면서 듣습니다. 신청곡 오늘은 축복의 사람 버전으로 함께 보셨어요. 은하수구수록님께서 이렇게 날마다 찬양을 듣는 게 너무나 행복해요 하시며 날마다를 신청하셔서 오늘은 데이 바이 데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를 카밀 아라고네스 곡으로 준비를 했는데 로렌데이글의 유세이를 주니빈님께서 써주셔서 해외 CCM으로 이렇게 두 곡을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고요. 똥찌엔님께서 매일 주님과 찬양 들려주시면 안 될까요 하셨는데 안 되는 게 어딨어요. 되죠 되죠. 네 오늘은 강인원 부니엘의 찬양으로 매일 주님과를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매일 그대와로 우리에게 익숙한 가요인데요. CCM으로 매일 주님과로 살짝 이렇게 가사를 바꾸어서 강인원 씨가 또 이렇게 불러주었습니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버전 전해드립니다. 기분 좋은 날님께서 비공개로 글을 길게 남겨주셨는데 너무 감동적으로 제가 잘 봤습니다. 너무 귀한 일 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선한 일 하시는 거 응원해드리고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열심히 또 기도하시는 그런 마음. 그래서 나무엔의 찬양,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으로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나무엔의 선한 능력으로 또 앞서 강인원 부니엘의 매일 주님과 로렌데이글의 You Say 또 데이 바이 데이도 전해드렸는데요. 감사하게도 이렇게 해외 CCM 가사 또 가사의 번역까지 송미영 집사님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렇게 가사 내용도 다시 좀 글로 묵상하는 것 이거 굉장히 다른 그냥 귀로 들으면서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면서 확인하면서 그 한 단어 한 단어 묵상할 수 있다는 거 참 멋지고 귀한 일인 것 같아요. 섬김에 감사드려요. 러브레터님께서도 함께 아유 덕분에 이렇게 가사를 음미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표하셨어요. 너를 선택한다 김도형님께서 김상진의 찬양 써주시면서 약 뿌리고 청소하고 냄새나는 쓰레기까지 다 정리하고 나니 드디어 초파리 전쟁이 끝이네요 하셨어요.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여름에는 정말 쉽지 않죠. 여러 가지 뭐 약품도 있지만 왠지 약 뿌리면 좀 사람 몸에도 나쁘지 않을까. 저는 요즘에 그 전기로 된 거 쓰고 있는데 가끔 게 따닥따닥 소리가 날 때마다 깜짝 놀라긴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많이 없어졌어요. 자, 찬양 듣겠습니다. 김상진, 너를 선택한다.

민들레님께서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순간순간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리며 찬양 감사히 들으신다고 하셔서 한나형의 여정 찬양을 선곡해봤고요. 앞서 김상진 너를 선택한다 신청곡 전해드렸어요. 3305님께서 지난주 목요일에 차량 운전 중에 뒤에서 오던 차량과 추돌사고로 허리에 심한 타박상과 얼굴 광대뼈 골절상을 입어서 지금 부산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병상에서 기도하는 저의 모든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빠른 회복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셨어요. 3.1절님은 주님 의지하여 씩씩하게 항암 21회차 잘 받았고 이제 4번 남았습니다. 씩씩하게 이겨내서 신앙생활 잘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 하고 살고 싶습니다. 하얀고래님께서는 주님의 시선이 우리 친정엄마께 내리시기를 폐렴이 얼른 완치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써주셔서 우리 치유를 위한 찬양 오늘은 치료자 예수라는 곡 준비해봤어요. 광민이 홍희석의 찬양입니다.

박민희, 홍의석 피처링 치료자 예수.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주님 손 꼭 붙들고 오늘도 모두 승리로 잘 이겨내시기를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많이들 써주셔서. 레이나 차님께서 슬기로운 여름방학 생활 시작이에요. 에너지 업. 신혜숙님께서 The Lord Prayer 주기도문 써주셨는데 오늘은 합창 주기도문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항상 맨 마지막에 온 성도님들 다 같이 일어서서 이렇게 주기도문 부를 때면 그 뭔가 그 짜릿한 그런 감동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런 느낌으로 The Lord Prayer 전해드리면서 올라갈게요.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행복하세요.

0: CBS
1: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AI

0: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아이들 방학했나요? 대부분 했죠. 방학하는 날은 소풍 가는 날 다음으로 등교길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이제 늦잠을 자도 되고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지낼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한 학기 내내 잠자고 있던 사물함 쓰레기도 꺼내서 치우는 시간. 잃어버려서 속상했던 물건이 불쑥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뭐 특별한 일정이 없더라도 잠시 멈출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방학은 즐거운 꿈을 꾸는 시간이에요. 그 꿈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한 학기 동안 우리 아이들 수고 많았고요. 돌보느라 기르느라 우리 부모님도 선생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학이라도 또 학원에 가느라 마음 편히 쉴 순 없겠지만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좀더 놀고 좀더 책도 읽고 그런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보냈으면 좋겠어요. 어제 좀 마음에 남는 기억 남는 그런 사연이 있었는데 희아님께서 고3 고1 아이들 방학했는데 둘째가 입학하기 전에 많이 아팠는데 한 학기 무사히 마칠 수 있음에 감사해요 하셨거든요. 몸이 좀 약한 아이들 이렇게 한 학기 잘 보내게 됨 감사로 예, 기도하고 또 방학도 더 건강하게 보내고 2학기에는 더 튼튼해진 몸과 마음으로 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몽실이와 하늘아이들 앨범에서 방학 들려드렸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해요. 희아님이 신청하신 곡 그래서 두 번째 곡으로 준비했어요. FNSL 하나님.

올레이션스 경비와 찬양 앨범에서 온 땅과 만민들아 이 곡은 8751번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쓰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이쁜아님 비와의 생활이 힘들지만 찬양으로 힘 얻으며 인사해요. 방학이라는 단어가 그리운 1인입니다. 맞아요. 어른에게도 방학이 필요합니다. 가브리엘님, 방학이 학습의 훈련보다 몸과 마음이 더 자라는 시간, 믿음이 쑥쑥 자라는 시간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요. 믿음이 더 자라는 그런 시간이 되기 위해서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학습 계획 세우기 전에 그것 먼저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진소호님도 오셨고요. 태희님, 학교 셔틀 운행하신대요. 어제 방학했습니다. 예, 한 학기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지미애 님도 오늘도 간구보다 감사한 하루. 아멘. 꿈꾸는 행복님, 속상하고 짜증나는 마음 저 멀리 던져버리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베리베리님은 어제 좀 일찍 잠이 들었더니 12시쯤 눈이 떠져서 당양로 당신을 향한 노래 재방송 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당

방송도 들으니까 저녁 방송 때 느낌이 또 살아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신청곡 영산 싱어즈 사랑하는 자녀야 예 이어지는 곡입니다.

영산싱어즈 사랑하는 자녀야 들으셨습니다. 마라나타 선삼선님, 오늘은 손미남님과 성경필사전 오신다고 주 안에서 서로 건강하게 오래 보자고요 하셨어요. 오늘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세로토닉님도 오늘 마지막 검사 받으시고 시간 되시면 우리 방송국에 성경필사전 오신다고. 제가 마침 어제 다녀왔거든요. 사실 가까이 있기도 하고요. 12월까지인데 라는 마음으로 조금 미루고 있다가 어제 마침 후배와 시간이 맞아서 올라갔는데 아니 너무 좋았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은 최소한 가야지 이렇게 마음먹고 있는데 하나하나 스토리가 없는 필사가 없고요. 그 삶의 얘기와 필사를 함께 보니까 더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하나 다 보지 못해서 매번 올라갈 때마다 그렇게 꼼꼼히 좀 보려고요. 그리고 필사에 대한 좋은 도전도 됐습니다. 여러분 너무 시간이 많다 생각하지 마시고 기회 될 때 한 번, 두 번 그냥 한 번으로 그치면 안 될 것 같아요. 또 반복해서 보고 말씀을 어떻게 적었나 정말 달력에도 깨알같이 적은 그 글씨가 단순한 글씨가 아니라 마음이고 믿음이고 신앙이더라고요. 그런 거 하나하나 느끼시면서 예, 계속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하늘영광님 오셨는데요. 오늘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위험과 시험 가운데서도 주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주님의 평안과 또 승리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신청하신 곡 손경민 앨범에서 함께합니다.

맞아요. 어제 훈디랑 다녀왔습니다. 정원 씨와. 그리고 전진 씨도 같이 갔거든요. 전진 씨는 애칭이 뭐예요? 진디예요? 정원 씨는 훈디라고 불리는 건 아는데. 같이 다녀왔으니 아마 오후 프로그램에서도 성경필사전 얘기를 할 수도 있겠네요. 진디가. 아, 전디인가? 어쨌든. 아, 너무 좋았어요. 이거는 100번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너무 좋았습니다. 꼭 기회가 돼서,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오셨으면 좋겠고요. 여행지기님이 신청하신 이번 주일 성가대곡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김동욱의 목소리로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폴라리스님 방학과 함께 저의 숙제 곧 다가올 여름 성경 학교고요. 사명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함으로 준비 끝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부터예요. 애쓰셨어요. 앞으로의 시간들 그리고 성경학교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폴라리스님의 신청곡 주리가 부른 부르심까지 들었어요. 망구님 늘 퇴근길 친구였는데 들을 수가 없어서 얼마나 섭섭했는지요. 방송국에 전화할 뻔했어요. 내일까지 생방송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아유, 반가워요. 진짜로 반가워요. 이런 거 있잖아요. 오랜만에 친구 만나면 손을 잡고 막 방방 뜨는 거. 예, 그런 기분이에요. 사랑하오님, 중3 아들은요. 학교 겨울 성면공사로 지난주 목요일에 방학해서 이틀 자유롭게 보내고 오늘 계약했습니다. 야, 남들 방학일 때 내가 겨울에 올해 방학했던 거는 잊어버리고 일단 다른 사람은 다 다른 친구들은 여름방학인데 나는 학교에 간다. 이거 정말 억울해 했겠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고2 딸은 오늘 방학했습니다. 사랑하오님의 계약이 시작됐네요. 목소리 상점 주가 행하시니 신청하신 곡이에요.

2026년 7월 23일 00시 30분 하천 수위 상승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홍수특보를 발령하오니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수주의보 신천 동두천시 홍수특보 발령 대상 하천 인근 주민들께서는 라디오, TV, 홍수통제소 홈페이지, 홍수알림이앱 등을 통해 홍수 및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홍수 발생 시 해당 시군의 통제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하천변 등에서 야영 중인 행락객, 낚시객, 하천 구역 내 하천 부속물 및 공사 현장 관계자 등께서는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기 바라며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한강홍수통제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상점 주가 행하시니 였습니다. 렘넌트님 어서 오세요. 정원님 너무 좋아합니다. 어? 이렇게 훅 갑자기? 고맙습니다. 저도요. 하나 패밀리님께서 어제 생일 축하 사연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어제 셀 모임 때 깜짝 파티하면서 목소리 들려드렸거든요. 셀 식구들 모두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소개가 됐느냐, 어떻게 그렇게 사연을 다 읽어주느냐 다들 궁금해하고 놀라더라고요. 저요? 정원님이랑 친해서 소개가 돼요. 이랬더니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사연 보내면 이렇게 소개해 주세요 라고 이실직고 했어요. 저희 셀 리더님이 태어나서 이런 감동은 처음이라고, 결혼 이후로 두 번째로 행복한 일이라고 하셨죠. 다행입니다. 우리의 생일 파티, 우리의 생일 그 소개가 이렇게 행복을 드리고 기쁨을 드릴 수 있었다니 너무 감사한 일이고, 하나 패밀리님 그냥 친해서라고 계속 하셔도 되는데 왜요? 라니님, 요즘 잠을 제대로 못 자서인지 꿈도 너무 많이 꾸고요. 잠을 자도 피곤합니다. 저 지금 병든 닭처럼 일하고 있어요. 몸 좀 풀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 신나게 듣고 싶어요. 그래야죠. 마커스 주님의 사랑.

정말 덕분에 몸이 좀 풀리는 것 같습니다. 1부 끝곡 어노인팅 앨범에서 예수가 보이네.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다시 봬요.

0: CBS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다.

0: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 MHz, AM 837 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9180번님께서 군부대 장병들과 요즘 많이 부르는 CCM이 꽃들도입니다. 가능할까요? 그럼요. 가능하죠. 실로암 잘 알고 있는데 꽃들도도 예, 많이 부르는군요. 예, 기억해 놓겠습니다. 오늘은 한재호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부로 오셨어요. 비가 오는 길을 걸으면서 커피집에 들려 차 한잔하면서 글 올립니다. 아침에 기쁜 소식에 또 감사하는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쁜 심집사님 항암 4차 받으러 입원 중에 검사를 했는데 암세포가 많이 줄어들었답니다. 앞으로도 남은 치료 주님이 함께 하셔서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 올 연말에 간증하는 집사님이 되길 기대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신청해요. 우리 심집사님과 같이 듣고 싶어요. 아멘. 6067번님 이 기쁜 소식을 네 줄어들고 없어져서 꼭 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치료하셨다라는 얘기로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소진영이 부릅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아멘. 수진영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1085번님, 성경 필사전 와서 로비에서 듣고 있는데 묘한 감정인데요. 정원님을 만난 것처럼 좋고요. 제일 먼저 조이후유 알려드렸던 선생님도 마침 휴가 맞아서 함께 올 수 있었습니다. 아유, 잘하셨다. 반갑습니다. 복댕이님, 저도 필사전 다녀왔는데 너무 좋았어요. 속과 걱정 같이 모두 훌륭한 전시였어요. 12월까지라 미루다가 가봤는데 저도 여러 번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성경 전체는 아니더라도 마음에 와닿는 성경 구절만이라도 써볼까? 이런 도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요. 한 번으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제가 어제 다녀와서 지금 거기에 대한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자꾸 얘기하게 돼요. 올리브님, 습하고 더운 날씨 찬양이 더위를 식혀줍니다. 오늘따라 찬양이 너무 좋아요 하셨고요. 예소랑지기님, 오늘 두 번째 봅니다. 0시부터 들으면서 책 쓰다 잘 자고 이 시간에 또 만나니까 좋아요. 예, 저희 당신을 향한 노래 자정 12시부터 2시까지 재방송으로 또 방송이 되거든요. 그때 만나고 지금 또 만나고 좋습니다. 남부의 뜨거운 열기, 당신을 향한 노래로 열심히 이겨내 봅니다. 차량에서만 듣다가 레인보우 설치하니까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좋아요. 고맙습니다. 다다미님께서 성경학교 수련회 기간인데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뜻깊은 기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세워져가네 신청하신 곡 해피투게더 앨범에서 같이 들을까요?

박동준의 목소리로 매일 스치는 사람들 추가 필요해 라는 곡 푸른 동사님의 신청곡으로 들었습니다. 김효정 관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신청하신 곡이었고요. 딸기공주님께서 학교는 월요일에 방학을 했고요. 오늘은 방학 중 근무하고 있습니다. 빈 교실에 혼자 레인보우 들으면서 헝가리 비전 트립 가서 우리 아이들에게 줄 책갈피 연필꽂이 만들고 있어요.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선물은 받는 사람도 기쁘고요. 주는 사람은 더 행복하고요. 비전트립 갔다 오면 바로 계약인데 중보기도 부탁드려요. 오산 장로교회 8월 8일부터 16일까지 헝가리 MK 비전트립 안전하게 그리고 은혜롭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요. 아들 예준이가 카투사 지원했는데 9월 1일에 발표합니다. 카투사로 멋진 군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11월 초에 갑상선암 수술 예약했습니다. 비전트립 다녀오면 가족에게도 또 교회 목사님, 집사님들께도 얘기하려고 하는데 다른 곳으로 전이되지 않고 수술도 안전하게 깨끗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산장로교회 헝가리 MK 비전트립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감사함으로 기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하겠고요. 아드님 카투사 지원한 거 좋은 결과 있어서 멋진 군인 주 안에서 또 성장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초 갑상선암 수술 예약하셨대요. 지금 쓰신 거 보니까 다른 분들은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알게 되면 많이 놀라기도 할 텐데 예, 얘기를 잘 하는 준비도 필요할 것 같고 거기에 따른 기도도 필요할 것 같고 무엇보다 다른 곳으로 전이 안 되고 깨끗하게 암이 나을 수 있도록 떼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수술도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할게요. 딸기 공주님을 위한 기도 여러분도 함께해 주시고요. 실천이님께서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이 보이길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원래도 좋은데요. 오늘 찬양들 너무 좋아서 마음에 새겨집니다. 아멘. 동행님과 함께 행복 한이의 목소리로 듣고요. 예수님의 오기님께서 어제 폭우를 뚫고 이사를 했습니다. 비 때문에 조마조마한 하루였지만 중간에 비를 멈춰주셔서 무사히 잘 마쳤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너무 긴장한 탓에 몸이 온몸이 아프기는 한데 새 집으로 이사오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도 힘내서 열심히 집 정리 중입니다. TV도 안 나오고 인터넷도 안 되지만 당양로 들으면서 힘내는 중이에요 하셨어요. 새 집에서 좋은 이웃들과 좋은 일, 더 행복한 일들이 가득 채워지길 바라면서 은혜 함께 듣겠습니다. 먼저 행복과 은혜 두 곡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김단비 긍휼 주아랑님과 같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오기님이 신청하신 은혜, 그 전에 갈보리 싱어즈 목소리로 들었어요. LIGEMOON 리즈문이라고 읽어야 될까요? 함기라는 동료에게 레인보우 깔아줬는데 한국말은 알아듣지 못하지만 모든 사람의 공통 언어인 찬양을 함께합니다. 함께하는 칼맨에게 주님의 마음이 함께하시길. 아멘. 칼맨 지금 듣고 있을까요? 한국말을 모른다고 하니까 Nice to meet you. God loves you. 예,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God bless you. God loves you. 하이디 8529님, 지난주일 우리 교회 70대 집사님께서 계단을 내려가다가 헛디뎌 넘어지셔서 119로 병원에 가신 거 있죠. 다행히 크게 다치시진 않았는데 순간의 실수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오후 예배 때 목사님께서 우리 교인 중에 40대 이후로는 엘리베이터 이용하라는 광고 하셨습니다. 집사님께서 잘 치료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에 비도 많이 내려서요. 좀 중간중간에 물 있는 곳도 있고 미끄러운 곳이 많아요. 맞습니다. 조심조심 다녀야 되고요. 순간의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우리 안전하게 오늘 하루도 보내자고요. 6817번님의 신청곡 내가 매일 기쁘게 김일교가 부릅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김현희님 함께 하셨고요. 블루딱딱우리님도 오늘도 함께 하셔서 기쁩니다. 최여사님 찬양도 사연도 훈훈해서 잠시 하던 일 멈추고 쉬는 거로 비도 내리고 있어요.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이지연님 아니 뭔가 허전해서 보니까 단양노 하고 있을 시간이더라고요. 오늘도 차분하게 주님의 도우심 바라며 찬양과 함께합니다. 아멘. 라일리님도 계시고 박종수님 큰따님 갑상선암 수술 앞두고 있는데 위에서 함께 여러분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복의 근원님의 신청곡 온 땅이여 우리 주의 성령이 예, 온기장의 앨범에서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당신을 향한 노래 함께 불러주실 거죠? 고맙습니다.
1: 다시 한번 힘차게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언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397장 주 사랑 안에 살면입니다. 이 찬송가의 작사자인 와링 양은 1820년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비록 고등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문학적인 재능이 있어 많은 시를 창작했습니다. 와링 양이 22살 되던 1842년 그녀는 윈체스터의 성 마틴스 위널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감옥의 죄수나 추록한 전과자 또는 행려 병자들을 돌보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이 찬송시의 성경적인 배경은 로마서 8장 39절 말씀으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산을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찬송가 397장 주 사랑 안에 살면 감사합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안에 영성을 깨우는 은혜로운 찬양의 시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부이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K-POP for Planet. 대대손손 K-POP을 즐길 수 있는 지구를 꿈꾸며 K-POP 팬들이 만든 기후 캠페인 플랫폼인데요. 캠페이너 이다연 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K-POP의 찐 팬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의 팬사인회를 너무 가고 싶어서 정말 수십 장의 앨범을 응모한 적이 있어요. 이 아이돌 팬사인회를 가려면 앨범을 일단 똑같은 거라도 무작정 많이 사서 그 확률을 높여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팬사인회에서는 결국 떨어졌고 그 남은 앨범들을 보면서 아, 이 쓰레기들만 남았구나. 이제 난 어떡하지?
0: 그래서 시작한 일이 K-POP for Planet입니다. 올해 캠페인은 저탄소 공연입니다.
1: 공연을 더 깨끗한 에너지로 운영하고 이동은 더 친환경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은 줄여 공연의 즐거움은 그대로 탄소는 더 적게 만들자는 캠페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콜드플레이나 빌리 아이리시 같은 경우는 너무 잘하고 있어서 팬들이 이제 무대 위에서 방방 뛰는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로 지속 가능하게 공연을 운영하기도 하고
0: 전국의 콘서트, 축제, 공연이 친환경 에너지로 이루어지는 날이 오기를 꿈꿔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은 우리가 온갖 환난을 겪고 있을 때 우리를 풍성히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역시 온갖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우리의 위로도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두 번째 편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3: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4: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Joy4U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의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7월 23일 목요일 새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스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밤새 이어지던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새날의 호흡으로 다시금 생명을 깨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지치기 쉬운 계절이지만 아침마다 변함없이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 삶을 새롭게 빚어가실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반복되는 일상의 무게와 더위에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뉘오니 이 아침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과 새 힘을 공급하여 주소서. 사랑의 주님, 본격적인 무더위와 함께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됩니다. 산으로 바다로 혹은 각자의 방식으로 분주한 일상을 잠시 멈추고 쉼을 찾아 떠나는 이 계절에 우리의 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오고 가는 길 위에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깨어진 일상의 리듬 속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소서. 이번 쉼의 시간이 단순히 육체의 즐거움이나 소비적인 유흥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메말랐던 영혼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다시금 새로워지고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했던 가족들과 함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멈춤을 통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진정한 안식의 계절이 되게 하소서. 긍휼의 하나님, 모두가 쉼을 이야기하는 이 계절이 도리어 더 깊은 소외감과 한숨으로 다가오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폭염 속에서도 생계를 위해 고단한 삶의 현장을 지켜야만 하는 이들을 기억해 주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의 고통으로 지친 영혼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만의 시원한 위로의 생수를 부어주소서. 오늘 내가 누리는 작은 쉼과 여유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내 주변의 힘겨운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시선을 허락하여 주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켜내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짜증과 조급함을 내려놓고 만나는 이들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 따뜻한 미소 하나를 건넬 수 있는 여유를 주소서. 더위에 쉽게 지치지 않는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 아침의 기도, 서울시 강남구 다움교회 양승헌 목사였습니다. 7월 23일 목요일 아침 CBS 새 아침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윤화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나무엔이 부르는 찬송가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 정영화의 찬양입니다. 주의 은혜로.

0: 성경 낭독 시간입니다. 시편 37편 성우 손정아 권사가 낭독해 드립니다.
1: 시편 37편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화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기처럼 사그라지고 만다.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의 의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채에 뽑히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조금만 더 참아라. 악인은 멸망하고야 만다. 아무리 그 있던 자취를 찾아보아도 그는 이미 없을 것이다.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릴 것이다. 악인이 의인을 모해하며 그를 보고 이를 갈지라도 주님은 오히려 악인을 비웃으실 것이니 악인의 끝날이 다가옴을 이미 아시기 때문이다. 악인들은 칼을 뽑아 치켜들고 또 활을 당겨서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쓰러뜨리며 자기 길을 똑바로 걷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 칼에 오히려 자기 가슴만 뚫릴 것이니 그 활도 꺾이고야 말 것이다. 의인의 하찮은 소유가 악인의 많은 재산보다 나으니 악인의 팔은 부러지지만 의인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흠 없는 사람의 나날은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니 그 유산은

0: 대대로 이어지고 재난을 당할 때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기근이 들 때에도 굶주리지 않는다. 그러나 악인들은 패망할 것이니 주님의 원수들은 기름진 풀밭이 시들어 불타듯이 불타 없어질 것이니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다. 악인은 빌리기만 하고 갚지 않으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거저준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받은 사람은 땅을 차지하게 되지만 주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땅에서 끊어질 것이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나는 젊어서나 늙어서나 의인이 버림받는 것과 그의 자손이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면서 살아가니 그의 자손은 큰 복을 받는다. 악한 일 피하고 선한 일 힘쓰면 이 땅에서 길이길이 살 것이니 주님께서는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들을 돌보시기 때문이다. 그들은 영원토록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질 것이다. 의인은 땅을 차지하고 언제나 거기에서 살 것이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의 혀는 공의를 말한다.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며 그를 죽일 기회를 노리지만 주님은 의인을 악인의 소나기에 버려두지 않으시며 판결을 내리실 때에 의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법도를 지켜라. 주님께서 너를 높여주시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니 악인들이 뿌리째 뽑히는 모습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악인의 큰 세력을 내가 보니 본고장에서 자란 나무가 그 무성한 잎을 뽐내듯 하지만 한순간이 지나고 다시 보니 흔적조차 사라져 아무리 찾아도 그 모습 찾아볼 길 없더라. 흠 없는 사람을 지켜보고 정직한 사람을 눈여겨보아라.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으나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할 것이니 악한 자들은 미래가 없을 것이다. 의인의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오며 재난을 받을 때 주님은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주님이 그들을 도우셔서 구원하여 주신다. 그들이 주님을 피난처로 삼았기에 그들을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내셔서 구원하여 주신다.
1: 성경 낭독 시편 37편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샬롬 노래선교단이 부르는 사랑의 주, 이어서 오현준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호산나 싱어즈가 부릅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0: 신동희 목사입니다.
1: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새 아침을 시작하시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하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성령이 주신 은사로 공동체를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각자 주신 은사를 따라 여러 모양으로 봉사를 하다 보면 마음속으로 은연 중에 어떤 비교의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봉사는 참 화려하고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띄는 일이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어깨가 으쓱해지고 우월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봉사는 주방에서 보이지 않게 땀을 흘리거나 청소를 하는 것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도무지 티가 나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심 내가 하는 봉사는 저분들이 하는 화려한 봉사에 비하면 참 낮고 부족한 게 아닐까 하는 씁쓸한 느낌을 받기도 하죠. 그래서 대놓고 말은 못해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의 섬김과 직분에도 뭔지 모를 보이지 않는 계급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죠. 청취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고질적인 오해를 향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와 은사에는 결코 계급이나 높낮이가 없다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짚어주고 있죠. 먼저 본문 1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신령한 것이라는 표현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것이란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각가지 은사들을 의미하죠. 바울은 이 은사들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 표현으로 보면 이 부정을 두 번이나 겹쳐서 이야기하고 있죠.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것은요, 강한 부정을 통한 아주 강력한 긍정의 표현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했던 것일까요? 바로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에 대한 심각한 오해와 부작용이 판을 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열정과 열심이 정말 대단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들 뜨겁게 교회를 섬기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를 체험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 중에 내가 가진 은사가 최고야, 내가 교회에서 가장 수준 높은 영적인 은사를 가졌어 라고 자랑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영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스스로 특별한 신령한 사람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이런 잘못된 생각에 빠지게 되었는가? 이것은 고린도의 문화적 배경에 있습니다. 당시 이방 신전에서는 흔히 황홀경에 빠져서 몸을 막 흔들고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을 쏟아내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와, 저 사람은 정말 신적인 능력을 가졌다, 높은 수준의 영을 소유했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과 분위기가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방언이나 예언 같은 눈에 보이는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을 더 영성이 깊고 수준 높은 성도라고 이렇게 떠받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황홀경을 체험하고 방언을 유창하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령의 수준 높은 은사를 가졌다거나 대단한 영성을 가졌다고 절대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본문 3절에 잘 나와 있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즉 어떤 고난과 핍박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 진짜 목적은 오직 한

나의 유능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은사를 설명하면서 이어지는 4절부터 6절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갑자기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거기에 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오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다양하게 역사하지만 본질상 완벽한 사랑 안에서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직분과 사역의 모든 모양은 수만 가지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그 뿌리는 결국 한 분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사라는 그 단어의 뿌리가요, 카리스입니다. 이 카리스는 바로 은혜이지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내가 어떤 자격이 있거나 잘해서가 아니라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저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이게 바로 은사죠. 내가 남들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해서 따낸 훈장이 아닙니다. 내가 영적으로 남들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뛰어나서 받아낸 자격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사는 결코 내 믿음의 크기를 자랑하는 기준이 될 수 없고 내 믿음의 높낮이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진짜 목적을 아주 명확하게 못 박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서 누구를 유익하게 한다는 뜻일까요? 내 개인의 영성과 내 만족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죠. 유익하게 하다라는 말의 그 원어의 속뜻을 찾아보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 뜻이요, 함께 모다, 함께 실어 나르다 이런 뜻입니다. 즉, 나 혼자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흩어진 공동체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건강하게 세워가라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손에 주어주신 거룩한 연장이 바로 이 은사라는 거죠. 이어지는 8절부터 10절까지는 소위 교회가 부러워하는 9가지 신령한 은사들을 차례대로 나열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은사의 종류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죠. 이외에도 수많은 은사들이 존재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와 대단하다라고 우러러보는 최고의 은사들조차 그 목적은 오직 하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배달된 것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 구석구석에서 묵묵히 쓰임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동참하라고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은사의 크고 작음, 낮고 높음으로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는 눈을 씻고 봐도 안 나오죠. 각자의 역할이 다를 뿐 은사는 결코 계급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사용할 때 과연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진 재능과 은사로 교회를 겸손하게 세우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자세로 나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내가 받은 은사가 성령으로부터 온 진짜 은사임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CBS 청취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그 교회 필요를 따라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손에 가장 알맞은 사랑의 은사들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을 겁니다. 우리는 그 은사를 귀하게 여기고 적극적으로 잘 사용해야 되는 거죠. 오늘 하루 내 삶을 시작하면서 내게 주신 건강, 물질, 달란트 혹은 영적인 은사들을 통해서 내가 속한 교회를 진정으로 아름답게 세워가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을 혹시라도 내 이름을

0: 드러내고 내 욕심을 채우는 비즈니스 도구로 쓰려고 하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게 주신 그 작은 은사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저와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새아침의 말씀,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군포영광교회 신동희 목사였습니다. 이지혜가 부르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강세원이 부르는 찬송가 403장 나 위하여 십자가에 차례로 들으면서 7월 23일 목요일에 함께한 새아침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CBS
1: 교계뉴스입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어제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교회총연합을 연달아 방문해 정부와 교회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성숙 총리는 교회협의회 박승열 총무를 만나 빠른 기술 발전 속에서 사람들이 공동체를 더욱 필요로 하는 만큼 종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데 공감하며 우려를 표한 AI 시대의 환경 문제와 정책 과제도 교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회협 예방에 앞서 한국교회총연합을 방문한 한 총리는 김정석 대표회장을 비롯한 교단 대표들과도 대화를 가졌습니다. 김정석 대표회장은 한국교회가 근현대사 속에서 교육과 복지, 민주화와 해외 선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 왔음을 밝히며 오늘날 저출산과 생명 존중, 사회 통합 같은 국가적 과제는 정부와 교회가 함께 협력해야 할 분야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미랄연합이 최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복음으로 연합하는 2016 미랄 사랑의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캠프는 장애인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연약해 보일지 모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부유하고 세상을 이길 힘을 가진 축복된 존재라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360여 명의 참가자들은 말씀 집회와 경배와 찬양을 비롯해

0: 미랄 합창단의 문화 공연, 에버랜드 탐방, 조별 모임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며 신앙 성숙과 공동체의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지난 21일 청소년들을 위한 원데이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청소년 섬김 사역으로 시작해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캠프는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주제로 열려 전국 100여 개 교회에서 청소년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액 무료로 진행됐습니다. 감신대는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말씀과 찬양, 공연, 레크레이션을 준비해 참가자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부르심을 발견하도록 도왔습니다. 서울 성동구 꽃재교회가 중복을 앞두고 무더위와 장마로 지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든든한 보양식과 따뜻한 돌봄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꽃재교회는 어제 예배당에서 왕십리 도선동과 마장동 등 성동구 5개 동 주민 370여 명을 초청해 제9회 브라보 시니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평신도 신앙 실천 운동이 평신도들의 신학적 사고 능력을 키우기 위해 제4회 평신도 학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송주열이었습니다.
1: CBS
2: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CBS 라디오.
3: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 말씀이었습니다.
4: FM 98.1 MHz, AM 837 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에 세문안교회 이상학 목사입니다.
1: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가 카르포스, 열매라는 단어인데요. 이 8절에서 6번을 반복해서 나옵니다. 다른 하나가 이 열매와 짝을 이루는 단어인데 메노, 메네인입니다. 우리말로는 거하다, 머무르다, 붙어있다, 접속되어 있다 이 뜻입니다. 사도 요한이 독특하게 쓰는 어법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기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요한복음에서 총 40번이 나옵니다. 그 40번 중에 15장에 11번, 1절부터 8절 사이에서 8번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만큼 이 요한복음에서는 열매 결실과 거하다라는 이 단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이 가지는 제자들이죠. 확장해서 보면 우리 성도들 말하는 거예요. 가지가 된 제자들이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이 있다. 참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요한은 이것을 거함이라는 말로 얘기를 했습니다.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머무르고 붙어있는 사람이 삶에서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게 됩니다. 공관복음에서 예수님은 열매와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공관복음서에서 제자도의 핵심은 따름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제자도의 핵심은 따름이 아니라 거함, 머무름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제자도의 관건이다. 뭔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 둘이 명료하게 구분되어야 거한다는 것이 뭘 말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인지가 명료하게 드러나죠. 사도 요한이 공관복음서에는 강조하지 않았던 이 예수 안의 거함, 이 말을 제자도의 핵심으로 강조한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요한복음이 서술된 시대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주후 90년에서 100년경에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시에서 기록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당시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주후 85년경 얌니아 회의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 중요한 결정 하나를 내리게 돼요. 회당에서 예배 때 그리스도인에 대한 저주 기도문을 공식적으로 큰 소리로 외우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저주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서 지옥 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이 저주문에는 이방인도 포함되지만 실제 저주의 화살은 유대인이면서 정통 유대교를 믿지 않고 기독교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을 향한 것이었지요. 저주문을 암송하는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 새로운 종교인 기독교로 개종할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예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싹을 잘라버리는 거죠. 또 이미 그리스도교로 개종했지만 여전히 회당 예배에는 참석하는 자들을 색출하는 것입니다. 이 저주기도문을 암송하고 회중은 아멘으로 화답하라고 하는데 이때 아멘을 하지 않는다든지 아멘하는 것을 주저하는 이들은 틀림없이 기독교인일 것이기에 이들을 색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 회당에 나올 생각을 못하지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들을 잡아서 유대인 공동체에서 완전히 배제시켜버리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적지 않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포기하기도 하고 또 믿는다고 하면서 회당과 자신의 신앙 고백 사이에 어정쩡한 태도를 보입니다. 속으로 믿으면 되는 거지 겉으로 드러나는 고백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예요. 요한은 이때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듯이 제자는 어쨌든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 이 매너 신학을 떠올린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이미 교회를 시작한 이방인들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었습니다. 내가 교회 가는 것은 그냥 교회 가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스도의 몸에 내가 지금 접붙여지는 순간이구나.

예배드리는 것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순간이구나. 교회의 소중함, 예배의 소중함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성도님들,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성도가 교회에 가는 것은 교회라는 장소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지금 붙어있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이 마음으로 교회를 가면 발걸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금요기도에 나오려고 했는데 몸이 무척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서 적용을 하게 됐어요. 그래, 오늘 금요기도에 가는 게 아니지, 예수님께 내가 붙어있기 위해서 가는 거야. 그때 제 안에서 동기가 새롭게 올라와요. 성도는 이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의 몸이 공급해주는 다양한 수액을 먹고 자랍니다. 예배, 성찬, 양육과 훈련, 교제, 봉사, 모든 것이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이 내게 수액을 공급해주는 순간입니다. 성도는 이 수액 먹고 성장해서 신앙의 결실을 맺습니다. 이렇게 보면 성도가 교회를 떠나 있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라는 조직이나 공간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는 순간이 되는 거지요. 여기에서는 어떤 결실도 기대할 수가 없다. 6절에 말씀하지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성도가 교회에서 떨어져 나와 있으면 서서히 사람이 말라가요. 여러분, 실험 삼아서 한 달만 한번 예배 안 드려보세요. 내 안에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가. 인내심이 사라져요. 쉽게 인간적 감정에 휘말리게 됩니다. 점점 자기 안에 고립되어 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말라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고, 내 신앙 지키겠다고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한국교회 한 200만 명 정도 돼요. 가나안 교인이라 그래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결국 내 신앙을 지키기는커녕 영혼이 메말라가는 아픔을 겪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는 것 같이 성도는 교회에 껌처럼 붙어 있어야 생명이 자랍니다. 여러분, 껌처럼 붙어 있는 거 아시죠? 저는 어렸을 때 껌 하나가 귀했거든요. 그럼 이거 씹고 버리지 않아요. 저녁에 씹고 나서 벽에 붙여놔요. 아침에 일어나 떼요. 그러면 그 벽지하고 같이 떨어져요. 그거 뜯어가지고 씻어가지고 또 씹었어. 껌처럼 벽에 붙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딱 붙어서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주님이, 성도는 주님께 그렇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로, 요한이 제자도에서 다른보다도 거함을 주목한 데는 자신이 가졌던 뼈아픈 경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따름이 가질 수 있는 이중성과 허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꿰뚫어 본 거예요. 무슨 말이냐? 과거에 예수님 공생애 때 자신과 베드로를 포함한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아주 잘 따르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려고 하실 때 자신들이 지금 따름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경고등이 내면에서 켜져졌었어요. 예수님이 죽으러 가신다고 하는데 자신들은 예루살렘 가서 스승이 왕이 되면 누가 높은 자리를 찾을 할까를 놓고 언쟁을 벌이지를 않나. 예수님이 당신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겠다고 하니까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가로막지를 않나. 이미 자신들의 따름에는 문제가 있다는 신호등이 여기저기에서 켜졌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결코 이 경고 사인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지금 따르고 있으니까. 지금 분명히 내

주님하고 찻잇을 맞고 자기도 하고 주님과 함께 길 위에 서 있으니까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이 누구보다도 한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필요하신 그때 제자들은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해 버렸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팔아넘기고 수제자라

바라보고 있는 시선과는 다른 쪽을 보면서 따를 수도 있는 것이구나.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주님과 다른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고 주님이 갖고 있는 그 시선과 다른 곳을 응시하고 있다고 내 스스로를 의심해 본 적이 없구나. 왜였을까? 지금 따르고 있으니까. 지금 물리적으로 따르고 있고 공간적으로 같은 공간에 함께 길 위에 있으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자신의 속마음은 주목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는 선한 행위 때문에 오히려 착시현상이 일어나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수많은 먼지와 허물들이 보이지를 않게 된 거죠. 나는 집도 자녀도 그물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 따랐다. 이 영웅적인 희생과 영웅적인 따름 때문에 그 뒤에 일어나는 내면의 미묘한 심리 변화를 읽지를 못한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따랐는데 따르는 게 너무 힘드니까 서서히 내 안에서 보상 심리가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무슨 자리 차지할 것인가가 내 관심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변질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왜냐? 여전히 도망 안 가고 따르고 있으니까. 여러분, 무서운 역설입니다. 따르고 있기에 내가 사실은 안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를 못한다. 요한은 이 따름이라는 행위가 엄청난 종교적 행위가 될 수 있고 도그마요 이데올로기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이때 꿰뚫어 본 거죠. 따르고 있기에 오히려 자기에 대한 자기 비판 능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성도님들 아시는지요?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유대인 600만 명을 가스실로 보냈잖아요. 인류의 문맹사가 시작된 이래로 한민족이 다른 한민족을 600만 명을 죽인 것은 그야말로 가장 참혹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를 가장 적극적으로 동조한 사람들이 독일의 정통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독일은 루터교가 국교인데 루터교 전체가 쌍수를 들고 이 히틀러의 반유대 정책을 손들어주고 유대인들에게 온갖 혐오와 분노를 쏟아내는 것을 신앙적으로 옳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전혀 틀렸다고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르고 있었으니까. 중산층으로서 주일에는 어김없이 교회에 나갔고요. 아이들에게 신앙의 가치를 전수하려고 애를 썼고요. 독일이 기독교 국가라는 것을 늘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이렇게 따른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자신들의 열매와 결실은 예수님이 맺어주신 열매와는 전혀 반대의 열매가 맺힌 거예요. 요한은 바로 이 따름의 신앙 속에 있는 허위와 마귀의 함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셨던 많은 말씀 중에 주님 부활 이후에 성령의 도움으로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해낸 거예요. 따름 이전에 거함이구나.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참 포도나무니 너희는 내게 붙어 있어라. 그러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 따름과 거함은 결이 다릅니다. 양태가 달라요. 따름이 행동지향적이라면 거함은 존재지향적입니다. 따름이 행위중심이라면 거함은 관계중심입니다. 따름은 지금 따르고 있다는 행동과 행위에 주목합니다. 거함은 지금 내가 그분께 접속되어 있는가를 바로 묻습니다.
따름의 신앙

신앙으로 하면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와 있는 것이 따름이에요. 거함의 신앙으로 할 때 너는 이 예배 자리에 왔는데 주님께 접속되어 있느냐, 그분께 붙어있고 지금 그분의 수액을 빨아먹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게 돼요. 그래서 이 거함의 신앙 속으로 들어가면 내 안에 있는 의식의 많은 허울과 허위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내 영혼의 실체 안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줘요.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후배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너희들 목사놀이 하지 마라. 세상에 제일 거룩한 것이 목사의 사역인데 그게 놀이가 되고 지시될 수 있는 거예요. 목사가 하듯이 거룩한 음성으로 기도해주고 설교하고 축복해주고 다 해요. 근데 그 영혼은 예수님께 붙어있지를 않은 거예요. 결국 한참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열매와 결실로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예수님께 붙어있는가를 보면 거기서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압니다. 근데 이 거함의 신앙은 열매 자체를 먼저 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면 어떤 유익이 있고 내 인생에 어떤 결실이 오는가, 이것을 먼저 묻지 않습니다.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참포도나무에 가지인 내가 붙어 있으면 이 가지에서 가을에는 자연히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지요. 내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수액이 붙어있는 그 가지를 통해 내 안에 전달이 되고 흘러 들어와요. 그래서 예수 생명의 수액이 내 안에도 넘쳐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따름에는 예수와 상관없는 따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제자들의 첫 번째 실패처럼. 반면에 붙어있음에는 예수 생명과 상관없는 붙어있음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붙어있는 자체가 이미 유기적으로 하나고 서로 긴밀히 결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께 접붙여져 있는가, 내가 예수께 접속되어 있는가, 이거 물으면 자기 내면의 성찰이 가능해져요. 어떤 신앙의 결단을 했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바로 이 순간 네가 예수께 붙어 있느냐, 이것만이 중요해. 그래서 거하라는 말은 항상 현재형으로만 씁니다. 히틀러 때 독일인들이 히틀러의 연설을 듣고 환호했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내가 지금 이 말을 듣는데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서 이 말을 듣고 있는가를 물었다면 아마도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의 연설은 사람의 가슴을 뜨겁게 해요. 독일인으로서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게 해줘요. 그런데 그의 연설을 듣고 난 후에 이상하게 내 안에 평소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하나의 정서 하나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내 안에 특정 민족과 특정한 부류, 유대인, 이들에 대해 예수를 죽인 자들이다 라는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을 혐오하는 마음이 자기 안에서 올라와요. 따름의 신앙으로는 포착되지 않았는데 거함의 신앙으로 들어가서 예수 안에 내가 붙어있는 걸 볼 때는 이게 포착이 되지요. 아, 이거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데, 이거는 성령의 열매가 아닌데. 성령의 열매, 예수의 열매는 명료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사랑이라는 열매가 여덟 가지의 상황 속에서 양상으로 드러난 열매. 그리고 이 사랑의 열매는 거룩한 분노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앞에 거룩이라는 말만 붙였을 뿐 사실은 마귀가 뿌려놓고 간 가라지였던 거예요. 만일에 거함의 신앙,
그리스도 안에 내가 머무르고 그분께 붙어있다라는 것으로 인식했다면

예수의 수액은 항상 내 안에 들어오게 돼 있다. 내 안에 들어오는 열매를 보면 이것이 예수의 것인지 다른 잡것인지 아니면 마귀의 것인지조차도 분별할 수 있다. 이걸 이들은 놓친 거지요. 거함의 신앙 안으로 들어가면 시대가 가는 흐름에 대해서도 알아차리지요. 이거는 성령의 흐름이 아니야. 지금 내 조국 독일이 가는 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보네포가 이렇게 해서 나치 독일에 저항하면서 고백교회 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그가 신학에서 가장 강조한 것이 그리스도와의 교제,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전히 주님께 끊임없이 붙어 있는 자, 이런 자들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21장 끝에 딱 두 번 너는 나를 따르라. 거함이 먼저요. 온전히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자가 비로소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되려고 하지 마. 하려고도 하지 마. 내 안에 너는 머물러라.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무엇인가가 깨지게 되고 내 인생의 판이 어그러지는 많은 이유는 사실은 어디에선가 주님과 내가 느슨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때 다른 많은 것들 수습하려고 하기 전에 주님 안에 내가 붙어 있으면 거기서부터 모든 일들이 꼬여있던 실타리가 풀어지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절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그때부터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참된 기독교의 힘은 항상 주님께 붙어있는 데서부터 나옵니다. 예수 생명의 수액은 항상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내 안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붙어 있지 않은 가운데서 따른다고 하다가 거짓 것을 따르게 되고 심지어는 마귀적인 것을 양산하게 되는 경우가 기독교 역사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세문안 성도님들은 예수님 안에 딱 붙어 있는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수액이 나를 숨쉬게 하고 나를 살아있게 하고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내 인생을 신실하게 이끌게 되는 새 능력, 새 은혜 공급받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깊지만 만만치 않은 말씀 들었습니다. 주님 뒷꼭지 보고 늘 따르는 것 생각했는데 주님은 내 시선이 따르면서도 다른 곳 볼 수 있고 주님과 다른 생각하며 따를 수 있다는 것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의 성찬의 자리에 있으나 예수님을 팔 무서운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자신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따르기 전에 먼저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 붙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 생명의 그 수액이 내 안에 흘러 넘치게 하셔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마귀가 뿌려놓고 가는 그릇된 가라지에 속지 않고 사랑으로 가득한 주님의 능력을 내가 누리며 가정에 전하며 온 세상에 흩뿌리는 거룩한 백성들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K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왜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주세요.
2: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0: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성서 강해가 방송됩니다.
1: 성서 강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성서 강해. 오늘은 서울시 송파구에 자리한 포이에마 예수교회 신우인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2: 제가 목회한 지 40여 년 동안 제가 줄기차게 쌓아온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 내에도 만연한 미신적인 생각과 행위들입니다. 한 여자가 10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유리 그릇을 밖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이 여자분을 편의상 A라고 하겠습니다. A의 이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이상한 행동은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한 여자로 인해서 비롯된 것인데 이 여자를 편의상 B라고 하겠습니다. 연락이 와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B는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날 갑자기 목걸이가 툭 끊어졌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A를 만나라는 말씀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자고 했다는 것입니다. B는 A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열심히 했습니다. 자신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면 위험한 일을 당하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여럿 열거합니다. A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고 B와 자주 만나 구역 식구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구역 식구들은 주로 그런 류의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런 만남이 잦아지면서 정말 A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마음의 감동으로 전해졌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백화점에 갔는데 갑자기 마음의 감동이 왔고 수많은 물건 중에 하나님께서 사라는 물건들이 눈에 확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머뭇거리자 만약 순종하지 않으면 자녀에게 큰일이 생길 것이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눈에 들어온 물건을 급히 샀는데 무려 200만 원이 넘습니다. 그 이후에도 전혀 의도하지 않는 이런 류의 생각들이 계속 일어났는데 거기에는 만약 순종하지 않으면 큰일을 당한다는 음성이 반드시 첨가됩니다. 그래서 모임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모임의 권사들이나 집사들이 순종시험이라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고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의 모든 유리 그릇을 밖으로 던지라는 생각이 떠올랐고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교회에서 비일비재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는 그 일산의 유명한 교회이고 그 담임 목사도 제가 잘 아는 목사입니다. 이상한 교회에서 이런 일을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멀쩡한 교회, 예, 그런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전도의 사명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었다면서 앞뒤 가리지 않고 점찍은 사람에게 쳐들어갑니다. 밤낮 없이 전화를 걸고 만나자고 합니다. 스토커 수준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이라고 해서 그렇게 해도 사명에 충실한 것일 뿐 괜찮은 것일까요? 예. 신자들끼리 모여서 하는 이야기들은 대체로 두 종류입니다. 세상 이야기 그리고 신앙 이야기입니다. 모여서 세상 이야기만 하는 것도 큰 문제지만 신앙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바람직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얼마든지 병든 영혼들이 모여 병든 이야기로 다른 사람들까지도 병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네. 영적인 일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은 전혀 의식하지 못할 수 있으나 모든 일들은 자신의 현재 영의 상태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간은 영, 혼, 육의 결합체입니다. 영, 스피릿, 혼, 소울, 육, 바디. 예. 우리들은 영혼, 영혼 이렇게 붙여서 쓰는데 잘못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영, 스피릿, 혼, 소울. 소울은 뭐냐 그러면 생각하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육은 우리가 잘 압니다. 흔히 정신이 행동을 지배한다고 하지만 더 깊게 들어가 보면은 영이 정신과 육체를 지배합니다. 육체에 관한 이야기만 하는 이유는 정신과 영혼이 죽은 상태라 그에 관한 것은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이한 영적 체험에 대한 과도한 집중은 그 영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속한 영과 악한 영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영을 분별한다는 것은 무슨 신비한 특별 인사가 절대로 아닙니다. 건강한 영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쉽게 하나님의 영과 악한 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자신은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받았다. 영을 분별한다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소개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믿지 말고 귀 기울이지 말고 따라가지 않아야 됩니다. 십중팔구는 영이 병든 사람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영이 진짜로 건강한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영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이 돌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움직일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진리로, 나를 통하여 생명을 창조해 나가십니다. 창조. 악한 영은 거짓과 위협으로 나를 통하여 생명을 파괴해 나가십니다.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기 쉽지 않다고들 얘기하는데 첫째,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고 둘째로 종교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신들에 대한 것으로 특별히 신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이미 세뇌되어 그것이 거짓인지 자신도 모르기 때문에 교묘하게 거짓을 진리로 가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일을 누구보다 열심히 앞장섰던 어떤 분이 성서학당 강의를 듣고는 자신이 현재 과연 옳은 일을 하고 있는지 깊은 회의에 빠졌습니다. 교회

이를 점점 등한히 하자 주변 사람들이 또 교구 목사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아들을 군대에 보내놓고 그렇게 엉터리로 신앙생활하면 아들이 무사할 줄 알아? 이 말은 명백한 공갈과 위협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올바로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도 말하지도 않는데 예, 교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만연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의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까 전전긍긍하십니까? 무엇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까 전전긍긍하실 필요 절대로 없습니다. 남의 잘못을 들춰내거나 해서 스스로 죄책감에 빠지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은 사탄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해를 안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를 받아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런 사람들의 영혼은 날로 날로 건강하게 창조되어 가고 몸과 마음도 건강하게 됩니다.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악한 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언제나 상대방을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겉으로는 예수님께 인도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똘마니로 만들어버립니다. 신명기 13장 읽어드렸죠? 예. 꿈꾸는 자나 선지자가, 잘못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선지자나 꿈을 꾸는 자들이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 기사가 그대로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를 청종하지 말라. 예.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자신의 하수로 만들기 때문에 악한 영을 바로 미혹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좋은 영향력으로 그 사람들을 설득하여서 자신이 아닌 자신을 넘어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열심히 돕습니다. 더불어서 함께 예수님을 향하여 가는 예수님의 사람들을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악한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언제나 자신의 영적 우월성을 앞세워서 다른 사람들을 압도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설명을 들으면 악한 영의 인도를 받는 목사나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악한 영의 세력은 상상할 수 없으리만큼 엄청납니다. 악한 영은 예수님까지도 시험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으면 반드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영에게 놀아나게 됩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악한 영에게 간단 없이 놀아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며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4절 말씀입니다. 이런 장탄식의 원인은 이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그랬다면 우리들도 당연히 악한 영의 교묘한 공격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하는 이 생각과 일로 인하여 내가 살고 남을 살리고 있는지 늘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끝에 당부합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나 넘어질까 조심하거라. 어떻게 하면 기쁨 가운데 즐거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예. 오늘 본문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먼저 해야 될 것은 지금 현재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것인가, 칭찬받을 만한 것인가 점검하셔야 합니다. 일반 코미디 프로를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를 폄하할 때 나오는 할렐루야, 미션입니다, 이런 것들이 강조되죠. 그것은 사랑받지 못한다는 증거고 칭찬받지 못하고 조소당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열심히 믿는 교회, 잘 믿는다는 사람들의 강조하는 전형적인 모습이 그런 거 아닙니까?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신앙은, 참된 기독교 신앙은 against common sense가 아니라 above common sense라고 하는 것. 예. 상식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을 초월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절대로 아닙니다. 남을 힘으로 누르거나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강요는 언제나 반발심을 일으키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전도가 중요하다고 해서 무턱대고 쳐들어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또한 그렇다고 해서 남의 눈치를 살피는 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아, 이게 저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을까? 예, 그런 일들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하거라.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깨끗하라, 정결하라. 예. 내가 하는 일이 참되고 오르며 정결한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예. 어려운 일이라고? 아니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라면은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물어보면은 답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어려운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그 질문을 하기만 하면은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내 손에 담겨집니다. 예. 그렇게 할 때 자동적으로 내 행동이, 내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오직 기도와 간구로 나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열심히 그냥 뚜벅뚜벅 살아가면은 됩니다. 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과 주변 상황에 신경을 쓰지 아니하고 오직 내 자신에게 신경을 씁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줄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사도 바울은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관용은 헬라어로 에피에이스케

0: 스캔이라고 합니다. 에피에이 스캔은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쉽게 동요되거나 넘어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 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이미 내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 인내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너그러운 태도를 베푸는 사랑이 두 번째입니다. 바로 그것이 관용입니다. 헬퍼스 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헬퍼스, 돕는 사람, 그 사람들이 느끼는 기쁨을 얘기합니다. 왜 현대인들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혈압이 높으냐, 먹는 것 때문이냐? 아니요. 헬퍼스 하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더 테레사 효과와 같은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거나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보기만 해도 면역 항체 물질인 IgA가 강화되어서 암마저도 낫는다고 말합니다. 예. AI, IgA는 근심, 걱정, 분노할 때 예. 급격하게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물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일, 선한 일, 착한 일을 행할 때 이러한 물질이 확 차져서 예, 암마저도 없애버리십니다. 지각에 뛰어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남을 돕는 선한 일에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충분한 보상을 이미 세상 곳곳에 가득가득 담아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움직일 수 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믿는다면서 괴이한 일을 행하는 종교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방시키고 예.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케 만들어서 일반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저것이 기독교라면 나는 교회에 다니겠어 하는 마음 저절로 들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독교에도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기이한 일과 기적들이 풍성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그것을 쫓아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와 남의 생명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관용을 베푸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큰 선물임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더욱더 그런 일을 많이 하라고 기적들, 기사 이러한 것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나를 봐. 나를 따라. 다른 종교를 폄훼하기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카톨릭에는 수많은 성인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사람들은 성인들이 될 자격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의 생애, 그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났느냐 여부입니다. 그래서 성인의 반열에 오르면 어떻게 돼요? 수많은 성인상들을 만들어 놓고 세계 테마기행 이런 거 보면은 그 사람, 그 성인을 위한 축일이 있죠.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보게 만들어야지 그 사람을 보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자타가. 오직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관용과 사랑을 베푸는 사람에게 약속하십니다. 주라, 그래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사랑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들을 위하여 베풀면서 암과 같은 그런 시잘데 없는 병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예. 열심히 행할 때 우리들은 언제 어디서나 사랑과 칭찬을 받는 영적 리더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영적 리더들 우리들에게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선물을 주십니다.
1: 성서 강해. 지금까지 포이에마 예수교회 신우인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02-743-4093번입니다.

CBS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0: 크리스찬 칼럼.
1: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신 이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이 말씀과는 아무런 관계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지으신 세계가 없습니다. 그런 선하신 창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선하신 분이 없으니 그 악함이란 지금 지구촌 곳곳에 차고 넘쳐납니다. 감사함으로 받은 일이 없으니 애쓰고 힘써도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아우성합니다. 지금 이런 수고와 애씀으로 원망과 불평은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알고 있는 행복은 그야말로 가장 불행한 행복을 행복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불행입니다. 이보다 더한 불행은 없습니다. 행복을 아십니까? 행복은 행복이 살아가는 행복입니다. 한마디로 행복이 움직이는 행복한 동행입니다. 사람들은 행복이 움직이는 줄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행복은 내가 만든 행복이 있고 내게 만들어주시는 행복이 있습니다. 내가 만든 행복은 아직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이 행복을 위해서 밤낮없이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아직도 땅 이 끝 저 끝을 헤매이고 있습니다. 내게 만들어주시는 행복은 바로 행복이 움직이시는 행복한 동행입니다. 이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행복으로 바로 나를 지으신 그 까닭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오직 내가 행복하기만을 그토록 원하시는 내게 만들어주시는 바로 그 행복이십니다. 이런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바로 위로 주시는 그 만족이십니다. 그 만족한 만족으로 오늘도 행복한 동행하시기를 그토록 소원하십니다. 성찬교회 오원호 목사였습니다.

0: CBS
1: 당신 곁에 CBS 라디오
2: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1: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햇볕이 가장 뜨거운 시간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 치열하게 생을 이구는 작은 상점들도 이 시간이면 브레이크 타임이란 이름으로 잠시 문을 닫고 숨 고르기에 들어가죠. 그렇게 한낮의 열기가 한풀 꺾이길 기다리면서 남은 하루를 지켜냅니다.

기다린다는 거. 믿음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은 삶의 뜨거운 고비 앞에서 잠시 주춤하더라도 알맞은 때가 되면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리라는 인내와 기다림. 오늘이 1년 가운데 가장 무덥다는 절기상 대서지만 그런 인내와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나아가 봅니다. 목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방방곡곡이 많네요.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Joyful, Joyful, 기뻐하며 경배하세, Because He Lives, 살아계신 주, Come Christians Join to Sing, 성도여 다 함께였습니다.

세계 방방곡곡에서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하나 된 이 새벽, 은혜가 넘칩니다. 그런데 마치 함께 모여서 소곤소곤 대화를 나누는 것 같다고. 행복만땅님. 예, 레인보우 앱을 통해서 어디에서든 들을 수 있으니까 진짜 전국 방방곡곡 정도가 아니라 세계

새벽 예배 드리러 가는 차 안에서 권사님들과 함께 듣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폴라리스님. 뒷자리 7631번으로 문자 주신 분. 다니시는 교회는 새벽 예배가 더 이른 시간에 시작하는군요. 새벽 기도를 지금 마치고 가면서 이 방송을 들으신대요. 은혜의 말씀 듣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전을 나선 후 또 찬양 들으면서 잔잔한 감동 사연 들으며 이 시간이 하루의 기도 시간의 마무리 같아 늘 감사하다는 문자 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CBS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새벽 예배 후 이어지는 뭐라 그럴까요? 2부 찬양 예배 시간인 거네요. 너무 좋습니다. 예, 7월 23일 목요일 생방송으로 듣고 계세요.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묵상의 시간입니다.

프랑스 작가 장 지오노가 쓴 단편 소설 나무를 심은 사람에는 양치기 노인 엘지아르 부피에가 등장합니다. 아내와 자식을 잃고 홀로 살아가던 노인은 밤마다 도토리 100개를 골라 다음날 땅에 구멍을 뚫고 정성스레 심습니다. 전쟁 중에도 그는 흔들림 없이 심었습니다. 마침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그곳은 울창한 숲을 이루었고 계곡마다 맑은 물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돌아와 활기찬 마을을 이루게 되었죠.

열심히 선한 일을 하지만 열매는 보이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의 수고가 헛되게 느껴지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선한 씨앗을 심는 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맙시다. 오늘 내 몫의 도토리 하나를 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자리입니다. 아멘.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 이번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사 이번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장맛비 덕분에 찜통더위는 좀 주춤하지만 그래도 말이 주는 어감이라는 게 있죠. 오늘이 대서라는 말만으로 아침부터 후텁지근한 느낌입니다. 여러분과 절기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의 흐름을 체감해요. 다음은 입추입니다, 여러분. 산 정상에 올라서 홀가분히 하산의 시간을 앞둔 기분으로 오늘 일부 끝곡 이 곡 나누죠. 아바, Our Last Summer. 정민아의 Amazing Grace 1부 마치겠습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의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4: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장희관의 지금 자연은.
6: 한여름 숲에서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매미의 노래, 쓰름매미의 노래입니다.

0: 길이는 3cm 정도로 작은 편이지만 노래의 크기와 울림은 어느 매미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수컷은 배를 수축할 때 쓰 하는 소리를 내고 이어 배를 이완하면서 름 하는 소리를 냅니다. 이 동작이 매우 빠르게 반복되면서 우리가 듣는 쓰름 쓰름이라는 독특한 노래가 만들어집니다. 작은 몸에서 만들어지는 이 노래는 숲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힘차며 암컷에게 자신의 존재와 건강 상태를 알리는 중요한 사랑의 신호가 됩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4: 박성태의 뉴스 쇼.
5: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태의 뉴스 쇼 박성태입니다.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까지 이렇게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합니다. 오 시장이 보수 진영의 유력 대권 주자로 거론됐던 만큼 정치권에 미칠 파장도 큰데요. 어제 판결의 의미 오늘 뉴스쇼에서 집중적으로 분석해봅니다. 일부 뉴스연구소에서는 김준일 평론가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와 함께 다각도로 짚어보겠고요. 이어서 여당의 입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견도 들어봅니다. 네, 박성태의 뉴스쇼 개편을 맞아 오늘도 새로운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의도의 두 원로 할 말은 하는 두 어른이 만났습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또 이재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잠시 후 2부에 함께 출연합니다. 특별한 월간 인터뷰 기대 부탁드리고요. 목요일의 코너 불협화음도 이어집니다. 정구승, 이석현, 김인영, 김성렬 젊은 패널 4인방의 활약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7월 23일 목요일 박성태 뉴스쇼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4: 네,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뉴스 연구소 시간입니다. 오늘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또 김준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4: 네, 박순봉 기자, 오늘 첫 뉴스 뭐부터 볼까요?
5: 오세훈 시장 1심 당선 무효형.
4: 예, 어제 1심 법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도록 했다. 이게 이제 그만큼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거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5: 네. 그리고 추징명령 2,100만 원도 함께 명령을 했습니다. 예. 이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시장직이 상실됩니다. 일단 어제 선고 장면, 그 판사의 그 표현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6: 이 사건에서 부정수수된 정치자금, 즉 피고인이 김한정으로부터 대납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여론조사비 액수가 2,100만 원으로 결코 적지 않습니다. 여론조사 의뢰행위와 비용 납부 과정을 은밀히 감추어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후보자 의뢰 여론조사의 공표 보도를 실현하려는 목적도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주문. 피고인 오세훈을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강철원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김한정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5: 무슨 혐의였냐면은, 예, 이게 짧게 요약을 하면은 2021년 4월 7일에 재보궐선거가 있었어요.

0: 그때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이 되면서 화려하게 재기하는 그런 계기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당내 경선을 거쳐야 했었는데 나경원 현 의원하고 이렇게 맞붙었던 상황이었습니다.
1: 예.
0: 그때 명태균 씨로부터 10번의 여론조사를 받아보고 그 돈 3,300만 원, 그 대가를 제3자인 후한자 김한정 씨한테 대신 내게 했다. 이게 기소됐던 내용이고요.
1: 자, 그러면 여론조사는 오세훈 시장을 위해서 특별히 주문된 여론조사였고 그 비용을 김한정 씨가 냈는데 이 돈이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거죠?
0: 맞습니다. 정치자금법에 의하면은 3자가 돈 내면 안 돼요. 본인이 내거나 아니면 후원회에서 받아가지고 후원회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1: 예.
0: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론조사 한 것 자체가 불법인 건 아닌 겁니다. 이
1: 예.
0: 사안에서요. 쟁점은 오 시장 측에서는 계속 반발을 했던 게 나는 명태균 씨랑 단순 면담만 했고 의뢰한 적이 없다. 그리고 김한정 씨한테 돈 내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다. 그리고 김한정 씨도 뭐라고 했냐면 내가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부탁한 건데 이렇게 다 공모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 예.
0: 근데 법원의 판단은 일단 동기가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경선할 때 상황을 보니까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원 조사에서도 좀 유리하고 그다음에 여성 가산점도 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세훈 시장이 좀 불리했을 거고 이런
1: 예.
0: 상황이라고 하면은 자신의 강점이 일반 시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보면 이 여론조사가 필요했을 거다. 이렇게 동기를 좀 인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 공모한 것이라고도 그 개연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10개 여론조사 중에서 5개, 금액으로는 3,300만 원 중에서 2,100만 원을 그 공모의 결과라고 판단을 했고
1: 예.
0: 어제 1,000만 원 벌금형을 내리게 된 겁니다. 또 하나 중요했던 게 이 명태균 씨 진술을 인정하느냐 마느냐였거든요.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이 계속해서 천하의 거짓말쟁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어요.
1: 예.
0: 그리고 실제로 명태균 씨의 진술은 뭐 좀 왔다 갔다 하는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법원 판단은 물론 흔들리거나 또 일관되지 않는 면이 있지만 그러나 언론기사나 카카오톡 대화 같은 걸 봤을 때는 객관적 사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1: 예.
0: 얘기는 뭐 일부는 좀 인정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재판부는 최종적으로는 이 오세훈 시장이 국회의원도 하고 시장도 여러 번 하면서 정치자금법 잘 알고 있었을 텐데도 범행을 했고 그다음에 이걸 계속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했다. 그래서 이 시장직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선고를 내렸습니다.
1: 죄질이 나쁘다고 본 거네요. 사실 불법 정치자금을 근절하자. 이게 이제 오세훈법입니다.
0: 맞습니다. 예. 그런 점도 감안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예. 오 시장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0: 오 시장 반응 당연히 반발했는데 일단 발언 직접 한번 듣고 다시 얘기 나누겠습니다.
2: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을 증거로 전혀 직접 증거 없는 상태에서 추론을 가지고 명태균의 진술이 맞는 것 같다라는 전제하에 이제 판결이 선고가 됐습니다. 항소심에서 다투겠습니다.
1: 예.
0: 항소에서 넘어가겠다라는 거고요. 이제 앞으로의 상황이 중요할 텐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확정이 되면 굉장히 큰 변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를 다시 치러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고요. 그럼 이게 언제쯤 이 재판 결과가 마무리가 되느냐. 이게 지금 민중기 특검,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에서 기소한 내용이거든요.
1: 예.
0: 특검법은 좀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법 자체에 633 원칙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1심은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이렇게 이 기한을
1: 예.
0: 한정을 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시간대로 예정이 되면은 내년 2월 말까지 확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1: 아, 그러네요.
0: 그 경우에는 4월 달에 보궐선거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1: 예.
0: 만약에 3월 이후 좀 더 늦춰지게 돼가지고 그 이후에 나오게 되면은 내년 10월 6일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1: 만약에 오세훈 시장의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제 그렇게 되는
0: 맞습니다.
1: 거죠?
0: 맞습니다. 현재 이 형이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전제 하에서 그렇습니다.
1: 예.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0: 국민의힘은 반발했는데 이게 정치 보복이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박성훈 수석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게 아니고 정치 권력의 입맛에 따라서 움직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장도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돼야지 인정할 수가 있다 이런 취지로 비판을 했습니다.
1: 예.
0: 그 검사 출신 정점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의 진술에만 의존해서 판사의 예단으로만 유죄 판결을 했다라고 했어요.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즉각 사퇴하라고 했고 이건 사필귀정이라고 논평을 냈고요. 특히 그 서울시장 경선 후보들 있잖아요.
1: 예.
0: 빨리 사퇴하고 법원도 빨리 선고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김영배 의원이라든가 박주민 의원이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1: 예, 잠시 뒤에 박주민 의원의 입장은 또 인터뷰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는 어제 오세훈 시장의 1심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3: 일단 이게 이제

0: 특검이 구형을 징역 1년 6개월을 했어요.
1: 예.
0: 그리고 이제 추징금도 3,300만 원인가 이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 대납 비용, 대납으로 추정되는 비용을 다 이제 환수해 달라고 한 건데
1: 예.
0: 이 법조계의 일단은 그 반응은 뭐였냐면은 이거는 어정쩡하게 예를 들면은 벌금 100만 원 이하로 나오기는 어렵다. 무죄가 나오든지 아니면은 세게 나오든지 징역형이나 뭐 집행유예 아니면 벌금이 세게 나오든지 이렇게 갈 문제지 이게 이렇게 뭐 벌금 80만 원, 90만 원 이렇게 나오기는 좀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요 사안에 본 거예요.
1: 그러면 무죄 아니면 시장직 박탈 둘 중 예. 하나라는 거죠.
0: 그렇게 이제 될 거고 이거를 이제 중계방송한다라고 재판부가 했을 때
1: 예.
0: 물론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유죄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았나 이렇게 좀 추론이 됐고 실제 이제 유죄가 세게 나온 거죠. 이게 예. 정치자금법은 형량이 어떻게 되면 돼 있냐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 이렇게 돼 있어요.
1: 예.
0: 1,000만 원 나왔어요. 풀로 때려 판사가 풀로 때렸다라는 거 이거를
1: 예.
0: 여기에 그러니까 이거가 당장 구속 인신을 구속할 정도는 아니지만 현역 서울시장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1: 예.
0: 죄질이 매우 안 좋다라고 판사가 보고 나머지 이제 강철원 정무부시장 벌금 300만 원 그리고 김한정 후원자 벌금 500만 원 이들이 싹 다 이제 유죄가 나왔거든요.
1: 예.
0: 이거를 이제 오세훈 시장이 그러면 항소심에서 깨야 돼요. 근데 이 재판부에서 이제 그 설명 자료 이제 판결문을 이제 냈는데 제가 이거를 굉장히 꼼꼼히 읽어봤는데 이게
1: 예.
0: 논리가 이게 깨는 게 쉽지 않다.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이나 오세훈 시장이 얘기했듯이 명태균의 증언과 간접 증거만으로 된 건 아니다. 물론 이제 직접 뭐 김한정 씨가 나 오세훈 시장이 나한테 돈 내라고 해서 낸 거예요 라는 그런 증거는 없죠.
1: 예.
0: 이게 굉장히 꼼꼼한 게 판사가 본 게 총 명태균 씨가 10번의 여론조사를 했어요.
1: 예.
0: 그중에서 5개만 인정하고 5개는 인정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인정을 한 것들이 나름의 논리 구성이 탄탄합니다. 그러니까
1: 예.
0: 번호 순서대로 하자면 1, 2, 3, 4, 6번은 인정을 하고
1: 예.
0: 5, 7, 8, 9, 10은 인정 안 했어요. 그럼 왜 안 한 거는 인정 안 한 거는 뭐냐. 이게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의뢰를 한 건지 오세훈이 오 시장 후보가 의뢰를 한 건지 지상욱
1: 예.
0: 여의도 연구원장이 한 건지 모호하다. 그래서 피고인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을 한 거예요. 그런데 1, 2, 3, 4, 6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타임라인이 어떻게 되냐면은 1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먼저 오세훈 시장 측이 김영선 의원을 통해서 명태균을 소개시켜 달라고 한 거예요.
1: 예.
0: 그래서 2021년 1월 20일 날 만나고 그다음에 명태균이 1월 22일 날 이거를 첫 비공표 여론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23일 날 다시 오세훈 명태균이 만나서 명태균이 이 여론조사 설명을 해주고
1: 예.
0: 25일 날 또 이거를 여론조사를 하고 27일 날 오세훈 명태균이 만나서 또 명태균이 이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29일 날 또 여론조사를 하고 1월 30일 날 강철원이 명태균이랑 만나서 또 이제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1: 예.
0: 하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김한정 씨 후원자 김한정 씨가 2월 1일 날 송금을 하거든요. 먼저.
1: 예.
0: 그게 이제 1,000만 원이에요.
1: 1,000만 원.
0: 이게 앞에 얘기했던 1월 22일, 25일, 29일 날 한 거를 뒤에 이제 송금을 한 거예요.
1: 예.
0: 그런데 핵심이 뭐냐. 명태균하고 김한정이 실제 얼굴을 만난 거는 2월 21일입니다.
1: 그러면은
0: 예.
1: 얼굴 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 1,000만 원 여론조사 좀 해주세요라고 김한정 씨가 보낸 격이 되네요. 만약 그렇다면
0: 2월 1일 날 돈을 1,000만 원을 보냈는데 네고. 실제 두 사람이 만난 거는 2월 21일이고 또 하나가 1월 30일 날
1: 예.
0: 강철원 정무부시장과 명태균이 싸우는 거를 보고 김한정이 이러면 안 되겠다 달래야 되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1: 예.
0: 그때 이 김한정은 서울에 없었어요. 제주도 별장에 가 있었습니다.
1: 예.
0: 보지를 못해서 이 싸우는 장면을 보지를 못했다라는 게 판사의 판단이에요.
1: 예.
0: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이쪽 연락을 받고 했다라는 거. 여론조사는 먼저 오세훈과 강철원이 받아본 거지 김한정은 한참 뒤에 받아봤다.
1: 예.
0: 이런 증거들을 다 제시를 한 거예요.
1: 그렇다면은 네. 명확한 오세훈 시장 측은 이게 직접 증거가 없고 간접 증거로만 재판부가 추론했다라고 이제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 판사가 볼 때는 이거는 오세훈 시장 측에서 주문한 여론조사였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0: 그렇죠. 그 예. 이후에도 이제 계속 강철원 정무부 시장이 이 여론조사를 다 받아봅니다.
1: 예.
0: 그리고 어떻게 설계를 해달라. 이거 표본수가 너무 많다, 적다. 이런 것들을 설문 문항까지 다 조

유일한 게 이제 카카오톡인지 아니 메신저에 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황 증거만으로 했다라고 하더라도 매우 구체적인 증거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예. 이거를 뒤집는 게 그렇게 쉬울까? 그래서 어쨌든 이게 지금 633 원칙에 따라서 박순봉 기자가 얘기했지만 이게 신속히 이제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0: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내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당시 여권 인사들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랄지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이랄지 또 이준석 대표랄지 이런 분들에게 좀 이런 여론조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주장했었는데 이런 건 10건 중에 5건이고 예. 나머지 5건은 그러면 재판부는 이건 온리 오세훈 시장용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1: 그래서 총 지급한 게 3,300만 원인데 2,100만 원만 인정을 하고 예. 1,200만 원은 아니다라고 이제 판사가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만만치 않을 것 같고 이게 최대 수혜자가 누가 될 것이냐. 이게 되게 복잡해졌는데 일단 장동혁 대표가 최대 수혜자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단기적으로.
0: 그러니까 뭐 재판부 뭐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
1: 아니 그러니까 이 오세훈 시장이 유죄를 받음으로 인해서 왜냐면은 예. 오세훈 시장이 이제 당대표 없애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계속 하고 예. 있잖아요. 윤상현 의원 만나서 막.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에 대한 공격이 날이 섰는데 그거에 대해서 일단 하나 꺾였다. 그리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범보수의 대권 후보고 경쟁 후보가 예. 지금 뭐 사라지거나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은 한동훈도 좀 유리한데 이게 되게 이제 뭐 묘해지는 게 민주당 전당대회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0: 아, 그래요?
1: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이게 보궐선거가 열리면은 예. 이게 이번에 뽑히는 당대표가 만약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리잖아요. 내년에.
0: 공천권을 갖게 되는군요.
1: 공천권을 갖게 되고 여기에서 지게 되면은 책임론으로 사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0: 아, 그러네요.
1: 예. 네. 또 졌다. 이렇게 돼서 이게 그러니까 총선의 예비고사 같은 이제 예.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뭐 영향을 좀 줄 수가 있겠다.
0: 국민의힘 분위기를 예. 좀 박수목 기자는 어떻게 봅니까?
2: 사실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좀 심상치가 않다. 그러니까 예. 제일 궁금한 건 1심 판단이 그대로 쭉 이어질까 이게 어떻게 될지가 제일 궁금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 국민의힘 내부에 많이 물어봤을 때는 사실 예전부터 이거 좀 걱정된다 이런 얘기 많았어요. 특히 이제 오세훈 시장하고 가까운 모 의원이 맨날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명태균은 뻥쟁이일 순 있어도 거짓말쟁이는 아니다. 그러니까 과장할 순 있어도 다 거짓말은 아닐 수가 있으니까 대비가 좀 필요하다. 이런 예. 얘기들을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 좀 잘 반영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오 시장 쪽에 그런 얘기도 좀 했는데 잘 반영이 안 됐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의 의원들 여러 명 들어봤을 때도 다 좀 걱정을 많이 했던 거는 이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그 재판하고 좀 유사한 형태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파생되어 나온 수사인데 예를 들면은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1, 2심 무죄 나오고 윤석열 전 대통령 유죄 나와서 이게 뭐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결론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오세훈 시장 건은 좀 다르다. 왜냐면 예. 그 다른 점이 돈이 오갔지 않느냐. 이 그렇죠. 얘기를 하면서 많이 걱정들을 했어요.
0: 직접적으로 김한정 씨가 3,300만 원을 건넸기 때문에 일단 돈이 나간 건 어떤 혜택이 나간 거는 금전이 들어간 건 분명한 거예요.
2: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전반적으로 물어봤을 때 아, 이거 좀 이대로 갈 것 같은데 이렇게 걱정하는 분위기가 많아서 예. 법 쪽에 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좀 부장판사 출신 모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이거 다들 이렇게 좀 계속 간다는데 이렇게 가는 걸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꼭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 사건의 핵심은 명태균 진술의 그 신빙성, 그게 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인데 예. 그 문제는 보통 판사의 주관이 개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어줄지 말지는 판사의 주관이 개입을 하니까 특히 이 정도의 규모가 큰 사건, 그러니까 관심도가 높은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고등법원이나 대법원도 다 사실관계까지 다시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대로 꼭 간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게 첫 번째로 이제 법 쪽에서 좀 나오는 반응이었고요.
0: 예.
2: 제가 좀 주목해서 본 거는 이제 이게 과연 누구한테 유리할 거냐 이 얘기를 아까 김준일 평론가님도 해주셨는데 일단 당연히 그 당권파 쪽에서는 그냥 요약해 보자면 이걸 싸움 붙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내심 쾌재 부르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0: 당권파 측에서요?
2: 네, 이제 예. 표현들을 몇 개 좀 전해드리면 일단 첫 번째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공식적으로야 우리가 유감이라고 입장을 내겠지만 사실 좀 아픈 면이 있다. 뭐가 아프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난번에 공천할 때 원래 컷오프 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우리 안에서 많았었는데 결격 사유가 이미 있었던 건데
0: 예.
2: 이걸 우리가 그냥 방치한 거니까 우리 당의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사실은 오세훈 시장을 우회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0: 예.
2: 그다음에 뭐 주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한동훈, 오세훈, 이준석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세 명의 대선 후보를 내세워서 나가는 이 흐름에서는 방해가 되는 게 맞긴 맞다. 근데 그러면 대여 공세 같은 거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근데 그건 안 할 것 같아.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는 이 사안 자체가 이번 선거로 비롯된 것도 아니고 옛날에 있었던 일이잖아 이렇게 예. 얘기하고 두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이건 좀 예민한 얘기지만 오세훈 시장의 우군이 우리 당에 그렇게 원내에 많지는 않을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야당 탄압이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좀 안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0: 예.
2: 근데

0: 네, 단건파 쪽에서 좋아하는데 오히려 비단건파에서 어떤 해석이 있었냐면 이게 장동혁 대표가 좋아했겠지만 사실 장동혁 대표한테 좋은 게 아니야라면서 뭐 비단건파 인사가 하는 얘기가 예전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좀 마땅치가 않다고 판단이 되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데려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 예.
0: 그러면 이게 어떤 상황이 되냐면 지금 오세훈 시장이란 대안이 있으니까 그래도 한동훈 의원을 안 데려오는 건데 의원들이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없어진다라고 하면 그럼 무조건 한동훈 의원을 복당시키려고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1: 예.
0: 이게 무조건 장동혁 대표한테 좋은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 역시 정치권은 복잡합니다. 주판들이 다들 굉장한 주판들을 갖고 계세요.
2: 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제 이 오세훈 시장 판결 보고 올려놓은 게 장동혁 대표의 전면 재선거의 꿈을 아이러니하게 오세훈 시장이 이뤄줬다. 뭐
1: 또 그러네요.
2: 돌격각이긴 한데
1: 만약
2: 어쨌든
1: 확정된다면.
2: 예.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오세훈과 장동혁의 이 미묘한 긴장관계를 이제 박지원 의원이 약간 돌격한 거죠.
1: 또 내부에서 볼 때는 아니 우리 편을 왜 공격해라고 하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경쟁자가 이제 한명 탈락할 거니까 잘 됐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또 내부
0: 맞습니다.
1: 경쟁자들도
0: 그리고
1: 있고.
0: 민주당도 살짝 짚어보면 아까 그 반응 전해드렸었는데 빨리 사퇴해라, 빨리 선거 내려라 이거잖아요. 아니면 즉각 사퇴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사실은 뭐 이게 그냥 해주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 경선에 나왔던 후보들 있잖아요. 뭐 박주민 의원이라든가 이런 후보들한테 뭐 이렇게 좀 사석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정원 후보 아니었고 뭐 예를 들면 의원님이 나갔으면 됐을 텐데 아쉽네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기회가 열리게 되면 그럼 해볼 만하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제 경선 후보들도 입장들을 쭈루룩 내쳤던 겁니다.
1: 예, 알겠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뒤에 또 마침 오늘 인터뷰가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얘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볼까요?
0: 오차 범위 내 박빙 승부.
1: 예, 민주당 전당대회 지금 중인데 박빙 승부가 예상될 것 같다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다고요?
0: ,네.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였는데요. 일단 먼저 짚어드릴 거는 그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게 아니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입니다. 근데 이 조사를 해봤더니 당대표 적합도에서 정청래 전 대표가 25.7%, 김민석 전 총리가 21.5%가 나왔습니다.
1: 그러니까
0: 정청래 전 대표가 4.2%포인트 앞서는 거고요. 이건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정청래 전 대표가 앞선다라는 데 좀 주목이 되는 거고요.
1: 숫자로 일단 앞서 있다.
0: 네. 그리고 뭐 송영길 전 대표는 8.3, 고민정 의원은 3.9, 그다음에 김보미 전 강진군 의회 의장은 2.6%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조사가 주목을 받았던 거는 같은 기간에서 2주 전에 했던 조사랑 결과가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2주 전에 했던 조사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김민석 전 총리가 27.4%, 그다음에 정청래 전 대표가 21.5% 나왔거든요. 그때는 김민석 전 총리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는데 이게 뒤집어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목이 되는 거는 호남이에요. 2주 전 조사에서는 김민석 전 총리가 39.3%, 그다음에 정청래 전 대표가 23.3%라서 호남 지역에선 거의 16%포인트 차이가 났었던 거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뒤집어졌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가 34%가 나왔고 김민석 전 총리가 23.1%가 나왔는데 이 차이도 오차 범위 내를 넘어서는 그런 차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신천지 공방도 계속됐거든요. 원래 이 공방이 그제부터 시작이 됐었잖아요. 김민석 의원이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연합을 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게 좀 기자들이 취재를 해보면 정청래 전 대표 저격한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실제로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도 걸리는 족적 다 법적 조치할 거다 이렇게 강경하게 예고를 해둔 상황이었는데 어제도 이 얘기가 쭉 이어졌던 거예요.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 얘기에 대해서 저한테 맡겨달라. 그러니까 언젠가 곧 근거를 제시할 거다라고 했고 반면에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 근거를 가지고 말해야 되고 당사자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볼 건데 가장 강력한 응징을 하겠다라고 했고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들도 당장 사퇴하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1: 앞서 있는 여론조사랑 같이 연계해서 생각해보면 앞서 KSY 여론조사는 일단 지난 20일에서 21일 무선 ARS 방식으로 실시된 여론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일단 정청래 후보의 지지층이 결집했다. 이건 이제 충분히 보여주는 거네요. 2주 전 조사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앞서 있었는데 지금은 일단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숫자상으로는 좀 반대가 되는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에
0: 표면적으로 일반 국민 조런, 여론조사에서 그렇긴 한데 예. 이게 지금 얘기들을 들어보면 꼭 그렇진 않아요. 어. 그러니까 이제 친석이

0: 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예. 김민석 의원 쪽에서 설명하는 거는 좀 다른 점을 강조하는데 일단 이거 나오니까 정청래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도 올리고 이 내용 관련해 가지고
1: 요 내용을 그대로 딴지 게시판에 네. 올렸더라고요.
0: 이렇게 올려 가지고 네. 나 이렇게 잘 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친청계 쪽에 물어봤을 때는 하는 얘기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게 호남이라고 계속 강조를 하더라고요.
1: 예.
0: 이게 순회 여론조사가 충청하고 그다음에 호남 가는데 호남에서 잘 나오게 되면은 쭉 흐름을 타기 때문에 유리하고 근데 다만 친청계 쪽에서도 뭐라고 하냐면은 당원조사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다. 그러나 흐름은 그러니까 대세로는 만들 수 있어서 유리한 건 맞다. 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고
1: 예.
0: 친석계 쪽에서는 이 숫자가 세부적으로 보면은 좀 다른 수치가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는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민석 전 총리가 앞선 조사가 이 내용 안에서 들어 있거든요.
1: 오차 범위 내에서 아마 둘이 다 바짝 붙은
0: 맞습니다. 36.1%, 32.6% 뭐 이렇게 돼 있는데
1: 예.
0: 이런 점들을 좀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이 부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는 어디에 주목하셨습니까?
2: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냐 일단 그러면은 2주 전 조사 때는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반도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1: 예.
2: 이게 이제 좀 영향을 많이 줬다라고 이제 사후적으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 예.
2: 그게 약간 이제 좀 소강 국면 시들해진 게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전당대회 때 이제 정청래 대표의 어떤 캠페인 이게 좀 먹혔다.
1: 예.
2: 하나는 약자 프레임. 이번 전당대회는 그러니까 정청래의 평가 1기 대표의 평가가 뒷받침되고 그 이후에 나가는 게 아니라
1: 예.
2: 좀 두드러 맞는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면서 그게 된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유시민 작가의 참전. 이게 이제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견제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니까 상대적으로 정청래 후보가 좀 더 돋보이는
1: 예.
2: 이런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청래 후보는 계속 이제 유시민 작가 발언에 노코멘트 하겠다. 여러 차례 계속 이렇게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는 거 하나. 또 하나가 이제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 이 과와 관련해서
1: 예.
2: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치를 좀 다 들여다봤는데 이 데이터를 예를 들면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해야 된다라는 측에 보면은 그 사람을 보면은 45.1%가 정청래
1: 예.
2: 그리고 29.5%가 김민석 10.6%가 송영길이에요. 근데 이 검찰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진보층이거나 민주당 지지층이 상대적으로 많잖아요.
1: 예.
2: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 거죠.
1: 지금 말씀하신 여론조사는 앞서 KSY가 같이 실시한
2: 예,
1: 여론조사인가요?
2: 예,
1: 그 안에서
2: 지금 제가 데이터를 본 거예요. 반면에 이를테면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반대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에 17%는 김민석, 7.7%는 송영길,
1: 예.
2: 19.8%는 정청래. 그 대신에 지지하는 후보 없다 39.4%.
1: 예.
2: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이거나 무당층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지지하는 후보가 없는 게 많고 폐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정청래한테 쏠리고
1: 예.
2: 그러니까 이게 한병도 원내대표가 그래서 지금 이거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는 이제
1: 기정사실이다
2: 이렇게 얘기를 한 것도
1: 예.
2: 전당대회에 영향을 주니까 이거 빨리 해치워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가는 걸로 보면 될 것 같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특이한 게 정청래 후보의 지지가 어디서 많이 나오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많이 나와요.
1: 아 그래요?
2: 예. 네. 국민의힘 지지층을 보면은 김민석 6.7, 송영길 5.5, 정청래 22.1.
1: 예.
2: 이렇게 물론 이제 없음이 52%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정청래 후보를 선호한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1: 이거 이제 전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했을 때
2: 예.
1: 전화를 받았을 때 나는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인데 보통 여론조사 물어보죠. 어느 당을 지지하십니까? 또는 뭐 무당층 물어보는데 국민의힘 지지했는데 다음 중 민주당 차기 당대표로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그럼 이분들은 사실 지지하는 사람이 없어야 맞는 건데
2: 네.
1: 표시를 하는 분들은 정청래 후보가 먼저 간다는 거군요.
2: 그렇죠. 뭐 없음도 52%니까
1: 예.
2: 없다라고 하는 사람 많지만은 정청래 후보가 너무 좋던지
1: 예.
2: 뭐 아니면 우리 당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던지 또 하나가 이제 샘플이 많지는 않지만 조국 혁신당 지지자의 61%가 정청래,
1: 예.
2: 김민석은 17.4, 송영길은 0 나왔어요. 이건 좀 굉장히 좀 적게 나왔는데 어쨌든 지금 조국혁신당 지지자들도 이중당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정청래 후보한테 도움이 된다. 근데
1: 예.
2: 이 흐름이 계속 갈 것이냐라고 보지는 않아요. 또 한번 이제 변동이 있을 거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흐름이 정청래 후보한테 조금 좋아졌다.
1: 앞서 이제 갤럽 여론조사 등을 보면 지난번 갤럽 지난주 여론조사는 61-23으로 보안수사권을 그대로 존치하는 게 낫다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민주당 지지층만 놓고 보면 방금

0: 말씀하신 것처럼 폐지하는 의견이 많고 또 이분들은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많다. 이게 이제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거네요.
1: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방금 그 내용들을 그 정청래 의원 쪽에 지지하는 뭐 지원하는 뭐 당직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요. 거기다 덧붙여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 정청래 의원이 그 후원금 계좌를 되게 빨리 마감했다라고 딱 그 공지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 숫자가 뭐 평균이 한 소액이고 4만 원대고 숫자로는 대략 한 9천 명 정도 가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신들의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예. 보여지게 되면은 지지자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 인사가 또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 이재명 대통령하고 연동이 좀 됐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이재명 픽에 대해서 잘 안 됐다라는 것들을 계속 좀 부각이 됐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나오는 이재명 대통령들의 표현에 대해서도 실망을 해서 아마 이 인사가 하는 얘기는 근저당 문제도 결국 반영이 돼가지고 다음번 조사 때는 한 5%포인트 김민석 전 총리가 더 빠질 거다 뭐 이런 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모 친청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게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내부 조사에서는 이미 이겼고 과반까지도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0: 친청계 일단 주장인 거죠.
1: 네. 예. 그리고 저쪽은 다급하니까 신천지 같은 소리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반면에 이제 친명계 쪽에서는 뭐 대세에는 전혀 뭐 흔들림이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 조사에 대해서도 그 지지층들 한정해서 보면 아직도 이기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예.
0: 사실 민주당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친청과 친명으로 갈등이 커진 정말 보기 드문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앞서 KBS의 여론조사 보면은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가 박빙인 것처럼 전체적으로는 보이는데 이건 또 선호투표제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후보들을 지지하는 1순위로 후보하는 지지하는 당원들이 2순위로 누구를 또 놓을 것인가 이것도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겠죠.
1: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2순위 어떻게 가느냐도 좀 중요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서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충청, 호남 이런 식으로 쭉 이어져서 갈 텐데 이 과정에서 계속 여론조사가 나오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 이런 것들도 좀 주목이 됩니다.
0: 누가 대세론을 먼저 가져갈지 네. 이런 부분이군요.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봉 기자, 김준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3: 당연하죠.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3: 여름철 재예방 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오늘을 여는 질문, 내일을 바꾸는 대답. 박성태의 뉴스쇼.
0: 네, 오선 서울시장인 오세훈 시장이 어제 1심 재판에서 정치자금법 혐의 1심 재판에서 시장직 박탈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죠. 이 내용을 최근에 사실 재판이 있기 전부터 상당히 이번 재판 눈여겨봐야 된다 강조하신 분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을 스튜디오에 모시고 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일단 어제 1심 판결 네.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5: 우선은 이제 지방선거 끝난 지 얼마 안 된 상태의 시장이었기 때문에 예. 혹시나 법원이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을까. 다시 말씀드리면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한 걸 좀 주저하지 않을까.
0: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5: 예, 법과 원칙에 따르기보다는 그런 정치적 부담을 고려한 판결을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좀 했었었는데요. 예. 실제로 특검도 이제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의견서를 그런 취지로 내기도 했었죠.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다섯 번의 여론조사 관련된 대납을 인정하면서 시장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는 예. 천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의미가 있다. 사실은 오세훈 시장은 어제도 그렇고 그 전에도 계속 네. 그랬습니다.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재판부가 직접 증거 없이 간접 증거와 또 사기꾼인 명태균의 진술로 이건 이제 오세훈 시장의 주장입니다. 진술로 유죄 판단을 했다라고 이제 법원 판결 내용을 비판했어요. 사실 직접 증거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5: 그러니까 뭐 과거에 이제 김건희

0: 명태균 사건에서도 예. 여론조사 관련된 계약 사실이라든지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무죄 선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아, 거기서 언급했던 계약서 이런 게 아마 직접 증거가 되겠죠. 아, 그런데 이제 최근에 나왔던 윤석열 명태균 관련 사건에서는 계약서 같은 것 없다 하더라도
1: 예.
0: 묵시적 동의나 합의 등에 의해서도 범죄가 성립한다라고 판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1: 예.
0: 그 윤석열 명태균 사건에 비하면 훨씬 더 직접적인 증거가 더 많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1: 일단 돈은 건네졌고요.
0: 그렇죠. 돈이 건너간 정황이 분명하게 물적 증거로 남아있고 아, 돈을 건네간 어떤 시점이나 이런 때 만났다는 것도 예. 명태균과 오세훈이 만났다라든지 이런 어떤 증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련자의 진술도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제 과거의 어떤 김건희 명태균 사건에서의 무죄라든지 이런 것과는 전혀 상황이 다르다.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증거가 전혀 없거나 그런 것 아니다라는 점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일단 이 재판의 사실 핵심 내용은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에게 3,300만 원을 건넸는데
0: 네.
1: 그거를 오세훈 시장이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부탁을 했느냐. 이게 사실 최대 쟁점이잖아요.
0: 네.
1: 알고 있었으면 그 돈 내 대신 좀 내줘라고 한 게 되기 때문에
0: 네.
1: 근데 재판부는 그게 맞다라고 판단했어요. 재판부는 이렇게 유죄로 본 결정적인 계기 판단의 주요 근거 이건 뭐라고 보십니까?
0: 그러니까 뭐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의 연락처를 확보했다는
1: 예.
0: 점 그래서 연락을 먼저 했다는 점 그리고 여론조사가 실시됐던 시점이나 이런 것들이 경선 시점이었고
1: 예.
0: 또 단일화 시점이었고 또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의 일부가 오세훈 시장에게 전달되기도 했었고요.
1: 예.
0: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1: 그런 것들
0: 과거에 이제 명태균 윤석열 사건에서도 여론조사가 실시됐던 시기라든지
1: 예.
0: 횟수라든지 조사 대상, 조사 결과가 혜택을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것들 다 판단해가지고 유죄를 했는데.
1: 예.
0: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건에 비하면 훨씬 더 직접적으로 만나고 설명 듣고 했던 정황이 다 나오는 거고요.
1: 예.
0: 돈도 시기에 맞게 건네진 것이 확인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좀 밀접한 관계를 인정한 것이죠.
1: 사실은 그 만남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 측은 오세훈 시장은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게 사실 뭔가 좀 들을 만한 게 있을까 해서 만났는데 이분들이 신뢰할 만한 분들이 아니더라. 제가 분들이라고 한 거 이제 김영선 전 의원까지 포함한 거겠죠. 아니더라. 그래서 크게 싸우고 관계를 끊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계속.
0: 네.
1: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처지는 아니라는 게 오세훈 시장 측의 주장입니다.
0: 근데 뭐 여론조사가 실시됐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듣고 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법원이 인정을 한 거고요. 오세훈 시장의 그런 주장의 일부도 또 법원이 인정을 해줍니다.
1: 예.
0: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형위에서 적극적으로 여론 조작을 의뢰하거나 부탁한 것 같지는 않다.
1: 예.
0: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한 비용을 김한정 씨가 내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김한정 씨로부터 그 비용을 기부받은 행위에 대해서만
1: 예.
0: 드라이하게 인정을 하고 여론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막 시도하거나 의뢰하거나 한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그래서 벌금 천만 원이 나온 거예요.
1: 예.
0: 특검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명태균한테 얘기해서 어떤 자기에게 유리한 어떤 여론 조작 이런 것까지 오세훈 시장이 염두에 뒀다고 봐서
1: 예.
0: 1년 6개월을 구형한 건데 법원은 굉장히 드라이하게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론조사 비용을 그냥 대납받은 대납하게 해서 기부받은 그것만 인정을 한 겁니다.
1: 예.
0: 근데 저희가 보기엔 특히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특검이 갖고 있는 의심대로 적극적으로 좀 여론 조작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나경원 후보를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가 필요하다라든지
1: 필요하다.
0: 이런 얘기를 했다는 진술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론 적극적으로 여론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들 의뢰했다 원했다라고 좀까지 봐서
1: 예.
0: 양형이 좀 더 나와야 되지 않았었나라고 보는 거죠.
1: 예. 일단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도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실컷 의뢰를 했는데 나경원 의원을 이기지 못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니까 상당한 불만을 표했다.
0: 맞습니다.
1: 이렇게 얘기를 예. 한 것 같고. 근데 이게 불만을 표했다지만 그게 이제 아쉬움이나 이럴 수 있는 것이고.
0: 그런 거죠.
1: 그렇다고 해서 물론 이기는 결과를 만들어 와야지 뭐 이렇게 재판부를 본 건 아니라는 거죠.
0: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양형이 특검이 구형했던 1년 6개월에 비해서 훨씬 못 미치는
1: 예.
0: 벌금 1,0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술

0: 에는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진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나경원 후보를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를 원했다라든지
1: 예.
0: 또는 재판부도 인정하는 것처럼 불만을 표명했다든지 이런 정황들과 상황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과연 그럼 여론조작 관련된 얘기가 전혀 없었다고 드라이하게 인정만 할 것이냐.
1: 예.
0: 그럴 거면 왜 이렇게 여러 번 여론조사 결과를 의뢰하고 그러냐 이거죠. 뭐 하루나 이틀 사이에 여론이 급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 예.
0: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항소심에서 바로 잡혀서 양형이 좀 더 올라가는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1: 박주민 의원은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여론을 조작할 의도까지 갖고 있었다고 보고 양형이 올라가야 된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군요.
0: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정황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법원도 일각에서 인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요건 속에서
1: 예.
0: 오세훈 시장이 선거에서 연패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요건 속에서 명태균 씨를 만났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거기에 걸맞는 동기나 목적이 있었겠죠.
1: 예.
0: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야 되는 거고 강한 불만 표시라는 것이 그러면 객관적으로 아 여론조사 결과 잘 안 나왔네요. 뭐 이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1: 예.
0: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명태균 씨가 거듭 강조하는 나경원 후보를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 필요하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했었다라든지
1: 예.
0: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좀 고려될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1: 그런 부분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3심까지 대부분까지 나면 사실 내년 초 정도면 이게 특검법에 따라서 2심과 3심의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물론 뭐 약간씩 초과되기도 합니다만 내년 초까지면 대부분 확정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뭐 유죄가 나올 걸로 박주민 의원님은 예상하시겠죠.
0: 예, 맞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이제 특검법에 633이 정해져 있습니다.
1: 예.
0: 다시 말씀드리면 1심은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 대법원까지 예. 33 이렇게 얘기는 돼 있는데
1: 예.
0: 이미 이제 1심이 한 7개월 조금 더 걸렸어요.
1: 예.
0: 그래서 이제 이 633이 엄격하게 지켜질 것인가 이것도 봐야 되는데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는 지금 뭐 법 왜곡죄로 뭐 특검을 고발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1: 예.
0: 또 올해 3월부터 재판 소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제 확정된 대법원 판결에 불만이 있고 그러면 이제 재판에 대한 소원을 고민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게
1: 예.
0: 되면은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633의 기간보다는 훨씬 더 걸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1: 예. 오세훈 시장 측의 주장은 보통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찾아와서 내가 도와주겠다 했는데 몇몇 여론조사 결과를 본인들이 시행한 걸 가져오는데 이게 과학적이지가 않고 좀 손을 타는 것 같다. 그래서 일단 강철원 부시장이 명태균 씨와 크게 싸우고 그다음부터는 관계를 끊었다. 이게 이제 오세훈 시장 측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뢰한 게 아니고 또 몇 번 그들이 가져왔는데 의뢰한 거 없이 가져왔는데 아마 이제 유력 정치인들에게는 도와주겠다면서 접근하는 분들이 있긴 하죠. 오세훈 시장 측은 그렇게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0: 아니,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계속 해왔고
1: 예.
0: 법원에서도 그런 주장을 했는데
1: 예.
0: 최종적으로 1심의 판결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가 실시됐던 배경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1: 예.
0: 것들을 봤을 때 또 만남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세훈 시장이 자꾸 쳐내려고 했다기보다는
1: 예.
0: 그 여론조사 중에 적어도 5번, 10번 중에 5번 정도는 묵시적이든 또는 요구에 의한 것이든 여론조사가 오세훈 시장 측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1: 예.
0: 비용도 대납된 것이다로 인정이 된 겁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얘기한 건 이제 1심 판단에
0: 맞습니다.
1: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0: 예.
1: 2심과 3심 결과도 이제 봐야 되고 만약에 이 상태로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은 시장직을 잃게 되고
0: 맞습니다.
1: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0: 맞습니다.
1: 만약에 시장 선거를 이제 다시 하게 되잖아요. 내년 초에 된다면 내년 4월이라도 보궐선거를 하게 될 텐데 박주민 의원은 그러면 출마하실 생각입니까?
0: 저는 뭐 일찌감치 말씀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
1: 예.
0: 보궐선거가 됐든 다음 선거가 됐든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도전하겠다라고
1: 예.
0: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전에도 제가 출마했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서울시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저는 녹록하지 않다.
1: 예.
0: 새로운 어떤 비전과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통 큰 변화가 필요한데 그런 역할을 해보고 싶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1: 예.
0: 지금도 그 마음에는 전혀 변함이 없고요. 그래서 보궐선거가 생긴다거나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사실 지난 지방선거 때보다

0: 사실 그 이후로 여론 지형은 더 안 좋아졌다.
1: 뭐 여러 가지 객관적인 상황들, 특히 예. 경제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부동산도
0: 떨어졌고 부분, 부동산은 더 문제고요. 예,
1: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은 말씀하신 대로 더 커졌죠.
0: 예.
1: 만만치 않을 겁니다. 만약에 보궐선거가 생긴다고 해도
0: 예.
1: 민주당이 상대하기에는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것을 뛰어넘는 비전을 가지고 서울 시민분들을 만나 나가야 되겠죠.
0: 예. 뭐 지난번에 이미 하시긴 한번 최종 경선까지 하시긴 했었지만 그 비전이라면 어느 쪽으로 가지고 가시나요?
1: 그러니까 전에 좀 말씀드렸는데 서울이 이제 사실은 28년, 30년 이렇게 되면은 뭐 대통령 직무실도 내려가고
0: 예.
1: 국회도 이제 세종으로 이전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 수도로서의 의미는 굉장히 약해지거나 없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0: 예.
1: 그 상황 속에서 경제 수도로서의 지위와 역할은 계속 유지하거나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서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국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0: 예.
1: 그래서 제가 그때 서울개발공사를 만들겠다라든지 각종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든지 대표적으로 AI 관련된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한다든지
0: 예.
1: 이런 것들을 해나가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더 갈고 닦아서 정치적 수도로서의 의미가 약해진다 하더라도 경제 수도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런 서울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0: 예, 물론 이제 모든 서울시장 나오시는 분들이 다 서울을 어떻게 키우겠다 이렇게
1: 네.
0: 얘기하는데 그래서 어떤 것들을 집중 육성하겠다. 요게 주요 시장하겠다는 분들의 주요 메시지였습니다.
1: 네.
0: 근데 다 키우고 다 끌어안다 보니 집값이 오르고 부동산 살 네. 곳이 없다고 네. 그러고 오히려 여력이 안 되는 분들은 서울 바깥으로 내몰리게 되고 이런 현상이 또 나오는 것 같아요.
1: 부동산 관련돼서도 제가 말씀드려왔던 게 공급을 공격적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것을 위해서 민간 정비사업도 좀 더 활성화시키겠지만
0: 예.
1: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투트랙으로 민간과 공공이 공격적으로 공급을 해서 그 부분을 해소하겠다는 겁니다. 오세훈 시장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민간만이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공급을 해야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 반복하고
0: 예.
1: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될 경우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공급 물량은 제한되고 또 공급되는 아파트라든지 주거의 가격은 상당히 높을 수밖에
0: 예.
1: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비싼 주거를 감당할 수는 없고 그래서 어느 나라나 어느 도시나 공공이
0: 예.
1: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을 합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사실 서울시장 얘기는 이제 보궐선거가 지금 나온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얘기를 길게 하면
1: 네.
0: 오세훈 시장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1: 네. 네.
0: 제가
1: 저도 사전에 준비해 온 답변은 아닌데
0: 예.
1: 질문을 보니까 주셔가지고
0: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제 재판은 1심 판결이고 대법원
1: 그리고
0: 확정 판결까지는
1: 말씀드렸던 대로 대법원
0: 예.
1: 확정 판결이 나더라도 지금 오세훈 시장의 태도에 비춰봤을 때는 재판에 대한 소원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0: 지금 법 왜곡죄로
1: 언급도 했고요.
0: 예. 예. 특검을 법 왜곡죄라고 재판 소원도 하겠다. 그러면
1: 뭐
0: 좀 더 길어질 수도 있겠군요.
1: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0: 예. 네.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지금 신천지 개입설까지 나왔어요. 김민석 후보가 강조를 하고 있고 딱 정청래 후보가 신천지와 뭔가 연이 있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1: 네.
0: 근데 누가 봐도 뻔히 정청래 후보 측을 겨냥한 것으로 보여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1: 정청래 전 대표님의 경우에도 신천지라든지 통일교의 어떤 개입이 있다면 이 부분 철저히 밝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왔고요.
0: 예.
1: 김민석 지금 전 총리님도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진짜 어떤 문제가 있다면은 당연히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0: 예.
1: 다만 지금 현재 어떤 증거가 나왔거나 어떤 실체가 드러난 건 아니고 당 차원에서도 아직 그런 정황에 대한 얘기는 없거든요.
0: 예.
1: 그래서 이 부분은 예의주시하면서 신중히 좀 봐야 돼. 그러나 이제 만약에 진짜 그런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좀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0: 예. 양쪽에 균형감 있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1: 뭐
0: 이런 네. 문제 제기를 근거를 대지 못하고 문제를 키우고 있는 김민석 후보가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면밀히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까?
1: 그러니까 지금
0: 신천지 개입에 대해서
1: 양쪽 분들이 다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면 철두철미하게 밝혀야 된다는 입장이시고 저도 그런 입장이고요.
0: 예.
1: 그 김민석 후보의 경우에는 뭐 어떤 증거 같은 거는 이제 밝히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과정은 있을 거라고 봐요.
0: 예.
1: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죠. 정당의 종교가 개입해서 정치적으로 영향을 행사하려고 했었다는
0: 예.
1: 시도가 진짜 있었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서

0: 이거는 뭐 여든 야든 다 떠나서 뭐 또 우리 당내에서도 뭐 진영이라든 것이 있다면 진영을 다 떠나서 뭐 잘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안전하게 역시 원론적으로 답변을 주셨다는 점 보고요. 보안수사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보안수사권이요?
1: 어제 한병도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에 의해서 사실상 정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안수사 요구권을 실질화시켜서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해서 대응하겠다라고 했고 전당대회 전에 보안수사권이 폐지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분명히 했어요.
0: 네.
1: 자 그러면 계속 보안수사권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건 폐지돼도 예를 들어 이번 장윤기 사건 같은 거 대책이 있다. 그게 그런데 언론에 알리거나 킥스를 잘 들여다보면 된다. 사실 박주민 의원님은 민변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셨고 이분은 또 잘 아시잖아요. 대책이 있습니까?
0: 그러니까 지금도 뭐 고소사건 고발사건에 대한 이의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지금 말씀하셨던 킥스를 연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요 사건의 경우에는 초기부터 정보를 공유하는 제도 이런 것들 시행되고 있고 또 시행할 수도 있는 제도들이 많이 있어요. 보안수사권이라는 것을 통해서만 통제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저는 전에부터 말씀드렸는데요. 이 검경 수사권 조정, 보안수사권 관련된 문제를 빨리 마무리 짓고 오히려 경찰을 어떻게 통제할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거를 자꾸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냐 마냐만 가지고 시간을 자꾸 보내다 보면 결과적으로 경찰에 대한 통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못할 가능성도 있어요.
1: 사실은 보안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는 분들의 의견은 경찰 통제를 위해서는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없애고 대책을 논의하자. 사실 원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없애기 전에 대책을 논의하고 없애는 게 맞지 않습니까?
0: 그런데
1: 지금 마땅한 대책이 없어요.
0: 아니 그렇게 보여지진 않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징계 요구권을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하는 경찰에게 보안 수사를 요구하고 그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 징계를 요구해서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권한을 징계 요구권이라고 하는데요. 과거에 이제 검경 수사권을 조정할 때 제가 1차 조정과 2차 조정을 담당했던 사람인데 그때 검찰이 가장 강력하게 요구했던 게 바로 징계 요구권입니다. 그다음에 수사관을 교체할 수 있는 교체권. 근데 이런 부분이 지금 개정 형사소송법 안으로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검찰이 이 정도면 통제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권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고발 사건이나 고소 사건에 대한 이의권이라든지 또는 정보 중요 사건의 초기부터의 정보 공유라든지 그걸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킥스 연결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되는 거고 저희들이 또 과거에 고민했던 거 중에 하나는 공수처가 원래는 이제 고위공직자를 전반적으로 커버하지만 주요 기능을 좀 사법에 종사하는 공무원들 통제하고 감시하는 역할
1: 검사 판사
0: 있었거든요. 경찰도 합니다만 대상과 범죄를 확대하면은 그리고 또 공수처에 필요한 인력이 제공이 되고 시스템을 갖춰주면 또 공수처도 원래 어떤 설계된 목적대로 경찰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굉장히 잘하는 조직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죠.
1: 근데 지금도 공수처가 여력과 능력이 안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0: 공수처는 아시다시피
1: 13만 경찰을 공수처가 통제한다는 건 사실은 좀 너무 이상적입니다.
0: 공수처는 아시다시피 처음에 만들어질 때 우리 당의 의석이 123석일 때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4+1 논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규모하고 수사 대상과 권한이 대폭 약화된 상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공수처를 좀 더 강화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약간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좀 있었는데 원활치는 않았어요. 근데 뭐 지금 현재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논의해볼 만한 상황이 된 거고요. 뭐 통보를 받고 사건을 이첩받아오고 하는 어떤 공수처의 지금 현재의 기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조직을 키우고 충분한 인력을 배정한다면 하나의 수단 될 수 있다 경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A라는 수단 하나로 다 커버된다 B라는 수단 하나로 다 커버된다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의제도 정보 공유제도 수사관 교차 요구권 보안수사 요구권 징계 요구권 공수처의 감시 등등등으로 그리고 경찰 내부에서의 역할 분담과 조직 분리 통제 장치인 경찰 시민위원회나 경찰 국가위원회 같은 경우에 실질화라든지 굉장히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0: 네. 추가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계속 말씀하셨어.
1: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네. 저희들이 이제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짜 나가겠다는 말씀을
0: 여기까지
1: 드리는 겁니다.
0: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Walk it, walk it. 언제
2: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3: CBS
4: 대한민국 가골번지 인천. 2026 인천 가구박람회 7월 23일부터 7월 26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립니다. 가구, 소파, 테이블, 홈리빙 제품들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인천 가구박람회에 여러분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 보행사는 인천광역시가 후원합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국민 무더운 여름철 식중독 예방법 알려드립니다. 먼저 손 씻기를 생활화합니다. 식사 전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어주세요. 음식은 충분히 가열해서 드시고 상온에 2시간 이상 방치된 음식은 과감히 버립니다. 계란, 육류, 해산물 섭취는 각별히 주의해주세요. 나름식과 조리된 음식은 따로 냉장 보관해 주시고 복통이나 구토 증세가 있으면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식습관으로 안전한 여름 보내세요.
1: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2: 당연하죠.
1: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수도권 유일 그린바이오 산업지구?
4: 와 서울에서 1시간?
3: 예스! 연천입니다.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5: 교통은 가까워지고 산업경쟁력은 커지는 곳 이제 기업도 연천입니다.
6: 기업도 연천 예스 예스 연천
3: 멀게만 느껴졌던 연천이 이제 기업에게 가까워집니다.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기업이 새롭게 주목할 산업거점 연천
6: 새로운 기회 와우. 새로운 연천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0: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박성태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목요일에 코너 월간 준비되는데요. 오늘은 특별한 시간입니다. 바로 정치계 큰 어른 두 분을 함께 만나서 이쪽 저쪽 쓴소리를 들어볼 텐데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그리고 이재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 두 분 모시고 민주당의 전당대회 얘기 그리고 오세훈 시장 1심 선고 또 유시민 씨에 대한 유시민 작가에 대한 얘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목요일의 코너 불협화음도 이어집니다. 역시 여기에서도 오세훈 시장 얘기를 좀 할 텐데요.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 이거를 이번에는 젊은 평론가 네 분이죠. 정우승 변호사, 이석현 평론가, 김윤영 전 국민의힘 부대변인 그리고 김성렬 개혁신당 최고위원과 함께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를 샵 1212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레인보우와 유튜브 라이브까지 열어놓고 박성태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마다스
1: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마다스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이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전문 건설 공제조와 KB인코.
1: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2: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SM
1: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예,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공이 깊은 분들로부터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계의 어른 두 분과 함께하는 월간을 준비했습니다. 월간 이재호 앤드 유인태, 이름하여 이유 있는 월간으로 저희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재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 그리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2: 안녕하십니까?
0: 두 분이 사실은 여당과 야당 측에 오래 또 정치 활동을 하셨지만 70년대 민주화운동을 또 두 분 다 하셨고, 예. 제가 연배를 찾아보니까 이재호 의원님이 빠른 45년생, 그다음에 유인태 총장님이 48년생. 그렇죠? 예. 원래 70년대도 알고 계셨었어요?
1: 그럼요. 어.
2: 아, 깜방 동기잖아요.
0: 깜방 동기. 옆방. 아, 그렇군요. 그럼 평소에 뭐 여야로 이렇게 나뉘어진 다음에도 원래 이재호 의원님도 민중당 활동하시다가 이제 나중에 예전에 한나라당으로 네. 가셨기 때문에 많이 소통을 또 하셨겠네요.
1: 그렇죠. 자주 봐요.
0: 자주 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서로 같은 듯 다른 얘기 오늘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아, 그게 같은 듯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듯 같은 이야기.
0: 아, 그게 맞네요.
2: 맞지.
0: 네, 그게 맞네요. 다른 듯 같은 얘기. 사실은 뭐 우리나라 잘 되자고 하는 얘기죠.
2: 아, 그런 거지.
0: 네, 네, 이세우 사장님은 얼마 전에 배재고에 그 사실 스타벅스 가야지에 논란이 있던 배재고의 민주시민 교육을

0: 다녀오셨잖아요.
1: 예.
0: 네. 어떠셨습니까 그때 느낌은?
1: 그 뭐 어제 갑자기 뭐 기사들이 막 그 쏟아졌는데,
0: 예.
1: 그게 잘못된 거예요 완전히.
0: 아 그래요?
1: 우선은 대상이 1학년만이었고,
0: 예.
1: 전교생이 아니고 또 가의 주제가 한국 민주주의 전개 과정에서 민주화 운동이 어떤 기여를 했느냐.
0: 아, 예.
1: 요게였기 때문에 뭐 혐오 표현이라든지 뭐 야곱 이런 건 내 아, 가의 예. 요청 주제가 아니었어요.
0: 예.
1: 한국 민주주의 전개 과정에서 민주화 운동이 어떤 역할을 했냐. 이것이 가의 주제였고, 또 자는 애들 보다가 안 자는 애들이 훨씬 더 많았고.
0: 어제는 학생들이. 말씀하신 기사가 쏟아졌던 내용은 민주화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 강의 시간을 가졌는데 학생들이 대부분 잤다. 요지 기사였어요.
1: 그래, 그게 예. 기사가 아주
0: 뭐 잘못됐다.
1: 저 의도적으로 써놓고 그게 아니고 학생들이 안 자는 학생이 훨씬 더 많았고,
0: 예.
1: 400명 1학년 전체인데, 그다음 내가 가야하기 전에 내가 화법이 졸지 말고 열심히 들어라 이게 아니고 잘 사람 자고 들을 사람 잘 들어라 이런 건데, 예. 그거는 자지 말라 이런 이야기지. 다 자락하면 뭐 가위 왜 하겠어. 그러면 학생들이 아 이거 참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야지. 예. 이게 뭐 야 자심하고 열심히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고 꼰대 왔구나 이런 소리 하지. 그러니까 예. 웃으면서 야 잘 사람 자지만은 들 사람 열심히 들어 이렇게 하면 안 자는 거지. 그걸 마치 언론에서 내가 뭐 자라 그러고 배제고도 학생들 전부 다 잔 걸로. 예. 그게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0: 사실 저도 재수할 때 보니까 돈 내고 듣는 수업도 자는데.
1: 아, 담임선생 가이에도 자는데. 그럼요.
0: 자는 거 가지고 너무 뭐라고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2: 한 학년이 400명이나 돼요?
1: 400, 배제 고등학교는 한 학년에 400명.
2: 오, 좀.
1: 12반인데 400명이라고.
2: 오, 많네요. 예.
1: 많고. 그리고 내가 국어 선생을 오래 했지만 내 예. 수업 시간에 담임반 애들도 자는데 그 뭐 자는 학생도 있지 없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0: 예.
1: 그런데 문제는 안 자는 학생들이 더 많았다는 거.
0: 그렇죠.
1: 그래서 가해하는 거지. 이거 좀 바로 잡았으면 좋겠어.
0: 예, 바로 잡겠습니다. 네. 일부 자는 학생들이 있었지만 일부는 눈을 똘망똘망 뜨고 이재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님의 민주화 운동, 민주주의에 대한 정신 이거를 정말 감명 깊게 들었다.
1: 아, 그럼 그러고 중간에 박수 소리 들어보면 알아. 다 잤으면 박수 칠 사람이 없잖아.
0: 그때 이제 누구 치면 깨서 치는 경우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그렇죠. 사실 뭐 강의하다 보면 그 중에 몇 명이라도
1: 그걸 언론에
0: 뭔가 깨닫는 게 있으면 좋죠.
1: 마치 배제 고등학교 학생들 다 잔 것처럼 썼는데 그건 옳지 않아요.
0: 알겠습니다.
1: 배제 고등학교 자체를 그 완전히 가해자로 몰면 안 되잖아요.
0: 예.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어제 오세훈 시장의 1심 선고 벌금 1,000만 원, 명태균 씨에게 돈을 주고 그건 김한정 씨를 통해서 돈을 줘서 여론조사 비용을 내서 여론조사를 하게끔 만들었다.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윤태 총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2: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명태균 씨한테
0: 예.
2: 그 돈을 준 사람이 뭐 아주 최측근이라는 거 아니에요?
0: 김한정 씨.
2: 예, 예. 김한정 씨. 그걸 오세훈 시장도 모르게 줬다 그러면 그 정말 그 누가 그걸 신뢰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상식적으로 그냥
0: 상식적으로
2: 그 명태균 사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0: 예.
2: 그 여론조사 비용을 그 거기도 뭐 시장도 모르는데 자기가 줬다. 뭐 그냥 저는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봅니다.
0: 보통 정치인들 옆에 후원 자격들이 좀씩 있지만
2: 예.
0: 이분들은 뭔가 후원을 하거나 도움을 주면 생색을 내기 마련이죠.
2: 그러면
0: 내가 당신 도와줬으니 저 좀 잘 봐주세요. 라는 게 모르게 해줬을 리는 없다라고 보시는군요.
2: 아 그렇죠. 그걸 뭐 오 시장이 전혀 몰랐다고 근데 자기가 그걸 돈을 줬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0: 예. 상식적으로 안 맞네요. 네. 이재호 이사장님은
1: 글쎄 1,000만 원 소리를 듣고 좀 뭐 판사가 뭐 판결한 거니까 뭐 국민들이 뭐 그게 뭐 과하다 과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건 아닌데.
0: 예.
1: 그나 이제 방금 우리 유 총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긴 하지.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또 주변이 예, 자기는 뭐 그 사람이 뭐 후원 회장이라나
0: 예.
1: 뭐 몰랐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지 문제는 옛날에 우리 때

0: 정치 재판이라는 게 있어 갖고
1: 예.
0: 뭐 선고 형량에는 관계 없이 막 그 정치 재판이니까 이렇게들 이야기하는데 요즘 최근에 뭐 내란 운운하면서 정치 재판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1: 예.
0: 많이 나오는데 나 이제 앞으로 2심 3심이 남았으니까 좀 지켜봐야 되는데
1: 예.
0: 글쎄 그거 뭐 천만 원이라는 게 그 원죄 예상 밖에 벌금이라 2심 3심이 어떻게 됐는지 지켜봐야지. 지켜보고
1: 예.
0: 우리가 정치 검찰 이야기는 많이 해도 정치 판사라는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1: 예.
0: 그죠?
1: 예.
0: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정치 재판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니까 그건 좀 귀담아 들어야 될 거예요.
1: 그러면 지금 말씀이 이제 사실 되게 우회적으로 말씀하셨지만 판사가 약간 정치적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실 수도 있다는 말씀.
0: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1: 예. 이 부분은 유인태 총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2: 아니 그 상식적인 판결이라고요.
1: 정치적인 선입견은 없었다.
2: 아니, 그리고 저 사전에 무슨 명함 좀 그 돌렸다가도 의원직 날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1: 예.
2: 이거는 뭐 그거 그것도 또 그 여론조사가 그 그때 환경이 이 저 뭐야 그 아 좀 밀리고 있었잖아요.
1: 예. 나경원 의원에게
2: 오 시장이 그 저 뭐야 그리고 여기 있는 분도 저 후보 딴 사람 세우려고 그때 오세훈 가지고 안 된다고
1: 예.
2: 뭐 그랬던 분 중에 하나예요. 앞에 앉은
0: 아,
2: 분도
0: 한 분 안 뭐
2: 하여튼 뭐 저기
1: 눈을 뻐끔뻐끔 뜨시면서 나 아닌데 지금 표정입니다.
0: 직접 관계한 건 아니고
2: 하여간에 예. 여러 가지 그 2011년도에 한 10년 쉬었던
1: 예.
2: 오 시장이 10년 좀 쉬었잖아요. 2011년에 예. 과감하게 그런 뭐 무상급식 그거 가지고 예. 그 그랬던 그러니까 조금 그러고 뭐 당내에도 뭐 나경원 의원한테도 밀리고 뭐 이런 상황에서
1: 예.
2: 그런 명태균 씨 같은 사람이 좀 필요했던 거라고 전 보여줘요. 사실 그냥 그 좀 그 사람은 뭐 이렇게 밀리는 사람을 좀 예. 앞서게도 만들고 그런 재주가 있는 사람 아니에요.
1: 예. 예. 당내 당시 이제 당시 예.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그럴 만한 동기가 있었다. 어제 재판부도 이제 그런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이제 상식적이다. 조금 2, 3심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제
0: 이재명 아니 뭐 재판이라는 게 뭐 항소하면 2심, 3심 지켜봐야 되는 거니까.
1: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재호 이사장이 보시기에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시장직을 잃게 되면 야권으로서는 유력 대선주 한 명이 좀 없어지는 거잖아요.
0: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고.
1: 예.
0: 난 뭐 2심 3심에서 바로 잡혀질 거라고 봐요.
1: 그러면
2: 일단은 저렇게 말씀하셔야지 어떻게 해요. 그쪽 소속인데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건 더 캐묻지 말아요.
1: 알겠습니다. 캐묻지 말라니까.
0: 뭐 이 정도 이야기하면 그냥 넘어가야지.
1: 네. 저랑 연배 제가 많이 나서 저는 뭐 어른들의 말을 잘 듣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시민 작가님 얘기를 좀 해볼까요?
0: 예. 아, 그건 예.
1: 그 이 얘기 좋아하실 것 같아서 이제 예, 유시민 작가님이 최근에 그제 한 유튜브에 나가서 뉴 이재명의 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다. 그리고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 이 부분이 완전한 수사 기소 분리.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 폐지를 두고 머뭇거리는 게 완전한 수사 기소 분리를 머뭇거리는 거라는 취지로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개혁이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썩은 내가 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유시민 작가의 여러 발언들이 민주당 내 갈등을 격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2: 근데 그 요새 제가 이렇게 두 사람의 눈빛이 왜 저럴까 하는 사람 둘이 있어요.
1: 예.
2: 하나가 장동혁 대표고 저 당에 그 뭐 얘기할 때 보면 눈이 뭐 이렇게 동공이 이상해요. 정상이 아닌데 요새 시민이 가도 저런 말 할 때 이 눈을 보면은 원래 그런 친구가 아니었거든요.
1: 예.
2: 그 옛날에 어디 예능 프로 알쓸신잡 나올 때는 예. 아주 부드럽던 친구인데 그런 데나 하지 왜 그 안 한다고 하는 정치 평론 그것도 뭐 평론도 아니고 지금은
1: 예.
2: 참 이상한데 다만 제가 하나 그 지금 저런 말이 나오는 거에 그때 의아심이 있었던 게 사실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데 그 우리끼리는 우리끼리 모이면 상황이 세 있을 거라고 그랬거든요. 예. 이제 고

0: 부인이 된 이해찬, 유시민, 김어준. 어. 여기가 뭐 아주 그렇게 그 저
1: 떠도 맞춰
0: 그 했잖아요. 그 공로가 아주 크다고 지대하다고 보는데 그 뭐 의원들이 무슨 공소 취소를 위한 모임이라는 걸 한다고 한.

0: 그 서명한 놈들도 내 한심한 놈들이다. 그 공소 취소를
1: 예.
0: 뭐 어쩌고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는 그게 아니더라고. 미친 짓이라고 그 한 게
1: 예.
0: 그 이재명 대통령의 뜻하고 유시민의 생각이
1: 다른 거죠.
0: 예, 다른. 그건 나중에서 이제 처음엔 그냥 그렇게 알고 지나갔어. 그러니까 지금 그 유시민이 생각에는 지금 저 이재명 대통령이 그 점에 있어서는 저도 그게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1: 예.
0: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하려고 하는 거라고 한다면은 그게 상당히 잘못됐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전 동의를 해요.
1: 예, 대통령이 만약 공소 취소를 주도하고 있다면 예. 이거는 비판을 들을 만하다. 예,
0: 그럼요. 그러니까 거기니까 뭐 어제 뭐 어느 신문에 누구 칼럼에도 썼더만 그 뭐 연임 개헌을 그건 우리 국민을 너무 얕잡아보는 거고 지금 연임 개헌을 한다고 하는 걸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하여튼 근데 그런 말도 저 나돌고 있을 정도로
1: 얼마 전에 한겨레의 성현용 칼럼과 조선일보의 예, 정우상 칼럼에서 그 부분을 지적한 것 같아요.
0: 예. 그러니까 뭔가 지금 보기에 자기가 저렇게 그 경고를 하지 않으면은
1: 예.
0: 저 이재명 정권이 상당히 실패할 거다 하는 우려 때문에 뭐 저는 아직까지는 뭐 그런 노파심에서 하는 것 치고는 근데 말이 너무 세요.
1: 맞습니다. 예. 말씀을 제가 뭐 정리하자면
0: 예.
1: 유시민 작가가 노파심에서 그래서 공소취소랑 또는 혹시나 했을 연임 이런 거를 경계하기 위해서 지적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눈빛은 좀 이상하고
0: 예.
1: 표현은 세다.
0: 예, 그렇죠.
1: 그런 식이면 안 된다라는 취지인 거죠.
0: 그래서는 안 되죠.
1: 예. 이재우 이사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2: 글쎄 뭐 남의 동네 이야기지만은 나는 유시민 그 씨가 말하는 내용도 좀 뭐 말할 게 있지만은
1: 예.
2: 그러나 나는 여권의 분위기가 매우 심상치 않다. 지금 여든 야든 정치권 돌아가는 분위기가
1: 예.
2: 아주 폭발 직전이다. 이렇게 보는데 유시민 씨로 대표되는 그 여권의 한 흐름이 있잖아요.
1: 예.
2: 그 분위기가 난 사람들 갈 때까지 간 것 아니냐.
1: 어.
2: 그렇지 않으면 표현을 본인이 뭐 작가 소리 들으니까 표현 언어 구사에 대해서 잘 생각할 것 아닙니까?
1: 예.
2: 자기도 여권으로서 또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던 사람으로서의 그런 표현을 쓸 때는 나는 여권 안에 갈등이 분열 조짐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표현 자체는 상당히 좀 방금 말씀하셨지만 세죠. 센데 뭐 야당 같으면 뭐 그런 이야기 뭐
1: 예.
2: 흔히 뭐 야다로서는 수위가 낮고 여다로서는 수위가 높고 그런 건데 그 유시민 씨 표현으로 대표되는 여당의 흐름이 여권의 분위기가 매우 심상치 않다.
1: 예.
2: 그렇게 볼 수가 있죠.
1: 유시민 작가는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2: 예.
1: 일단 이 정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정화를 위해서 앞서 이제 썩은 내라는 거에는 누군가는 후각이 예민한 분들을 지적해줘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애정을 가지고 한다는 취지로 얘기했지만
2: 그러니까.
1: 김민석 후보나 다른 쪽에서 볼 때는 그게 어떻게 애정이냐. 망하라고 하는 거다. 그 표현을 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삼더라고요.
2: 그 표현을 갖고 권력을 잡은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1: 예.
2: 아, 옛날에 뭐 그 조선시대의 중신들이 가난은 그런 걸로 받아들이진 않죠.
1: 어.
2: 권력 잡은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완전히 이제 막 가는구나. 어?
1: 이거는
2: 이제 갈 때까지 가는구나.
1: 통촉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2: 아니고.
1: 그냥 갈 때까지 간다.
2: 갈 때까지 가는 예. 이렇게 막 권력 잡은 사람들 되게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1: 예.
2: 그러니까
0: 또 하나는요, 그 국가보안법 개정 때,
1: 예.
0: 그때 사실
1: 2002년인가 이때 말씀이시죠? 예.
0: 2004년.
1: 4년.
0: 4년에 예. 17대 국회였으니까 2004년이죠. 근데
1: 예.
0: 그때 이쪽에 이부영 대표가 있었고 그
1: 예.
0: 아니, 국가보안법으로 제일 많이 아마 여기 앉은 분하고 둘이 거의 비슷비슷할 거예요. 국가보안법
1: 예.
0: 전과가.
1: 아.
0: 하여튼 뭐 그런
1: 국가보안법 전과가.
0: 예. 그런데 그 뭐야 김도경 원내 총무죠.
1: 예.
0: 그때

0: 원내 대표로 바뀌었는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박근혜 대표를 그 설득을 해가지고 독소 조항만 빼는
1: 예.
0: 개정안을 합의를 해왔거든요. 저 여야가
1: 뭐 찬양 고문제 이런 것만 빼는 걸로.
0: 그런데 그 지금 하나도 손 못 대고 그대로 오는데
1: 예.
0: 그때 전면 폐지를 하라고 앞장섰던 게 바로 유시민 정청래 뭐 나머지 소위 요새 686들이라고 예. 하는 게 다 포함되긴 하는데 거의 다. 그 지금 한 줄도 못 대고 그 이후에 그 2004년 이후에 국가보안법 들어간 사람들이 전부 그때 그 독소 조항이라고 하는 그것만 예. 뺐으면 그 하나도 안 나왔을 거예요 위반자가. 근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한 원래 둘이 가깝지도 않고 원래 정청래는 주변에서 그 별로 따르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들 말고는 없어요. 그런 친구인데.
1: 잠시만요. 요거 한번 다시 한번.
0: 예?
1: 정청래
0: 됐어요. 한번 듣고 넘어 말씀했지 뭐. 하여튼
1: 키워드가 되는 표현 같아요.
0: 아니 그런 친구예요. 예. 그 자고로 그랬어요.
1: 자고로.
0: 저,
1: 예.
0: 그 초선 일 때부터 근데 그 서로 둘이 그래 가깝지도 않은 사이인데 좌우지간에 요새 보니까 옛날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의 그걸 꿍짝끼리 서로 다시 만난 거 아닌가
1: 예.
0: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2: 그래요. 그때 국가보안법 사냥 고무하고 불거지하고 두 개를 없애자 그랬지.
0: 예. 하여튼 그것만 없애면 그때 민변도 저 그것만 없애면은 사실 나머지 형법에도 다 있는 거고 그 내용이 그러니까 저거 없으면 사실상 그 폐지다. 그리고 여론에서도 완전 폐지보다는 개정을 해야 된다는 쪽이 뭐 예. 압도적으로 높던 시절이었어요. 그때가
1: 2004년에 이 국가법 폐지 사실 충분히 개선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였는데 예. 완전 폐지라는 그런 방식의 예. 계획을 주장하다가 사실 한 걸음도 못 나갔다 예.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지금 검찰개혁도 약간 비슷하게 되고
0: 뭐
1: 있다 이런 얘기인 건가요?
0: 그것도 비슷하게 보여져요.
1: 예, 알겠습니다. 사실 뭐 그 부분은 유시민 정청래 두 분이 2004년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0: 근데 둘은 별로 사이는 안 좋아요.
1: 사이, 아, 원래는 별로, 안 좋아요. 지금은 좀 좋은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으니까.
2: 지금은 뭐 동지관계니까.
1: 동지관계니까. 알겠습니다. 그 말씀 중에 이제 당시에 정청래 의원이 가깝게 지냈던 분들은 뭐라고 했는데 그건 3분 전쯤을 되돌려 보시면 유진태 총장님 얘기를 들으실 것 같고요. 네. 전당대회 그러면 이번에 너무 격화돼 있잖아요. 남의 당 얘기지만 이재호 이사님이 볼 때는 뭐 어떻게 보십니까? 누가 이기거나 또는 민주당의 움직임 지금.
2: 뭐 누가 이겨도 탈은 나는 것 아닙니까?
1: 예.
2: 누가 이겨도 나는 현재 민주당 그 돌아가는 꼴을 보면 누가 이겨도 뭐 자 전당대회 끝났으니까 이제 다 없던 걸로 하고 이제 하나가 되자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국면까지 가지 않았느냐.
1: 예.
2: 더구나 최근에 무슨 신천지까지 꺼내는 거 보면 이거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비슷하게 돌아가잖아요.
1: 예.
2: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뭐 신천지 통일교 뭐 꺼내들었잖아요. 근데 이건 뭐 사실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1: 예.
2: 사실 있든 없든 전당대회 외부 세력의 개입 여부까지 끌어들이면 그건 정상적인 전당대회로 가기 어렵습니다.
1: 예.
2: 근데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에 하는 걸 보면 뭐 절차는 뭐 차곡차곡 밟아 나가겠지만은 난 후유증은 이미 서로가 감내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난 그래 봐요.
1: 예.
0: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아무나 당 대표 나오려면 끄잡아내고 뭐 연판장 돌리고
1: 예.
0: 연병을 할 때
1: 예. 예? 예.
0: 그 당에 저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저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1: 아오.
0: 다만 원내는 아니지만 아마 그나마 쓴소리 한 건 저기 앉았던 분이 좀 쓴소리 좀 한 걸로 제가 아무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1: 예.
0: 그래도 여기는 지금 직권 이제 2년 차 막 접어들었는데 뭐 저렇게 한다는 거는 저 당보다는 훨씬 그래도 건강한 당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1: 갈등이 있지만 이게 사실은 건강한 거다.
0: 아니 그때 그렇게 끄잡아내고 끽소리 못했잖아요. 탄핵될 때까지.
1: 예.
0: 그러던 그 당에 비하면 그래도 여기는 저렇게 막 시끄럽고 막 그 서로 이제 생전 뭐 불목할 것 같아도 뭐 또 끝나면은 그냥
1: 아, 그래요?
0: 저기 그

0: 이렇게 또 하나로 갈 거예요.
1: 악수하고 또 친해질 수 있다.
0: 예. 예.
1: 앞서 이제 조선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땡땡을 할 때라고 예. 하셨는데 예. 비속어이기 때문에 이게 청취자분들께 사과를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0: 그게 비속어인가요?
1: 예, 그게 약간 그게 이제 그
0: 표준어일 텐데. 예. 하여튼 뭐 앞에 이제 원래 그 부자를 내가 생략했어요. 비속어라서.
1: 아, 예. 예.
0: 뭐 무슨
1: 그렇죠.
0: 무슨
1: 진짜 들어가는 말씀이시죠?
0: 예, 예. 그러려고 하다가
1: 그걸 이제 최순실 씨에게 그 지나가던 분이 이렇게 한 표현이 있지만 예. 이제 방송에서 저희가 얘기하기는 조금 예. 예. 네. 그러면 지금 민주당 갈등에서 갈 때까지 가고 있다. 유인태 총장님은 민주당은 원래 좀 그렇지 나중에는 또 악수하고 지낸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보안수사권 얘기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유인태 총장님은 이런 식의 개혁하면 옛날 국가보안법 같은 제도된 개혁이 안 되는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만 예. 지금 당에서는 한병도 원내대표가 이제 당대표 권한대행인데 전당대회 전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0: 그건 내가 알겠어요. 말씀하세요.
2: 예. 예, 내가 먼저 이야기를 하면 보안수사권이라는 게 결국 민주당에 들어오고 나오는 게 정치검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1: 예.
2: 검찰이 정치검찰이 돼갖고 권력에 예. 하녀 노릇한다.
1: 예.
2: 그리고 권력이 입맛대로 정치검찰을 주무른다. 뭐 이런 것 아닙니까?
1: 예.
2: 그런데 그거는 권력이 검찰 입맛대로 버릴 수 없도록 권력을 개혁을 해야지.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두고
1: 예.
2: 그 밑에 있는 것만 바꾸려 그러면 어느 게 이게 맞아 들어가지를 않아요. 아니, 정치 권력이 없으면 자연적으로 정치 검찰이 없는 거지.
1: 예.
2: 그러면 독점적 제왕적 권력을 분권형으로 바꾼다든지 뭐 이런 노력을 하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해야지 독점적인 정치 권력은 그대로 두고 밑에 하순격인 정치 검찰들만 없애려고 검찰 개혁을 하겠다.
1: 아예 예.
2: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연히 보안수사권을 두자는 쪽과 없자는 쪽이 맞설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민주당의 앞뒤가 좀 바뀌었다고 봐요.
1: 예.
2: 문제 제기가. 그리고 현재 권력을 그대로 두고 정치 권력을 그대로 두고 검찰만 뭐 일부 개혁해갖고 보안수사권 준다 만다 그건 난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민주당이 정말로 하려면 대통령 중심제 개헌, 정당 개헌,
1: 예.
2: 선거제도 개헌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연적으로 정치 검찰이 기생할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들자는 이야기도 꺼내면서
1: 예,
2: 이게 보안수사권 폐지하자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건 그대로 가만두고 보안수사권만 폐지하자 그러면 그건 반대가 심하지.
1: 반대. 사실 검찰이 이렇게 만든 건 정치 권력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2: 그렇죠.
1: 예. 유인태 총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0: 뭐 옳은 말씀이죠. 맞는 그 저는 거기에 그 권력 구조도 그렇지만은 하여튼 이놈아 지금 국회가
1: 예.
0: 국민의 뜻에 맞는 국회로 이렇게 재구성되려고 그러면 선거제도를 바꿔야죠. 지금의 이 양당제 더군다나 저기 이상한 저 위성정 등 정당을 예. 만들어가지고 뭐 연동형 비례니에서 두 당 외에는 거의 생존이 안 되는.
1: 예.
0: 근데 두 당 다 하는 거 보면 한심하잖아요 지금.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무조건 과반 정당이 나오게 돼 있잖아요.
1: 예.
0: 저 다음 이번에도 5점 몇 프로 차이가 60 몇 석의 의석 차이를 가져왔고 그럼 다음 총선에서 어느 당이 아마 3%만 이겨도 뭐 한 20, 30석 많은
1: 예.
0: 과반 정당이 되면은 또 혼자 다 저 그 입법 권력을 가지고 독주하려고 들 거 아니에요?
1: 예.
0: 그러면 계속 악순환이라고요. 그러고 그 당은 또 움직이는 게 누구냐? 강성 지지층.
1: 강성 지지층.
0: 강성 지지층이 두 당 다 저렇게 예? 휘둘리면은 나 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냐고.
1: 예.
0: 그러니까 우선 그런 그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동시에
1: 예.
0: 이 다당제가 가능한 선거제도 그러면 저쪽 당도 그랬으면 진작에 그 극우 성향의 윤호개인하고 예. 나머지 이렇게 하고 저 따로따로
1: 예.
0: 그 당을 만들어서 국민의 심판을 구하는 예. 게 민주당도 전 지금 갈라져이죠. 그 한 당을 못할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그 섞여 있어. 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봐도 어떻게 제가 저 당에 있지 뭐 이런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그러니까
1: 누구

0: 그걸 누구라고 내가 지금 얘기를 하겠어요. 내가
1: 옹기끼리 얘기하실 줄 알고 물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도 뭐 너무 아,
2: 그러니까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민주당이 보안수사권 폐지 이런 걸 주장하려면 예. 먼저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에서 뭐 본권은 대통령제로 한다. 그다음에 양당 제도를 다당제로 바꾼다. 네. 선거 제도를 소선거에서 중대선거로 바꾼다. 뭐 이런 정치 전반의 권력의 집중 현상을 개혁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래 되면 정치 검찰이 필요 없습니까? 보안 수사권도 이거는 폐지하자. 뭐 이렇게 예. 나가야 국민들이 아, 그 말이 맞다 이러지. 느닷없이 딴 건 그대로 가만 두고 자기네들이 필요한 보안 수사권만 폐지하자 그러니까 국민들도 잘 납득을 안 하니까 여론조사하면 뭐 60% 55% 반대하잖아요. 그럼 예. 국민들이 납득을 못 한다는 이야기든. 그럼 그걸 알아차려야지. 그거는 무시하고 그냥 우리가 다수니까 국회를 우리가 좌지우지하니까 우리 마음대로 밀고 나간다. 여다에 반, 야다에 반대하든 말든 그냥 우리끼리 한다. 이렇게 나가면
1: 예.
2: 결국은 그 막가자는 거지 정치가.
1: 정치가 사실 두 분이 원로시고 아마 유인태 총장님은 민주당 후배들에게 또 이재우 위원장 이사장님은 국민의힘 후배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당이 또 주도하는 분들은 강성 지지층만 보고 지금 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2: 그게 많은 길로 가는 거예요.
1: 국민의힘도 장동혁 대표는 올림픽공원에 주로 가 계셔가지고 예.
2: 그 자체가 그 올림픽콘을 왜 가요? 그걸 갈 데가 아니라고. 거기는 2030이 예. 자발적으로 자기들 순수하게 참정권이 훼손된 것에 대해서 의사를 표현하는데
1: 예.
2: 거기는 기성정치권하고 관계도 없다고. 거기는 뭐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리더가 있는 것도 아니고
1: 예.
2: 순수하게 청년들이 양심적으로 나가는 데인데 거기는 기성정치권이 거기 가서 기웃댈 데가 아니라고.
1: 예.
2: 거기를 가는 게 장동혁 대표가 정치적 식견이나 정치력이 아주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1: 예.
2: 그래서 내가 국회의원도 그만두라고 계속하는 이야기가 그 정도 판단이면 시대의 흐름이 2030은 기존 정치권을 불신하자는 거예요.
1: 예.
2: 여든 야든 당신들은 이제 당신네들 나름대로
1: 예.
2: 하지 모르지만 우리하고는 끝났다 이런 이야기니까 거기 왜 가냐 이거 올림픽 공원에 그 올공인가 거길 왜 가냐고
1: 예.
2: 그 자체가 그 사람이 정치적이 정치력이 바닥이라는 걸 말해주는
1: 말해주겠다.
2: 거라. 그러니까
1: 그 전에도 이제 국회의원직 그만두고 더 열 경륜을 쌓아라 이렇게 조언하셨었어요.
2: 그 사람은 그분은 시대의 흐름을 모르는 거예요. 그 시대 정신이라는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1: 예.
2: 그러니까 뜻 있는 사람들은 저런 사람 야당 맡으면 안 되니까 그만두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네. 그거잖아요. 그리고 어느 시대고 강성 지지자는 있어요. 자유당 때는 없었나요?
1: 예.
2: 자유당 때도 맨날 이기붕 부통령하고 소리 지른 사람이 있었지.
1: 예.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유당 때까지 듣게 됩니다. 예.
2: 그러니까 어느 시대고 강성 지지자는 있는데 강성 지지층에 끌려다니는 정당 많은 거라고.
1: 망한다.
3: 시간이 많이. 오바된 것 같은데.
2: 아, 그래요?
1: 정확히 유인태 총장님이 주셨습니다. 시간이 오바됐고. 예. 80대 이재우 이사장님도 아는 걸 왜 50대 후반인 장동혁 대표는 모르냐. 20대 30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 말씀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2: 아니, 그 친구 말만 나오면 길어 하여튼.
1: 아까 그만두라고 하니까 아주 잘못됐다고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잘못됐다고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 오늘 두 분의 원로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 아니 유인태. 아직 말도 덜 했는데.
3: 아니 됐어요. 끝났는데 벌써
2: 저 시간이 되어버렸어.
3: 예, 네. 많이 오버됐어.
2: 아니 두 사람 불러내려면 시간을 좀 많이 갖고 이야기를 하든지.
1: 아, 알겠습니다. 네. 제 시간 또 좀 더. 예 오늘은 이제 아, 그 다음에 제가 시간을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2: 예.
1: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유인태 총장님, 이재우 이사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3: 예.
2: 고맙습니다.
4: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예, 서로 다른 목소리 속에서 조화로운 해답을 찾아가는 불협화음 시간입니다. 함께 해줄 네 분 소개합니다. 정구승 변호사, 이석현 평론가, 김성렬 개혁신당 최고위원, 그리고 김윤영 전 국민의힘 부대변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0: 아유, 또티. 저 앞 시간에 혼났어요.
3: 너무 좋아요.
0: 아니, 시간을 이렇게 안 주면 어떻게 되는데.
4: 민태 선생님 정말 사랑합니다.
0: 예. 70대, 80대 깨어 있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고요.
4: 아,
0: 이번 시간에는 이제 30대.
4: 아하.
0: 40대가 한 명 있네요. 팔이 김성렬 최고는 있긴 하지만
4: 주황색 오리가 또, 하나 있네요. 네.
0: 또 저희 또 젊은 목소리로 여러 정치권의 현안들 네 편 내 편 가리지 않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하루 종일 요게 먼저 나와요. 오세훈 시장의 1심 판결 벌금 1,000만 원. 일단 우리가 법조인 보유 패널이니까 정구승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5: 일단 혼신의 영내발이 성공했다. 제가 모든 언론에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번 재판이 아마 하방이 될 것 같고 저는 사실 법조인이기도 하지만 이거 이 사건과 또 특수관계인이기도 합니다. 그 강희경 씨의 변호인이기도 해서
0: 아, 예.
5: 이 자료를 좀 봤을 때는 자료의 양이 너무 많아서 재판부가 좀 원론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예. 증거를 적시를 하는 그 꼼꼼한 재판부라면 유죄가 나올 것이고 나온다고 한다면 사실 100만 원과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형량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그대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0: 김성렬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1: 글쎄요. 저는 일단 재판부의 판결은 어느 상황에서도 존중이 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법조의 전문이 아닌 상황에서 판사분께서 많은 거를 보고 판단을 하셨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얻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0: 예.
1: 다만 이제 일반인의 시각에서 좀 보면 궁금증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사건 거의 동일 사건으로 이제 재판에 붙여졌던 김건희 씨는 무죄가 났는데
0: 예.
1: 이제 오세훈 시장은 유죄가 났다는 부분 이 부분은 좀 아무래도 일반 국민 입장에서 좀 궁금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또 지금 보면은 오세훈 시장 측 입장에서는 정황만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한다.
0: 예.
1: 근데 저도 정황상으로는 재판부의 판단이 이해는 갑니다만 정확하게 스모킹 건 그러니까 결정적인 증거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세훈 시장 측 말도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0: 예.
1: 총은 있는데 연기는 나지 않는 상황인 것 같다. 그래서 딱 이 부분 오세훈 시장이 김한정 씨에게 진짜로 시켰느냐라는 거를 결정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항소심에서 좀 다투볼 여지는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0: 예.
1: 합니다.
0: 스모킹 건이 없어서 다투볼 여지가 있다.
1: 예.
4: 뭐 좀 줌아웃해서 보자면 정치 브로커가 정치인을 패가망신시킨 선례로 하나 기록될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정치권의 암암리에 있어 왔던 좀 악습을 좀 이제 끊는 선례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앞서 말씀 주셨는데 오세훈 시장의 사례는 그동안 이제 김건희 씨 건과는 조금 다른 양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예.
4: 결국 어느 쪽에서 먼저 요청했냐 등등 여러 가지 정황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요. 재판부는 사실상 오세훈 시장 측에서 이를 의뢰했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직접 의뢰했다는 물증은 없어도 정황 증거로도 대납을 유추할 수 있다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단순화하거나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0: 예.
4: 만약 그렇게 뭐 10건 중에 5건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하면 정황 증거가 없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판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AI가 다 그냥 물증으로 판결이 되거든요. 그거 하라고 판사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아, 이런 정황으로도 유죄 유무죄 여부를 판단할 수 하라고 판사가 있는 거다.
4: 네.
0: 네. 아, 근데 그 얘기는 맞는 얘기예요? 변호사님?
5: 일단 그 기본적으로 이러한 뇌물 사건에서는 직접 네. 증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누군가 한 명이 돌아서 갖고 반박을 하지 않는 이상, 뭐 그 자폭을 하지 않는 이상 있을 수가 없는데 그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막 명태균과 싸우고 나서 김한정 씨가 그냥 혼자 접근을 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측 그러니까 강철원 부시장과 싸우고 나서 오세훈 측은 접근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재판부가 거기에 대한 물증으로 반박을 이미 했습니다.
0: 예.
5: 1월 30일 날 명태균과 싸운 이후에 김한정 회장이 적금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 김한정 회장은 제주 별장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입증을 했고요. 그리고 김한정 예. 씨와 명태균 씨가 만난 게 2월 21일인데 그 전인 2월 1일 날 여론조사 비용을 이미 김한정 씨가 대납을 했습니다. 아, 만나지도 못한 사람한테 대납을 했던 이유는 당연히 오세훈 시장 때문이다라는
0: 예.
5: 게 확정된 거고 그 이후에
0: 네. 앞서 이제 꼭 증거가 있어야 되냐? 요걸 좀
4: 단답형으로 해. 네,
5: 증거가 있다.
0: 지금 김성렬 저 아니요 우리 김용현 대변인도 얘기하셔야 돼가지고.
2: 저는 법원의 판결은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0: 예.
2: 대신에 이제 항소심에서 오세훈 씨한테

0: 상이 변호사분들과 변호인분들과 더 많은 준비를 통해서 법률적 판결을 좀 더 잘 이끌어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저는 좀 납득이 안 갔던 부분이 예. 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게 적용해야 된다는 형사소송 대원칙이 좀 제대로 지켜졌나는 의구심은 듭니다. 정황 증거와 증인의 진술 가지고 지금 판결이 난 건데 물론 예. 증인의 진술은 직접 증거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인이라는 분이 명태균 씨가 가지고 있는 증인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문제는 다른 문제라 생각을 예. 해요. 명태균 씨는 사실상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적대감을 드러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 말을 다 직접 증거로 채택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이거 나중에 다퉈볼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과 예. 그리고 판사께서 법원에서 그 판결문 하실 때 보면 약간의 정치적 판결을 했다. 저는 뭐 저 성향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오세훈 시장이 당시에 처했던 상황이 정치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여론조사 의뢰하는 게 추론된다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상황이 어렵다는 거에 대해서는 당시 시점으로 돌아봤을 때 오세훈 시장이 그래도 전직 서울시장이었기 때문에 여력이 있다, 저력이 있다라는 평가를 분명히 있었거든요.
1: 예.
0: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판결문에 그걸 쓴 이상, 그 언급한 이상 정치적 판결을 조금 많이 고려했지 않느냐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 예. 정치적 그런 상황을 고려했다라는 네. 게 일단 재판부로서는 그게 맞나라는 네. 거군요. 예. 일단 제가 어제 1심 판결에서 쭉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은 1심이고 이게 정치적 효과나 이런 부분이 영향이 있으려면은 3심까지 가야 되는 건데 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2심과 3심에서 뒤집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파장이 큰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이제 서울시장 준비하시는 분이 앞서 이제 박주민 의원도 준비하고 있고 김용배 의원도 제가 볼 때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 캠프 꾸린다는 이야기까지 들리더라고요. 네.
1: 이렇게 지방선거가 빨리 올 줄이야 하시는 분들이 민주당에 좀 있고
3: 다음날 바로 방송에 출연하실 줄은 몰랐네요.
1: 아, 저 사실 미리 잡아놓은 거예요.
3: 아 그래요? 네.
1: 아, 2, 3일 전에 이거랑 상관없이 사실 잡아놓은 거예요. 아. 의심의 눈초리로 보실 분도 제가 어떻게
2: 열심히 재판 후에
3: 정황증거입니다. 유죄입니다.
0: 내일 누가 출연한지도 봐야 될 것 같아요.
1: 정황으로 유죄면 유죄죠. 개혁신당 분위기 어떻습니까? 원래 이준석 대표와 예. 오세훈 시장이 잘 맞았잖아요.
2: 네네. 예.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는 뭐 사적인 친분 관계나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판사분들이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거에 대해서 어쨌거나 무슨 정치적 성향이 있었을 것이다, 뭐 환경을 고려했을 것이다 이렇게 가면 끝이 없어요.
1: 예.
2: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에 불리한 판결 나오면 민주당 분들이 저 판사 또 정치 판사다 이렇게 공격했을 때 저희가 어떻게 반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판사분들의 판결은 상당히 많은 자료를 보고 저희한테 이야기를 다 안 했을 뿐이지 굉장히 많은 고려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입장에서 그냥 조심스럽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직을 잃게 되면
2: 네.
1: 사실은 오세훈 시장과 같이 손을 잡고 이준석 대표가 나중에 국민의힘의 어떤 주도권을 잡으면서 연대 또 합당 이러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2: 네.
1: 그 한 포스트가 지금 위태해진 거잖아요.
2: 네.
1: 예.
3: 그러니까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 약간 좀 의가상했다는 좀 뇌피셜이 있습니다. 당시 오세훈 후보와 김정철 후보가
1: 예,
3: 공동 선거
1: 그렇죠.
3: 유세 과정에서 선거 운동복을 입니 뭐 이런 걸로 조금 이게 표정 관리 잘하고 계시네요.
2: 저희가 그런 작은 일에 그렇게 그러는 당은 아니고요.
1: 아, 예.
2: 몸집은 작지만 마음은 넓은 당이라.
1: 마음은 넓은 당.
3: 그런 대기실 토크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치명타 중에 치명타일 것 같습니다.
1: 예.
3: 꼭 누구에게만이 아니라 그래서 어제 이제 하루 동안 이제 한동훈 의원 테마주가 출렁거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1: 아 그래요?
3: 예. 사실 국민의힘 내 셈법이 아주 복잡해질 것은 분명한 것 같고 이제 권력의 생리상 이제 힘이 급속도로 빠지겠죠. 이건 뭐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 한동훈 의원의 주가가 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건 뭐 자명한 것 같습니다.
4: 저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라면 셈법이 더 복잡해질 텐데
1: 예.
4: 지금 오히려 나온 것들은 그 오세훈 시장 측의 주장과 배치되는 객관적 물증을 재판부가 서시를 했기 때문에 뒤집어질 가능성은 낮고 오히려 무죄 부분이 유죄 부분으로 왜냐하면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
1: 예.
4: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의심은 되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라서 오히려 유죄가 더 확장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국민의힘이나 다른 당 입장에서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1: 지금 말씀하신 무죄 부분 유죄 부분은 요 얘기입니다. 명태균 씨가 전한 여론조사 오세훈 시장 관련 여론조사는 모두 10건인데 이 중에 5건만 이거는 오세훈 용이다 해서 유죄됐는데 나머지 다섯 건 중에 일부가 유죄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4: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특검법이 적용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633 원칙, 뭐 이번에도 7개월 정도 진행돼서 다 적용은 안 됐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사실 선거

0: 때문에 조금 늘어진 경향이 있는 거지 그게 없는 상황에서 육상상 원칙이 적용된다면 제 예상으로는 4월 7일 날 보궐이 열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1: 아, 4월 7일 날 보궐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
2: 날짜까지 찍었어요.
3: 아, 그게 법에 있어요. 법에.
4: 보궐 선거가 네. 발생하면.
0: 네, 보궐 선거가 발생하면.
3: 국민의힘 내부는 뭐 분위기가 안 좋죠.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장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1: 예.
3: 지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서 가장 많이 유권자에게 선택을 받으신 선출직이시지 않습니까?
1: 그렇죠.
3: 그 상징성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을 저희가 놓치게 되면 수도권이라든지 앞으로 더 나가서 총선이라든지 앞으로 있을 공직선거에서도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어떻게든 서울시장을 잘 이끌어 나가면서 앞으로 있을 재판에도 잘 변호인분들과 많은 좀 준비를 많이 하시기를 바라고 있는 거고
1: 예.
3: 저희가 뭐 딱히 뭐 한동훈계라고 해서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개혁과 쇄신을 같이 하는 어떻게 보면 동지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개혁과 쇄신을 할 수 있는 한 축이 이뤄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극인 거고요. 개혁과 쇄신이 더 늦춰질 수도 있는 상황인
1: 예.
3: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경쟁을 통해서 이끌어져야만 더 강한 경쟁력이 갖춰집니다. 경쟁 없이 그냥 뭐 후보가 된다든지 더 나가서 더 높은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저는 그건 성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3: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이 된 거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아, 오세훈 시장의 지금 위기가 한동훈 의원에게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
3: 저는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저는이라고 한 건 다른 사람과 의견을 친하게 다른 사람과 의견을 다른가요?
3: 그건 전체는 잘 모르겠는데 제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네. 당에 같은 당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1: 예.
3: 어떤 정치적 공군에 곤란에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같이 아픔을 공통으로 좀 느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김윤영 대변인이 국민윤리 153페이지 내용을 정확히 잘 읽어주셨어요.
2: 아니, 저는 동의해요. 저렇게 보수 혁신에 네. 동지가 없어지는 건 아픈 일이죠. 근데 저는 동지애를 좀 평소에 좀 발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네요.
3: 아 평소에?
1: 평소엔 동지애가 좀 없어 보입니까?
2: 그러니까 평소에 한동훈. 제가 늘 하던 말입니다. 예. 이준석, 한동훈, 그 오세훈 다 같이 예. 지금 보수의 그 혁신의 파일을 서로 나누지 말고 하나가 되시라고 얘기하는데 평소는 안 이러시다가 갑자기 국민윤리 158쪽을 얘기하시니까 머쓱하네요. 듣고
3: 그러니까 경쟁을 해야 될 시기에 경쟁을 할 수 있는 상대가 없어진다는 건 저는 그건 어떻게 보면 내부에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길 스스로 닫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1: 사실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나마 이제 찬탄 윤석열 탄핵에 찬성했던 오세훈 한동훈 그리고 이제 바깥이지만 이준석 이런 분들이 보수에 어떻게 보면 나중에 중심을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보수 쪽에서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중에 한 축이 어쨌든 무너지면 전체세는 약해질 수도 있다. 뭐 그쵸? 이런 의견도 충분히 네. 있는 것 같아요.
4: 저는 아직 무너졌다라고 판단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좀 과하게 말씀하시는 게 1심 판결이 나왔으니 서울시장 사퇴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와요.
1: 예.
4: 근데 그건 진짜 형이 확정되기 전에 이야기하시는 건 너무 무리한 이야기고 그런 논리로 따질 거면은 지금 대통령 같은 경우는 2심에서 지금 무죄가 났다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1: 예.
4: 아직 형이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지금 국정을 운영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논리는 너무 과하게 오는 거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는 건 좀 과하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1: 그렇죠.
2: 네? 제가
1: 누가 그러셨어요? 누가 그랬어요?
0: 그러니까 말입니다.
3: 민주당 서울시의원분들이 그렇게 네. 과도하게 공세하시던데 아, 지금 네. 보니까 민주당 서울시의원분들이 되게 감정적으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시정연설이라든지 시의회 그 자료를 보니까 오세훈 시장한테 대하시는 모습을 보면 너무 감정적이세요. 그러니까 날이 서인 느낌으로 이렇게 견제의 느낌이 아니라 그냥 감정으로 한다는 느낌을 좀 받아서 이번에도 그런 맥락으로 나온 발언이 아닌가 싶어요.
0: 좀 그런 발언은 좀 과도하긴 하지만 육상상 원칙에 따르면 뭐 내년 4월이라고 하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안에 뭐 시장인 선거가 다시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걸 생각하면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내려와야 될 시장이 뭔가를 결정하는 거를 막아야 된다라는
1: 예.
0: 생각이 있겠겠죠. 그래서 지금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 입장에서는 그 없어질 어떻게 보면 내려올 시장이 진행하는 것들을 막기 위한 네트워크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2: 그 무당파로서 하나는 그 덧붙이자면 선거 다시 열리면 민주당 이길 자신은 있습니까?
1: 저도 그게 좀 의문이에요.
2: 그렇게 자신할 상황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정부에 대한 어떤 견제 심리나 반민주당 성향 정서가 아주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이긴 거
1: 예.
2: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환골탈태할 때다 민주당은.
0: 저도 동의하는 게 지금 당장 뭐 4월 7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서울시장 선거가 열린다고 하면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1: 아.
0: 오히려 민주당 색이 옅은 정은호 후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캠페인 과정에서의 뭐 부족함
1: 예.
0: 때문에 패배를 했는데.
1: 그 얘기는 저희가 본방송 끝나고 유튜브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5: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6: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8: 어디까지 가시나요?
9: 살아서 장까지요.
8: 혹시 닥터 캡슐 전?
10: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9: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10: 닥터 캡슐.
9: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1: 관절.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1: 세라하임. 네, 오늘 뉴스쇼 본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대구쇼로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대구쇼 대본과 함께 더 기대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0: CBS
1: 예술이 일상이 되고
2: 꿈꿔온 시간이 무대가 되고
1: 우리의 일상이
2: 문화가 된다.
1: 공연장에서도 거리에서도 마을 축제와 문화 공간에서도
2: 경기도 전역에서 만날 수 있는 경기도 예술가들의 공연.
1: 모두에게 예술의 문을 넓히고 포용의 문화로 모두와 함께하며
2: 새로운 문화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혁신 경기도.
1: 공정하게
2: 함께
1: 새롭게
2: 마음껏 꿈꾸자
1: 경기도에서.
3: 꿈꾸자 경기도에서.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4: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5: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4: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5: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4: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6: 제8회 농촌융곡합산업 제주국제박람회 푸팟회 제주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제주국

0: 스포츠 컨벤션 센터 제이센터에서 열립니다. AI 드론과 푸드테크 체험, 전국 우수농가가 모인 파밍플러스, 제주 로컬 푸드를 만나는 로컬 페어까지, 먹방 크리에이터 힙합과의 특별 이벤트, 아이들을 위한 메밀풀장, 그리고 내일 펼쳐지는 푸짐한 경품 이벤트. 제주의 아침 상회, 낮 농장, 저녁 식탁을 하루에 만나는 시간. 푸드테크, 파밍, 페어, 푸팟페 제주. 지금 푸팟페 제주를 검색하세요. 이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농업농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1: 제27회 C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CBS 청소년 음악 콩쿠르는 초중고등부로 나눠 피아노와 관악, 현악과 성악 등 4개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상금 3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씩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참가 신청은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고 자세한 사항은 CBS 콩쿠르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충북 CBS 경영기획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2: 날씨와 생활입니다. 오늘도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는데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일부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에 내릴 비의 양은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80mm 정도가 예상되고, 남부지방의 경우는 오늘 소나기만 지날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어제처럼 짧은 시간에 천둥 번개를 동반해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절기상 대서인 오늘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포항이 어제와 비슷한 37도까지 오르겠고, 대구의 낮 기온은 35도, 광주 33도, 대전 32, 서울과 춘천은 28도가 예상되는데요. 당분간 기온과 습도가 모두 높은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6.8도입니다.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3: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 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4: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5: 안녕하세요. 배우 김석훈입니다. 쓰레기를 줍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지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물을 바꿨습니다. 200개의 엄격한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24시간 모니터링 되는 물, 바로 깨끗한 인천 하늘소로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물, 지하수 고갈을 예방하는 물,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물. 작은 습관 하나가 나무 한 그루가 되고 지구를 위한 숲이 됩니다.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인천 하늘소. 본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 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4: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